0: them cute.
1: 네. 지난주 브라질의 한 주의회에 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왔다는 내용이죠. 이들은 청원자나 시위대가 아니라 퇴화된 꼬리, these vestigial tails, 그리고 brown fur, 갈색 털을 가진 아주 큰 설치류들이었습니다. So they ask, we suspect you want to know a bit more. 이 얘기 가만 보니 좀 더 듣고 싶으실 것 같은데, 그럼...
0: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이 동물이
1: 네, 기린도 아니고 오리도 아니고 이 족제비, a stoat, 족제비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동물은 it's pronounced capybara, capybara, it's a capybara, 카피바라입니다. 이 동물은 남미에서 서식하고 설치류이고 풀, 그리고 옥수수, 콩, 당근 등 기타 채소, 그리고 식물을 먹고요. 그리고 they are semi-aquatic, so they're 반수생 동물이라서 강이나 호수 근처, freshwater, they live by the freshwater. 체중은 한, they weigh up to 150 pounds. They're pretty big, 꽤 커요. 그래서 150파운드까지도 가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이기도 한데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사이즈도 크고 이빨은 길고 이 위협적인 큰 쥐, 대형 쥐를 떠올리신다면 be easy, 안심하세요. Can you tell us what be easy is?
0: Yeah, be easy is just an expression when you're telling someone to calm down. Don't be worried. Don't get too excited, right?
1: Yeah,
0: don't be
1: yeah.
0: so hard on yourself.
1: 그쵸.
0: So instead of saying calm down, you can say be easy.
1: Be easy.
0: Yeah.
1: 그쵸. 안심하세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0: Yeah, it's
1: Don't
0: not
1: worry.
0: The end of the world.
1: 네.
0: Be easy.
1: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큰 뭐 150파운드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0: Yeah.
1: 그러니까 이건 큰 동물이니까 무섭다고 생각을 한다면 be easy.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Capybaras won't necessarily make you scream and jump on a chair. 얘네를 보고 이 쥐를 보고 사람들이 보통 이런 만화 같은 거를 보면은 쥐가 나오면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의자 위로 뛰어오르는 그런 장면을 이제 연상하면서 쓰신 것 같아요.
0: Yeah.
1: 그래서 카피바라를 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의자 위로 뛰어오를 리는 절대 없을 겁니다. In fact, many people find them cute. 사실 많은 사람들은 카피바라를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을 하죠.
0: Yeah, but they're actually rodents.
1: They are.
0: Yeah.
1: They're rodents.
0: Because when you see a rodent, R-O-D-E-N-T, you think of mice, rats, squirrels, sort of these little animals. I think they all have sort of these large teeth in the front, these buck teeth, right? But capybaras, they're cute. Are they cute because they're bigger? Is that what it is?
1: I don't know.
0: Right.
1: I think they're cute because of their friendly personality.
0: Because they're very calm animals, which we'll get to in a moment.
1: Right.
0: Yeah.
1: 그래서 이 카피바라를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뭐 소리 지르고 의자 위로 뛰어오르고 무서워할 동물이 아닙니다. 매우 친근하고 뭐 귀엽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So they're telling people to be easy.
0: Yeah.
1: Right. 아,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Tell me what happened in Brazil.
0: Two capybaras wandered last week into the reception area of the legislature of Mato Grosso, a state in central west Brazil. Nayara Bueno, a parliamentary aide, immortalized the moment in a brief video that she posted on social media. Since there's a lake right in front of the assembly, there are usually a lot of them, she said in an interview. At dusk, they always cross the street and head over to the assembly building because in front, there's a fountain that's always running. So they're always hanging around there, eating the grass and wading into the fountain. This time, on July 30th, the capybaras decided to go indoors and entered the reception area. Then they tried to pass through the turnstiles and head deeper into the building. Luckily, shooing them away from the temple of democracy was not that difficult. I go after them and say, "Go over there," Bueno said. Then they kind of seemed to understand and come back. 이번에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 얘기 좀 해주세요.
1: 네. 자, 지난주 브라질 중서부 마토그로소 주의회 건물 로비에 누가 들어왔을까요? 카피바라 두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의회 보좌관 나야라 부에노 씨가 이 순간을 짧게 영상으로 담아서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다음은 부에노 씨의 말입니다. 의회 바로 앞에 호수가 있어서 보통 카피바라

0: 많이 보이는 편이거든요. 해질 무렵이면 카피바라들은 항상 길을 건너서 의회 건물 쪽으로 향하는데 건물 앞에 물이 계속 흐르는 분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카피바라들은 항상 그 주변을 맴돌면서 풀을 뜯어먹거나 분수 속으로 들어가곤 하죠. 그런데 지난 7월 30일에는 카피바라들이 실내로 들어가기를 마음먹었는지 로비 안까지 들어왔고 이후 개찰구를 통과해서 건물 안쪽으로 더 들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의회 앞에 호수도 있고 카피바라가 원래 거기서 많이 있는데 의회 건물 앞에 분수가 있는데 그 분수 안에도 얘네들이 들어간다고 해요. They wade into the fountain. What does it mean to wade into something?
1: It's when you're sort of floating in the water, but you're not deep diving into it, right? Mm-hmm. So think of a duck that wades in the water. Or if you go to Hangang Park, right? They have sort of these water facilities where you can sort of dunk your legs in there, right? That would, I would say, is wading in the water.
0: Yeah. 그러니까 뭐 발이나 다리가 이렇게 물에 잠긴 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물에 들어가는 거, 물놀이 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Wade into the water. And this, I guess this incident was... It was made public. It went viral,
1: yes.
0: But they used the term. It was immortalized.
1: Yeah.
0: And this means it's something that will last forever.
1: Exactly. So it's become viral, right? So if you look at the word immortalized, you'll see the word mortal, right? So mortal meaning something for humans. It's just human. Things die, right? They don't last forever. But immortalized would be forever. So if you want to keep something like a memory or an image, something that's important to someone or something, then you immortalize it.
0: Right. So 이 카피바라들이 의회 건물에 들어오는 순간을 영상으로 찍으면서 영원히 남게 기록으로 남겼다.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Immortalize. 그래서 이 카피바라들이 건물 안까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they tried to pass through the turnstiles. Turnstiles는 그 개찰구죠. 이렇게 돌아가는 개찰구를 통과해서 건물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they use the expression the temple of democracy.
1: Yes.
0: 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그 뭐 여기가 이제 의회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전당이다. 이런 건물에서 she tried to shoo them away.
1: Yeah. Shoo. When you're trying to get something away or move away, you wave your hands a lot of times. Like there's that song, Shoo Fly, Don't Bother Me.
0: Yeah.
1: Right? So you're making that gesture. So when you need something to leave or maybe get out of the room, Mom, right? I'm playing video games. Shoo.
0: Would you tell your mom shoo?
1: That'd be very rude.
0: No, your mom would.
1: Yes. My mom did not teach me like that.
0: Yeah.
1: No.
0: Yeah.
1: For example, give me an example.
0: Your mom could tell you shoo.
1: Yeah, yes. It can go that way.
0: Yeah. 엄마가 아이한테는 아, 저리 가. 슈 할 수는 있지만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죠.
1: Hey.
0: 네.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슈 S H O O 로 스펠링이 되고요. 이 뭐 저기 파리나 모기나 이런 동물한테 아, 저리 가 좀. 저리 가. 이렇게 얘기할 때 shoo away. Shoo something away.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피바라들한테 어, 니네 나가. 저리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shoo away. 가라고 했는데 마치 이 동물들이 알아들은 것처럼 다시 저쪽으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 So how much danger were these Brazilian salons in?
1: Well, capybaras do have razor-sharp teeth, but they are not dangerous and typically don't bite or get aggressive unless you try to catch or restrain them, said Elizabeth Congdon, an associate professor at Bethune-Cookman University in Daytona Beach, Florida, and a capybara expert. So as long as no legislators annoyed, pestered, or filibustered them, things were going to be okay.
2: I watched the video. They do seem mellow.
1: They were really easygoing, Bueno said. It seemed like they actually understood what I said. They were so sweet. Zoologists say capybaras are calm and friendly, and a legislative visit

0: might be appropriate. They are the successful politicians of the animal world, getting along with a wide range of other animals. 그렇다면 이들의 침입 당시 브라질 의원들이 처한 위험은 어느 정도였나요?
1: 사실 카피바라가 정말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They have razor sharp teeth.
0: That means they're as sharp as a razor, right? That's how sharp they are. So anything that's physically sharp, right? Like a sword or a knife. But a person can be razor sharp as well if you have sense, as they say, right? So, you know, if you're asking poignant questions to someone, you're razor sharp.
1: Yeah, or I guess your words could be razor sharp too.
0: Yes, if it's very direct and gets to the point, right?
1: 면도날처럼 날카 이가 계속 자라 설치류가 이가 계속 자라는 동물이기 때문에 면도날처럼 매우 날카롭다 이런 표현을 썼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이 명석한 두뇌 또는 말이 매우 예리하다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0: Yeah, you can even say someone has a razor sharp image too, right? So if they're very clean cut. And very detailed with their appearance, you can say they're razor sharp.
1: 아, 뭐 증권맨처럼.
0: Yeah,
1: 아, possibly. 샤프한 이미지.
0: I guess, yeah.
1: 네, 그런 이미지를 가지신 분들, 네, 그 razor sharp 이미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Brazilian solon이라는 표현은 그 정치인, 의원이라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뭐 위험하지는 않고 위험에 처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런 이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 플로리다주 베툰 쿵맨 대학의 카피바라 전문가 엘리자베스 콩던 교수는 카피바라는 위험하지 않고 잡으려고 하거나 제지하지 않는 한 보통 물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그 bother 한다. 이 카피바라를 괴롭힌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So as long as no legislators annoyed, pestered, or filibustered them.
0: Yeah.
1: What does it mean to pester them?
0: Yeah, you see the word pest in there, right? Anything that annoys you. Because oftentimes these rats or, you know, bugs, insects, they can be pests.
1: Yeah.
0: So as a verb, to pester is to behave in a way where you're annoying them.
1: Right. So pester, P-E-S-T-E-R, 성가시게 하고, 뭐 귀찮게 하고, 조르고 이럴 때 pester. 엄마한테 뭘 계속 이렇게 뭐 해달라. 엄마, 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러는 게 pester 하는 겁니다. 그럼 엄마가 슈 하겠죠. 너 좀 저리 가. 슈 이렇게 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디오를 봤는데 되게 they seem mellow, 느긋해 보이고
0: chill.
1: easygoing이랑 비슷한 표현이죠.
0: Yeah.
1: Very chill, 느긋하고 easygoing 해 보이고 그리고 이 자기 말을 실제로 이해하는 것 같다고 왜냐면 저리 가라고 그랬을 때 갔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사랑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들은 카피바라가 굉장히 차분하고 친근한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의회 의원들에게 방문을 했잖아요. 의회 안에 들어가고 이게 사실 이 동물들에게는 딱 어울리는 이벤트였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동물계에서도 이 동물들이 성공한 정치인들처럼 카피바라는 굉장히 많은 다른 동물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편이거든요. I don't know if you've seen, you know, capybara videos. They're friends with everyone and anyone.
0: Oh, so they don't have any enemies.
1: I don't think so.
0: Maybe humans are probably their biggest enemy, but...
1: But humans love them too.
0: Yeah, so I guess they are like politicians.
1: Yeah, they are friends with everyone.
0: Actually, not all politicians.
1: Yeah. They're successful politicians.
0: They are, yes.
1: Yeah, successful politicians.
0: Maybe we need to elect a capybara to the National Assembly.
1: To the...
0: Yes.
1: 그래서 이 동물 굉장히 좀 재미있는 기사예요. 그래서 그 뭐 카피바라가 동물들하고 굉장히 두루두루 잘 지내니까 이 정치인들도 이렇게 두루두루 no matter what they're thinking inside 뭐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두루두루 잘 지내는 이런 모습이 마치 성공한 정치인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0: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서는 브라질의 한 주의회 건물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카피바라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이런 카피바라의 인기에 대해 작성된 Q&A 형식의 재미있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계속 들어볼게요. Haven't I read something else about these critters?
1: It's not unlikely. The adorable creatures seem to be a favorite in many forms of media. Maybe you read the 6,000-word paean to capybaras by writer Gary Steingart in The New Yorker last year. How the Capybara Won My Heart, and Almost Everyone Else's. Or followed the excitement in Britain over a naming competition for a young capybara. Waffle was chosen.
0: But surely not in the august pages of the New York Times.
1: Oh, yes. In 2026 alone, the Times reported that hippos are threatening capybaras in Colombia. Anthropic codenamed a new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 capybara, and a stuffed capybara was thrown on the ice at the Winter Olympics. 8 articles in all. Whoops, make it 9. 제 기억에 카피바라에 대한 다른 글도 읽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0: 아,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생명체는 요새 다양한 미디어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어쩌면 작년에 더 뉴요커지에 실린 작가 게리 슈테인가트가 쓴 6천 단어 분량의 카피바라 찬사, 카피바라가 내 마음과 그 밖에 거의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방법이란 제목의 글을 읽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his word, paean to capybaras.
1: Yeah, this is a funny, funnily spelled word, paean, P-A-E-A-N. It's a song or a film or a piece of writing that praises someone or something mm-hmm. very enthusiastically, like an ode to someone, a tribute to someone.
0: Yeah, paean. 이 원래는 신이나 영웅을 찬양하는 찬가, 예찬가를 뜻하는 서정적이고 격식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카피바라에 대해 쓴 길고 진지한 글을 6천 단어라고 했잖아요. Mm-hmm. 그래서 그 길고 진지한 글을 재미있게 표현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 제목에서도 카피바라가 내 마음과 그 밖에 거의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방법 이렇게 제목을 지었고 아니면 영국에서 있었던 어린 카피바라 이름 붙여주기 대회의 뜨거운 열기 이것을 혹시 목격하셨을 수도 있고요. 이 이름을 와플이라고 졌다고 하죠.
1: 하지만 뉴욕타임스의 권위 있는 지면에 실리진 않았다. 이거 확실합니까?
0: 아니요, 실렸습니다. 2026년 올 한 해만 해도 뉴욕타임스에서는 콜롬비아에서 하마가 카피바라를 위협하고 있고 엔트로픽이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의 코드명을 카피바라로 지었으며 동계올림픽 때는 카피바라 봉제 인형이 아이스링크 위로 던져졌다 등등 총 8건의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앗! 아니네요. 9건이네요. 이번 거, 이번 기사까지 합하면 9건이다. 이런 얘기죠.
1: Yeah.
0: They're talking about a stuffed capybara.
1: Yeah, not a real one, but something that's stuffed. That means it's packed full of a substance, something. Especially after you eat a lot, you go to a buffet, you say, oh, I'm stuffed.
0: Oh, I'm full.
1: Right?
0: 네.
1: But we're talking about here probably a stuffed animal.
0: Mm-hmm.
1: Yeah.
0: Yeah, stuffed animal. 뭐 봉제 인형 그 얘기죠. 그다음에 이 뉴욕 타임스처럼 not in the august pages of the New York Times. It's spelled the same. A U G U S T. 8월이랑 같은 스펠링인데
1: yeah.
0: 의미가 다르죠.
1: Yeah, the stress is on the second syllable mm-hmm. in this case, meaning something that has great importance, especially of the highest social class. We
0: 네.
1: call it august and they're really describing themselves here, right? The New York Times.
0: 네, 재밌게 이제 자화자찬 하듯이 쓴 거예요.
1: Yeah.
0: 그래서 우리
1: There, There's a little, you know, being a little not ironic, but sarcastic.
0: 네,
1: in here
0: 네
1: too,
0: 맞아요.
1: Right?
0: Sarcasm, yeah. sarcasm을 사용하고 있어요. Yeah. 그래서 이 8월 August랑 스펠링이 같은데 발음은 August에서 그 뒤에 부분에 액센트가 들어가고요. 그 위엄 있고 뭐 당당하고 엄숙한 이런 뜻인데 그 뉴욕 타임스가 굉장히 진지한 하고 권위 있고 뭐 이런 그 정체성 뭐 이런 정체성을 가진 언론사라는 거를 약간 비꼬면서 자화자찬하듯이 쓰는 표현 쓰인 그런 표현이라서 되게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그 이런 다른 기사를 읽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it's not unlikely 이런 식으로.

0: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그래서 뭐 충분히 그렇다 이런 double negative. 그래서 it's a positive. 그러니까 it's very likely 이런 yeah. 의미로 쓰인 거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And that's not even including 2025. Capybaras multiplied by the thousands in a gated community in Argentina. 2024, Tupi, a baby capybara, went viral. 2022, some ancient rodents were even bigger than capybaras. You get the picture. The worldwide passion for capybaras must have played a role in the video from Brazil being viewed and sent around so often. After all, not much really happens in it. The capybaras lope in, they mosey around, they walk out, but still, they're capybaras. So, so cute.
0: 네. 게다가 이 아홉 건의 그 이전에 이런 기사들은 포함되지도 않았거든요. 2025년 아르헨티나 한 부촌에서 카피바라들이 수천 마리나 번식했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 2024년 아기 카피바라 투피가 인터넷 스타가 됐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 2022년에는 일부 고대 설치류는 지금의 카피바라보다 훨씬 더 컸다. 등등등.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You get the picture.
1: Yeah, this is an expression when you're listing things. It's like et cetera, et cetera. When someone has explained something enough that the other person probably understands. Hey, you get the picture.
0: Yeah. 그러니까 기타 등등등 더 이상 쓰기, 더 이상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알겠죠? 이럴 때 쓰는 표현이고 그리고 그 2025년 기사에서 gated community 이런 표현이 쓰였는데 어떤 고급 주택단지, 다른 사람들의 통제가 다른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는 그런 단지를 얘기할 때 gated community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6년 전에도 이렇게 많이 다뤄졌다. So the worldwide passion for capybaras, 이 카피바라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열기가 이번에 브라질에서 올라온 이 영상이 그토록 많이 조회되고 공유되는 데에도 한 몫을 했을 거라고 설명을 하고요. 어쨌든 영상 속에서 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진 않으니까요. 카피바라들이 느릿느릿하게 들어오고 어슬렁거리다가 다시 걸어나가는 것이 이제 영상에 나오고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 왜 이렇게 바이럴하게 떠돌아다니고 계속 사람들이 보느냐? 어쨌든 카피바라니까.
1: Yeah.
0: 너무 귀여우니까. So, so cute.
1: They themselves.
0: 그거는 된 거죠. Yeah.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보는 거 아니겠어요?
1: Yeah.
0: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표현이 있어. They lope in, they mosey around. 이런 표현이 있는데 it's kind of just showing how they're moving. They're not fast animals.
1: No, they're not. And these are almost synonyms of each other,
0: yeah.
1: right? To lope, to mosey around.
0: Yeah.
1: When you don't really have any purpose and you're just walking in a slow manner.
0: 맞아요.
1: That's what we say, we mosey.
0: Yeah, yeah. 이렇게 약간 느긋하게, 어슬렁 어슬렁, 또 뭐 빈둥빈둥, 이렇게 빈둥거리면서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 얘네들이 빠르게 돌아다니는 동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막 뭐 별다른 뭘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 자체 얘네들 자체를 보는 거를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한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2: Yes, capybaras are so so cute. All right, let's listen to a song. Here is Sing Street with Up.
3: Oh, that's the song I mentioned it to you.
4: Oh, you're the kid in the band.
3: Saturday at 12 o'clock.
4: Cool.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1: Let's review our next New York Times' news coverage story of the week.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지역의 문화와 음식의 이름을 따서 열대성 폭풍의 이름을 짓는 독특한 시스템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Coming soon to Asia Pacific, a storm named Dim Sum.
1: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곧 상륙할 딤섬이라는 이름의 태풍이라는 제목입니다. 맛있는 이름의 태풍인데요. 태풍 이름들이 사실상 여러 개의 후보들이 모인 하나의 이 풀처럼 가동되면서 발생될 때마다 그중 하나씩 꺼내 붙여 쓰는 시스템이라는 거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요. 이번에 볼 뉴욕타임스 기사는 그 풀에 이번에 새롭게 딤섬이라는 이름이 추가됐다는 내용이고요. 그에 더해 이 태풍 이름 붙이기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떤 메커니즘 으로 돌아가는지까지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제이슨.
2: If you see that a storm named Dim Sum is gathering steam in the Pacific Ocean, it's not an error. In June, as the Pacific typhoon season began, the Hong Kong Observatory said it had chosen the city's bite-sized cuisine as its latest contribution to the list of names for tropical cyclones that form in the Pacific. It's not the first time that Hong Kong has named a storm after a beloved symbol. Typhoon Dolphin, which is forecast to approach Japan and Taiwan this weekend, takes its name from the city's animal mascot.
1: 만약 태평양에서 이름이 딤섬이라는 폭풍이 세력을 키우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류가 아닙니다. 지난 6월 태평양의 태풍 시즌이 시작되면서 홍콩 기상대는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 명칭 목록에 홍콩의 한입 크기 요리인 이 딤섬을 최근 제출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이 많은 사랑을 받는 상징물을 따서 이 태풍 이름을 지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해요. 이번 뭐 실제로는 지난주에 지난주 주말 일본과 대만을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돌핀도 홍콩을 상징하는 동물 마스코트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자 일단 딤섬 they say it It's gathering steam in the Pacific Ocean. I love that they use this expression because dim sum is cooked with steam.
2: Yeah, it's a bit of a play on words, and I love when they do this kind of thing in writing. Mm-hmm. So what does it mean to gather steam? It means that you are gaining momentum or you're having a force that is forming to be able to move forward or to be productive. And my guess is that this probably comes from a steam engine.

0: engine from a train. So if you create steam, then that's what makes an engine go on a steam train. So if you gather steam, you have all this energy that's forming, and all of a sudden it's going to be able to push the train. So to gather steam means to gather energy to be able to be productive.
1: 네, 저도 토마스 기차를 생각을 했어요. 증기 기관차. 네, 그래서 이 증기 기관이 증기를 모아서 쉬 하면서 그 속도 내는 것. 여기에서 유래를 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gathering steam, 이 딤섬도 steam으로 요리가 되는 것처럼 뭔가 이 gathering steam 이런 표현은 세력을 키우거나 동력을 얻다 이런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듬썸 얘기를 하는데 듬썸이 보면 이렇게 예쁜 그릇에 이렇게 조금 조금씩 먹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they said that it's they chose the city's bite-sized cuisine.
0: Yeah, something that is bite-sized is talking about how big it is or how small it is in this particular case. And if something is bite-sized, it usually means that you can fit it in your mouth in one bite. Or you could also see it as something that's small enough that you can actually bite as well. So if you think of like a bite-sized sandwich, rather than having like this big foot-long sandwich or 30-centimeter sandwich, think of it as being like cut into a piece that you can take with your hand and just pop it into your mouth.
1: Yeah, like finger food.
0: Yeah, exactly.
1: 그 bite size 그러니까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담 없는 크기 그럴 때 bite size인데 there's a hyphen in between bite and size. So bite size cuisine dim sum을 그 묘사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they said that the bite size cuisine, so referring to dim sum, is the latest contribution to the list of names. Contribution이 뭔가요?
0: Contribution is something that you give to something or a project of some sort. So it's your contribution is what you are giving to be a part of a greater thing.
1: 맞아요. Contribution 보통 뭐 기부를 할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나 성과를 위해서 기여를 하거나 기부를 할때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홍콩이 이 이름을 기여를 했다. 그 태풍 이름 목록에 제공을 한 이름이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0: The names are compiled by the Typhoon Committee, which was formed in 1968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to help Asia-Pacific countries prepare for tropical storms. The committee maintains an active list of 140 names divided into five columns that it cycles through every 4 or 5 years, depending on the frequency of storms. Each of the committee's 14 memb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hina, the Koreas, Hong Kong, and Malaysia, contributes 10 names. They are drawn from each member's language and culture, resulting in storms named for animals, plants, historical and mythological figures, and, of course, food.
1: 네, 이 이름들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열대성 폭풍에 대비하도록 돕기 위해 1968년에 유엔과 세계 기상기구가 공동으로 설립한 태풍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현재 140개의 이름을 보유한 목록을 관리하며 이를 5개의 열로 나눠 폭풍 발생 빈도에 따라 4년에서 5년 주기로 순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남북한, 홍콩,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태풍위원회 14개 회원국들이 각각 10개씩 태풍 이름을 제안하는데 이 이름들은 각 회원국의 언어와 문화에서 유래하며 그 결과 동물, 식물, 역사적, 신화적 인물, 그리고 물론 이번 딤섬의 경우처럼 음식 이름을 딴 태풍들도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Maybe we can see kimchi on the list sometime in the
0: Someday.
1: future. Yeah. So they have this list, 140 typhoon names, and they are divided into five columns.
0: Yeah, a column is simply a vertical line of something. It could be a line, like a physical line. It could be something where names and or stats and numbers or figures are all in line together. So typically something that goes vertically up and down, we'll call it a column, and something that goes left to right, we'll call rows.
1: 맞아요.

0: 뭐 그리스식 건물 기둥에서 온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column은 위에서 아래로 열이죠. 그래서 horizontal, vertical 죄송합니다. 그리고 row는 옆으로 가로로 가는 줄을 row라고 해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냥 엑셀 차트를 생각을 했어요. 딱 엑셀 차트 5개 해서 거기서 이름을 이제 돌려가지고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 14개 멤버가 그 10개 이름을 다 제공을 하는데, 이 이름들을 어떻게 고르느냐, they're drawn from 그뭐 언어나 문화 이런 데서 한다고 하는데, 이 draw from something 이게 어떤 의미죠?
1: I usually think of something that's drawn as something that is pulled out. So it could be here, like you draw something out of a hat, or you might draw something out of a box for like a raffle ticket, meaning
0: 맞아요.
1: like you're pulling a ticket out of this thing. But sometimes you could draw something from your memory, as an
0: 네.
1: example, or draw something from your past. So it's kind of like you're pulling it out from this other area that it's in.
0: 네. So draw from 그럼 추첨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냥 랜덤하게 추첨할 때 뭔가 이렇게 꺼내다 이런 의미로 뭐 이렇게 랜덤하게 추첨하다 이럴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그 언어나 문화 이런 데서 좀 따오다, 이런, 뭐, 끌어오다, 이런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어떤 요소나 뭐 영감에서 이렇게 따온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여기서 또 그리고 이제 cycle through 이라는 표현도 쓰였는데, 뭐, 4에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순환해서 사용한다, 이런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태풍 이름을 붙이는 그 전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나씩 들어볼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한번 만나볼게요. 제이슨?
1: U.S. forecasters started the naming practice. Tropical cyclones form when warm ocean water, moist air, and light winds persist long enough to combine into systems that produce violent winds, large waves, and torrential rain. Those that form over the western Pacific Ocean and affect Asia are called typhoons. To distinguish among storms, American forecasters first compiled a list of female names, often drawn from their wives and girlfriends, according to meteorologists. In the 1970s, amid the gender equality movement, the U.S. government began adding male names. Lam Chiu Ying, a former director of the Hong Kong Observatory, said in a 2017 video interview.
0: 이 태풍의 이름을 붙이는 관행을 처음 시작한 거는 미국 기상예보관들이었는데, 열대 저기압은 따뜻한 해수, 습한 공기, 약한 바람이 서로 결합될 정도로 충분히 오랫동안 지속돼서 그 결과 격렬한 바람, 거대한 파도, 폭우를 일으키는 그 기상 시스템으로 커지면서 형성되는 것인데요. 이중 서태평양 상공에서 형성돼서 아시아 권역에 영향을 미치는 열대 저기압을 태풍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죠. 그래서 기상학자들에 따르면 각각의 폭풍을 구별하기 위해 미국 기상예보관들은 처음에 주로 아내나 여자친구의 이름을 따서 여성 이름들로 이 목록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성평등 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부터 미국 정부는 여자들 이름으로만 하면 안 돼. 남자 이름도 추가해. 그래서 남자 이름도 추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홍콩 기상대 전 국장 람치우 잉이 2017년 영상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뭐 집에 나 여자친구가 보고 싶네. 그래도 여자친구 이름을 작성을 했을까요? 아, 오늘 집에 빨리 가고 싶다. 퇴근하고 싶다. 그래서 아내 이름을 쓰기를 시작했는지 모르겠네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2017년 영상 인터뷰에서 이 홍콩 기상대 전 국장님께서 밝히신 것입니다. 이 torrential rain이라는 것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내리는 호우를 얘기하는 거죠.
1: Yeah, when we're talking about torrential rains, it's not a sprinkle, it's not a mist, it's not just, pitter-patter of rain. We're talking about a downpour. So
0: 맞아요.
1: rain that is coming down in large amounts, probably big drops, and it's just like an absolute

0: these are the standards that the names have to have in order to be accepted. Maybe if you're trying to get into a particular school, there are certain criteria, including maybe grades, but it could be other things beyond that as well. It could be an interview process. Mm-hmm. These are other things that you have to do or pass in order to enter something.
1: 그렇죠. Criteria, 어떤 기준, 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선택할 때 사용되는 그런 기준, 지금 제이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학교에 apply 할 때, 대학에 이제 갈 때 학교에서 보는 그런 criteria,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성적도 봐야 되고, 뭐 학생 extracurricular activity라든지, 뭐 어떤 활동을, 방과 후 활동을 했다든지, 뭐 동아리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다른 기준들, 여러 가지 기준들을 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0: It could be the other way around as well for a student. To choose which university they want to apply for,
1: 맞아요.
0: You might have a criteria. It has to be a top 10 university.
1: 그쵸.
0: It has to have a good department in, finance or whatever you want. So these are your criteria for what you want in schools that you're going to apply for.
1: 맞아요. 반대로 학생이 또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수 있죠. 뭐 나는 어떤 학교에 가야 돼. 뭐 학교가 너무 멀면 안 돼. 뭐 학교가 뭐 너무 뭐 집에서 가까워야 되고 뭐 기숙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criteria. 이게 사실 criteria가 복수형입니다. It's the plural form, right? The singular form is criterion. 근데 저희가 보통 그냥 일상 대화에서는 이 복수형을 단수처럼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흔하게 그렇게 쓰여요. 그냥 criteria를 복수로도 쓰고 단수로도 쓰고 이렇게 그냥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connotation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0: Connotation is how a word or an expression or something makes you feel. And it usually can be either positive or negative, or it might make you think of something. So it's like an emotional feeling that you get based on certain words that could have different feels to it.
1: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외국인이 뭐 영어를 공부를 할 때 이 단어가 그냥 그 언어를 모르면은 이 말이 갖고 있는 이 커너테이션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을 해줄 때 아, 그래 이 말은 이 네거티브 커너테이션이 있다. 그럼 아, 이 말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커너테이션 그러면은 뭔가 좀 숨겨진 뉘앙스라든지 어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커너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선정할 때 이름을 선정을 할 때 indecent하거나 네거티브 커너테이션이 갖고 있지 않은지 다른 언어에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은지 그런 거를 좀 살펴본다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은 특히 필리핀의 경우 나라가 태풍이 발생한 직후에 자주 통과하는 경로에 위치하다 보니까 자국 내에서는 공식 명칭이 아닌 자국어로 된 현지 이름이 대신 통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올 6월에 필리핀과 일본의 심각한 홍수를 일으켰던 태풍 장미도 현지에서는 도밍고의 애칭인 도맹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미라고 뭐 장미라고 이제 통용이 되는 건데 현지에서는 장미라고 하지 않고 도맹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단락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제이슨.
0: The names of deadly storms are often removed from the list. Some names are retired after becoming associated with particularly devastating or deadly storms. The Philippines stopped using the local name Yolanda after the 2013 typhoon that killed more than 6,000 people. The typhoon committee retired the storm's official name, Haiyan, in 2015. This year, the committee added Dim Sum to the list to replace Man Yi, which was retired after the storm caused more than a dozen deaths in the Philippines in 2024.
1: 그래서 피해가 너무 큰 태풍의 이름은 종종 명단에서 제외되는데요. 특히 파괴적이거나 치명적이었던 태풍과 연관된 일부 이름은 사용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필리핀은 현지에서 욜란다로 불렸던 태풍이

0: 번의 딤섬을 명단에 추가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retire이라는 표현을 이름에 쓰였는데 그뭐 운동 선수들이 retire 하거나 운동 선수들이 선수가 되게 또 유명한 선수이면은 그 선수가 썼던 번호도 retire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1: Yeah, so if an athlete retires and they have their number retired, it means that no other athlete on that team can wear that number.
0: 그렇죠.
1: And in the same sort of way, if a word or a name is retired here, they're saying, let's no longer use that name in the future. And it's usually because of a negative connotation that it
0: 맞아요.
1: might have had in the past.
0: 맞아요. 그 negative connotation, 안 좋은 그런 함축적인 그런 의미 때문이고, 그다음에 because it was associated with 뭔가 연관이 되고 관련된 것 때문이다. Associated with 한번 설명해 주세요.
1: Yeah, if you're associated with someone or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re connected with them or linked. You have something that brings you together or makes somebody or someone else think about you when they think about this or that person.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뭐 태풍 이름이 그 굉장히 힘들었던 그 끔찍했던 비극, 이 기억과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Okay, and that's all for this Sunday's weekend special. 저는 휴가 가신 쑤쌤 대신 진행을 맡은 캐런이었는데요. 일주일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I will be back next week as usual. So remember to stay energized, stay safe, and have a morning special day. Let's wrap up with Joan Osborne's One of Us.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어린 시절부터 호른이라는 학교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프란츠 슈트라우스가 위넨 궁정 관현악단의 호른 수석이자 당대 최고의 연주자였기 때문인데요. 20살 무렵 위넨 대학에서 철학과 예술사를 공부하던 슈트라우스는 아버지의 60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호른 협주곡 1번을 작곡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애정이 듬뿍 담긴 이 작품에는 호른의 힘찬 기백과 풍부한 서정미를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경쾌하고 생기있게 펼쳐지는 3악장을 준비했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호른 협주곡 1번 E플랫 장조 작품으로 11종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로베르트 랑바인의 호른과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트카펠레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8월 16일 일요일 EBS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호른 협주곡 1번 E플랫 장조 작품으로 11종 3악장을 로베르트 랑바인의 호른과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트카펠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20세기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디르플레의 레퀴엠입니다. 디르플레는 미술과 음악이 격변하던 파리에서 성장했는데요. 그는 새로운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아주 먼 과거에서 음악적 영감을 받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전통 무반주 노래인 그레고리오 성가를 작품의 바탕으로 삼았죠. 디르플레의 레퀴엠은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추모하며 만든 곡입니다. 그레고리오 성가의 선율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일반적인 레퀴엠에 들어가는 진노의 날은 빼고 자비로운 예수와 천국에서를 넣어 심판보다 죽은 영혼의 안식과 평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담은 디르플레의 레퀴엠 함께 감상해볼까요? 모리스 디르플레의 레퀴엠 작품으로 9중에서 입당송, 기리에 엘레이손, 상투스, 비에 예수, 아니우스 데이를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툴루즈 카피톨 국립오케스트라와 오르페온, 도네스티아라 합창단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모리스 드리플레이 리퀴엠 작품으로 그 중에서 입당송 기리의 레이선, 상투스, 비에예수, 아니오스 데이를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툴루즈 카피톨 국립 오케스트라와 오르페온 도노스티아르 합창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비발디의 두 대의 만돌린을 위한 협주곡입니다. 만돌린은 바로크 시대의 사람들이 취미로 즐겨 연주하던 악기인데요. 맑고 투명한 음색과 가볍게 튀어오르는 듯한 울림으로 밝고 생기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비발디는 이 악기의 매력을 살려 협주곡을 여럿 남겼는데요. 오늘은 두 대의 만돌린이 서로 선율을 주고받으며 만들어내는 싱그러운 음악 함께 들어보시죠. 비발디의 두 대의 만돌린을 위한 협주곡 G장조 리용보로 532 우고 오를란디와 도리나 프라티의 만돌린,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 솔리스티 베네티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비발디의 두 대의 만돌린을 위한 협주곡 G장조 리옹보롱 532, 후고 호를란디와 도리나 프라티의 만돌린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취시하는 이 솔리스티 베네티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피아졸라의 위대한 탱고, 고상지의 반도네온과 이현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피아졸라의 위대한 탱고, 고상지의 반도네온과 이현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0: 어떤 사람은 책을 침대 옆에 한 권, 가방 안에 한 권, 화장실에 한 권 이런 식으로 놓고 그때그때 조금씩 본다고 하던데 저도 해볼까요? 고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걸 두고 병렬 독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으면 지루할 일이 없고 자투리 시간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책은 도끼다의 작가이자 카페라이터 박웅현 씨는 한 권의 책을 천천히 깊게 읽는 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읽다가 멈춰서 여러 번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만의 생각을 얹어서 해석도 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책 읽는 방법에 정답이란 없는 거 아닐까요?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각자에게 꼭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렬 독서도 해보시고요.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8월 16일 일요일 EBS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레옹 까발로의 오페라 빨리아치 중 페스틸라 주바 의상을 입어라 테너 엘리코 카로소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의상을 입어라 얼굴에 분칠을 해라 사람들은 돈을 내고 웃기 위해 이곳에 왔지 웃어라 광대여 너의 부서진 사랑을 위해서 유랑 극단을 이끄는 단장 카니오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에 빠지는데요. 하지만 당장 무대에 나가 사람들을 웃겨야 하는 광대이기에 깊은 슬픔을 숨긴 채 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고통과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눈물이 담긴 이 아리아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테너 엘리코 카로소의 노래로 더욱 유명해졌는데요. 1900년대 초 그가 남긴 이 음반은 클래식 음반 역사상 최초로 100만 장 판매를 기록하며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차이콥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 서곡,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 서곡을 앙드레 프레브린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마렉 마레의 스페인풍의 라폴리아입니다. 비올라다 감바의 거장이었던 마렉 마레는 악기 특유의 우아하고 섬세한 음색과 미끄러지듯 이어지는 연주 기법을 살려 이 곡을 썼는데요. 반복되는 베이스 선율이로 애수어린 단조의 춤곡 선율이 자유롭게 변주를 쌓아가는 작품입니다. 바로크 시대 프랑스 음악 특유의 우아함과 풍부한 장식미가 살아있는데요. 오늘날엔 다양한 악기로 편곡되어 연주됩니다. 오늘은 오보에 섬세하고 따뜻한 음색으로 준비했습니다. 마렉 마레의 스페인풍의 라폴리아를 하인츠 홀리거의 오보에와 크리스티안의 자코테의 하프시코드, 마르샬 세르베라의 비올라다 감바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마랭마레의 스페인풍의 라폴리아를 하인츠 홀리거의 오보에와 크리스티안의 차코테의 하프시코드, 마르샬 세르베라의 비올라다 감바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1913년에 처음 세상에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악보가 화재로 소실되는 바람에 프로코피에프는 10년 뒤 기억을 더듬어 이 작품을 다시 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듣는 곡이 바로 이 개정판입니다. 초연 당시에는 음악이 너무나도 혁신적이라 관객들이 도중에 자리를 떠날 정도로 강한 거부감을 사게 됐는데요. 하지만 동료 작곡가 미아스콥스키가 이 곡의 진가를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홍호해준 덕분에 이후 프로코피에프를 대표하는 걸작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됩니다. 젊은 프로코피에프의 대담한 상상력과 폭발적인 에너지가 담긴 음악 함께 느껴보시죠.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 2번 G단조 작품으로 14중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템페스토소 다닐 트로포노프의 피아노와 발레리 게르게프가 지휘하는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 2번 G단조, 작모르 14종 4악장을 다니엘 트로포노프의 피아노와 발레리 게르게프가 지휘하는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 감상은 다음 주에도 이어갑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카롤리의 듀오 G장조, 작모르 34, 기타리스트 줄리안 브림과 존 윌리엄스의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높은 산들로 빙 둘러싸인 강원도 화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마저 산 너머 산인 이곳에 뜨문뜨문 오가는 대중교통 대신 어린이의 발이 되어주는 콜버스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면 곧바로 달려오는 스마트 안심 셔틀. 학교와 돌봄시설, 집 근처 어디든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데요. 여러 대가 동시에 운행되고 있어 여기저기서 호출이 와도 기다릴 걱정 전혀 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동승 보호자가 있는 데다 셔틀의 실시간 위치도 확인할 수 있어 부모들의 호응이 높은 건 물론이고요. 더 많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걱정 없이 돌아다니도록 돕는 일. 우리 모두의 세상이 한 뼘 더 넓어지는 일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I've seen all your movies. Your versatility on screen is incredible.
2: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영어 공부 얼마나 해야 잘하게 될지 답답하신가요?
3: Don't worry. If you study with us, you can do it. Join us Monday to Saturday at 7:20 a.m.
2: Easy English에서 만나요. 영어 이지하게.
3: Easy English.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귀르스 수용소에서 가장 다작한 예술가 중 한 명은 릴리 앙드리웨였다. 그녀는 100여 점의 섬세한 연필 소묘로 수용소 생활의 고스란히 담아냈다. 앙드리웨는 스케치북을 들고 수용소를 누비고 다니면서 매일 그림을 그렸다. 자세, 일, 대화, 지친 육신을 포착하면서 그 중에서도 여러 번 스케치한 것은 바로 독서 중인 여성이다. 나는 어쩌면 그 여자가 조르주 심농을 읽고 있는 한나 아렌트인지도 모른다고 자주 상상했다. 린지 스톤브리지의 책 한나 아렌트 사유하는 인간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솔레 히메네스의 마 솔리튜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사람인에서 펴낸 린지 스톤브리지의 책 한나 아렌트 사유하는 인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손성화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긴 책이고요. 한나 아렌트의 그 생각에 대해서 좀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한나 아렌트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생각들을 펼쳐 나갔는지 그 궤적을 좀 직접 두 발로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책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정말 이 저자가 이 한나 아렌트의 그 생애 마지막 여정까지도 직접 두 발로 찾아가면서 기록한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귀르스 수용소에서의 기억인데 그 수용소 안에서 그 다른 예술가가 릴리 앙드리웨라고 하는 그 작가가 그린 그 스케치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스케치 안에 독서하는 여성의 그 그림이 있는데 어쩌면 그 그림 속에 그 여성이 그 시기에 한나 아렌트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책에는 그 그림 이미지도 같이 스케치도 같이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저 보면서 약간 좀 쿵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책을 놓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기에 더더욱 그 책을 마치 정말 생명줄처럼 이렇게 쥐고 있는 그한 사람의 모습을 딱 그림으로 기록을 했던 또 심리 무엇이며 또그 책을 붙들고 있었던 그 마음은 또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절절한 그 독서하는 여성의 이미지가 있는 그 부분을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이는 라디오로도 제 모습이 지금 스튜디오 모습과 함께 나가고 있는데 제 뒤로 마치 빨래처럼 이렇게 널려있는 빨래줄 같은 거 보이시나요? 우리 북카페 벽면이 지금 카페인 분들이 보내주신 그 예쁜 엽서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또 엽서가 오늘도 한 10장 정도 왔어요. 그래서 훅 들고 왔는데 여기 뒤에 지금 하나하나 걸고 있어요. 다건건 아니고요. 지금 자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예쁜 엽서 공모전 마감이 언제까지인지 아시죠? 도착을 이번 주 안에 해야 합니다. 도착. 뭐 하루 만에 오기도 하니까요. 빠르게 보내면 그렇게 해서 예쁜 엽서 공모전, 그 안내 규격 등등이 북카페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북카페 인스타그램, EBS 언더바 북카페에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잠시 후 음악 듣고 와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박용리님, 드디어 오늘 엽서 보내러 우체국에 갑니다. 네, 응원합니다. 더운데 조심하시고요. 최현선님, 어제 색연필을 잡아볼까요? 어쩔까요? 하고 계셨던 현선님 기억납니다. 드디어 색연필 내려놓고 우체국에 다녀왔어요.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예쁨에는 한참 미달이지만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 19절 떠올리면 너무 좋아서 혼자 설렘설렘 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박준성 님도 오늘 엽서 보냈어요. 하셨고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에 또

이렇게 사랑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김경희님, 딸, 지금 둘째 딸인 거예요. 예, 둘째 딸, 우리 하랑이, 사랑하는 딸 하랑이의 23번째 생일, 반말 축하 받고 싶다고 하시면서 길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을 다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사랑하는 하랑 공주 하시면서, 방학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인턴도 하고 랩실도 나가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너의 빛나는 청춘을 엄마가 항상 응원해. 엄마에게 와줘서 고맙고 엄마 딸로 함께 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하는 요 메시지는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반말 축하 신청해 주셨는데, 하랑아, 엄마 얘기 들었지? 야, 이거 내가 지금 요약해서 전달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사연이 긴데, 북카페 홈페이지에 전문이 있다. 들어가서 꼭 엄마의 사연을 보길 바란다. 하랑아, 이 사연, 이 사랑 너무너무 넘치는 느낌인데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서 좋고, 하랑아, 생일 진짜 축하해.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어. 23번째 생일, 그리고 앞으로 또 보낼 하루하루도 다 빛났으면 좋겠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박주환님, 지금 사연을 주셨는데요. 박주환님과 박주환님 따님이 함께 각각의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박따님은 박채연님. 자, 일단 박주환님 남편분이십니다. 우리 카페인 기은님의 남편분이세요. 8월 11일, 오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 아내 기은이의 생일입니다. 하시면서 진짜 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또한 다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마음은 전달해 드릴게요. 고은 작가님의 오랜 팬이라고 아내분이요. 그래서 작년 생일에 스스로 이 기은님이 북카페에 사연을 보내서 생일 축하 받고 싶다 용기를 내서 신청했고, 제가 또 반말 축하했고요. 동갑이었습니다, 저와 기은님이. 그래서 그 방송을 박주환님이 한참 뒤에야 듣게 되셨다는 거예요. 아내가 직접 사연까지 보내면서 자신의 생일을 축하받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그 순간 괜히 마음 한편이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분, 그리고 따님, 이렇게 둘다 지금 남편과 딸이 다 모두 총출동해서 지금 북카페 홈페이지에 사연을 각각 남기고 신청곡도 각각 남겨주셨어요. 기은아, 항상 고맙고 사랑해. 무엇보다 어떤 순간에도 내 곁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 곁에서 든든하게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가족만 이제 챙기지 말고 너 자신도 조금 더 챙겼으면 좋겠어. 오늘 하루만큼은 집안일도 가족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너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신청곡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사랑하는 딸이 남겨준 이 사연도 살짝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윤고은 작가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꼬마 카페인인데요. 채연이에요. 저희 엄마 생신 잊지 못할 선물 해드리고 싶은데요. 또 저희 엄마가 이 북카페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말 축하 신청합니다. 참고로 저희 엄마가 작가님과 동갑이시니 마음껏 기은아라고 이름 불러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딸의 응원을 받아서 이렇게 기은아, 지난해에는 직접 본인이 신청했는데, 올해는 또그 방송을 듣고도 식구들이 이렇게 또 각각 목소리 내서 신청을 해줬어. 아, 진짜 이 방송 조금만 들어도 너무너무 감동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은아, 그렇다고 너무 엉엉 울지 마. 기쁨의 눈물이니까 살짝 질겨도 좋고. 아, 이 사랑 너무 느껴진다. 기은아, 오늘 잘 보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신청하신 곡, 한 곡씩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덤 리바인의 No One Else Like You, 그리고 또 따님이 신청한 곡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두 곡입니다.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보라 나가는 동안에 이 보라의 그 화면 보셨어요? 우리 음악 나가는 동안 보라에 띄워지는 우리 화면이 있잖아요. 근데 저 어제 제가 화면을 무심코 보다가 그 이미지 속에 그 인물이 예, 저죠? 저 제가 고개를 막 이렇게 돌리고 있어서 제가 너무 흠칫 놀란 거예요. 어제 보다가 뭐지? 내가 지금 너무 과로했나라는 생각을 멈춰 있는 그림 속에 그 인물이 왜 고개를 카탁카탁하지라고 어제 너무 놀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약간 변경이 됐더라고요. 이 동영상처럼 그림 속에 이 북카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예 다람쥐가 지금 책상 위로 막 휙 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어떤 화면 이미지도 함께 즐겨주셔도 좋고요. 우리 반디 앱이나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느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전달할 사항이 조금 많은데 일단 좋은 소식 전합니다. 2026년 상반기 바른 방송 언어 특별상을 윤고은의 EBS 북카페가 받게 됐습니다. 너무 황송한 거예요. 바른 방송 언어 특별상. 와, 이거 너무 거대한 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른 방송 언어 특별상. 아마 우리 카페인 분들 그 사연도 다 이제 거기 더해지는 거고요. 우리 북카페에 그 흐르는 그 따스한 공기를 읽어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감사했습니다. 기쁜 소식 함께 전할게요. 그러니까 카페인 분들은 지금 2026년 상반기 바른 방송 언어 특별상을 받은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또 맞는 품격을 원래 품격이 있지만 그런 사연들을 더 뭔가 기대하는 느낌으로 사연창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카페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한껏 만끽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뭔가를 이렇게 막 주섬주섬 들고 있는데 우리 21분 카페인 분들이 힘을 모아서 이분들 서로 알던 사이 아니었고요. 북카페에서 알게 된 청취자 관계였는데 우리 또 힘을 모아서 윤고은의 EBS 북카페 곧올 8월 26일 7주년을 기념하면서 카페인 굿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방송 전에 그 선물을 열어보았는데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필통하고 막 잔뜩 들어 있어서 지금도 열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근데 그중에서 일단 이 파우치 스탠딩 파우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이라고 너무나 예쁜 로고가 딱 박혀 있고요. 이게 뭐 스탠딩 이 자석이 있어서 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 안에 필통처럼 파우치처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필통이 일단은 120세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필입니다. 네, 이건 카페인 굿즈 속 연필이 흔들리는 소리입니다. 연필이 6자루 들어 있는데 아무거나 하나 뽑아 볼게요. 쓱 봤더니 여기에는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문구가 연필 하나하나마다 다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미라클 샤인 로코코도 있고,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도 있고, 예쁜 연필

자루도 120세트 있고요. 그리고 이건 하승성님이 따로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 축하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반짝반짝한 포토카드도 120장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건 아시죠? 우리 북카페 키링, 북카페 키링도 지금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챙겨서 엽서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우수작품 선정해서 우수작품 보내주신 분들께는 이 모든 거 다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께도 나눠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이 엽서 이벤트 끝나기 전에 꼭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이 21분 명단은 제가 언젠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은 이렇게 그 카페인 굿즈 보내주신 마음 살짝 전달하면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우시는 분들도 많고요. 지금 생일 축하 사연 듣고 기은님 엉엉 울고 계신다고 감동받아서 우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은님 살짝만 그러나 기쁨의 눈물이니까 살짝만 즐겨주시고요. 이제 일간 카페인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 일상의 해방입니다. 오늘 얘기 바로 만나보시죠.

미정의 회사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동호회를 운영합니다. 직원들 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취미 활동을 지원한다는 나름 사내 복지 차원의 정책인데요. 미정은 참여하고 싶은 동호회가 없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누군가와 억지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도 힘겹기만 합니다. 하지만 회사 행복지원센터에서는 자꾸만 어디든 가입을 하라고 권합니다. 미정과 비슷하게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은 태훈과 상민도 같은 이유로 불려다닙니다. 행복지원센터에 불려간 세 사람은 일단 면피용으로 해방클럽이란 동호회를 만들어내는데요. 만들고 보니 제법 그럴듯합니다. 미정은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진짜로 해보자고 합니다. 해방이란 걸요. 어디에 갇혔는지 모르겠는데 꼭 갇힌 것 같은 기분을 뚫고 나가고 싶다고요. 그들은 우선 각자 무엇에서 해방되어야 하는지부터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속 해방클럽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세 사람 중 가장 나이가 많고 직급도 높은 상민이 적어낸 해방의 목표는 내 템포대로였습니다. 자신이 하루 종일 시계를 보며 종종거리고 있었다는 걸. 하루를 잘 살아내고 싶은데 제대로 하는 일은 없고 그래서 늘 쫓기는 기분에 갇혀있는 걸 알아채고 나서야 늘 조금은 불안하고 그래서 빠르게 뛰던 심장이 제 속도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을 경험하게 되죠. 시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지만 나만의 템포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그가 찾아낸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템포대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대체로 우리는 나에게 맞는 속도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리하고 있는지, 내 몸과 마음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건 아닌지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내 속도대로 살고 싶어도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죠. 그렇더라도 나의 속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필요해 보입니다. 내가 시간에 무작정 끌려다니지 않고 잠시 멈춤의 순간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자신만의 속도로 살기 위해 드라마 속 상민이 정한 수칙들은 이런 겁니다. 시계 보지 않기. 하루를 알차게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일할 만큼 했으면 쉬기. 자고 싶으면 자기. 잘 만큼 잤으면 일어나기. 필독 써 재미없으면 읽지 않기. 그리 어렵지 않죠? 하지만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네요.

나의 해방일지 OST에서 스웨이의 위싱크 들려드렸습니다. 일상의 해방 주제로 나누는 얘기들, 우리 곳곳에 정말 좀 풀어주고 싶은 것들, 노연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만듭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약간 갇혀있던 데서 해소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우리 카페인 분들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풀어주시길 권하고요. 우리 카페이님들, 지금 김지희님, 나는 바른 방송 언어 특별상 수상한 라디오 청취자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셨습니다. 네, 북카페에 수상 소식 공유하는 거, 우리 카페인 분들 많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너무 기뻐하시니까 뿌듯합니다. 바른 방송 언어 앞으로도 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그리고, 특히 이 무리하는 시인들 이 시간으로 우리가 제출해서 그것을 받게 된 거거든요. 요 무리하는 시인들의 그참 무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대한 바른 방송 언어를 그 흐름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거 절묘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잠시 후 시인분들 오시면 또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임은영님은 북카페에 처음 문자 남겨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생일입니다. 고은님이 예쁜 목소리로 축하해 주시면 기운이 마구마구 솟아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은영님, 반가워요. 이렇게 북카페 처음 들으시는 것은 아니죠. 처음 문자를 남기시는 거죠. 생일 축하, 요 신청으로 첫 문자 남기게 되는 것도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앞으로 자주 문자 사연 주고받도록 하죠. 생일 진짜 축하하고요. 오늘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카페 원래 신청하면 반말 축하 해드리긴 하는데 이 반말 축하라는 말은 없었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은영아 축하해 이렇게 살짝 건져봅니다. 박윤영님 안녕하세요. 오늘 제 생일입니다. 아침에 북카페 7주년 축하 엽서도 보내서 뿌듯해요. 고은님 반말 축하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네, 윤영아 반말 축하 가야지. 아, 오늘도 아침에 축하 엽서도 보냈어? 너무 바쁘게 보낸 거 아니야? 생일, 그렇지만 잊지 못할 생일, 이 좋은 엽서를 발송하는 기쁨까지 함께 누렸으니까 잘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윤영이 건강하고 북카페에서 오래오래 보자. 축하해. 아, 그리고 9110 쓰시는 카페이님. 오늘 선곡표를 미리 또 보시는, 아, 진짜 찐 카페인님 생활을 하시는 분. 아, 오늘 선곡표 보니까 시 코너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시 코너가 기대된다. 오늘 선곡표 살짝 보시면서 가시죠. 우리가 정말 많이 그리움의 대상으로 삼는, 문화적으로 특히 그렇죠. 90년대입니다. 네, 오늘 선곡하느라 너무 힘드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짜 틀고 싶은 음악이 많아서, 네, 그런 마음, 저런 마음 다 담아서 우리 무리하는 시인들 코너로 넘어갈게요. Kings of Convenience의 Freedom and Its Owner 들으면서 넘어가시죠.

0: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네.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땡.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상혁 시인님, 잠깐 헤드폰 끼기 전에 머리 스타일이
0: 드라이를 잘못했습니다.
1: 너무 멋있는데요. 너무 멋있어요.
0: 아니 그 원래 그 온도를 조절해서 해야 되는데 네. 너무 그냥 뜨거운 걸로 해서 올라가 버렸어요.
1: 가운데가 그래서 조스처럼. 네.
0: 이러면 안 되는데.
1: 너무 귀여워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 네. 보라로 상혁 시인님 그 헤어스타일 부분 좀 길게 잡아주실 네, 수
0: 제가
1: 있는지.
0: 네, 이렇게 네. 보여드리고 얼른 헤드셋을 써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도하신 게 아니었구나.
0: 네,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1: 잘 어울리죠.
2: 네, 잘 어울립니다.
1: 좋습니다. 진수장님이 우리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 요걸로 우리가 또 이제 2026년 상반기 바른 방송원 특별상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진수장님이 무리했는데 바른말 방송상 수상한 거 뭔가 언밸런스한 것이 더 멋지다고 너무 반갑고 우리 서로 축하해요 하셨고요. 김미양님도 그러면 우리 지금 수상 소감을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대박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수상 소감이랄지 아니면은 그 바른 방송 언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시인분들 생각을 들어볼까요?
2: 저희가 특별히 바른 언어를 골라서 사용했던 것 같지는 않고 가장 자연스럽게 말을 했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저는 시를 그렇게 여겨주는 것 같아서 그게 전달이 되었어요.
1: 정말 바른 언어라고 하는 것을 뭐 몇 개의 어떤 단어를 골라서 쓴 게 아닌데도 네. 시를 우리가 말하고 듣고 소개하고 읽고하는 네. 그 마음 자체를 네. 바른 언어로 받아들여줬다.
2: 너무 바른 거죠.
1: 네. 그렇죠.
0: 저는 너무 100% 동의하고 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뻐서 제가 좀 나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네. 윤고은 북카페 자체가 여러 상을 받아왔잖아요. 네. 그때는 기쁘긴 했지만 이렇게 기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콕 집어서 네. 화요일이 받으니까 일어날 뻔했어요. 밖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자제했습니다.
1: 일어나셔도 돼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약간 그 아기 상어 같다고 김인혜님이 이 상혁 씨님 지금 이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헤어 스타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 나시니까 더 솔직해지신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그 캐릭터 아기 상어 캐릭터로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시를 얘기하는 마음이 바른 언어와 맞다 있다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특히 이제 90년대로. 네. 뛰어드셔서 챙겨 오셨단 말이죠. 어떠셨어요?
0: 네, 90년대는 정말로 코앞이고 조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소연 시인님이 활동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잘못 소개하거나 네. 다른 말을 할까봐 혹시 틀린 말을 할까봐 조금 네. 신경을 쓰면서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소연 시인님은요?
2: 저는
1: 90년대 내 시대다. 네. 신인으로 딱 등장하신 거잖아요.
2: 그렇죠.
1: 90년대. 네,
2: 가장 20대 젊은 시인으로 등장했을 때고 상혁 시인님이 골라주신 작품들도 저의 강력한 후보에 있었었기 때문에 네.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하고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역시 90년대 시들부터 느껴지는 그 묘한 자유로움, 해방감 이런 게 좀... 저 그때 당시 시대를 다시 네. 경험하게 했어요.
1: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골라오신 작품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상혁 시인이 골라오셨죠?
0: 네. 이선영 시인이 1992년에는 오 가엾 쓴 비눗값들에서 표제작 오 가엾 쓴 비눗값들을 가져왔는데요. 비눗값이 느끼는 슬픔, 비누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감정을 좀 상상해서 쓴 시니까요. 네. 들어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1: 네, 낭독 듣고 갈게요.
0: 오 가엾 쓴 비누값들 이선영. 비누값

속에 담긴 문드러진 비누의 몰골을 볼 때면 지금 그 비누값이 느끼고 있을 슬픔을 알 것 같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대부분의 새 비누값들에 처음 얹혀지는 비누는 탄탄한 비누여서 보기에 따라서는 비누가 비누값 안에 담긴 것이 아니라 비누값의 숨통을 누르고 앉은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마치 몸에 잘 맞는 아내를 얻은 듯 그때 비누값은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가. 그러나 무사람에 손때가 묻고 물만 닿아도 녹아나는 비누값이 일찍이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비누의 허약한 체질은 얼마나 비누값을 놀라게 하고 실망에 빠지게 했을 것인가. 나날이 작아지는 비누들, 나날이 풀어지는 관념의 물컹한 살집들. 오 가엾은 비누값들이여, 그대들은 비누에 대해 얼마나 순진한 기대와 어리석은 집념을 품고 있었던가. 한 개의 비누만을 담았던 비누값이란 이 세상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더러 젊거나 어린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망가지는 비누값은 유감스럽지만 흙 속 깊이 버려지곤 한다. 경험이 많은 비누값들이여, 온갖 비누칠에 달아 빠지고 몸을 더럽힌, 그럼에도 오래 건재하는 비누값들이여, 그때쯤이면 평안할 수 있는 건지.

0: 015B가 부른 슬픈 인연 띄워드렸습니다. 이선영 시인의 오 가엾은 비눗값들에 수록된 시, 오 가엾은 비눗값들 만났고요. 문학동네 포에지 시리즈입니다. 015B 음악이 나오네요. 이 상혁 시인님이 혹시
1: 아, 그렇네요.
0: 신청하신 건 아니지만 통한 건가요?
1: 네, 너무
0: 네.
1: 좋습니다.
0: 들으시면서 지금 김설미 님이 아, 비누가 무슨 죄가 있나요? 비누로 손 씻을 때마다 이시 생각날 듯해요. 너 비누값 누르고
1: 누르고
0: 있니?
1: 있니?
0: 이렇게.
1: 네, 처음에 보면은 진짜 비누값을 누르고 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0: 네.
1: 그리고 마음도 뿌듯해요. 처음에 딱 새로 깐 비누를
0: 아,
1: 비누값에다
0: 맞아요.
1: 딱 넣어놓으면 그 비누값 통통하잖아요. 단단하고.
0: 아.
1: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아, 이거 진짜 오래 쓰고, 아껴 쓰고, 세수도 자주 해야지, 이런 생각 드는데, 나중에 그게 물좀 묻고, 뭐좀 어떤 환경에 의해서 흐물흐물해지면,
0: 네.
1: 마음이 안 좋고, 버리고 싶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0: 어,
1: 근데,
0: 네.
1: 비누값 입장에서는 어땠을까라는 상상으로 쓴시 같아요.
0: 어떠셨어요? 이 소연 시인님은 이시
1: 네.
0: 어떻게 보셨는지?
2: 저는 이 이선영 시인하고 같이 동인 활동을 한 기억이 있어서 저한테 너무 친근한 시집이고 저도 잠깐 잊고 지냈는데
0: 네.
2: 이렇게 상혁 시인이 목소리를 들어서 너무 좋고요. 이선영 시인이 오 가엾은 비눗값들이라는 이 시집을 냈을 때 많이 센세이션했었어요. 그 90년대가 우리 문학이 일상성을 회복하고 일상성을
0: 네.
2: 문학에 붙이는 아마 한국 문학사에서 첫 시기였을 거예요.
0: 그쵸, 맞아요.
2: 그중에서 가장 그 일상성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시로 다뤄온 시인이 이선영 시인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누에 대한 시는 시인들이 써도 비누값에 대한 시는 쓴 적이 없잖아요.
0: 그러네요,
2: 그렇죠.
0: 진짜.
2: 비누값. 예. 그러니까 눈길이 안덜 가는 것 중에서도 더덜 가는 것 그런 걸 귀신같이 찾아서 이제 시로 썼던 기억이 나요.
0: 그러니까 이첫 줄부터 지금 비눗값 속에 담긴 문드러진 비누의 몰골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비누들이 나날이 풀어지는 작아지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나날이 풀어지는 관념의 물컹한 살집들 이런 표현도
1: 네,
0: 나오고.
1: 저는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비눗값이 일찍이 상상해 본적 없는 비누의 허약한 체질 이런 부분 있잖아요.
0: 그니까.
1: 그러니까 처음에 비누를 딱 만지거나 봤을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거든요. 너무 단단하고 탄탄하기 때문에.
0: 네.
1: 그런데 금세 이걸 풀어지는 걸 보고 비눗값이 느끼는 어떤 느낌, 이걸 잘 잡아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요. 이 비누를 우리가 허약하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1: 그러니까.
0: 생각해 본 적도
2: 그쵸,
0: 없는데,
2: 네.
0: 비눗값 얘기를 하려니까 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고요.
1: 네. 그리고 이 비누라는 것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각자마다 너무너무 다른 해석이 가능한 시여서 더 재밌었습니다.
0: 상혁 씨님은 무엇으로 보셨나요?
1: 저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사랑에 대한 얘기인가라고 봤는데, 나중에는 청춘? 열정? 이런 걸로 느껴지더라고요.
0: 아, 열정.
1: 네. 금세 흐물흐물해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풀어져 버린 어떤 것들.
0: 소연 씨님은요?
2: 저는 이렇게 중의적으로 읽어도 되는 낱말을 볼 때마다 일단 시라는 낱말을 넣어봐요.
0: 아,
2: 그럼,
0: 일단 시.
2: 예, 그러면 거의 너무 귀신 같은 말처럼 변하더라고요. 이 시도 그랬습니다.
0: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시 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재밌잖아요.
2: 예, 그쵸.
0: 시의 케이스, 시의 몸통, 몸체, 형체 이런 것들 생각하니까 어떨까? 시인인가? 그럼 그 존재가? 여기서
2: 시집이 아닐까요?
0: 시집이다.
1: 저는 근데 이거 오늘 하면서 또 방송에 가져와서 읽으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 우리가 그냥 제가 시집을 가져오면 한 30년 전 일인데도 이 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시집이 그런 분위기는 알 수가 없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소연 시인님이 말을 해주니까, 아, 그게 이런 분위기에서 환영받았겠구나, 이런 것도 짐작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0: 맞아요. 재밌어요. 지금 김신타 님도, 우리 삶을 떠올리셨다고, 비누가,
2: 그쵸,
0: 비눗값이라는
2: 네.
0: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6959 쓰시는 카페이님, 015B 슬픈 인연

연주가 나오는 순간 아까 굉장히 뭉클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의 내가 20대를 90년대에 보냈던 그때의 내가 소환되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 음악 들으시면서 또 어떤 시대를 소환하실지 궁금합니다. 우리 서태지와 아이들이 부른 컴백홈 들으면서 1990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무리하는 시인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90년대에 나왔던 작품들 위주로 이제 작품을 꾸려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더 우리가

0: 또 덩달아 90년대 음악까지 지금 함께 즐기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지금 따라 부르게 된다고 하승성님이 이게 내가 이 노래를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지 모르는데도 내 입에 착착 붙는 거 이건 진짜 몸으로 들었던 음악인 거잖아요. 그렇게 아마 서태지와 아이들 음악 공유로비 음악 들으면서 이제 입으로 건너온 셈이고요. 0686 쓰시는 카페이님은 상을 받았다기에 문자를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북카페를 들으면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다고 그래서 오늘도 빙글에 반짝하고 인사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 우리 잘 소중하게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최유하님, 진수정님 다 지금 과거를
1: 네,
0: 떠올리시면서
1: 20대가 그리우시다고.
0: 맞아요. 음악 덕분에 또.
1: 네.
0: 그리고 시는 저에게도, 저도 90년대 시는 그래도 90년대에는 제가, 2000년대 정도부터 시를 읽었구나. 90년대 시. 근데 너무 생소한 시들이 많아서, 네, 재밌어요, 지금.
2: 그래도 가까운 편이어서 이제 우리가 숨겨진 시인을 찾아서 소개하는 게
0: 그렇죠. 맞아요.
2: 목표였으니까
0: 맞아요.
2: 네, 숨겨진 시인이 되게 많았고요. 그 숨겨진 시인들을 진짜 가깝게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시 지금하고 가깝게 여길 수 있는 시들을 고르는 그
0: 골라서,
2: 재미가 또 있게 되더라고요.
0: 자, 앞서 지금 비누값 이 얘기에 많은 카페인님 인생 얹어서 얘기하고 계신데요.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소연 시인님이 골라오셨죠.
2: 네, 허순위 시인이라고 지금은 정말 거의 시인들에게서 잊혀진 그런 시인에 속하는데요. 시집이 딱한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더 출간됐는데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 말라가는 희망이라는 제목의 시집이 92년도에 출간이 되고 뭐 신문이나 문예지들이 막 앞다투어 다룰 정도로 이렇게 아주 매력이 넘치는 그런 시였어요. 그 여성 시인이고 그 가족사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특히 아버지를 다루는 태도가 너무 독특해서 그 점에 대해서 되게 놀라워하면서 사람들이 시를 반기고 그 부분을 특히 해석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그런 시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0: 허순위 시인의 시 골라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신부의 편지 허순위.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말. 등 터지는 새우잠 속에 몸을 구부려 넣고 녹아내리는 얼음집이 되어 납작 땅에 붙었습니다. 살갗에 악성 루머들이 번져가고 벌레 집도 패일 때 나를 잡아주었던 건 하늘과 시와 목이 몹시 길었던 사람들. 겨울 같은 유년을 건너오면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불행하였던 아버지, 아버지의 절망이 되면서부터 무너지던 어머니, 그 불과 물의 마지막 슬픔이었던 죽은 동생이 오늘은 모두 한 몸이 되어 공기로 흐르고, 나는 이제 당신들의 표면도 아닙니다. 사지를 뱃속에 접어놓고 바쁜 낮잠 속으로 꿈틀거리는 두통 씻고 흐르는 바다. 짜디짠 부분이 되어 아주 조금씩 흘러갑니다. 아무런 꿈도 화상도 없이 햇볕이 없어도 녹는 얼음집의 양식에 길들여져 가는 여기서부터는 당신이 새롭고 처음인 날들이 와서 믿음은 당신의 것입니다.

0: 시집 말라가는 희망에 수록된 허순위 시인의 시, 신부의 편지 낭독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소라의 프레이즈 1998년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이 신부의 편지라는 제목을 딱 이렇게 듣고 상상했던 것과는 또 느낌이 좀 달라요.
1: 그죠.
0: 시가요.
1: 예. 그때 90년대가 약간 최승자 시인이나 김혜순 시인이 이제

0: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폭발적인 활동을 하던 시기예요. 네. 허수경 시인도 있고요. 네. 그 진영에 아마 허순희 시인도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성주의 시인인데 각자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새로운 목소리를 낸 그런 시인으로 이제 많이 평가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저는 여기서 잊히지 않은 구절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불행하였던 아버지, 아버지의 절망이 되면서부터 무너지던 어머니. 이 문장이, 이게 무엇일까.
1: 그쵸.
0: 너무 제대로 이 문장을 이해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20대 때 이 시집을 읽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1: 그래서 자꾸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세요? 이게 계속 생각을 그냥 이어가는 거죠?
0: 그쵸.
1: 그거밖에 사실.
0: 그쵸. 쓴 사람만큼은 이해 못해도, 제 식대로라는 이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 편인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불행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불행을 막으려고 하는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불행이 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호방한 마음으로, 그래 덮쳐라 이런 마음으로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네. 허순희의 시는 이제 저는 이 시집 전부를 다 읽어봤으니까 옆옆의 시들을 참조를 하면 그런 식으로 불행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불행을 노래하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대화하고 있다가 좀 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되게 재미있는 요소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부분들이 이제 허순희 시만의 고유성이었던 것 같아요.
1: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저도 태어나기 이전부터 불행하였던 아버지로 시작되는 이 앞뒤 문장이 너무 훅 오는 거예요.
0: 그렇죠. 강렬하죠.
1: 네. 강렬해요. 그래서 옆에 지금 또 별표를 그려놨단 말이죠.
2: 네. 저도 동그라미 4개 그려놨는데요. 처음에 놀랐던 거는 이제 등 터지는 새우잠 속에 몸을 구부려놓고 녹아내리는 얼음집. 이 부분부터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시집이 지금 소영 씨님이 말씀했듯이 그냥 한 권 정도 나와 있는 시집인데 너무 아깝다. 한 두세 권 더, 좀 더 궤적을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바로 첫 표현에서 들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 부분, 겨울 같은 유년을 건너오면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불행했던 아버지 이 부분하고
1: 네.
2: 아버지의 절망이 되면서부터 무너지는 어머니, 이 부분이 서사를 너무 많이 품고 있어가지고.
1: 그렇죠.
2: 특히 두 번째 부분은 아버지의 절망이 되면서부터 무너지던 어머니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되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어머니 입장에선 자기가 아버지, 즉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절망이 되어 있을 때 그럼 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걸 어떻게 받았냐면 뒤에 그 불과 물의 마지막 슬픔이었던 죽은 동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생각하기로는 아버지를 불로 받고 어머니를 물로 받은, 혹은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단순하게 받았으면 시가 납작해지고 재미가 없어져야 되는데
1: 네.
2: 아니 어떻게 이걸 이렇게 멋지게 받았지? 그래서 넘어갔지라는,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비유 스킬 면으로 봐도 너무 놀라운 시였습니다.
1: 저는 이 부분도 궁금했어요. 여기도 서사가 많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악상 루머들이 번져가고 벌레 집도 패일 때 나를 잡아주었던 건 하늘과 시와 목이 몹시 길었던
0: 사람들. 네.
1: 하늘과 시는 알겠어요. 목이 몹시 길었던 사람들은 어떤 의미이죠?
0: 뭔가를 간절하게 목을 펴고 기다리던 사람들. 그런 그렇게? 식으로 저는 이해했어요.
2: 그리고 슬픈 느낌도 바로 가지고 있죠.
1: 목이 길다는 게 맞아요. 간절함과 슬픔이구나.
2: 그리고 하늘과 시와 목이 몹시 길었던 하니까 뭔가 확실히 올려다보는 느낌도 나고 그런 여러 가지 느낌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1: 진수정님은 등 터지는 새우잠 속에 몸을 구겨넣고 당신의 고단한 삶에 눈물이 고인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001호 쓰시는 카페인님은 오늘 시도 좋고 음악도 좋아서 부산에 사는 언니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하셨대요. 멀리 사는데 라디오로 공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지금 001호 카페인님 그리고 부산에 사는 언니분 네 같이 북카페에서 만나고 계신 겁니다. 유영주님, 바른 방송 언어 특별상 경축 북카페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괴성스러운 무리하는 시인분들 덕분에 순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추억에 다 넣으셨어요. 품

0: 성격 높은 카페인 활동을 하고파요라고 하셨는데,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무리하는 시대 시간에
2: 네.
0: 너무 많은 그 시세계를 우리가 또 여행을 하고 있지만, 그 4월 7일에 우리 상반기에 백일장 했었잖아요.
1: 네.
0: 두 분이 또 시제 가지고 오셔가지고 백일장, 많은 카페인 분들이 진짜 열성 다해서 시를 더해주시고 하셨는데, 그 방송분으로 또 이번 상을 받게 된 거여서, 그래서 사실 우리 카페인 분들의 힘과 그 언어, 그러니까 아름다웠던 언어가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 된거
2: 그죠,
0: 아니에요?
2: 그죠.
1: 그렇네요.
0: 카페인도 있으신
1: 함께
0: 글로서.
1: 받은 거나
2: 맞아요.
1: 마찬가지라고
0: 그럼요.
1: 생각합니다.
0: 네, 당연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그 감사드린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고요.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곡은 1993년 곡입니다. 김현철이 부른 달의 몰락 띄워드릴게요.
3: 달이 진다.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90년대 음악들 띄워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카페님도 지금 두런두런 음악 얘기 그 시절 하시고 우리도 음악 나갈 때마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경희님이 달의 몰락 김현철의 노래 처음 나왔을 때 제목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친구들과 테이프를 사서 노래 듣고 노랫말을 공책에 적었던 기억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음악 나올 때 상혁씨님도 이 음악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다고 네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1: 저는 아주 예전에 초등학교 때는 빛과 소금이라는 그룹의 샴푸의 요정을 듣고 너무 충격 먹었던 기억이 있고 네. 그 이후로는 충격이 좀 없다가 달의 몰락이라는 노래를 듣고 네. 아니 이 노래는 뭐지 했던 너무 충격을 받았던 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0: 새로운 느낌이었던
1: 네,
0: 거죠.
1: 완전히 새로웠어요. 그쵸.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0: 이윤경님 거의 매일 밤방송으로 듣다가 휴가라 보라를 보니까 제가 보낸 엽서가 벌써 뒤에 붙어있네요. 기쁘고 뿌듯해요. 상 탄 것도 감축드리옵니다. 90년대 음악으로 진짜 그 시절이 몽글몽글 떠오르네요. 음악과 책의 힘을 다시금 알게 되는 시간으로 지금을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엽서 오는 쪽도 여기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623 쓰신 카페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네, 저에게 90년대는 축포와 절망이 함께 기억되는 시대예요. 그 시대의 풍요와 IMF로 인한 좌절이 공존하죠. 함께 견디고 통과했던 쓰린 추억이 남아있어요.
0: 맞아요. 그렇죠. 90년대는 또 문화적으로 풍요로웠던 것도 있지만 또 IMF도 있었고.
2: 그렇죠. 98년 맞아요. 이쯤에.
0: 맞아요. 97년.
2: 7년.
0: 네, 7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다 너무 많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상혁 씨님이 골라오신 작품 볼게요.
1: 네. 정운숙 시인의 시집 비밀을 사랑한 이유인데요. 이게 94년에 민음사에서 나왔던 시고 여기에 담긴 생각들이라는 시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내용은 어린아이의 이, 그러니까 이들, 이빨, 이빨을 들여다보면서 시가 시작되는데요. 그 뒤로 흐름도 자연스러워서 들으시면서 충분히 감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럼 듣고 갈게요.
1: 생각들 정운숙 이가 하나 둘 돋기 시작하는 아이의 입안을 들여다보다가 저 몸피가 커질수록 더욱 필요해질 이들의 고마움보다 저 이들이 충치 먹지 못하도록 닦아주어야 한다는 생각 생각이 먼저 나간다. 이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입냄새에서 인간의 냄새를 맡고는 인간 정글을 온몸으로 헤쳐나갈 아이의 적들을 떠올리는 이 비극적인 생각. 진찰 시간을 마감한 휑한 병원의 대기실에서 온몸에 번져있는 세균들에게 내 몸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생각하다가 간다. 내 몸을 누일 자리를 찾아서 차 열쇠를 찾아 시동 모터를 돌리면 너는 나와 똑같구나. 얼마나 오랜 이 반복을 견뎌 여기에 왔니? 생각이 생각에 잠기고 생각이 너무 많은 생각에 밟혀 생각이 길을 잃고 하염없이 세상 속으로 혼자서 걷네.

0: 시집 비밀을 사랑한 이유에 담긴 정은숙 시인의 시 생각들 낭독으로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1997년 발표된 곡입니다. 델리스파이스의 차우차우 띄워드렸는데요. 최승명님, 차우차우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오늘 선곡 진짜 눈물 나게 하네요.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3637 쓰시는 카페이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네, 20대에 음악을 껴안고 산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음악을 숨쉬듯 들었는데 오늘 방송 들으며 그 시절 음악들을 들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러네요.
2: 네.
1: 네.
2: 저는 항상 제 컴플렉스가 음악을 많이 못 듣는 거였는데 생각해보니까 90년대에 음악 진짜 많이 들었구나 싶어요.
0: 와.
2: 진짜 정말 많이 들었던 게 수업 끝나고 고등학교 와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그때는 뮤직비디오를 틀어줬어요. 그래서
0: 네.
2: 뮤직비디오를 소개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거를 항상 2시간씩 듣고 자.

0: 있고 점심시간에 틀어주면 노래를 그걸 2초 안에 전주 듣고 맞추기. 그걸 제가 항상 일어나서 해서 아이들한테 박수 받고 그랬거든요.
1: 와.
0: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싶어요. 음악을 너무 좋아했던. 근데 지금은 음악하고 멀어진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1: 그 시절의 음악을 자주 또 들으세요? 지금도?
0: 아니요, 안 들어요. 그래서 아까 델리 스파이스 차우차우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전혀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1: 네.
0: 아이고, 난리 났네. 이렇게 내가 혼자 말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그게, 아, 내가 한 번이라도 들었고 재밌게 들었던 노래 다 나오는구나. 이런 뜻으로.
2: 오늘 유독 좀 그런 것 같아요.
1: 네, 오늘 우리 수뇌부, 우리 바게트피님도 아마 이 음악 몇곡못 틀잖아요.
0: 네.
1: 아마 고르시는데 되게 힘드시지
2: 더
1: 않으셨을까.
2: 많은 후보들이
1: 후보군이,
2: 있었을 텐데.
1: 그쵸? 후보군도 나중에 들려주세요. 네, 힘들었어요. 지마십니다. 느껴집니다. 너무 쟁쟁한 곡들 많아서. 자, 이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생각들.
0: 네, 이 시는 어떻게 보면 흐름은 간단하다고도 할수 있는데 재밌어요. 이가 돋기 시작하는 아이의 입안을 들여다보다가 어떻게 보면 아이의 이가 생기는 걸 떠올리면서 아, 귀엽게 다 예쁘다가 아니라 아, 세균 생기겠네라는 생각으로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몸에 있는 세균, 휑한 어떻게 보면 병원의 대기실에서 있으면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 공격하고 있는 몸을 그
1: 네.
0: 세균을 떠올리고 이렇게 이걸 이겨내면서도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또한번그이 90년대적인 게 차열쇠를 찾아 시동 모터를 돌린다고 말하잖아요.
1: 시동을
0: 예전에는
1: 돌린다.
0: 키를 꽂아서 돌렸거든요.
1: 그쵸,
0: 정말로 차를
1: 그쵸.
0: 시동을 걸때 이런
1: 네.
0: 부분에서도 시대가 느껴집니다.
1: 지금 9908 쓰시는 카페님, 어쩌면 우리는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 무의미한 반복적 일상을 통해서 보다 더 인간적인 존재의 확인이 가능한 거 아닐까.
0: 이거는 전첫 번째 연이 너무 또
1: 네.
0: 과거, 얼마 그렇게 오랜 과거는 아니지만요. 아이를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신기했던 게 이가 없잖아요.
1: 네.
0: 그럼 이제 아이가 젖을 하루 종일 먹고 이도 안 닦고 이렇게 있으면 이가 없으니까 같이 이렇게 좀 잠을 자면은 이에서 그냥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이 이에서는 이빨이 없는 그입 안에서는 정말 그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1: 네.
0: 너무나 맛있고 천사 같은 그 향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1: 네.
0: 저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오래 안갈 텐데.
1: 이제 이가 돋아나기 시작하면 관리
0: 네.
1: 대상이 되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그런 것들. 어떠셨나요?
2: 저는 제가 굉장히 아껴서 갖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시집
1: 네.
2: 중에 하나고요. 저는 이 시집을 가끔 가다가 어딘가에 소개할 일 있을 때 소개하고 아마 이 자리에도 한 번쯤 소개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1: 네.
2: 이 시는 아니었고요. 이 시는 특히 생각이라는 게 우리에서, 우리 곁에 있으면서 어떤 때 촉발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증식하는지
1: 그쵸.
2: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에 너무 충실한 그런 시라고 생각이 들면서 아, 정말 생각이라는 게 생각이 생각에 잠기고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에 밟히고 뭐 이런 형국인 것
1: 그쵸.
2: 이것을 이렇게 아이의 잇몸, 입 안에서부터 출발해서 쫙 진행된 이 과정이 좀 너무 개성 있다? 그런 생각이
1: 네,
2: 들었어요.
1: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큰 문제들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그게 참 놀라웠고, 인간 정글이란 표현이 이제 두 번째 연에 나오는데 다 읽고 보면 생각이 생각을 지금 밟는 상태잖아요. 생각이 너무 많은 생각에 밟혀서 길을 잃는 상황이니까 인간 정글이란 말에서 생각 정글까지도 또 떠올리게 되고.
0: 네, 그러니까요. 정글 하면은 또, 아, 뭔가 빽빽하고, 이 같은 느낌도 있고, 이가 빽빽하게 자라는 느낌도 있는
1: 네.
0: 데다가, 정글 하면은, 아, 생존 또 같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간 정글, 인간의 적들과 함께 싸우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아이를 보면 귀엽고, 아, 저거 관리해주면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데서 멈출 것 같은데도,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를 보면서도 그가 겪을 어떻게 보면 고통이죠? 아니면 인간과 부대끼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미리 걱정하는 또 마음도
1: 그렇죠.
0: 느껴집니다.
1: 그게 이제 어른의 마음이고 높아심일 수도 있지만 사실 김인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켜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일 수도
2: 그쵸.
1: 있잖아요.
0: 네.
1: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지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크고 그냥 불안한 거죠. 이렇게 예쁘고 예를 들면 냄새도 없고 천사 같은 모습이
1: 네.
0: 일시적이라는 것에 대한 그 마음

0: 아픔이 있거든요, 또.
1: 아,
0: 그래서 그런 마음도 같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1: 참. 네, 지금 4478 쓰시는 카페이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저는 진작부터 귀 프로그램이 방송 언어를 참 적절히 조율하며 쓰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수상을 축하하면서 문화적 위상을 보편적으로 누릴 날을 기대합니다. 아셨습니까? 아니 거의 지금
0: 네,
1: 시상식을
0: 고풍스럽고 좋습니다.
1: 시상식을 꾸려주시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함께한 덕이죠. 그 다음 작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2: 네, 그 다음 작품은 성미정 시인의 대머리와의 사랑이라는 시집이 또 90년대 하면 단연코 아주 독보적인 개성으로 자리 잡아 저 있을 네. 거라 생각하고 약간 성미정 시인을 잊혀진 시인이라고 제가 말해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시집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읽는 사람은 좀 귀해졌으니까
1: 네.
2: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성미정 시인의 시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엉뚱함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그냥 좀 전달될 것 같아서 달리 설명은 않겠습니다.
1: 그러면 낭독 듣고 가시죠.

검고 낡은 구두와의 이별, 성미정. 그녀의 구두는 입을 벌리고 있다. 그녀의 구두는 자주 물이 스미는 배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검고 낡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의 맨발을 본 적이 없다. 잘 때에도 검은 구두를 신고 있다. 그녀와 그녀의 구두는 길 위로 걸어간다. 어느 밤 그녀는 낯익은 거리에서 미끄러진다. 구두굽이 달아버렸던 것이다. 그녀는 늙은 신기료에게 간다. 구두굽을 갈아달라고 한다. 늙은 신기료는 고개를 흔든다. 이토록 검고 낡은 구두에 맞는 굽은 없다고 한다. 문을 닫을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등을 민다. 늙은 신기료의 주름살 사이로 젊은 구두상이 보인다. 아주 오래전 젊은 구두상이었던 신기료는 검은 구두만 만들었다. 그녀에게는 검은 구두만이 어울린다고 했다. 늙은 신기료는 그녀를 밀어낸다. 문을 닫는다. 그녀는 닫힌 문 앞에 검은 구두를 벗어놓는다. 늙은 신기료는 문틈으로 구두를 바라본다. 우울한 꽃다발 같다. 우울한 꽃다발에 맺힌 이슬을 본다. 그녀는 맨발로 걸어간다. 모든 뿌리의 기억이 발 깊이 스민다. 그녀의 다리를 지난다. 복부와 가슴을 지난다. 머리까지 올라온다. 늙고 지친 구두 같은 신기료는 그녀의 머릿속에 잠든다.

0: 성미정 시집 대머리와의 사랑에 수록된 시 검고 낡은 구두와의 이별 읽어드렸고요. 이어서 자우림의 안녕 미미 1999년 곡 띄워드렸습니다. 묘합니다.
1: 네.
0: 예, 이시 속의 세계가 아주 깊어서 그 안 들어가면 뭔가 다른 것들을 막 보게 될것 같은 느낌.
1: 네. 성미정 시인의 시는 그 속에 담긴 뜻이 뭐 어떤지 그런 유의미함을 찾아간다기보다 성미정
0: 네.
1: 시인이 어떤 식 태도로 상상력을 이렇게 개진했는가? 이런 걸 음미하는 게더좀 즐거운 측면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워낙에 90년대 하면 불온성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고, 그 중에서 상상력의 불온함, 뭔가 전대미문의 상상력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를
0: 네.
1: 썼던 시인이었기 때문에 그 느낌을 대머리와의 사랑이라는 시리즈 연작시예요. 이거랑 야구와 관련된 시를 또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0: 네.
1: 이런 식으로 시를 쓴다고? 시인의 상상력이 이 방향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이제 우리를 좀 놀라게 했죠. 여기도 그런 면에서 약간 시적인 그런 텐션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0: 네, 상혁 씨님은
2: 네.
0: 어떠셨어요?
2: 90년대 읽으니까 아까 서현 씨님이 말씀했듯이 뭔가 자유로운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7,
0: 그쵸? 네.
2: 80년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대 담론도 살아있고 막 사회 국가적인 이슈도 있다 보니까 뭔가 서정시를 읽어도 뭔가의 상징 같고
1: 그죠.
2: 좀
1: 시대를
2: 네
0: 반영하고.
2: 시대를 반영하나 이런
0: 그쵸.
2: 생각을 하게 되는데 90년대는 정말 개인적인 느낌이 들어요. 뭐
0: 네.
2: 어떤 시를 읽을 때 그래서 각자 도생하면서 훨씬 뭔가 자기 작업을 하고 있고
0: 네.
2: 어뭐아뭐 아, 뭐 아버지를 굳이 뭐 어떤 뭐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비유한다거나 이런 거에서 되게 벗어난 느낌도 있거든요.

0: 보면서 그냥 재밌고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그것도 느껴지는 게요 시의 구조가 그녀의 구두는 입을 벌리고 있다라고 시작해서
1: 네.
0: 약간 작품 바깥의 어떤 작가라고도 볼수 있고 시점이 그녀를 주인공 삼아서 쭉 쓰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그녀의 등을 민다, 늙은 신기료의 주름살 사이로 젊은 구두상이 보인다. 부터 이후로는 갑자기 구두상이 주인공인
1: 맞아요,
0: 것처럼
1: 맞아요.
0: 아주 오래전 젊은 구두상이었던 신기료. 이렇게 나오면서, 당연히 그녀 위주로 이야기가 끝나겠네 싶었는데 나중에는 구두상으로 시선이 확 집중되면서 대단히 입체적이다라는 느낌을 줘요. 그러면서도 자유로운 느낌도 많고요. 그래서
1: 네.
0: 재밌게 읽었습니다.
1: 그 구두 자체가 주인공처럼 느껴지잖아요.
0: 네.
1: 네. 그리고 이 구두 진짜 너무 수상한 구두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신고 있는 구두. 그래서
0: 네.
1: 맨발을 본 적이 없는데 그 구두가 이제 끝에 가면 이제 맨발을 남기고 구두랑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2: 네.
1: 근데 그 과정에서도 우울한 꽃다발 같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니까 이것도 너무 묘해서 계속 들여다보게 됐고요.
0: 그리고 구두가 정말 힘이 센게 초반에서 그녀가 걸을 때 그녀가 걷는다라고 하지 않고 그녀와 그녀의 구두는 길 위로 걸어간다. 요 부분도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 정말 구두가 이렇게 발에 붙어 있고 내 발바닥을 본적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걸을 때 나와 같이 구두가 걷는 느낌을 받겠구나 싶었습니다.
1: 네, 그러네요, 진짜. 김인혜님, 구두굽을 못 갈아서 맨발로 걷게 되는 장면이 인상에 남는다고 하시면서, 아, 처음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신고 있었던 구두를 벗고 맨발로 걸었을 때 기분이 뭘까 생각하면서 신기류가 머릿속에 잠든다는 것도 기억에 남고, 왠지 웅크리고 자고 있을 것 같다고, 신기류는. 네.
0: 아까 그 전에 시에서처럼 뭔가 터진
2: 그쵸,
0: 새우장,
2: 새우장. 네.
0: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1: 이 신기류라는 표현 자체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2: 예, 되게
1: 많으신데,
2: 오랜만인 단어죠.
1: 맞아요. 이 헌신을 깁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인,
2: 예,
1: 이제,
2: 구두 수선
1: 그쵸.
2: 하는 사람.
1: 신기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미경님은, 낯선 도시의 도서관에서 듣는 북카페. 성미정 시인의 이 낡은 신기류 장수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옮겨왔을까요? 낯선 언어의 집에서 외톨이 같은데 또 책을 읽는 사람들을 보니까 동질감이 느껴진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0: 저는 성미정 시인 하면 제가 한번 예전에 가져왔던 시 중에서는 그 사랑은 채소 같은 것의
1: 맞아요.
0: 시인이거든요,
1: 네.
0: 저에게는.
1: 맞아요.
0: 근데 그때 그 놀라운 상상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완전히.
2: 네.
0: 그래서 대단히 다채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성미정 시인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잘안 알려진 시인이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확실히 이 시집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은 다시 읽어보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1: 또 새로운
0: 낯설어서.
1: 느낌.
0: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시집 한정으로는 정말 숨어 있다, 숨겨져 있다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신수아님, 우울한 형용사를 바로 시에 넣었네요. 가난함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구두를 신고 싶어 하는 아이의 마음이 신기루로 들렸다고. 그렇게 신기류, 신기루로 들렸다라고 하시면서, 뭔가 우울하고 가난하고 어떤 그런 굴레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거죠?
2: 그쵸.
1: 이
2: 네.
1: 구두라고 하는
2: 당연히
1: 것을.
2: 있죠. 네.
0: 그런데 이제 검은 구두가 이미 어느 정도는 시적인 소재여가지고, 그리고 흔한 소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첫 줄을 읽었을 때는 검고 낡은 구두라고 하고 이별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얘기가 나올까 싶었는데, 각
1: 네.
0: 줄줄마다 다 약간 눈이 가고, 이렇게 아주 재밌고 신선하게 진행되는구나 해서 또 놀라운
1: 그쵸.
0: 점도 있었습니다.
1: 진짜 구두라고 하는 그 사물 자체가 문학에 등장할 때 구두는 진짜 구두 이상인 것 같아요.
2: 그쵸.
1: 그쵸.
2: 네.
1: 소설도 그렇고 시도
0: 그러니까요.
1: 그렇고.
0: 그리고 첫 줄이 그녀의 구두는 자주 물이 스미는 배다라는 부분부터,
1: 네.
0: 심상치 않구나. 이게
1: 맞아요.
0: 느껴집니다.
1: 그러니까 자주 물이 스미는 배다. 아, 우리 지금 이렇게 90년대 작품들 오늘 네편 만나봤습니다.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현 시인님은 이제 90년대 시인으로 데뷔해서 이제 첫 시집을 내고 쓰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지금에 왔을 때 우리가 왜 80년,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면서 90년대 확실히 자유로워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90년대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흘러왔잖아요.
2: 저는 정말 한국 현대시가 정점이구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1: 90년대부터

0: 때부터 첫 시집 내고 쭉 시집 내시면서 느껴온
1: 네.
0: 바가
1: 예. 늘 어떤 약간 방황기처럼 느껴졌거든요. 90년대도 그렇고. 이게 다는 아니야? 그런 느낌 되게 많았고, 2000년대 초반에도, 뭔가 방황하는 중, 뭔가 모색 중인 그런 느낌이라면 지금은 만개했다.
0: 만개
1: 예.
0: 시점이군요,
1: 그런
0: 지금이.
1: 생각 듭니다.
0: 와, 상혁씨님은 어떠세요? 90년대부터 시집 읽기 시작했나요?
2: 아니요,
0: 상혁씨는?
2: 2000년대부터.
0: 2000년대부터.
2: 근데 저는 제가 2009년에 데뷔했지만 저에게 제일 문화적으로 좀 제가 안 좋아하는 시기가 2000년대예요. 90년대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90년대 훨씬
1: 그죠.
2: 좋고
1: 맞아요.
2: 2000년대는 좀 각박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로 봤을 때는 지금이 확실히 황금기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저는 좋아했던 시기가 2020년대, 2010년대 마지막 끝에
0: 끝부터?
2: 그때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또 그때 시들을 또 다음 주 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두근두근 하면서도 안 알려진 시가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0: 아유,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그럼 우리 어느 시대를 만나는 거예요?
1: 2000년대?
0: 얘기하신
2: 2000년대.
0: 2000년대로.
1: 네.
0: 아, 기대됩니다. 진짜 2000년대. 네.
2: 적당히 기대해 주시면
0: 아니, 아기 상어가 그러시니까. 네. 부담됩니다. 기대도 마음대로 못하겠네.
2: 아기
0: 네.
2: 상어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0: 기대도 마음대로 너무 귀여우니까요. 네. 자, 신민호님, 오늘 방송 1시간 연장해 주세요 하셨는데, 아, 연장은 못하죠. 우리 뒷짐문도 열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다음 주 기대하시면 또 2000년대 느낌이 또 있을 겁니다. 김민정님도 구두를 벗고 훨훨 날아가셔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혜정님은 소영시님이 추천서 쓰셨던,
1: 네,
0: 그쵸?
1: 여기서도 소개를
0: 맞아요,
1: 했었죠.
0: 맞아요. 벌집과 꿀 즐겁게 읽고 있다고 또
1: 예, 진짜
0: 이렇게.
1: 좋은 소설이에요.
0: 맞습니다. 그리고 김선화님.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2: 빨리 엽서도 보내고 싶은데 진행은 안 되고 일은 바쁘고 나도 끼어들고 싶은데 북카페 시작할 때 문자 쓰기 시작해서 이제 그냥 마무리.
0: 엽서, 네, 진행이 안 되긴요. 그냥 예쁜
2: 네.
0: 엽서를 지금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용기 있는 메시지를 좀 전해주세요.
2: 엽서 고르신 다음에 사랑합니다 뿅 이런 거 적어가지고 그냥 보내시면 되거든요.
0: 아, 그렇게?
2: 네.
0: 네,
1: 그쵸. 네.
0: 소현 씨님도 그냥
1: 네.
0: 일단은.
1: 그냥 생각나는 대로
2: 네.
1: 펜을 대고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아, 펜을 대고 써라.
1: 네.
0: 네, 좋습니다. 네, 김현우님, 여름에는 영 책에 집중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시간이 있어 다행입니다 하셨습니다. 북카페에서 충분히 쉬셨기를 바라고요. 이제 두분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다른 시대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끝곡 1998년 곡입니다. 신해철이 부른 일상으로의 초대 띄워드릴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것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입니다. 주말의 세계음악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세계 민속음악, 포크뮤직으로 플리를 채웠습니다. 전통을 지키고 이어가지만 지금 세대들도 공감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음악, 그 장르가 만들어진 곳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진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로 유명해진 남미 페루의 음악이죠. 엘 콘돌 파사, 콘도르가 지나가네. 그룹 로스 잉카스의 연주, 일요일 세계음악갱 첫 곡입니다.

8월 16일 일요일의 세계 음악기행은 로스 잉카스의 연주 엘 콘도르 파사, 콘도르가 지나가네 이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세계의 포크 음악, 이번에는 멕시코로 떠납니다. 엘 솔 데 메히코, 멕시코의 태양으로 불리는 가수죠. 루이스 미겔이 들려주는 멕시코의 전통 마리아치 란체라 음악입니다. 제목부터 인상적인데요. 메히코 엔나피엘, 피부 속의 멕시코 먼저 들으시고요. 멕시코계 미국 가수죠. 리치 발렌스의 노래, 그리고 리치 발렌스를 그린 영화 라밤바에서 그룹 로스로보스가 리메이크한 곡으로 유명해진 곡이죠. 라밤바. 주로 결혼식 때 연주되고 춤을 추는 멕시코 베라크루스 지역의 민요와 춤인데요. 멕시코 가수 릴라 다운스의 해석으로 전해드립니다.

멕시코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루이스 미겔의 메히코 에나피엘, 피부 속의 멕시코, 이어진 곡 릴라 다운스가 들려준 라밤바였습니다. 세계의 민속음악, 포크뮤직 들려드리고 있는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켈틱 음악 준비했습니다. 아일랜드 민요, 문하나 헤이른, 아일랜드 여인을 영국 가수 케이트 부쉬의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를 노랫말로 하는 Down by the Sally Gardens, 이 곡은 가족 그룹 클라나드의 연주와 노래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브루테뉴 지방의 18세기 켈틱 민요죠. 트리 마톨로드, 세 명의 선원, 이 곡을 알란 스티벨의 노래로 준비했고요. 잉글랜드 민요 스카보로 페어를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의 켈틱 음악 그룹 루아르나 루브레의 갈리시아어 리메이크, 로메로 아울롱쉐, 먼 곳의 순례자, 다양한 켈틱 음악 네 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켈틱 음악 네 곡 보내드렸습니다. 순서대로 케이트 부시의 무난나 헤런, 아일랜드 여인, 클라나드의 다운 바이 더 셀리 가든스, 알랑 스티벨의 트리 마르톨로드, 세 명의 선언, 그리고 루아르나 루브레의 로메이로 아울롱쉐, 먼 곳의 순례자였습니다. 신비로운 사운드의 켈틱 음악, 신화와 잘 어울려서 그런지요.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의 배경음악으로도 이 켈틱풍의 음악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켈틱 음악은 아일랜드, 영국, 그리고 북유럽, 프랑스의 브르타뉴, 스페인의 갈리시아 같은 곳 외에도요. 미국과 캐나다 동부 지역까지 전 세계에 다양하게 퍼져 있는데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세계의 켈틱 음악을 집중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새음악 플레이리스트 세계 포크 음악,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떠납니다. 미국 그룹 더 터큰스의 노래 The Lion Sleeps Tonight의 모태가 된 음부베라는 노래죠. 사자. 남아공의 여성 그룹 마오텔라 퀸스의 버전으로 들려드리고요. 부드럽고 가벼운 발걸음 동작과 함께 부르는 남아공의 남성 합창 음악 장르 이스카타미아를 대표하는 아카펠라 그룹 레이디 스미스 블랙 맘바조의 노래 홈리스도 전해드립니다.

남아공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마호텔라 퀸스의 음부배, 사자, 그리고 레이디 스미스 블랙 맘바조의 홈리스였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노래 중에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로 전 세계에 알려진 곡이 몇 곡 있네요. 페루 미뇨, 엘 콘도르 파사, 콘도르가 지나가네. 그리고 잉글랜드 미뇨, 스카보로 페어.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셨던 레이디 스미스 블랙 맘바조의 홈리스, 이 노래 역시 폴 사이먼의 1986년 걸작 앨범 그레이슬랜드에 수록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진 곡이죠. 세아라 시간에서도 이 폴 사이먼의 글로벌 음악 탐구 행보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전 세계 음악에 관심을 갖고 현지 뮤지션과의 협업을 통해 좋은 음악을 발표하고 또 그 음악을 세계의 무대에 알린 이 폴 사이먼은 참 훌륭한 뮤지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세계 포크 음악, 이번에는 유럽의 이탈리아와 프랑스로 떠납니다. 나폴리 미녀의 거장이죠. 로베르토 무롤로의 나폴레, 나폴리라는 노래 먼저 들으시고요. 고전 샹송으로요. 에디트 피아프의 1930년 음성입니다. 라코디오니스트, 아코디언 연주자 이어드리겠습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전성기 시절의 목소리였죠. 라코디언이스트, 아코디언 연주자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 나폴리 방언으로 부른 로베르토 무롤로의 나폴레, 나폴리였습니다. 세명 플레이리스트, 세계 포크 음악. 이번에는 동유럽, 발칸반도의 로마니, 집시 노래입니다. 에델레지, 봄 축제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세르비아의 영화감독, 에밀 쿠스트리차가 연출한 1988년 영화

집시의 시간에 쓰이면서 널리 알려진 음악이 됐죠. 영화의 사운드트랙을 담당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음악가 고란 브레고비치가 편곡을 했는데요. 여기에 신비로운 불가리아의 여성 폴리포니 코러스까지 더해졌습니다. 동유럽의 여러 가지 요소가 어우러져서 아주 매력적인 음악으로 재탄생한 에달레지, 영화 집시의 시간 사운드트랙 고란 브레고비치 음악으로 전해드립니다.

고란 브레고비치가 편곡한 동유럽 집시 음악 에델레지였습니다. 영화 집시의 시간 사운드트랙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세계음악기행 일요일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에서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새음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세계음악기행 2부에서는 이승열 DJ의 가사 낭독과 해설이 함께하는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 전해드립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포크 음악은 대표적인 아일랜드의 켈틱 민요 런던데리 에어의 영어 가사를 붙인 노래 유명한 데니 보입니다. 오늘은 파나마 출신의 배우 겸 가수 루벤 브라데스와 그의 아내인 브로드웨이 배우 루바 메이슨이 함께 부른 버전으로 골랐는데요. 켈틱 연주로 시작해서 살사 음악으로 이어지는 아주 독특한 버전입니다. 루벤 브라데스의 데니 보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기행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어릴 적부터 과학과 SF 소설을 좋아했던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고 영화의 매력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어른이 된 후 생계를 위해 트럭 운전사로 일해야 했죠. 주위의 어느 누구도 그가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를 독학하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에서 영화와 관련된 책을 모조리 찾아 읽으면서 영화 이론과 기법을 익히는데요. 이때 구상했던 것들을 오래지 않아 현실로 만드는 데 성공하죠. 꿈꾸는 이들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는 책이라는 문. 오늘 그 문을 열어보는 건 어떠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호베르토 칼루스가 부르는 아마다 아마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1960년대 중반 비틀즈풍의 팝록 음악을 주도한 조벤구알다의 기수 호베르토 칼루스가 1971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역시 그 조벤구알다 운동을 이끈 동료 아티스트 에라스무 칼루스도 함께 그 작업을 했죠. 이 포르투갈어 원곡 외에도 스페인어로 번안한 버전이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도 하네요. 노랫말은 이 세파에 찌들지 않은 사랑을 준 그 연인에게 찬사를 바치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Que flutua no meu leito, que explode no meu peito. 이 사랑, 참 오래된 사랑, 오래 알고 지낸 친구 같은 사랑, 한없는 정을 나누며 키운 사랑, 연인의 진실이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지켜낸 사랑, 당신 내 사랑하는 연인, 삶이 찰나로 느껴질 만큼 벅차게 큰 사랑,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하는 편견 없는 이 사랑, 그래서 스스로 법을 만든 사랑, 내 침대

를 떠다니고 내 가슴 속에서 폭발하며 매번 새롭게 초월하는 사랑. 사랑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당신만이 나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었다.

노랫말 통해서 그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호베르투 카를루스가 부르는 Como vai você? 어떻게 지내니? 입니다. Como vai você? 어떻게 지내니? 네가 잘 지내는지 알고 싶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너의 근

상황을 알려줘. 지금 여긴 해가 지고 있어. 어떻게 지내니? 너로 인해 내 인생은 바뀌었어. 평화가 사라졌어. 이젠 모르겠어. 내게 중요한 게 내 자신인지 너인지 모르겠니? 널 사랑하는 건 고통스럽지만 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걸.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시간은 지금도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있어. 삶에서 뒤처지면서 사랑도 희미해지고 있어. 말해줘, 어떻게 지내니?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멕시코의 루이스 미겔이 부르는 프리아 꼬모 엘비엔토, 바람처럼 차가운 입니다. 멕시코의 태양 루이스 미겔이 1988년에 발표한 6집 앨범 부스카 우나 무헬 수록곡입니다. 스페인의 유명 프로듀서 작곡가 후안 카를로스 칼데론 곡을 쓰고 편곡을 했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헛개비 같은 사람, 남자 또는 여자, 이 넘어갈 듯 넘어가지 않는 오뚜기 같은 남자 또는 여자를 사랑한 죄로 오늘도 속이 타들어가는 여자 또는 남자의 넋두리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널 이렇게 기억해. 바람에 흩날리던 머리카락, 불타는 얼음처럼 세상 누구와도 달랐던 사람. 나는 널 이렇게 기억해. 모두 널 추앙하게 만들면서 다가갈 수도 손댈 수도 없을 만큼 이 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 바람처럼 차갑고 바다처럼 위험하고 키스처럼 달콤한 사람. 사랑받기를 거부하는 너를 내가 가졌다 말할 수 있을까? 오는 건지 떠나는 건지도 알 수 없는 너. 길들일 수 없는 고질라 같은 너를. 난 너를 이렇게 이해해. 널 사랑하게 만들어 놓고는 무심하게 변덕스럽게 굴면서 늘 고고했던 인간. 난 너를 이렇게 기억해. 감정이 없는, 그래서 함께 있기 너무 힘들었던 인간. 끝내 닿을 수 없었던 그런 인간.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멕시코의 루이스 미겔이 부르는 Un te amo, 당신을 사랑해라는 말입니다. 볼레로 시기에 루이스 미겔을 대표하는 러브 발라드의 하나죠. 33세 나이에 발표한 2003년 앨범 Treinta y Tres의 수록곡입니다. 노래의 화자는 방금 짝사랑하던 사람에게서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없이 행복해지는 동시에 한없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시인이 되죠. 인류가 사랑의 환희에 바친 이 수많은 미사 여구가 등장하지만 성심과 열정을 유려하게 표현한 루이스 미겔의 노래가 이 낡은 언어를 새삼 참신하게 만들어줍니다. 노랫말 함께 감상하시죠.

당신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사랑해라는 말, 천국의 음악 같았던 말, 파란 하늘에만 존재하는 영원한 로맨스, 잠들지 않는 로맨스의 언어. 당신의 입술이 사랑해라고 말한 순간 삶은 찬란한 빛으로 영원을 선언했어요. 당신을 무척 사랑해, 당신이 내게 말한 순간 나는 속으로 울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겠지요. 당신을 사랑해라는 말, 그 말을 듣고서 나는 비로소 알았어요. 오래도록 나의 영혼이 거짓으로 꾸며댄 마법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의 사랑은 그저 부드럽고 그저 다정할 거예요. 미칠 듯 타오르는 열정은 나의 한없는 복종으로 다스려질 테니까요. 당신을 사랑해라는 말, 그 말은 한편의 시가 되어 행복에 개운 내 심장을 질주하게 만들어요. 당신의 목소리로 사랑의 고백을 들은 순간 나의 영혼은 우주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진 별까지 달려갈 거예요. 그곳에서 비로소 그간 남몰래 간직했던 소망을 풀어놓을 거예요. 마침내 나에게도 날 사랑해줄 사람이 생겼으니.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눈깐두가 부르는 아뚜라도, 너의 곁에서입니다. 스페인의 록밴드 눈깐두의 1994년 곡,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감내하고 곁에 있고 싶다는 애절한 바람을 담은 화자의 고백 낭독하죠. 널 생각해, 끝없이 널 생각해. 너에게 하나의 정답이고 싶어. 널 믿어, 끝없이 널 믿어. 내가 아는

그대로를 믿어준 너처럼 너만을 믿어. 동이 틀 때마다 너의 곁에서 눈 뜨고 싶어. 널 믿어. 절망적일 만큼 너에게 빠져 있어. 오늘까지 나는 말없이 견뎌왔어. 너의 곁에서.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스페인의 루이스 에드와르도 아우테가 부릅니다. 바사바 보라키, 그냥 지나가 봤어. No llego a ser tan ruin. Es torpe que tú creas. 시간이 되자 난 갈 수밖에 없었어. 너의 집 창문에 아직 불이 환한지 확인하고 싶었지. 널 감시한 게 아니야. 난 그렇게 소름 끼치는 놈이 아니야. 널 놀라게 할 생각도 없었어. 말도 안 돼. 난 그냥 단순한 놈이야. 그냥 지나가 봤어. 주변엔 공중전화 하나 보이지 않았지.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그래서 지나가듯 들러본 것뿐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니? 난 달리 할 말도 없어. 한동안 떠나 있어야 하나 봐. 마드리드는 너무 지루해. 견디기 힘들다. 넌 전과 달라 보이네. 립스틱 새로 산 걸까? 무척 예쁘다. 아니면 행복해서 더 아름다워진 거니? 예감이 좋지 않네. 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아, 유치해.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라사가 부르는 La Frontera, 국경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멕시코, 캐나다, 프랑스를 유랑하며 살았던 싱어송라이터 라사 데 살라, 그의 2003년 두 번째 앨범 The Living Road 수록곡이죠. 1999년부터 프랑스 유랑 서커스단과 함께 가객의 삶을 살다 캐나다로 돌아와 발표한 앨범입니다. 국경 또는 경계는 삶에 대한 은유이자 이 라사에게는 직접 발품을 팔며 기록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바람 따라 정처 없이 나아가는 여행, 문득 돌아보면 지나온 길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도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천연 같은 날들, 그런데도 때론 춤을 추며 끌어안는 삶의 미스터리.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난 국경으로 돌아간다. 한 번 더 그곳을 건너가야 한다. 날 국경으로 보내는 건 바람. 날 그곳으로 밀어붙이고 내가 등진 길을 지워버리는 건 바람이다. 나는 하늘 아래서 내 몸뚱이를 끌고 간다. 하늘 아래 겨울의 구름을 내려보내는 건 바람이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때로는 무자비한 싸움, 때로는 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바람. 오늘 나는 국경을 건넌다.

날 아래 날 어디로든 가게 만드는 건 바람이다. 철회색 하늘 아래에서 나는 걸어가는 점, 운명의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는 한 개의 검은 점이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캐나다의 라사가 부르는 La Marée Haute, 높은 밀물입니다. 아티스트 라이브러리에서 만난 적이 있는 아티스트 라사, 그의 2003년 두 번째 앨범 The Living Road 수록곡입니다. 로드무비처럼 고독한 순례의 과정을 시로 담아낸 노래와 노랫말 함께 감상하시죠. 내가 떠날 때 길은 노래한다. 내가 세 걸음 내딛자 길은 침묵한다. 길은 시선이 미치는 끝까지 거멓다. 내가 세 걸음 내딛자 길은 사라진다. 높은 밀물을 타고 나는 올라간다. 머릿속은 가득 차올랐는데 심장은 아직 멀었다. 두 손이 레이스처럼 나부낀다. 얼굴은 나무처럼 굳었다. 몸은 벽돌처럼

무겁게 내려앉고 두 눈은 짓물러 따금거린다. 높은 밀물을 타고 나는 올라간다. 머릿속은 가득 차올랐는데 심장은 아직 멀었다.

0: J'avoue, j'en ai bavé, pas vous, mon amour.
1: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세 여명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줄리 그레코가 부르는 La Javanaise, 자바춤입니다. Javanaise, 고백하자면 지금껏 지옥을 헤매고 있었다오. 오해 말아요. 당신을 발견하기 전까지의 얘기니까. 내 사랑, 당신이 인정을 하건 말건 우리는 자바춤을 출 때 사랑에 빠진 게 분명해요. 노래가 흐르는 동안 우리가 사랑에서 뭘 본 것 같아요? 일단 당신이 날 차지한 건 맞아요. 내 사랑, 당신이 인정을 하건 말건 우리는 자바춤을 추면서 이미 사랑에 빠졌던 거라오. 노래가 흐르는 동안에. 4월이 다 무슨 소용이라. 사랑에 빠지면 다 필요 없어. 난 다름 아닌 당신에게서 이 사랑의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 인생? 그거 뭐 살아봤자 뭐 있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을 원한 건 다름 아닌 당신이었지. 당신이 인정하건 말건 우리 자바춤 출 때 이미 사랑에 빠졌던 거라오. 노래가 흐르는 동안.
0: 'J'avoue, j'en ai bavé, pas vous, mon amour. Avant d'avoir eu vent de vous.

노랫말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잔느 모로가 부르는 인디아 송, 인도의 노래입니다. 노래, 넌 입을 열지 않는구나. 내게 그녀의 이야기를 해줘. 숨기지 말고 모든 걸 말해줘. 노래, 넌 나와 함께 춤을 추었잖아.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잖아. 그녀가 널 불러주었잖아. 내겐 그녀의 이야기를 해줘. 그녀의 잊힌 이름을 말해줘. 그녀의 몸, 나의 몸, 우리의 사랑, 그때의 사랑, 이젠 죽어버린 그 사랑을 되살려줘. 노래, 이젠 멀어진 나의 나라도, 내게 그녀의 이야기를 해주던 너도 다 사라져 버렸구나. 나에게 이야기해줘. 그녀의 지워져 버린 몸, 그녀의 밤, 우리의 밤, 아, 그때의 열망, 이젠 죽어버린 열망에 대해서. 노래, 넌 입을 열지 않는구나. 내게 그녀의 이야기를 해줘. 숨기지 말고.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마감은 가까워지는데 초조한 마음과는 달리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내 의지가 부족한 건가 자책하기 쉽지만 대체로는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럴 땐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야 할 일들을 적어서 눈앞에 딱 붙여놓고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한국의 집에는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3: Traditional Korean homes had a space called 사랑방.
2: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 차 한 잔을 마시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꽃피우던 곳이죠.
3: The 사랑방 was where guests or neighbors gathered to chat and relax.
2: 오늘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에는 어떤 이야기가 찾아왔을까요?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3: Welcome to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Come on in and make yourselves at home.
4: Welcome, I'm Camden, the host of this 사랑방.
5: This is Micaiah, the co-host, and...
6: Nice to meet you all! I'm today's guest, 이상훈! Yeah!

0: 둘, 셋, we go on and on!
1: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DJ 마카야.
0: DJ 캠든입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카니발, 그땐 그랬지 듣고 왔고요. 오늘의 주인공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1: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편안한 웃음을 안겨주는 개그맨이자 남다른 아이디어로 땡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이상훈님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금현 이상훈입니다.
1: 예. Yeah. Oh my gosh, it's him bro.
0: 네, 오늘의 손님 이상훈님은요, 재치있는 입담과 독보적인 캐릭터로 오랜 시간 동안 대중들에게 웃음을 선물해온 16년차 개그맨인데요.
1: 와우.
0: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재치있는 웃음을, 콘텐츠 속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도전을 이어가는 다재다능한 크리에이터입니다.
1: 야, 오. 저희의 소개 멘트 혹시 마음에 드시나요?
3: 100점 만점에 120점 드리겠습니다.
1: 야, 120.
3: 아, 너무 좋았어요.
1: 혹시 뭐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싶은 부분 있으신가요?
3: 예, 뭐 오랜 시간 동안 대중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왔다고 했는데, 네, 예, 쉰지가 좀 돼가지고.
1: 아닙니다.
3: 16년까지는 아니고. 예, 예.
1: 아직도 저희에게 웃음을 선물해주고 네. 계시죠.
3: 아유,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3: 목소리라도 좋아야죠.
1: 아, 재밌으시네요.
0: 이제 이렇게 가까이 들으니까 네. 훨씬 더 좋으세요.
3: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쪽 네. EBS 쪽에서 네. 4년 동안 제가 그 왕초보 영어 MC를 했었어요. 그리고 약간 그 DJ 자리를 좀 노렸었는데 네. 예, 수뇌부에서는 뭐 목소리만 좋아서 그런지 네, 잘 안 됐어요.
1: 네. 아, 아쉽군요.
3: 혹시나 듣고 계시다면 네, 사장님 예, 듣고 계시나요? 예.
1: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3: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또 경북 영주가 고향이라고 들었는데.
3: 아, 맞아요, 맞아요.
1: 아니, 학생회장 노리고 또 경교 1등 출신이었던 고등학생이었다고 들었는데.
3: 아니요, 요거는 뭐 조금 기사가 잘못 나간 것 같고. 정교회장은 맞았어요. 정교회장은 맞는데 정교 1등은 한 적이 없고요.
1: 네.
3: 제가 이게 예전에 그 1대100이라는 그 K사 거기서 제가 1등을 했는데
1: 네.
3: 어, 왜 1등을 했나요? 그랬고 뭐 학교 다닐 때 정교회장이었다는데 이게 섞여서 공부까지 1등했다라고 이렇게 잘못 기사가 난 것 같아요.
1: 네. 아, 그러면 정교 그래도 상위층이었나요?
3: 아니요, 상위층은 아니었고 이제 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뭐 중간 정도 했다고
1: 중간
3: 봐요.
1: 정도?
3: 네, 중간. 네. 그래도 학생회장을 공부를 그 성적이 안 되면 할 수는 없어요. 지원 자체는 안 돼요.
1: 아, 진짜요? 예, 예.
3: 뭐 봉사 점수랑 성적이 기본은 조금 돼야 되긴 하는데. 네, 네.
1: 학생회장이 학생들이 뽑는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뭐,
3: 선생님 뽑으면 안 되고 학생회장이니까.
1: 아, 학생들이 뽑았어요.
3: 네, 학생들이 뽑았어요.
0: 그럼 되게 인기가 많으셨겠네요.
3: 왜냐면 네. 그때도 제가 개그 동아리를 하고 있었어요.
1: 아, 네,
3: 워낙
1: 진짜요?
3: 그런 걸 좋아해서.
1: 네. 진짜요?
3: 공부를 잘하거나 뭐 모범생이어서 학생회장이 된 건 아니고 웃겨서.
1: 모두의 네. 친구.
3: 예,

0: 재밌으니까.
1: 아, 확실히 예.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게 최고죠.
0: 맞아요. 친구들 웃기는 걸 제일 좋아했었어요.
1: 또 이게 물리치료사로 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개그맨을 꿈을 꾸게 됐다는데.
0: 아 맞아요. 진짜? 원래는 개그맨이 꿈이었는데 네. 뭐 대학교 그 연영과도 다 떨어지고 개그맨 시험도 다 떨어지면서 네. 제가 이제 그래도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진학을 물리치료학과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나름 이제 취업이 잘 된다.
1: 그렇죠.
0: 전문직이다라는 뭐 주변의 권유로 해가지고 네. 사실 이제 개그맨 시험을 계속 봤는데 떨어지니까 아 이번에도 떨어지면 이제 물리치료사를 해야지 했는데 이제 그때도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병원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네. 다시 이제 아 그 개그맨의 꿈을 펼치고자 직장을 그만두고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저는 개그맨 30살이 됐어요.
1: 아 진짜요?
0: 네, 굉장히 늦게 된 편이죠.
1: 아, 근데 이게 사실 물리치료사가 네. 사실 되게 좋은 직업이잖아요.
0: 아 너무 좋죠. 예.
1: 근데 거기서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예요. 혹시 반대 같은 건 있었는지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0: 사실 이제 주변에 저를 아는 친구들은 많이 응원해줬어요. 네. 너는 이제 병원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1: 네, 웃길 사람이다.
0: 네, 웃기니까 방송국으로 가야 된다라도 좀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푸시를 해줬고 네. 저희 아무래도 부모님은 아무래도 그 힘든 직업이잖아요.
1: 그쵸.
0: 방송하는 것 자체가 네. 저 아이돌도 그렇고 네. 개그맨도 그렇고 그래서 쉽지 않다. 너 같은 사람이 전국에 수십만 명 있을 텐데 너가 되겠냐 그러면서 반대를 좀 많이 하셨었고
1: 네.
0: 특히나 어머니는 이제 제가 직장을 그만뒀을 때 병원을 그만뒀을 때는 개그맨 시험 붙을 때까지 그 경북 영주 저희 고향에 내려오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1: 아 진짜요?
0: 그 정도로 예 독하게 마음 먹고 해라 뭐 이런 뜻이었겠죠.
1: 그래도 그 마음을 먹은 덕분에 예. 또 들어가시고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개그맨 시험만 한 8번 봤어요. 그래서 KBS만 5번만에 붙었고 그래서 이제 뭐 금이 환향까지는 아니고 네. 네 이제 합격하고 이제 조금 어깨를 펴고 이제 고향에 내려갔죠.
2: 와.
0: 네네.
2: 또 이제 개그맨 이상훈님은 이제 결국 2011년 KBS 네. 26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하셨잖아요.
0: 맞아요.
2: 서른 살에 아까 개그맨 꿈을 이루셨다고 했는데 합격 연락 받고 제일 처음 뭐 하셨나요?
0: 술 마셨죠. 그건 예. 아, 그때 당시만 해도 예. 기쁨의 축하주를 또
1: 파티.
0: 너무 웃긴 게 네. 2011년 데뷔를 했잖아요. 근데 10년에도 네. 개그맨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좀 잘 봤어요.
1: 오,
0: 그 주변에서 네. 이제 그런 뭐 합격자 그런 비밀 서류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다른 이제 개그맨 선배들 이렇게 보고 너 그 등산에 들었다더라. 너 합격했다 그래서 김치국을 마시고 2010년에도 축하주를 마셨는데
1: 아, 진짜요?
0: 결과를 딱 열어보니까 떨어졌더라고요.
1: 아유.
0: 네, 근데 뭐 포기하지 않고 1년 더 해서 됐어요.
1: 네. 오, 근데 진짜 진심이셨네요. 개그맨.
0: 그렇죠. 그때는 너무 사람들 웃기는 걸 좋아했고 특히나 그 개그 콘서트라는 무대를 너무 동경해 와서 인생 목표가 그 개그 콘서트 1회 출연이었어요. 1회.
1: 와.
0: 예. 근데 뭐 진짜 감사하게도 8년 넘게 열심히 8년. 네, 했었죠. 예.
1: 와, 그러면 38살까지 개그 콘서트에.
0: 그렇죠. 거의 그때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좀 쉬다가 또 그 프로그램도 없어지고 다시 생겨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또 한 1년 정도 또 다시 그 개그 콘서트에 이제 합류해서 또 오랜만에 후배들이랑 네, 같이 또 코너 했었고요. 지금은 또 조금 쉬고 있어요.
2: 그때 당시에 도와준 선배 개그맨이 혹시 있으신가요?
0: 그때요.
2: 네.
0: 아니 사실은 뭐 도와줬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이제 정보들을 한 번씩 주잖아요.
1: 네.
0: 뭐 아니 이게 뭐 경쟁률이 사실은 뭐 말도 안 돼요. 막 500대 1, 1000대 1이에요. 근데 이거를
1: 네,
0: 이거를 뚫으려면은 이제 시험만 제대로 잘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운도 좀 따라야 되는데 보통 네. 이제 그 당시에 K본부에서는 그런 이제 지망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지망생 프로그램에 해서 네가 얼만큼 잘하는지를 보여줘야 그래도 좀 뭐 가산점 있지 않겠니라고 도와주고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이제 개그맨 박성광 씨.
1: 아.
0: 박성광 씨가 제가 그때 대학로에서 이제 연극할 때 네. 저희 이제 그 선배로 있었거든요.
1: 아.
0: 그래서 저한테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줘서 그래서 좀 미리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나가서 그 당시에 그 개그맨 지망생 프로그램에서 예 나름 이제 열심히 했고 저는 이제 그 뭐 멤버가 없었거든요.
1: 네.
0: 혼자 이제 개그를 해야 되는데 뭐 누구랑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혼자 그런 슬랩스틱이나 혼자 그 요즘 많이 하는 스탠딩 코미디를 준비해가서
1: 네.
0: 혼자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1: 아, 보통은 예. 다 그룹으로
0: 보통 거의 팀으로
1: 아,
0: 하죠.
1: 진짜요?
0: 그래서 유일하게 혼자 제가 아마 네. 개그를 했었고 뭐 자랑 같아서 좀 얘기하자면 너무 옛날 얘기인데 혼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9승을
1: 와우. 네.

0: 승리를 9번을 해서.
1: 진짜요?
0: 예, 그래서 될 줄 알았는데 2010년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됐다. 예.
2: 아, 그래도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었겠네요, 그때. 그래서 잘한 게.
0: 그 당시에 뭐 방송을 하시는 PD 작가님들은 그래도 제가 이제 지망생이지만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건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약간의 메리트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떨어지는 거 보면 네, 시험을 잘 보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네.
3: 약간 아이디어 짜는 것부터 이제 무대까지 힘든 일도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으셨나요?
0: 아니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3: 한 번도 없었어요.
0: 네, 한 번도 없었던 게 아, 그때 이제 제가 물리치료사 하면서 한 2년 넘게 이제 돈을 벌면서 네. 돈을 조금 저축을 해놨잖아요. 네. 이제 생활비를 이제 쪼개죠. 네, 이렇게 쪼개서 이 정도면은 내가 한 1년 정도는 조금 먹을 거 못 먹고 네. 입을 거 못 입고 1년은 버틸 수 있겠다 해서 사실은 그때는 이제 뭐 따로 수익이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 지망생이 네. 그런 생활 자체가.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목숨 걸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내가 진짜 승부를 봐야 된다. 네. 네. 만약에 이제 진짜 돈 떨어지고 아 이거 도저히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면은 뭐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네. 그때는 뭐 아마 우리 친구들도 그랬겠지만은 네. 저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어요. 아.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3: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 마음 덕분에 또 2015년 KBS 연예대상 야. 코미디 부문 남자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때 마음은 혹시 어떠셨나요?
0: 우수상 받고는 최우수상이 아니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농담이고 네. 네, 벌써 이것도 10년 넘은 얘기인데
3: 그러네요. 네.
0: 아, 그때는 뭐 진짜 너무 열심히 달려온 그 제 인생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네. 자랑스러운 네, 제 커리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 전시해 두셨나요 이 상?
0: 상이요? 아니요, 어디.
2: 어딘가 있나요?
0: 좀 많으면, 그래도 이렇게 뭐 장이라도 하나 짤 텐데, 많지 않아요, 상이. 작년에 이제 제가 개콘 복귀하면서 최우수 아이디어 상을 저희 팀으로 받았었거든요. 채플릭스 팀으로. 네. 그래서, 예, 뭐, 조금만 더, 상이 한 서너 개만 더 모이면, 그때 장 짤라고요. 예.
2: 아, 너무 좋죠. 아이, 서너 개만 주십시오, 더. 네. 아,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땡튜브에서 꾸준히 운영해온 이상훈 TV가 빠르게 성장하며 어느덧 구독자 6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0: 아이고, 네.
2: 와우. 와우, make some noise. Yeah. 네.
0: PD님 빵빠레가 조금 늦었어요. 예.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틀까 말까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네.
2: 아 근데 저도 사실 시청자고 구독자인데. 어우,
0: 진짜 너무 고마워요.
2: 아 진짜 피규어, 프라모델, 자동차 등등 키덜트 취미로 인기가 많습니다. 아 진짜 엄청난 인기를 이끌고 있는데 취미로 컨텐츠를 만드는 건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0: 아니 이게 좀 결혼이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어차피 장난감 제가 사서 제가 번 돈으로 사니까.
2: 그렇죠.
0: 크게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쓴다는 생각은 사실 안 했거든요. 네. 근데 막상 결혼을 딱 앞두고 보니까 아니 이게 이제 공동 가게가 되잖아요.
2: 그렇죠.
0: 제가 번 돈 제가 마음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 와이프랑 좀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정리할까도 생각했거든요.
2: 아예
0: 너무 취미를. 좋아하지만 네. 근데 와이프가 아 오빠가 좋아하는 건데 네. 결혼 때문에 그 취미를 그만두는 거 아닌 것 같고 뭐 가게에 부담 안 되는 선에서는 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에 부담은 분명히 될 텐데 이게 고가거든요. 한두 푼 하는 게 아닌데
2: 그쵸.
0: 아 어떻게 이거를 할까다가 아 요즘에 그 당시 이제 너튜브가 조금 이제 막 연예인들이 많이 하진 않았는데
2: 조금씩
0: 이제 할 때였어요. 네. 완전 초창기였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아 이거를 좀 너튜브에서 한번 해가지고 잘 되면 또 그 거기에 나온 그렇죠. 수익으로 또 장난감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와이프 눈치를 안 보기 위해서 당당하게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 너튜브를 시작했는데 그게 초반에 이렇게 막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될지 몰랐어요.
2: 네.
0: 왜냐하면은 사실 서브컬처고 매니악하기 때문에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생각보다 남성 팬들의 이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2: 아.
0: 그래서 지금 벌써 8년째
2: 와.
0: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진짜 아니 저는 약간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우님도 네. 그 와이프분 생각하면서 접으려고 하신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2: 근데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실 거란 말이죠.
0: 맞아요.
2: 약간 근데 그 접었던 분들이 안 접었으면 또 이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본다고 생각해요 저는.
0: 그렇죠. 이꼴라면 안 되고요. 아니 막디도 모아요?
2: 저도 개인적으로 모으긴 합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이거를 근데 이제 집에서 조금씩 취미로 하기에는 사실 너무 좋은 취미예요.
2: 네.
0: 뭔가 내가 열심히 또 살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는 동기유발도 되고 또 보면 좀 뿌듯하고.

0: 거고.
1: 맞아요.
0: 돈 없을 땐또 팔면 되고.
2: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냥 emergency money가 될 수 있는
0: 맞아요.
2: 거죠.
0: 맞아요. 그래서 뭐 금이나 은 정도는 아니지만
2: 그렇죠.
0: 그 나름의 시세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또 정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이나 특히나 유부남들이 제 컨텐츠를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저 정도까지는 못 모으지만 아, 저 형이 그래도 아, 뭔가 아, 저렇게까지 모아주면서 나를 이제 대리만족 시켜주고.
2: 예. 맞아요. 예. 대리만족이 사실 땡튜브의 좀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먹방이나
0: 맞아요, 맞아요.
2: 피규어, 뭐 약간 쇼핑 이런 게 되게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0: 그래서 결국은 제가 토이뮤지엄까지 열게 됐어요. 지금 인천에 이제 뭐 어떻게 홍보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이제 제가 이제 모아놓은 친구들을 가지고 네. 지금 오픈을 해가지고 네. 벌써 이전에서 한 10개월 정도 네, 작년 12월에 오픈했으니까
1: 와. 2025년 12월 네.
0: 절찬리 성업 중입니다.
2: 야, 근데 엄청 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
0: 일단은 개수로 따졌을 때는 한 6천 점 좀 넘는 것 같아요.
2: 와, 6천 개 진짜 말이 안 되는.
0: 이게 평수가 넓으면 더 많이 갈 텐데 그 200평 정도 규모인데요. 그 200평에다가 진짜 꽉꽉 채워놔가지고 네. 조금 이제 무서울 정도로 채워놔서 저도 지금 야 이거를 뭐 어디 좀 확장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뭘 좀 팔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섹션별로 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들도 뭐 시대별로 좀 나눠놨고. 네. 뭐 좋아하는 영화들도 이제 이렇게 주제별로 좀 모아놔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대부분 다 재밌게 보고 가세요. 아,
1: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0: 망할 때까지요. 네, 일단은 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있을 거예요.
1: 건물주가 나가라고.
2: 네. 아, 그러면 또 그 힘들겠네요. 이사할 게 너무 많으니까.
0: 맞아요. 게. 실제로 오픈해서 조금 이제 그쪽 사정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나오게 되면서 저도 이제 이사를 한 두 번 했는데 아, 아 너무 힘들었어요.
2: 그게
0: 자동 다이어트가 돼요. 진짜 이사 한 번 하면 7kg씩 빠져요. 7kg.
2: 7kg요? 네.
0: 지금 다시 확 붙은 상태인데 와 그때는 제 막 여동생이랑 막 주변 사람들이 보고 울었어요.
2: 아이고
0: 너무 불쌍하다고. 아이고.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1: 혹시 네. 네. 저희랑 닮은 피규어 있나요? 저 캠디랑 막디랑 닮은 피규어
2: 사실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닮은 인물이나 뭐가 많이 없다고 듣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뭔지 알죠?
1: 아, 네.
2: 저랑 닮은 게 많이 없어요. 네, 네. 근데 캠디도 사실 스페셜한 얼굴이거든요.
0: 아, 스페셜해요. 둘 다 사실은 너무 미남이고 사실 비율로 봤을 때는 요즘에 제 10등신 피규어들 많거든요. 특히 뭐 주술회전 애들 있어요.
2: 맞아요.
0: 주술회전 피규어들이 막 10등신으로 나와요.
2: 그렇죠.
0: 근데 왜 진짜 그 뭐 고조라는 친구도 조금 네.
2: 최근에 아, 또 우리 캠디가 네. 그 탈색을 하고 저희가 컴백을 했을 때 탈색을 했거든요.
0: 그렇죠.
2: 그때 심지어 제스처를 이 손가락을 제스처로 해서 그때 한번 팬들이 계속 고조라고 불렀거든요.
0: 그렇죠. 노래 갓 할 때.
2: 오, 맞아요, 맞아요.
0: 아,
2: 오, 맞아요.
0: 그럼요,
2: 맞아요.
0: 다 알죠.
2: 요~
0: 그래서 아니 탈색이 그게 딱 떠올랐어요. 네. 근데 맞아요. 오, 맞아요, 제가 맞아요. 약간 이런 센스가 있죠.
2: 역시 아 네. 이게
0: 고조 느낌이 조금 있고.
2: 저는 개인적으로 초소 좋아합니다. 초소 그래. 좋아하고.
0: 멋있죠, 멋있죠. 좋아요.
2: 아 근데 이게 주수 형 진짜 피규어랑 닮았다고 하는 게. 아주 큰
1: I know.
2: 왜냐면 피규어 중에서 제일 잘생긴 맞아요. 친구들을 모아놓은
0: 비율이 장난 아니에요.
2: 그렇죠.
0: 다리 길이가 와
2: 귀여운 것도 많은데 진짜 멋있는 게 진짜 많은 피규어들인 것 같아요.
0: 네. 실제로 와서 한번 구경하세요.
2: 네. 주수회전도 많으신가요?
0: 주수회전 피규어도 네 그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어요. 나온 애들은
1: 그리고 아까 짱구. 있다고.
0: 짱구가 일단은 못세도 200채 이상 있어요. 네, 200개 이상.
2: 상상이 안 돼요.
0: 뭐 맹구랑 철수랑 영희랑 다 엄마 예, 아빠 다 있어요.
1: 훈이도 있어요.
0: 훈이도 있고.
2: 이야. 네. 짱구 제일 좋아하잖아요.
1: 진짜 제가 좋아하거든요. 극장판 나오면 챙겨보는데.
0: 어머머.
2: 진짜 아니 막 극장판 막 나올 예정 막 이렇게 뜨잖아요. 네. 그럼 저희 멤버들한테 막 야 진짜 짱구 극장판 나온대. 근데 저희 맏형이거든요. 근데 되게 귀여워요.
0: 아 너무 좋죠. 사실 짱구는 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가
1: 맞아요.
0: 많죠.
1: 되게 괜찮네. 너무 좋은 컨텐츠.
0: 이제 옛날에나 이제 뭐 어린 친구들이 만화를 봤던 맞아요, 세대는 맞아요. 이미 넘어서서
2: 그쵸?
0: 지금은 저 같은 이제 내일 모레 50인 사람도 극장판 뭐 이런 거 보러 다니거든요. 예, 예, 저는 N차 관람해요.
2: 아, 예, 진짜
0: 체인땡맨 이런 거.
2: 예, 예. 아 좋다. 이런 얘기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0: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랑 맞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제가 너무 장난감 얘기만 해가지고.
2: 괜찮습니다. 여기는 네. 약간 그냥 맞춰 가는 거죠 뭐.
0: 아, 그래요?
2: 네, 맞춰 가는 겁니다.
0: 아, 예, 사랑방 좋네요.
2: 근데 이게 또 아이돌 가수들과도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세븐틴 승관님의 개인기 스승이기도 하고. 그리고 광다니엘님과

0: 집에서 식사하는 아. 사이. 야.
1: 네네. 뭐 사실 이제 세븐틴은 데뷔 전에 제가 뭐 그 예능 스승이라고 해서 사실 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네. 그 소속사 가서 네. 이렇게 뭐 가르쳐 주고 막 그랬었어요.
2: 아, 그래서 개그 레슨이 있었군요.
1: 네. 근데 뭐 저도 예능을 안 해본 사람인데 거기서 예능 스승이라서 아 예능은 뭐 아 못 가르쳐 주고 개그 정도는 내가 아, 이제 뭐 가르쳐 줄 수 있다 해서 저희의 이제 공식이랑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습길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줬는데 그건 몇 번 안 갔었는데 이 친구들은 아직도 그래도 저를 너무 아. 이렇게 잊지 않고 네. 얘기를 해줘서 샤라웃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진짜 인성 자체가 너무 좋은 친구들이고 승관이 도겸이 호시 이런 친구들은 지금도 특히나 막 예, 호시나 도겸이 승관이 다 제 생일에 막 선물도 보내줘.
2: 아, 와, 진짜요?
1: 네, 이거 몇 년은 조금 뜸했는데, 한 3년 전까지는 선물도. 예, 네, 아무튼 근데 진짜로 너무 감사한 친구들이고, 사실 제가 그렇게 뭐 해준 게 없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데뷔 전에 아, 인연을 맺었던 너무 형이어서
3: 크죠. 너무 크죠.
1: 조금 더 저를 그래도 좋게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3: 네. 그러면 개인기도 막 가르치고 하세요?
1: 개인기라기보다는 이제, 아, 보통 그때는 이제, 어떤 걸로 웃길 수 있느냐 아~ 이런 거를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은 이제 반복 개그가 많이 통하니까 개그.
2: 맞아요.
1: 뭐가 하나 딱 그 반전으로 뭔가를 하나 웃겨놓고 이게 네. 웃기면 그거를 계속 쳐라.
3: 밀고
1: 아~ 네, 반복으로. 보통은 이제 개그의 3대 요소를 보통 공감, 반전, 반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설명을 해줬었는데 그걸 아직도 기억을 하고
2: 되게 재밌는 그룹이잖아요.
1: 와, 그러니까 그 사실 진짜, 그렇게 예능을 케미가, 잘할지는 모르고
2: 그러니까요. 케미스트리가
1: 저는, 예,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뭐 예능을 가르쳐 줘 가지고 예.
2: 아, 그렇습니다. 선생님 덕분일 수도 있죠.
3: 네, 맞아요.
1: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예.
2: 좋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뭔가 상우님의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1: 오, 네.
2: 아이돌 한국어의 선곡 요정 타임입니다.
1: 예.
2: 와우.
3: 캔디. 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뒤에 있는 버튼을 아. 위로 올려주시면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1: 오, 네네.
3: 네. 이거 하면서 사실 저보다 잘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일단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선곡 요정 캔디예요.
1: 아 톤을 그렇게 해야 돼요?
3: 네.
1: 내가
3: 네.
1: 현타가 좀 온 것 같은데.
3: 아, 네, 저 괜찮아요.
1: 캠핑 괜찮아요?
3: 네, 괜찮아요. 여러 번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1: 해볼게요. 아, 뭐 네. 이런 건 개그맨이니까 할 수 있죠.
3: 일단.
4: 안녕하세요. 선곡 요정 훈이훈이 상훈이에요.
2: 아, 역시. 와 표정까지 아 이걸 또 보셔야 하는데
3: 일단 딱 멘트를 치시기 전에 일단 미소 장착을 딱 하시는데 네. 와, 너무 프로페셔널하시고
1: 이 정도면 한 만 원 더 주세요. 진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네.
2: 어, 감사합니다. 오늘 선곡 요정님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나요?
1: 아 제가 선곡해 온 거는 조금 네 개인적인데 네. 제가 예전에 부캐로 활동했었던 허경환님과 네. 부캐로 네. 활동했었던 억지조지의 네. 뼈이지본을 제가 좀 선곡을 해왔습니다. 여기 최근에 저희는 이제 잊고 살았는데 저희도 네. 최근에 리센느가 네. 요거를 좀 샷아웃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 요거를 이제 춤을 춰주면서 요게 이제 약간 역주행 이야. 느낌이 조금 이제 스멜스멜 올라와가지고 네. 숟가락 한번 얹어봅니다.
2: 좋습니다.
3: 좋습니다. 그럼 이 노래 듣고 저희는 빈칸 보고서로 돌아오겠습니다.

Pia Pia is bonbon.

0: 여러분은 지금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 DJ 막디 마카야와
1: 이상훈님에게 푹 빠져버린 DJ 캠디 나캠든 그리고
2: 네 오늘 너무나 행복한 이상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네 이번에는 이상훈님의 빈칸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빈칸 보고서.
1: 네 빈칸 보고서 저희가 제시한 문장을 듣고 땡땡땡 빈칸을 완성하면 되는 코너인데요.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카씨 캠든이 가장 웃길 때는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0: 없다.
1: 네, 이렇게 바로 대답하시면 되는 코너입니다. 아. 쉽죠? 약간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2: 땡땡땡이다 세 글자로 해야 되는 건
1: 아니,
2: 아니고
1: 아니요, 아니요. 아무거나.
0: 뭐 열두 글자도 가능하고요.
2: 네네.
0: 한 글자도 가능하고.
1: 네. 또 이게 주의점이 있죠.
0: 맞습니다. 주의점이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또 아이돌 한국어잖아요.
2: 네네.
0: 그래서 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오직 한국어만 가능합니다. 외국어 외래어는 쓸 수 없고요.
2: 오, 네네.
1: 규칙을 어길 때는 벌칙이 있습니다. 자, 바로 뿅망치 등장.
0: Come on, baby. 오. 네. 이제 3초 안에 대답을 꼭 하셔야 하고요.
2: 네네.
0: 외래어나 외국어가 나오면 뿅망치가 출동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2: 네.
0: 자, 준비되셨나요?
2: 네.
0: 오케이. 그럼 우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1: 네,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그맨이 된 후 나에게 생긴 직업병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2: 직업병은 없다!
0: 없다!
1: 자, 다음 질문. 스트레스를 푸는 나만의 힐링법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2: 블럭 조립!
0: 블럭 조립 맞아야 됩니다!
2: 맞아.
1: 자, 다음 문제. 아내와의 의견 충돌이 생기면 땡땡땡 하는 편이다. 하나, 둘, 셋.
2: 아, 미안하다고 하는 편이다.
1: 자, 다음 질문. 나의 고향, 경북 영주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2: 쫄면집!
1: 오. 자, 마지막 질문. 내가 새롭게 도전해 보고 싶은 취미는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2: 아, 공 차는 거요?
0: 좋아요.
2: 풋살이라고 할 뻔했어요.
0: 아, 공 차는 거요의 그 음가가 너무 마음에 공 드는데요.
2: 차는가요? 공 차는 거요? 마실까 봐. 병망치 마실까 봐. 네.
0: 아, 좋습니다. 이제 이 상훈님의 대답을 저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1: 네.
0: 첫 번째 질문. 개그맨이 된 후 나에게 생긴 직업병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2: 네,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뭐 웃겨야 된다는 부담감도 없고 제가 개그맨을 하면서 저는 이제 뭔가 예능에 대한 욕심이 있진 않았어요.
0: 아~
2: 저는 그 꽁트를 하는 게 좋고
0: 네.
2: 그런 뭐 공개 코미디든 비공개 코미디든 약간 그런 코미디를 하는 걸 좋아하지.
0: 네.
2: 그래서 크게 뭐 부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2: 그런 직업병? 네, 없었던 것 같고.
1: 근데 이제 가끔 막 이렇게 개그 콘서트 이렇게 꽁트를 네. 이렇게 하잖아요.
2: 네네.
1: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앞에 있는 사람들의 반을 계속 살피게 되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제가 진짜 너무 궁금했던 게 있는데 만약에 반응을 안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2: 있죠.
1: 그럴 때는 어때요?
2: 생각보다 네. 내가
1: 그러니까 여기서 터질 것 같은데
2: 웃음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안 웃었다.
1: 그렇죠. 그러면
2: 근데 저는 TV로 보면 웃기다 생각하고 그냥 갑니다.
0: 아,
2: 요게 TV로 봤을 땐 웃겨.
0: 아,
2: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멀리서 지금 찍었기 때문에 네. 잘 모르시는 거야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긍정적인 마인드.
2: 네.
0: 되게 근데 생각하는 방식이 좋으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부담도 딱히 안 가지시고
2: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약간 일희일비 하는 개그맨들도 있어요. 이게 여기서 안 터지면 그때부터 뒤를 이제 절기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1: 네. 그럴 것 같아요.
2: 말린다고 하죠.
1: 맞아요. 저희도 비슷하게.
2: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좀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네. 아니 어차피 내가 준비한 거는 물론 이제 오시는 관객 1000분한테도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0: 네.
2: 5000만 국민에게 그쵸, TV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1: 보고, 예.
2: 우리는 TV로 나갔을 때는 재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짠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동료 개그맨들이 저한테는 좀 뻔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안 터져도 저렇게 하는 게 좀 뻔뻔하다.
0: 중요하죠. 네네. 뻔뻔한 게. 저도 예. 최근에 좀 뻔뻔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2: 지금 난 충분히 뻔뻔한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1: 너무 뻔뻔해요.
2: 네, 막디 아니 텐션도 좋고 뻔뻔해요. 좋아요.
0: 네, 확실히 뭔가 방송 업계에서는 뻔뻔함이 좀 키인 것 같아요.
1: 최고예요.
0: 예, 네.
2: 그렇죠. 네. 기세 중요하고
0: 어색하면 그냥 뻔뻔하면 돼.
2: 맞아요.
0: 약간 그런 느낌.
2: 보니까 약간 이제 캠디는 조금 샤이가이 같고.
1: 맞아요.
2: 그렇죠.
1: 맞아요.
2: 그래서 뭔가 만약에 이번 멘트 했는데 좀 잘 안 받아준다면 살짝 당황하고.
1: 네, 맞아요.
2: 근데 그런 거를 또 팬들이나 그쵸. 일반 분들이 되게 귀엽게 맞아요. 봐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다 뭐 재밌고 재미없고 잘하고 못하고는 다 떠나서 어차피 호감도인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호감만 주면 네. 뭐 잘 못 살리더라도 그거를 옆에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 왜 이렇게 못하냐 하면서 캐릭터가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네. 맞아요.
2: 네, 그래서 잘하면 또 잘해서 웃어주는 것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우리 두 분은 더 이제 예능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방송도 더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그냥 뻔뻔하고 안 되더라도 옆에서 캐릭터를 자꾸 만들어주면은 아 분명히 잘 될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 내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블록 조립이라고 하셨는데 네. 아 블록 조립 영어라서 맞았죠. 뿅뿅치.
2: 아 그러니까요. 뭐라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0: 저는 그
2: 탑쌓기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0: 그러게 뭐라 해야 되지? 장난감 조립.
2: 그런
0: 장난감 그렇게... 조립 이런 게 낫겠네요.
2: 그러네요.
0: 근데 이건 또 저희가 알죠. 땡튜브에서 정말 많이 하시고 네. 사실 되게 규모가 큰 조립도 많이 하시잖아요.
2: 왜냐하면은 작은 걸 조립하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무조건 크고 비싸야
0: 아 맞죠. 네,
2: 대리만족이기 때문에 네. 보세요.
1: 근데 요즘 블록 진짜 비싸지 않아요?
2: 비싸죠. 요즘에는
1: 큰 게 막
2: 100만 원도 해요.
0: 그렇죠.
2: 네, 좀 큰 거 좀 이거 좀 괜찮다 하는 거는 100만 원이에요.
0: 그렇죠. 네. 괜찮다 하는 게 100만 원이고 미쳤다 하는 게 몇백 하는 것 같아요.
2: 최근 조립한 거 중에 그 데스스타라는 이제 그 죽음의 별.
0: 알죠, 알죠.
2: 그거는 130만 원이었어요. 야. 제가 하면서 야,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채널이. 네, 아무래도 거기다가 그런... 편집비까지 주고 이러면 그쵸. 사실 남는 게 없거든요. 네.
0: 그래도 스트레스를 푸는 힐링법이니까.
2: 네, 네.
0: 또 추천하시나요 이 방법?
2: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생각이 많아질 때 그런 이제 장난감들 조립하면은 이게 약간 그 무의식으로 가거든요.
0: 맞아요.
2: 여기 약간 집중하게 되면은 확실히 정신 건강에는 좀 좋은 것 같아요.
1: 그러면 약간 130만 원짜리 그 정도 큰 거는 좀 오래 걸리잖아요.
2: 네네네.
1: 하루에 바로 다
2: 하루에 다 못하고
1: 그냥 나눠서
2: 한 3일 정도 걸리는 거
1: 3일?
2: 네네. 조금 이제 뭐 만사 다 제치고 하면은 한 이틀이면 할 것 같고
1: 혹시 퍼즐 맞추기도 좋아하세요?
2: 또 퍼즐은 별로 안 좋아해요.
0: 아 진짜요?
2: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네. 요즘에 왜 카드 모으는 게 엄청 유행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저는 2D는 싫어요. 또 이렇게 퍼즐이나 카드처럼 평면적인 거는 좀 관심이 없고 저는 무조건 3D로 가요.
1: 그래서 피규어 좋아하고
2: 예 피규어나 블럭을 좋아하는 이유가
0: 근데 다행일 수도 있어요. 2D까지 좋아했으면
2: 아 그렇죠. 저는 그러면 일단은 뭐 사유가 되죠. 이혼 사유가 되고 네, 별거 각이 되고 이러니까 네.
0: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 네.
0: 또 아내분과의 의견 충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2: 그쵸.
0: 생기면 미안하다고 하는 편이라고 하셨습니다.
2: 예 이게 뭐 네. 많은 유부남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네. 그냥 아내 말이 다 맞습니다.
0: 에, 약간 이런 네. 느낌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 말이 다 맞고 네. 결혼하면 아내 말이 다 맞다.
2: 막디는 결혼하면 잘하겠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0: 네.
2: 맞아요.
0: 네, 제가 또 이게 부모님을 보면서 좀 깨닫죠. 네. 네, 저희 아버님도 되게 조용한 스타일이신데 엄마가 또 한국 분이시고 아빠가 또 외국 호주 분이세요.
2: 네네네.
0: 그래서 성격 차이가 확실히 다르신데. 네. 보통 엄마가 이기더라고요. 네. 엄마가 이기다 보니까 저도 네. 조금씩 깨달았어요.
1: 근데 약간

0: 주로 뭐 때문에 약간 혼나시는 편 있어요?
1: 진짜 별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장난감 많이 산다고 혼나진 않아요. 이거는 뭐 어떤 걸 사도 뭐 약간 이제 일로 인정을 해주고
2: 그렇죠. 아, 그렇죠.
1: 근데 보통은 이제 욕실 문을 안 닫는다고 뭐 혼난다고.
3: 사소한 거. 아, 샤워할 때요?
1: 이제 샤워 끝나고 나오면은 네. 욕실 문을 아, 이제 습기 때문에 그쵸. 열어놔야 되는데 네. 왜 닫아놨냐고 혼나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럼 네. 열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열어놓으면은 또 겨울이 되면 거기 아. 추운데 냉기 들어오는데 왜 열어놨냐고 닫아야 된다 그래. 그럼 이제 계절별로 혼나는 거예요.
2: 계절별로.
1: 그래서 아, 저는 이제 남자들 단순하잖아요.
2: 그렇죠.
1: 열어놔 하면은 그냥 계속 열어놓을 건데 이게 겨울에는 또 닫아야 되고 여름에는 열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0: 맞아요. 생활적인.
1: 그럼 죄송하다 말부터 나오는. 네, I'm sorry, I'm sorry.
2: I'm sorry. 네, 네. 아, 그게 제일 빠르죠. 네. 그러면 보통은 혼나는 편이시네요. 굳이 막 다시 뭐 아니 난 잘못한 거 없어 이러진 않고.
1: 그래서 뭐 한 연애 한번 이제 되들어요.
2: 연애 한 번.
1: 연애 한번 이제 한번. 예, 아니 이거는 사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건데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마디 합니다 와이프가. 목소리 낮춰. 아, 아니 진짜 와이프한테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싸움이 안 되는 거 저는 이제 막 진짜 너무 사랑하니까 네. 뭐 굳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네. 이제 억울하면 톤이 높아지잖아요.
2: 그렇죠.
1: 톤이 높아지면은 오빠 화내지만 톤 낮춰 이렇게 낮춰. 하니까 그게 또 억울한 거예요.
2: 화내는 것도 아닌데
3: 네. 그럼 바로 낮추시는 편인가요?
1: 예. 일단은 뭐 내가 네. 좀 흥분해서 미안한데 이렇게 가야 돼.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2: 그렇죠. 네. 생존 본능이죠.
3: 되게 좋은 남편이시네요.
2: 그러니까요.
1: 아니에요. 사실. 또 근데 그만큼 또 막 돈을 많이 쓰고 그렇죠. 이러니까.
2: 사실 예. 이게 비교적으로 보면 또
1: 네. 네. 그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연예인 1위가 절 거예요 아마. 그 피규어 모으는 네. 남편들 네. 공공의 적입니다. 그 와이프한테.
2: 공공의 적.
1: 예.
2: 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에서는 네. 나의 고향 경북 영주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은 쫄면집. 쫄면 뭐 맛집이 있으신가요?
1: 아, 네. 영주에 조금 쫄면을 오래 해온 전통의 맛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영주 가면은 그런 쫄면이랑 그 떡볶이 맛집이 있어요.
2: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1: 네네. 그거 아마 영주 네. 이렇게 떡볶이집만 쳐봐도 네. 그게 이제 뭐 노산에 사는 떡볶이집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네. 인기가 많고.
3: 그래서 쫄면.
1: 가면은 쫄면이랑 떡볶이는 좀 항상 먹으려고 하는 편이고요. 제가 나름대 영주시 홍보대사를 지금 8년째 하고 있어요. 7년째. 그래서 이야. 영주에는 사실 이제 그런 맛집도 있지만 네. 선비 고장이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그럼 이제 부석사라든지 네네. 소수서원이라든지 네네.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또 가보시면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약간 그 유교문화 네. 그런 이제 정치들이 좀 있으니까 한 번씩 와서 네. 조금 힐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힐링 도시예요, 힐링 도시.
2: 힐링 좋죠. 좋죠. 힐링 도시. 일단 쫄면부터 힐링이거든요.
1: 아 좋아요. 네. 거기 일단은 그 양배추를 이렇게 썰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썰어져요. 그 아삭한 양배추. 식감이랑 그 쫄면의 면발이 굉장히 또 맛있고 소스도 좋고.
2: 좋습니다. 한번 가봐야겠어요.
3: 네.
2: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네. 내가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취미는 공차는 거라고 하셨는데
1: 네.
2: 풋살, 풋수?
1: 예, 네, 풋살인데.
2: 풋살.
1: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 제 와이프 취미예요.
2: 진짜요?
1: 네, 와이프가 지금 풋살을 시작한 지가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2: 네.
1: 푹 빠져 있어요. 지금 막 일주일에 막 3, 4번씩 가요.
2: 오, 진짜요? 네,
1: 그래서 지금 발이요. 박지성 발이에요. 진짜 막 엄지발톱이 이게 빠지기 직전이고 그래서
2: 진짜 네.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1: 지금 네, 완전 새까맣게 타셔가지고 제 와이프가 좀 운동인이 됐는데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취미는 집 안에서 하는 예, 약간 이제 뭐 피규어 언박싱
2: 다
1: 뭐
2: 안에서
1: 블럭
2: 하고.
1: 조립이잖아요. 근데 와이프랑 함께하는 취미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도 뭐 어렸을 때는 뭐 야구도 사회인 야구도 했었고
2: 네.
1: 뭐 스노보드도 탔었고 낚시도 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취미는 다 정리하면서 네. 좀 방 안으로 들어가는 취미만 하게 됐는데 와이프가 워낙 풋살을 좋아하니까 와이프랑 같이 하는 취미 풋살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마음은 먹고 있어요. 근데
2: 네, 시도는 아직 안 하셨군요.
1: 네, 허리랑 무릎이
2: 아이고. 이제. 근데 진짜 사랑꾼이시네요. 와이프분 생각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게 해야 살아남아요. 그 사람 네, 명심하세요.
2: 너무 좋습니다. 저희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상훈의 빈칸 보고서 채워봤고요. 열심히 빈칸을 채웠으니 잠시 쉬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또 성국요정님 이번에는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4: 성국요정 이상훈이 추천한 선곡은요.
2: 네,
1: 저는

0: 다빈치의 타임캡슐을 좀 준비해봤어요.
1: 아, 타임캡슐.
2: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이렇게 두 번째까지 하신 분 한 번도 없었어요.
0: 아, 그래요?
2: 근데 보통, 여기서 보통... 그냥 보통 그냥 레귤러 보이스 하는데. 예.
1: 역시
2: 너무 그냥 감사드립니다.
0: 소품이 있으니까.
2: 아, 너무 너무 좋았어요.
1: 믿고 있었습니다.
0: 네. 다빈치 타임캡슐은 제가 뭐 워낙 좋아하는 노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요즘에 사실 이제 옛날 장난감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뭐 리뷰하고 하니까 네. 이게 사실은 좀 추억이 많이 조금 생각나게 만드는 채널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타임캡슐 가사가 또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나를 돌아보게 되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또 가사를 곱씹어 보시라고 네, 준비해봤습니다.
2: 좋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비치의 타임캡슐 듣고 오겠습니다.

0: 나두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사람들은 누구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분야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1: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새로운 나를 보여주는 일도 멋지지만 그 모든 시작에는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는 나의 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나를 웃게 만들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게 무엇인지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1: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잖아요 라는 이상훈님의 인터뷰처럼 우리 항공이들도 내가 가장 빛날 수 있는 나만의 솔잎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0: 그리고 저희는 언제나 변함없는 웃음으로 여러분 곁을 지키는 웃음 솔잎이 될 테니까요. 항공이 여러분, 웃음 솔잎 먹으러 오세요. 네, 아, 나도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아, 오늘은 이상훈 씨의 인터뷰를 읽고 생각해봤는데요. 아,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이게 또 내가 본업 얘기하는 거죠?
2: 네, 근데 제가 송충이인데 솔잎을 안 먹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 아,
0: 예. 송충이 요즘 뭐
2: 너튜버, 요즘에 너튜버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었던 것 같긴 해요.
3: 예전에.
2: 네네. 저에게 개그란, 그렇죠? 뭐 정의를 한마디로 뭐 정의를 내리자면은 아 진짜 오랜 꿈이었던 것 같아요. 예. 어릴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장래 희망이 코미디언이었어요.
0: 와, 진짜요?
2: 존경하는 인물이 심형래 아저씨였어요.
0: 아~ 와,
2: 그 정도로 어렸을 때 꿈이 확고했었어요. 그래서
0: 이야, 좋네요.
2: 진짜 어릴 때 그 당시에는 저희 이제 제가 80년 82년생이니까
0: 네.
2: 저 때만 해도 연예인이 꿈인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었어요.
0: 아 진짜요? 네,
2: 지금은 연예인이 꿈이 제일 많잖아요.
0: 맞아요.
2: 근데 우리 때는 이제 좋게 보지는 않았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다들 이제 뭐 경찰관이 꿈이고
0: 그쵸.
2: 과학자가 꿈이고 예, 뭐 그랬었던 네, 그 시절이었는데 조금 되게 특이했었던 좀 제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웃기려고 노력하고 일부러 친구들 앞에서 넘어지고 막 이런 걸 많이 했었었는데
0: 진짜 태어날 때부터 그럼 진짜 개그
2: 예, 본투비 개그맨이 꿈이었는데
0: 네.
2: 그 꿈을 사실 이루었죠.
0: 네.
2: 이루면서 네, 지금도 사실은 개그에 대한 열망은 항상 있고요.
0: 네.
2: 지금 개콘 잠깐 쉬고 있지만 개그 프로를 또 준비하고 있고, 네, 또 뭐 코너든 프로그램이든 뭐 이렇게 주어진 그 개그맨으로서의 숙명은 네 계속해서 안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0: 너무 네. 멋있어요.
1: 또 개그할 때 관객들과 호흡한 시간이 또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아직까지 좀 기억에 남는 관객이 있으신가요?
2: 아. 기억에 남는 관객이요.
1: 네.
2: 제가 그 니글니글이란 코너를 할 때 앞에 이렇게 여성분들한테 좀 짓궂게 하는 게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그 여성분들의 리액션을 이제 좀 따면서 그게 마지막 개그를 저희가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핫도그 한 입 딱 베어 물고
0: 네.
2: 막 이렇게 주면서 이거 먹으면 뭐 나랑 사귀는 거다.
0: 아.
2: 보통은 이제 먹으려고 그 정도 먹으려고 하잖아요.
0: 네.
2: 그러면 진짜 사랑을 담아줄게 해서 케찹이랑 그 머스터드를 제가 입으로 쪽쪽 다
0: 아이고
2: 못 먹게 일부러 못 먹게 네. 세상 그거를 혀로 침으로 다 발라서 줘요. 그러면 깍 할 거 아니에요.
0: 네. 그렇죠. 아~
2: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에이, 이런 뭐 꼼꼼없이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줬는데 그거를 먹었어요.
0: 네?
2: 그 네? 여성분이 드셨어요.
0: 네?
2: 네. 그래서 굉장히 어색해졌던.
0: 오.
2: 야 이걸 왜 먹어?라고 제가 마지막 멘트를 원래는 이거 부담스럽지? 이런 나의 꼭두각시야 되는데 이걸 왜 먹어?라고 하고 네 코너가 끝났었다.
1: 근데 너무 당황스럽겠다.
0: 돌발 상황.
2: 알고 보니까 이분이 진짜 제 너무 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걸 안 먹으면은 이게 개그가
0: 안 될까 봐
2: 도와주려고 드셨던 거예요.
0: 어떻게?
2: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0: 근데 이 세상에 진짜 그만큼 진심인 팬분들이 계신다는 게 너무 저는 감동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팬들한테 잘해야 되고 네, 그분들이 혹시나 옮겨가더라도 다른 개그맨한테 가더라도 섭섭해하지 말고.
0: 아, 근데 약간 그런 것도 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네. 아이돌계는 무조건 최애가 있고
2: 네,
0: 뭐 없을
2: 네.
0: 수도 있겠지만 그룹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최애가 있는데
2: 네.
0: 그것도 있겠네요. 개그맨 최애 뭐 이분을 보러 온다.
2: 그렇죠.
0: 그런 게 있겠네요.
2: 그 개그맨들 팬들도 이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이제 개그맨들을 좀 이렇게 많이 사진도 찍어가고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아 모르겠어요.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다 그래도.

0: 오면은 사진 찍고 막 말 걸고 네. 막 팬이에요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 개그 너무... 콘서트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뭔가 그래도 좀 팬덤을 네, 하고 맞아요, 계신 맞아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1: 자 그렇다면 요새 눈여겨보고 있는 아니면 좋아하는 후배 개그맨 있으신가요?
0: 후배 개그맨들.
1: 네 요즘 좀 폼이 좋다 아니면 아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좋아한다 좀 뜰 것 같다.
0: 요즘에 저의 이제 개그 콘서트에서는 그 재용이라는 후배 있어요. 윤재용이라는 후배가 네.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몸을 잘 써요. 저보다는 조금 통통한데 네. 몸을 잘 쓰니까 좀 웃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젊은 시절에 저를 좀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친구는 네, 지금 저처럼 장난감만 안 만지면 잘 될 것 같아요. 개그맨으로서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윤재용이라는 친구도 괜찮고 네. 사실 뭐 요즘 후배들 다 너무 잘해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선배들이나 아니면 제작진이 조금 더 이렇게 길을 조금 더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트레이닝만 조금 해주면 네.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
2: 네네.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으신가요?
0: 올해요?
2: 네.
0: 아,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 지금 한참 개그하다가 네. 결국은 토이뮤지엄으로 가는데 2층 확장이 목표입니다.
1: 와. 2층?
0: 네, 지금 제가 1층이랑 1.5층을 쓰고 있는데 네. 지금 너무 장난감이 많아졌어요.
1: 아, 너무.
0: 네, 근데 우리 건물주님께서 2층을 비워주시겠다라는 구두 약속은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2층을 또 확장을 하게 되면 네. 거기도 인테리어 비용이 들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이게 단순 확장이 아니고
1: 좀 큰 예. 프로젝트군요.
0: 예, 좀 큰 프로젝트인데 아 좀 이게 뭐 아무래도 네, 조금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고수익으로 2층 확장까지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욕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오늘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이상훈님과 함께해봤는데요. 진짜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2: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혹시 어떠셨나요?
0: 아니 진짜. 네. 아니 아이돌 사랑방답게 네. 아 진짜 좀 따뜻했어요. 네, 아, 우리 두 분이 진짜요? 저를 너무 또 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아, 환영해 주셔서 네. 아,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 저도 이제 노래 많이 들으면서 네. 더 이제 또 팬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1: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아우 좋아요 좋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또 처진 달팽이 말하는 대로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공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3: 안녕!
1: 안녕히 계세요! 나 스무 살 적에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

0: You mean the world to me.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OECD 38개국 중에 36위, 사회적 연결 영역은 37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선뜻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는 건데요. 살짝 좀 쓸쓸한 결과죠. 요즘 우린 점점 화면 속 모바일 메시지 몇 줄로 관계를 좀 이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바일만으론 연결의 끈이 약하죠. 금요일 저녁 가벼운 술 한 잔, 주말에 반가운 모임처럼 귀찮아도 직접 얼굴 보고 손 잡고 그렇게 만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네, 제가 잘 못합니다. 자, 한동안 뜸했던 친구에게 연락 좀 해보세요. 자,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Darrell London, It's All About You.

0: TGIF, Good Evening, Everyone. 8월 14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자, 사회적 연결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막상 약속 잡으면 조금 귀찮죠. 예,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친구가 먼저 톡이 와 있어요. 야, 나 일이 생겨서 좀 미뤄야 될 것 같은데. 그 순간 너무 행복해지죠. 그러면서 아니야, 저기 괜찮아 했더니 그럼 만날까?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우리 뭐 어디 가니? 또 보면 되지. 하잖아요. 자, 이게 참 이 삶의 피로도 때문 같기도 하고요. 네. 자, 한 분 모셔야죠. 제가 실제로 요즘 제일 많이 만나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못 보겠다라고 핑계를 대고 싶어도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우리 매일 만나 크리스틴 쌤.
1: 와. Good evening. 당장 만나.
0: 당장 만나. 매일 만나. 그쵸. 우리 정말 제가 최근에 그렇지 않나요?
1: We're going to be besties.
0: Right?
1: We are almost besties.
0: 그러니까요.
1: Yeah. 그래서. You know, really, the more, like the people that you see often right? are the people that is like your family, right? your second family.
0: 네, 항상 농담해요. 그래서 오랜만이에요. 막 이러면서.
1: Yeah.
0: 네.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할게요. Deep Dive. 데일리 다양한 이슈들 만나봅니다. 그리고 마유표 꽁트 하루 한 문장, 매일 딱 한 줄 한 문장도 배워보시고요.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1: For the first time in over 4 years of tracking, Google has turned the tables on Naver to claim the top spot in South Korea's mobile app user rankings. Driven by the rapid spread of conversational AI like ChatGPT, the country's search market, long dominated by local portals, is undergoing a major seismic shift.
0: 구글이 통계 집계 4년여 만에 처음으로 네이버를 제치고 국내 모바일 앱 이용자 수 1위에 올랐습니다. ChatGPT 등 대화형 AI의 확산으로 국내 포털 중심의 검색 시장이 거센 지각 변동을 맞고 있습니다.
1: Intricate swirls dancing across the sun's surface have been captured in unprecedented resolution. Long thought to exist only on paper, this real-world confirmation could help unlock the sun's deepest secrets.
0: 태양 표면에서 움직이는 미세한 소용돌이 모습이 역대 최고 해상도로 포착됐습니다. 수십 년간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현상이 실제 확인되면서 태양의 비밀을 풀 단서가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1: Potterheads joined forces to protect the grave of the fictional character Dobby, even steering a massive UK subsea power grid project off course. Despite it not being an actual historical site, fan pushback was so fierce over the filming location shrine that the energy company ultimately ha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and reroute the lines.
0: 영화 해리포터 팬들이 가상 캐릭터 도비의 무덤을 지켜내며 영국의 대규모 해저 전력망 공사 노선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실제 유적지도 아닌 영화 촬영지의 추모 장소를 피해가라는 팬들의 거센 항의에 결국 전력회사가 노선을 우회하기로 했습니다.
1: A real-life Rapunzel in India has officially let her hair down all the way into the Guinness World Records. Stretching past 270 centimeters, her hair wraps around

0: around her entire body and sweeps the floor.
1: 현실판 라푼젤이라 불릴 만큼 끝없이 긴 머리카락을 가진 한 인도 여성이 세계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길이 270cm가 넘는 그녀의 머리카락은 몸을 다 감싸고도 바닥에 길게 끌릴 정도입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0: For the first time in over 4 years of tracking, Google has turned the tables on Naver to claim the top spot in South Korea's mobile app user rankings. Driven by the rapid spread of conversational AI like ChatGPT, the country's search market, long dominated by local portals, is undergoing a major seismic shift.
1: 구글이 통계 집계 4년여 만에 처음으로 네이버를 제치고 국내 모바일 앱 이용자 수 1위에 올랐습니다. ChatGPT 등 대화형 AI의 확산으로 국내 포털 중심의 검색 시장이 거센 지각 변동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검색 앱 순위 1위가 당연히 N포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요. 근데 사실 주위에 MG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도 보면은 구글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Oh, yeah. 그래서 이 단순히 구글 이용자가 조금 늘었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쓰는 방식 자체가 좀 바뀌지 않는가라는 또 생각이 있죠.
0: Right. And so we thought it's interesting because when ChatGPT came onto the scene, everybody was like, oh, that's goodbye for Google, right? But what's happening now is that more people are going over to Google and doing their kind of like AI search, right? So we see there's a lot of activity at Google. And here, even in Korea, it hits 47.02 million, overtaking Naver by approximately 170,000 users.
1: 와, 진짜 엄청난 숫자네요.
0: It really is because we have to think, when we think of search engines, we automatically just think of Naver in Korea. I mean, there's no question.
1: 그것도 그렇고, 그냥 우리는 예전에는 뭔가 타입을 하는 거잖아요. 뭐가 어디 있을까? 뭐 추천 이런 식이었는데 그런 스타일 자체도 바뀐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대화하는 형식으로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구글이 최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또 많이 찾는 것이 아닌가. 근데 좀 놀랍긴 하죠. 왜냐면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검색하면 무조건 그 N 아닌가.
0: For Korea, it's 100%.
1: Yes, yes.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For the first time in over 4 years of tracking, Google has turned the tables on Naver to claim the top spot in South Korea's mobile app user rankings.
1: 구글이 통계 집계 4년여 만에 처음으로 네이버를 제치고 국내 모바일 앱 이용자 수 1위에 올랐습니다라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글이 지금 네이버보다 이겼다라는 그런 느낌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뭘 제치고 이겼다 이러면은 뭐 빗을 쓴다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특이한 게 나왔어요. 그렇죠? So Google has turned the tables on Naver. 이라고 합니다. 테이블을 돌렸어요.
0: They turned the tables, which means that they have kind of change the situation. So when we use this expression turn the tables, it's like you were losing, then you become, then you're winning.
1: Okay.
0: You were weak, then you become strong. That is kind of the idea of turning the tables.
1: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내가 약한 힘을 갖고 있었고 뭐 쌤이 강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그 테이블을 확 돌려 가지고 이제는 약한 뭔가가 쌤한테 가게 되고 강이 나한테 오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0: That's right. That is it. So it is not only about changing the situation.
1: Okay.
0: But it is like you were the loser. Okay. I was the winner. Let's see now.
1: Okay.
0: I'm the loser and you're the winner.
1: 아, 이제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 이런 느낌. So A turns the tables on B 이렇게 하게 되면 A가 B에게 혹은 B를 상대로 형세를 역전시키다, 판도를 뒤집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게 보통 좀 지는 상황이 되겠네요.
0: Right.
1: 그렇죠?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0: Driven by the rapid spread of conversational AI like ChatGPT, the country country's search market, long dominated by local

0: local portals is undergoing a major seismic shift.
1: ChatGPT 등 대화형 AI의 확산으로 국내 포털 중심의 검색 시장이 거센 지각 변동을 맞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 스타일로 단순하게 무슨 포털 사이트가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궁금한 걸 넣고 하는 시대가 이제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한테 맡기듯이 대화하듯이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돼?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데 연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0: Tell me more. It's
1: 뭔가 이거는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local portals가 지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long dominated by local portals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0: That's right. So if you dominate especially like a market or if you dominate a certain area, it means you kind of have the control.
1: Right.
0: You have the influence.
1: Okay.
0: A strong influence over that.
1: 거의 뭐 독점하는 거네요.
0: Yeah. And here it's long dominated. So they have had this control for a long time.
1: Right.
0: They've had the monopoly.
1: 실제로 뭐 사실 제가 한국에 돌아온 게 엄청 이제는 꽤 오래됐는데 그때부터 이미 dominated 했었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searching하는 건 당연히 그쪽 아니야? 이렇게 됐었는데
0: That's right.
1: 그만큼 오래된 거죠. So long dominated by 무엇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뭔가에 의해서 독점되다, 지배가 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이런 search market 자체가요, it's undergoing a major seismic shift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0: Yeah.
1: 이 shift는 진짜 쌤이 한 5억 번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direction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A에서 B 쪽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seismic 한 shift는 어떤 shift일까요?
0: So this is the important thing. A major seismic shift. When we see this word seismic, S-E-I-S-M-I-C, we usually use it in the context of earthquakes.
1: Okay.
0: Because seismic means earthquake activity, shaking.
1: 지각 변동.
0: Yeah.
1: 거의 막,
0: so,
1: okay.
0: That's right. So if it is a seismic shift, it is a huge thing that happens, major, that kind of changes the entire system.
1: 완전히 뒤집히는 거네요. 이렇게 보면 상황 자체가 그렇죠?
0: So in some ways, shift is kind of like a slight change towards the right or the left. But in this case, it's what it's really saying is that it's undergoing a major change.
1: 완전히 시스템이 다 바뀔 수도 있다.
0: Entire.
1: 그렇죠? So seismic shift라고 하는 게 원래 지각의 움직임에서 그러니까 지진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비유하듯이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지각 변동을 겪고 있다. 심지어 major가 들어가니까 더 엄청난 게 되겠고요. Right? 자, 그리고 undergo는 참고로 뭔가 go through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나 뭔가 안 좋은 것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For the first time in over 4 years of tracking, Google has turned the tables on Naver to claim the top spot in South Korea's mobile app user rankings. Driven by the rapid spread of conversational AI like ChatGPT, the country's search market, long dominated by local portals, is undergoing a major seismic shift.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Queen with Under Pressure.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Intricate swirls dancing across the sun's surface have been captured in unprecedented resolution. Long thought to exist only on paper, this real-world confirmation could help unlock the sun's deepest secrets.
0: 태양 표면에서 움직이는 미세한 소용돌이 모습이 역대 최고 해상도로 포착됐습니다. 수십 년간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현상이 실제 확인되면서 태양의 비밀을 풀 단서가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태양 표면에 소용돌이가 이제 춤추는 듯한 장면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딱 들으면 뭐 그 소용돌이? 그러니까 왜 보면 뭐 영화든 뭐 다큐멘터리를 보면 뭔가 이렇게 막 스월스가
1: yes.
0: 있는 게 보이잖아요.
1: Right.
0: 그러니까 원래 그냥 불이 왔다 갔다 하나 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 엄청난 대단한 발견인 건가요?
1: Yes. Because it was the highest resolution ever.
0: Okay.
1: So basically, it's because of the high resolution, we can actually see the patterns
0: right.
1: as small as like 19 kilometers on the sun's surface.
0: Mm-hmm.
1: So basically, we see these swirls, and scientists have thought they have made You know, according to their calculations,
0: right.
1: You know, they knew that there were these massive solar explosions. And then when they saw it, they realized, okay, what we thought actually does happen.
0: Okay.
1: That's why this is so significant.
0: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이나 이게 계산 같은 걸 보통 하잖아요.
1: Yeah.
0: 근데 직접 거기 태양에 날아가가지고 무슨 옷을 입고 특수 장비 옷을 입고 아, 이 소용돌이가 이렇게 되고 이거 만져보니까 이러고 이런 는 못하지만 이론상으로 존재하던 현상이었던 건데 그게 진짜로 증명이 됐다라는 거 여기서 핵심이네요.
1: So they always thought that the sun's well they knew that the sun's outer atmosphere is hotter than its surface.
0: Okay.
1: But why they didn't know.
0: Okay.
1: This is what they figured out.
0: 아, 그러니까 이 소용돌이가 에너지를 이제 막 모아서 엄청난 그런 태양 폭발을 일으키는 진짜 원인이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낸 거고요.
1: Yeah.
0: 그리고 표면보다 겉 대기가 더 뜨거운 태양의

0: 오래된 수수께끼를 이제 풀 단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네요. 진짜 영상을 보면 와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1: It really is.
0: 이렇게
1: It is.
0: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돌면서.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Intricate swirls dancing across the sun's surface have been captured in unprecedented resolution.
0: 태양 표면에서 움직이는 미세한 소용돌이 모습이 역대 최고 해상도로 포착됐습니다. 라고 얘기가 났어요. So intricate swirls dancing across the sun's surface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춤을 췄다라는 게 말이 되는 것 같은 게 실제로 막 이렇게 뭔가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1: Yeah.
0: 자, 근데 intricate swirls 라고 얘기하는 게 나왔습니다. 뭔가가 이렇게 도는 느낌일 것 같은데요.
1: Right. A swirl is a bit of a twisting pattern.
0: Mm-hmm.
1: So when I think of a swirl, I think of like an ice cream cone.
0: Mm-hmm. Oh. 제 생각에 들으시는
1: you know, the soft cone.
0: 청취자분들이 아이스크림에서 이미 해결됐어.
1: You know, there's a swirl.
0: All right.
1: That's a swirl.
0: 그렇죠. 우리가 soft.
1: Soft ice cream.
0: 아이스크림을 보면 이렇게 빙빙빙빙빙 도는 소용돌이 무늬를
1: right.
0: 얘기를 하는 게 바로 swirl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intricate 한 거는 어떤 정도의 이 소용돌이를
1: detail?
0: 얘기를 할까요?
1: Yeah, so intricate, they're very, very detailed, very fine. And if something is intricate, it's very complex. Things that are very like detailed and complex.
0: 굉장히 정교하고 막 세세하고 그렇죠.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로 뿅 하는 게 아니라
1: no.
0: 그 움직임 하나의 움직임 속에서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1: Yeah.
0: So intricate 하다는 건 여러분들 복잡하고 뭔가 정교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swirls, 마디로 소용돌이 무늬가 지금 그 태양의 표면에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거고 그게 잡혔어요. 근데 그냥 잡힌 게 아니네요. 그렇죠? Right? The swirls have been captured in unprecedented resolution으로 잡혔다라고
1: yeah.
0: 했습니다. 그냥 눈으로 봐서 잡힌 게 아니네요.
1: No, absolutely. And of course, resolution is a hot word because, you know, our TVs, they have high resolution. So you can see like, You know, when you see TV dramas,
0: yes.
1: like you can see everything.
0: 모공이랑 다 보이잖아요.
1: yeah, the pores.
0: 그렇죠.
1: You know,
0: yes.
1: Every blemish. yeah, right? That's not such a good thing for actors.
0: Right.
1: But for us, you know, it's clarity.
0: Right.
1: It's basically how sharp is the picture.
0: Uh-huh. So 결국에는 resolution이라고 하는 게 해상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unprecedented 이러면 전례 없는 이게 되기 때문에 정말 최고 해상도로 포착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resolution 하잖아요.
1: Uh-huh.
0: 그럼 New Year's resolution을 떠올리세요.
1: Yes.
0: 그래서 resolution은 실제로 어떤 다짐, 그렇죠?
1: Mm-hmm.
0: 특히 새해 다짐을 얘기할 때 쓰기도 하지만 여기선 그게 아니겠죠.
1: Yeah.
0: 엄청난 해상도로 잡혔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Long thought to exist only on paper, this real world confirmation could help unlock the sun's deepest secrets.
0: 수십 년간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현상이 실제 확인되면서 태양의 비밀을 풀 단서가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On paper로만 존재를 했으면 그거는 뭐 진짜 서류, 뭐 이론으로만 존재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이제는 실제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it could help unlock the sun's deepest secrets 라고 얘기를 했네요. unlock을 썼네요. 뭔가
1: yeah.
0: 무슨 잠긴 것처럼.
1: Yeah, because and usually we use this with science and history.
0: Mm-hmm.
1: Things that we don't know.
0: Right.
1: We kind of have an understanding, but there's much more to discover.
0: Okay.
1: So if you're unlocking something, it means you are discovering.
0: Okay.
1: You are, you know, what was hidden, finding out.
0: 와.
1: What is underneath.
0: 아 무슨 예술적이에요.
1: It
0: 그러니까
1: is.
0: 자물쇠에 잠긴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착착 잠겨 있다가 그것을 unlock. 풀어냈다. 결국에는 discovery나 거의 비슷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1: Yeah.
0: So unlock 한다는 건 여기선 뭔가 비밀이나 신비 같은 것을 풀어낸다라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Intricate swirls dancing across the sun's surface have been captured in unprecedented resolution. Long thought to exist only on paper, this real world confirmation could help unlock the sun's deepest secrets.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s Coldplay with Yellow.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2: Potterheads joined forces to protect the grave of the fictional character Dobby, even steering a massive UK subsea power grid project off course. Despite it not being an actual historical site, fan pushback was so fierce over the filming location's shrine that the energy company ultimately ha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and reroute the lines.
1: 영화 해리포터 팬들이 가상 캐릭터 도비의 무덤을 지켜내며 영국의 대규모 해저 전력망 공사 노선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실제 유적지도 아닌 영화 촬영지의 추모 장소를 피해

0: 피해가라는 팬들의 거센 항의에 결국 전력 회사가 노선을 우회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해리포터 덕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유적지도 아닌데
1: 야.
0: 이 대형 공사 설계도를 다시 짰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팬들의 힘이 아닌가.
1: Well, it 와. is the power of Harry Potter. It 와. really, really is.
0: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1: Oh,
0: 물론
1: yeah.
0: 해리포터 팬들이 많은 거는 알았는데 저는 사실 모든 시리즈를 보지 못했거든요.
1: Oh, you didn't.
0: 보셨나요?
1: Yes.
0: Yeah, yeah. Every single one of them.
1: Every single
0: oh
1: one.
0: Oh my.
1: Yeah. It's kind of, it's one of those things where you have to.
0: Okay.
1: Because you have to see the ending.
0: ah, okay. like, 시작해 봐야 되겠네요. 저도 약간 빈지 워싱을 해봐야겠어요.
1: Yeah. Okay. So basically, the British Energy firm National Grid, mm-hmm. they had this like project, Power Grid project,
0: right?
1: And a lot of very expensive.
0: Mm-hmm.
1: So this project would go through or would pass through a Welsh beach.
0: Mm-hmm.
1: And this beach was special because this is where they filmed Harry Potter, mm-hmm. one of the Harry Potter series. And this is where a character named Dobby, he's mm-hmm. like this elf.
0: Right.
1: He dies.
0: Okay.
1: Trying to protect Harry Potter.
0: All right. 잠깐만. 스포일 약간 한 것 같은데요, 느낌 자체가.
1: 네. Oh, it's already there.
0: Okay.
1: And so, basically, you know, they put like a little, you know, shrine for him there.
0: 와, 팬들에게는 좀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영국 에너지 기업 내셔널 그리드가 그러니까 전력망 공사를 추진을 하는데 그 공사 노선이 웨일스 해변을 지나간다. 근데 그곳이 지금 그 가상 캐릭터 도우비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1: Yes.
0: 이거는 리스펙트가 아니다. 이렇게 바꾼 거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회사도 아, 알겠습니다. 노선 바꾸겠습니다.
1: Yeah.
0: 저는 회사도 대단한 것 같아요.
1: Right.
0: 네.
1: I mean, this is incredible.
0: 아하. Uh-huh. 근데 더 놀라운 게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Mm-hmm. 그 새로 바꾼 노선이요. 실제로 진짜 청동기 시대 유적지 근처로 지나가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1: okay.
0: 막상 바꿨더니 거기에 실제 그 유적지가 있었다.
1: Oh dear.
0: 와, 이게 참
1: oh boy.
0: 아이러니하네요.
1: Okay.
0: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Potterheads joined forces to protect the grave of the fictional character Dobby, even steering a massive UK subsea power grid project off course.
0: 영화 해리포터 팬들이 가상 캐릭터 도비의 무덤을 지켜내며 영국의 대규모 해저 전력망 공사 노선까지 바꿨습니다. 라고 했어요. Potterheads joined forces. 뭐 이렇게 얘기를 힘을 합쳤다라고 했는데요. Potterheads 딱 들으면 어? Potter? Harry Potter?
1: Uh-huh.
0: 당연히.
1: Yes.
0: 근데 뒤에 heads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heads가 들어가면 뭔가 뜻이 바뀌게 될까요?
1: Well, here's the thing. Heads was kind of used around my time.
0: Okay.
1: It's an older expression.
0: Uh-huh.
1: But if you add head there, it means like fanatic.
0: Okay.
1: It's kind of like the fandom.
0: 그냥 팬도 아니라 엄청난 팬인 거죠?
1: Oh, like completely.
0: Okay.
1: Uh-huh. So Potterheads meaning like uh-huh. complete ultimate fans of Harry Potter.
0: 와, 뭐 요즘에 물론 무슨 crazy, 무슨 nut 뭐 이런 것들도 쓰지만
1: sure.
0: head를 쓰게 되면 뭔가에 대한 엄청난 열혈 팬을 얘기를 하겠고요. 여기선 당연히 해리포터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힘을 막 합친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 엄청난 전력망 공사 노선까지 바꾸게 만들었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Even steering a massive UK subsea power grid project off course라고 하는데요. 뭔가를 off course로 steer 시킨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So basically, imagine them driving a certain way.
0: Right.
1: Or, you know, like whether it's a ship, whatever it is.
0: 코스대로 가는
1: yeah,
0: 거죠.
1: They're going according to the course. But then, because of this, they're steering off course. They're moving away from the original plan.
0: Okay.
1: So it's like changing routes.
0: 아하. 그러니까 항로 그대로 가고 있는데 코스대로 가고 있는데
1: yeah.
0: steer 한다는 게 원래 steering wheel 이것도 사실 운전대잖아요.
1: Yes.
0: 그래서 조종한다는 뜻인데 그 코스 밖으로 이탈하게끔 조종을 하는 거네요. 결국에는 조종을 하기 때문에 항로를 탈선시키다. 원래 가던 방향에서 벗어나게 하다.
1: That's
0: 심지어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인데요.
1: It's
0: the, 진짜 Potterheads입니다.
1: Yeah, they're real Potterheads.
0: 자, 연결해 볼게요.
1: Despite it not being an actual historical site, fan pushback was so fierce over the filming location's shrine that the energy company ultimately ha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and reroute the lines.
0: 실제 유적지도 아닌 영화 촬영지의 추모 장소를 피해가라는 팬들의 거센 항의에 결국 전력 회사가 노선을 우회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팬 pushback이 엄청나게 fierce 하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Fierc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치열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fierce competition이라고 하든가 엄청나게 거센이라는 뜻도 될 수가 있고요. 자, pushback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가 왔을 때 내가 밀어내는 거예요. 뒤로. 그러다 보니까 뭐 저항이라든가 반대라든가 이거는 예전에 뉴스에도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결정을 한 거죠. Okay, we're going back to the drawing board.
1: Yeah.
0: 자, drawing board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Mm-hmm. 뭘 그리나요?
1: Yes. So originally came from architects. Mm-hmm. When they, you know, when they start designing a building, they start drawing on the board.
0: 설계자들이랑,
1: they have a board.
0: 그쵸?
1: They have a long, big desk, and that is the idea. If something went wrong, they have to start all over again. Mm-hmm. So the idea of going back to the drawing board means to just throw everything away and start all over again.
0: 와, 대단합니다. 그죠? 지금 뭔가를 그리는 보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뭐 건축가, 뭐 설계 뭐 하는 사람, 기타 등등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하잖아요.
1: Sure.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점, 처음 시작하는 곳을 얘기하는 게 drawing board가 되겠네요.
1: Mm-hmm.
0: S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라고 얘기를 하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계획하다가 되겠네요. 정말 엄청난 힘 인정합니다. 네.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Potterheads joined forces to protect the grave of the fictional character Dobby, even steering a massive UK subsea power grid project off course. Despite it not being an actual historical site, fan pushback was so fierce over the filming location's shrine that the energy company ultimately ha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and reroute the lines.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New Kids on the Block with Tonight.

0: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w.
0: 네,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A real-life Rapunzel in India has officially let her hair down all the way into the Guinness World Records. Stretching past 270 centimeters, her hair wraps around her entire body and sweeps the floor.
0: 현실판 라푼젤이라 불릴 만큼 끝없이 긴 머리카락을 가진 한 인도 여성이 세계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길이 270cm가 넘는 그녀의 머리카락은 몸을 다 감싸고도 바닥에 길게 끌릴 정도입니다. 머리카락이 굉장히 긴 것, right?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yeah. 너무 길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무서울 것 같긴 해요. 밤에 만약에
1: Actually,
0: 마주친다면
1: You know, I've 네. seen a picture of her uh-huh. and her hair right. and it is scary. I mean, really, right. it is because I feel like there's another being.
0: 와, 그러니까 진짜요.
1: It's not just the woman, but there's another
0: 혹시
1: like dark
0: right.
1: entity. Yeah.
0: Right.
1: yeah.
0: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익숙한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Uh-huh. 근데 270cm면 이거는 사람 키로 훨씬 넘어가잖아요.
1: Oh, for sure.
0: Right.
1: So basically, she has the record here on the Guinness World Records mm-hmm. with the person with the longest hair. And she can wrap her entire body. Mm-hmm. I think she can wrap it a few times.
0: a few times, huh? Okay, 한 번 감쌀 정도가 아니라 여러 번 감쌀
1: yeah,
0: 정도 같다.
1: A few times, okay. yeah. So she's been growing it since 2015 for mm-hmm. 10 years.
0: 10년간 yeah. 기르면 이렇게 되는 거군요.
1: I guess so.
0: 와, 진짜 이게 인도 문화권에서 긴 머리가요. 아름다움 그리고 좀 전통의 상징으로 여겨져서 그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1: Well, right. that is true.
0: Right. 근데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또 우린 다가가게 되니까
1: right.
0: 샴푸값, 염색값, 뭐 이거 걷다가 밟으면 어떡하지?
1: Oh.
0: 뭐, 목 디스크 oh, 맞아요.
1: Yeah.
0: 염색.
1: Are you kidding me?
0: Right.
1: You would have like 100 bottles.
0: 한 3일
1: Just...
0: 걸릴 것 같은데요?
1: Yes.
0: 그러니까요. 자, 정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이제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의미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 real-life Rapunzel in India has officially let her hair down all the way into the Guinness World Records.
0: 현실판 라푼젤이라 불릴 만큼 끝없이 긴 머리카락을 가진 한 인도 여성이 세계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지금 현실판 라푼젤이요. 그녀의 머리를 down 했다. Let her hair down. 심지어 all the way라고 했는데 갑자기 혹시 쌤 그 노래 아세요? Put your record on, girl, put your record on, 뭐 something like
1: I know that,
0: that
1: song.
0: Records on or yeah. something like that. 거기서 가사에 뭐 let your hair down.
1: Yeah.
0: 이런 부분이 나오긴
1: yeah.
0: 한단
1: yeah.
0: 말이에요.
1: Okay, two things. Literally, if you let your hair down,
0: right.
1: your hair is long, you put it in a ponytail. You let it down.
0: Mm-hmm.
1: That is the real letting your hair down.
0: Okay.
1: But another common way uh-huh. we use this expression is basically you kind of letting your hair down mm-hmm. means, you know, being like casual, mm-hmm. carefree, relaxing, and enjoying yourself.
0: 아,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네요.
1: Yes.
0: 정말 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머리를 아래로 이렇게 늘어뜨리는 것은 머리를 풀어둔다. 실제로 뭐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1: That's right. So imagine mm-hmm. a secretary or a woman who's at work, hair all professional, glasses on. Then she's going out at night.
0: Mm-hmm.
1: She takes off her glasses. Mm-hmm. She puts down her hair.
0: Okay.
1: You know, she lets her hair down and has a great time.
0: 아, 그냥 편하게 막 뭐
1: yeah.
0: 이렇게 머리 묶고 화장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So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let someone's hair down이라고 얘기를 하면 머리를 풀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만큼 긴장을 풀고 좀 쉬면서 즐긴다라는 의미도
1: yeah,
0: 될 수가 있다.
1: That's right.
0: 그렇죠? 머리 풀고 있으면 더 편한가요? 긴 머리일 때.

0: 제가 안경을 넣어봐서 알지는 못하겠는데.
1: Well, you know, like when you want to go out and have fun, yeah, it's and you want to look a little sexy. You want to put your hair down.
0: Hair down. 좀 yeah. 편하게 입고.
1: Sure.
0: Okay. 자 그리고 그냥도 아니라 all the way 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 Yeah. Mm-hmm. All the way. So it means fully, mm-hmm. completely, okay. from A to B. Mm-hmm. So it's emphasizing the fact that her hair has made it all the way, mm-hmm. a long journey into the Guinness World Records.
0: 아, okay, okay. 이 all the way도 생각해보면 oh. 방금 let her hair down처럼 oh. 두 가지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Yeah.
0: 실제로 굉장히 긴 거리를 얘기할 때도 all the way를 쓰잖아요.
1: Yes.
0: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I drove all the way to Busan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1: Right.
0: 거리를 얘기할 때도 쓸 수 있는데 그냥 완전히 풀었다.
1: Yes.
0: 이런 식으로
1: completely.
0: 추상적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So all the way 머리를 푼 상태 굉장히 official하게요.
1: Yes.
0: 그래서 결국에는 Guinness World Records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Stretching past 270 centimeters, her hair wraps around her entire body and sweeps the floor.
0: 길이 270cm가 넘는 그녀의 머리카락은 몸을 다 감싸고도 바닥에 길게 끌릴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쌤이 몇 번이라고 a few times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Wrap around her entire body 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여기서 랩이라고 하는 게 감싸다라는 의미일까요?
1: Yes, that's right. So like her hair literally can circle her body.
0: Okay. 여기는 figurative한 의미가 없어요.
1: No.
0: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녀의 몸 전체를 감싼다. 와.
1: A few times.
0: A few times.
1: Yeah, it's so long.
0: 그리고 사실은 and sweeps the floor.
1: And sweeps the floor.
0: 네. 머리를 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1: Yeah.
0: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요.
1: I wonder how she like sleeps at night. Like she must tie it. Because then like you get,
0: you
1: if you're
0: so?
1: sleeping,
0: okay.
1: it should get it all tangled up.
0: 그거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I 자, need to do some research.
0: Okay.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A real-life Rapunzel in India has officially let her hair down all the way into the Guinness World Records. Stretching past 270 centimeters, her hair wraps around her entire body and sweeps the floor.
0: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요,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 표현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코스대로 그대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off 시켜버리는 거죠. So steer off course라고 하면 원래 가던 방향이나 계획에서 벗어나다.
1: Don't let little distractions steer you off course.
0: 작은 유혹들에 흔들려서 딴 길로 새지 마라고 해석이 되겠고요. Let one's hair down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머리를 풀어두고 있는 것도 가능하지만 긴장을 풀고 편하게 즐기다도 될 수 있죠.
1: It's the weekend, so let's go out and let our hair down.
0: 주말인데 나가서 마음껏 놀고 스트레스 좀 풀자, 편하게 좀 있자, 즐기자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seismic shift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각 변동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undergo a major seismic shift라고 얘기를 하면 엄청난 큰 변화나 대격변을 겪다.
1: Moving abroad caused a major seismic shift in my life.
0: 해외 이사는 내 인생의 큰 변화였어. 그렇죠. 지각 변동이죠. 거의 이민을 가는 건데.
1: Oh, yeah.
0: 그렇죠. 자, 그리고 all the way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말 그대로 거리를 봤을 때 먼 거리, 긴 거리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아까 그것도 완전이란 뜻도 될 수도 있겠지만 긴 거리를 걸쳐서 결국에는 그 기네스로 간 거잖아요.
1: Yeah.
0: 그렇죠? 그것처럼 all the way는 끝까지 혹은 먼 길을 마다 않고 내내
1: I'm with you all the way, no matter what happens.
0: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끝까지 너의 편이다가 되겠고요. 자, turn the tables on someone이라고 얘기를 하면 or something. 상황을 뒤집어 전세를 역전시키다.
1: We turned the tables on them in the second half.
0: 우리는 후반전에 판을 완전히 뒤집었어.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림을 그리는 보드가 있었죠. Drawing board. Right. S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라고 하면 원점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
1: We must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now.
0: 네. 자,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판을 짜야 해.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표현 리뷰까지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1: Okay, we're going to have Joanna Wang wrap up part 1 with

0: 아프리카에는 걸어서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 제인 구달이 오랜 시간 침팬지들과 함께 지냈던 이곳엔 오는 길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있는데요.
1: 15살 이하로는 이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 침팬지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원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침팬지가 나타납니다. 먹이를 찾아 숲을 누비고 나무로 그네를 타는 침팬지들의 모습. 때로는 불같이 다투기도 합니다. 금세 화해의 포옹을 나누긴 하지만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침팬지들의 세계.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조금 더 까다로워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것 빼고

축하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Deep Dive Daily. 오늘은 동남아로 갑니다. 발리, 코타키나 발루, 나트랑, 코사무이. 언뜻 휴양지의 한가진 모습이 떠오르지만요. 오늘 기사는요. 그 휴양지에서 관광객들 덕분에 생계를 이어가는 현지 주민들의 현재 이야기입니다. 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해외여행지, 당연히 이제 일본이고요. 가깝다 보니까. 그 다음이 이제 동남아인데요. 근데 요즘은 좀 주위에서 얘기 들어봐도, 나 어디 동남아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1: Well, I mean, with energy costs, you know, the war is still happening.
0: Right.
1: And so fuel prices are still high.
0: Yes.
1: So yeah, and overall
0: airfares too, right?
1: Airfares too. Yeah.
0: 여러모로 이제 비싸다 보니까 국내에 또 머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요.
1: That is true. So, and interestingly, today's article, basically they're coming from far. So people from other western
0: like
1: countries,
0: Europe
1: okay. or America right. are definitely not
0: 그러네요. 왜냐하면 비행기 표가 그렇게 비싸고
1: sure.
0: 기타 등등인데
1: yeah.
0: 거기까지 지금 갈 우리가 여유가 안 된다. Mm-hmm. 그렇게 되면 동남아에서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1: Yes.
0: Alright. 자,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자,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죠.
1: Asia's tourist hotspots are missing a staple. Europeans.
0: 아시아 휴양지에서 자취를 감춘 분들, 유럽 관광객 이런 내용입니다. 자, a staple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stapler 뭐 이게 아니고요. 뭐라 그럴까요? 주식 먹는 우리가 주로 먹는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주식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단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력 상품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European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 내 삶까지 흔들어 놓을 때가 있죠. 요즘 중동 지역 사정이 많이 불안해지면서요. 전 세계 하늘길도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던 두바이나 도하 같은 중간 거점 공항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비행기표 값도 두 배 가까이 껑충 뛰다 보니까 동남아로 떠나려던 유럽인들이 아예 여행을 취소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겐 그냥 휴가 계획 조금 바뀐 정도일지 몰라도 관광객을 맞이하며 살아가던 동남아 현지인들에게는 당장 오늘 하루 생계가 걸린 절박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멀리 떨어진 동남아 마을에까지 불어닥친 이 안타까운 이야기 오늘 기사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 소개할 텐데요. 첫 번째 파트부터 들어볼게요.
1: Many European tourists have canceled trips to these hotspots in favor of holidays closer to home in recent months, travel industry officials said. This has imposed immense financial difficulties on Cohn, 30. Each time he prepared his seven-month-old baby's formula, he said he used one scoop of powdered milk instead of the recommended 2.5, so he could stretch a can from 10 days to 3 weeks.
0: 최근 유럽인들은 멀리 떨어진 아시아 대신 가까운 휴양지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콘 씨의 살림살이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생후 7개월 된 딸의 분유를 권장량인 두 숟가락 반 대신 한 숟가락만 넣습니다. 열흘치 분유 한 통을 3주 동안 아껴 쓰고 있죠. 이번 전쟁 여파가요.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0: 팬데믹 이후에 진짜 가장 큰 충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남아 관광 산업에 이제 영향을 주는 엄청난 그런 충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본문에 나온 콘 씨는 사실 그 3륜차 툭툭이라고 하잖아요.
1: 야, 툭툭.
0: 기사인데 그 하루 평균 원래는 $20 정도를 벌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5 벌기도 힘들대요.
2: Yeah, I, you know, to be honest, I did not realize until I read this article how serious the tourism is being affected by this.
0: Yes.
2: But I remember, you know, I took like a Southeast Asian trip many years ago, like over 20 years ago. And I remember seeing a lot of Europeans, even at that time.
0: Right, right.
2: And I thought, wow, they actually come here.
0: Mm-hmm. 이렇게 먼 데까지 오는 생각이 들었겠죠.
2: Yeah.
0: Right. 동남아에 실제로 뭐 유럽인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아닌 거죠.
2: Yeah.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Many European tourists have canceled trips to these hotspots in favor of holidays closer to home in recent months, travel industry officials said.
0: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몇 달 새에 많은 유럽인이 먼 아시아 대신 집에서 가까운 휴양지로 발길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러피언스들이 취소를 한 거예요. 예, 이 여행 나 가면 안 되겠다. 그렇죠? 원래 어디로 가는 거였냐면 핫스팟으로 가는 these hotspots. 바로 여러분 핫스팟은 한국에서도 그렇게 부르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던데요. 핫플레이스라고 흔히 말하는 명소라고 하는 곳 그것을 이제 핫스팟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캔슬했다. 자,
2: I also want to mention that depending on the conflict, I mean depending on the context, this can also mean an area that has danger.
0: Okay. 그러면
2: two different very different meanings.
0: 그건 완전 컨텍스트에 따라 다를 수가
2: Completely.
0: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쟁 상황 발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hotspot, 뭐 conflict hotspo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근데 여기서는 그건 아니겠죠.
2: No.
0: 그래서 이 지역의 hotspots로 가려고 하다가 아 이건 안 되겠다. 취소했다고 하고요. 연결해 볼게요.
2: This has imposed immense financial difficulties on Cone 30.
0: 이 때문에 30살인 콘 씨의 살림살이는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래 impose 한다는 거가 뭔가를 부과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겪게, 뭔가를 겪게 만들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immense financial difficulties를 겪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2: Yeah. When something is immense, it means that it's bigger than big.
0: Bigger than big.
2: It's bigger than big and it's overwhelming.
0: Okay.
2: So he's having really hard time financially.
0: 이거 진짜 막대한 수준인 거네요. 그렇죠?
2: Totally.
0: 아, 조금 예전보다 덜 벌어요 정도가 아니라 막대한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얘기를 할 때 immense는 big보다 더 크다. Alright, so immense financial difficulties, 막대한 재정적 어려움, 심각한 생활고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2: Each time he prepared his seven-month-old baby's formula, he said, he used one scoop of powdered milk instead of the recommended 2.5, so he could stretch a can from 10 days to 3 weeks.
0: 아, 그는 생후 7개월 된 딸아이의 분유를 탈 때마다 원래 권장량인 두 숟가락 반 대신 한 숟가락만 넣습니다. 분유 한 통으로 열을 버틸 걸 3주 동안 아껴 쓰기 위해서입니다. This really broke my heart.
2: Oh, this is so heartbreaking.
0: 와, 자, 권장량 기준 대신에 라고 할 때 instead of the recommended 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그것보다 줄였잖아요. 지금 결국에는 분유를 주는 양을 줄였는데 So he could stretch a can from 10 days to 3 weeks 라고 했습니다. Can을 stretch 한다는 게 진짜 이 캔 자체를 늘린다는 건가요? 무슨 말일까요?
2: Yeah. So basically he's talking about stretching the contents of the can.
0: Okay.
2: So he's basically making it last longer. Look, so stretch a can from 10 days to 3 weeks. So originally it's for 10 days, but he stretched it.
0: Wow, three weeks.
2: Extended it. Yeah.
0: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씩 줘서 3주를 버텼다. So 여기서 stretch 한다는 것은요, 실제로 다른 걸 뒤에 또 쓸 수가 있겠네요.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좀 억지로 늘려가지고 오래 쓰다 정도 될 수 있겠죠.
2: Yeah, you can stretch the food, the groceries.
0: Right. Yeah. 자, part one 다시 들을게요.
2: Many European tourists have canceled trips to these hotspots in favor of holidays closer to home in recent months, travel industry officials said. This has imposed immense financial difficulties on Cone 30. Each time he prepared his seven-month-old baby's formula, he said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Asia's tourist hotspots are missing a staple, Europeans. 아시아 휴양지에서 자취를 감춘 분들, 유럽 관광객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통계만 보면 동남아 관광이 아주 나빠진 것 같진 않습니다. 이 가까운 아시아 국가에서 놀러 오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니까요. 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아주 딴판입니다.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캄보디아 시엠립처럼 유독 유럽 관광객이 많이 찾던 지역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이 손님이 뚝 끊기다 보니 관광객을 직접 만나는 가이드나 택시 기사님들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 공항이나 그 주변 가게들도 영업시간을 줄이고 사람을

0: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데요. 공항 근처에서 일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1: Businesses at Siem Reap Angkor International Airport have slashed work hours. Lam Lan, 25, a cook at an airport restaurant, said his shifts had been cut from 30 days a month to around 20 since March. His monthly earnings dropped from $250 to less than $150. After factoring in gasoline costs and debt payments, Lam said he had just enough to buy soy milk for his one-year-old daughter while his wife was pregnant with their second child.
0: 시엠립 앙코르 국제공항 내 가게들도 근무 시간을 줄였습니다. 공항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람 란 씨는 월 근무 일수가 30일에서 20일로 줄고 월급도 $250에서 $15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기름값과 빚을 갚고 나면 둘째를 임신한 아내와 돌 지난 딸의 두유를 살 돈만 겨우 남는 수준입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Businesses at Siem Reap Angkor International Airport have slashed work hours.
0: 시엠립 앙코르 국제공항 내 가게들도 근무 시간을 줄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work hours를 slash 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뭔가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 예를 들어 budget 같은 경우에도 cut을 많이 쓰잖아요.
1: Yeah.
0: 자, slash는 어느 정도 줄이는 걸까요?
1: Well, a slash, much like a sword, just like whoosh, making a sudden cut, means that it's really a sharp cut. It really is reducing quite a bit.
0: 아,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컷 느낌보다도 slash라고 하면 우리말로도 뭔가 쳐낸다라는 느낌을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work hours들을 slash한다는 건 근무 시간을 감축하다 정도가 아니라 대폭 감축하다. 될 수가 있겠네요. 연결해 볼게요.
1: Lam Lan, 25, a cook at an airport restaurant, said his shifts had been cut from 30 days a month to around 20 since March. His monthly earnings dropped from $250 to less than $150.
0: 공항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25세 람 란 씨는 3월부터 월 근무 일수가 30일에서 20일 정도로 깎였습니다. 월급도 $250에서 $15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his shifts had been cut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slash들을 써도 큰 문제는 없겠죠. 왜냐하면 30일에서 20일로 줄은 것은 엄청나게 줄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는 slashed or cut이 될 수가 있다. 연결해 볼게요.
1: After factoring in gasoline costs and debt payments, Lam said he had just enough to buy soy milk for his one-year-old daughter while his wife was pregnant with their second child.
0: 기름값과 빚을 갚고 나면 둘째를 임신한 아내와 돌 지난 첫째 딸아이에게 줄 두유를 살 돈만 겨우 남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So after factoring in gasoline costs and debt payments,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So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했을 때 얼마 남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1: Yeah.
0: 뭔가를 factor in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So factor in means to calculate and also to consider.
0: Okay.
1: In this case, it's more closer to calculating.
0: Okay.
1: Because he's, you know, calculating his finances. So he's considering gasoline, debt payments, and then he doesn't have much left.
0: 아, okay. So factor in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계산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factor 자체가 어떤 요소를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자, 그럼 나는 기름값도 돼야 되지. 난 그리고 맞아. 빚이 좀 있으니까 그것도 갚아야 되지.
1: Right?
0: 이런 것들을 factor로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1: That's right.
0: So factor in something, 뭔가를 고려하거나 계산해 넣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다 하다 보니까 he had just enough to buy soy milk for his one-year-old daughter.
1: Yeah. Oh, gosh. It's really, this is really
0: I
1: so
0: know.
1: Depressing. So if you have just enough to do something, it means you barely have it. Mm-hmm. So you have just the amount needed, but you can't do more. You cannot buy more. You can only do that.
0: Just를 넣은 것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1: Yes.
0: Right? I have, 뭐, someone has enough to do something 이것과 someone has just enough to do something 이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 Just가 들어가면서 겨우 요만큼만 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1: Right.
0: 아, 오케이.
1: Yeah.
0: 자, 굉장히 내용 자체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depressing해요.
1: It's very, 네. yes.
0: 그래서 여기서는 soy milk를 한 살짜리 딸한테 사줄 거 겨우 될 정도로만 남는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Asia's tourist hotspots are missing a staple, Europeans. 아시아 휴양지에서 자취를 감춘 분들, 유럽 관광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현재 상황은 이 캄보디아를 지나서 태국의 유명 휴양지들까지 휘청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관광업이 태국 전체 번돈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나라인데요. 유럽 손님 예약이 절반이나 뚝 떨어졌으니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특히 예전에 영화 007 시리즈에 나와서 아주 유명해진 태국 팡응아주의 한 섬마을은 지금 손님이 없어서 적막함마저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분위기 들어볼게요.
1: At Surakul Pier, the main gateway for boat tours to Kakaopinggan, an island that featured in a James Bond film, the financial damage was visible. Where a steady procession of minibuses and long-tail boats once carried thousands of tourists a day, dozens of vessels now sit idle, rocking quietly at their moorings.
0: 영화 007 시리즈에 나온 섬으로 향하는 배들이 떠나는 수라쿨 선착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수천 명씩 몰려들던 관광객 버스나 보트 행렬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수십 대의 배만 덩그러니 묶여 홀로 파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배가 몇 대가 남아가지고 뭔가 지금 락킹하고 있는 거잖아요.
1: Yeah, it's just sitting there.
0: Big, big.
1: Yeah, I'm right.
0: 벌써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 우울한 내용 분위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t Surakul Pier, the main gateway for boat tours to Kakaopinggan, an island that featured in a James Bond film, the financial damage was visible.
0: 영화 007 시리즈에 나온 섬으로 향하는 배들이 떠나는 수라쿨 선착장엔 그 타격이 눈에 똑똑히 보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수라쿨 선착장이라고 하는 것이 the main gateway for boat tours라고 했는데요. 이 gateway라고 하면 쌤, 들어가는 입구만 얘기를 하는 건가요?
1: Yeah, I mean basically it is kind of that entry point or kind of that access route. Yeah, so much like you have a gate that opens and you can go in.
0: Right.
1: Basically that's what it is.
0: 뭔가의 길을 열어주는 곳이네요. 와,
1: yeah.
0: 하고서.
1: Yeah, here, welcome.
0: Okay. Right. So main gateway for boat tours라고 하면 보트 투어의 주요 관문, 결국에는 선착장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Where a steady procession of minibuses and long-tail boats once carried thousands of tourists a day, dozens of vessels now sit idle, rocking quietly at their moorings.
0: 하루 수천 명의 관광객을 실어나르던 미니버스나 나무 보트 대열은 사라지고 수십 대의 배만 정박장에 덩그러니 묶여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비어있다 이거인데요. Steady procession of minibuses and long-tail boats라고 돼 있습니다. Steady procession. Steady 한 거는 진짜 당연히 끊임없는 거잖아요.
1: Yeah.
0: 꾸준한 거예요. 근데 proc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1: It's interesting that procession was used in this context because usually it's talking about like a parade. You know, there's like one float after another. A funeral march or like a royal procession.
0: Okay.
1: This is how we use the expression. In this case, it was kind of in a like a for dramatic effect.
0: Right.
1: There was like minibuses and long tail boats. It's just like on continuing, right? As if it's a parade.
0: 진짜 퍼레이드처럼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막 몰려오는 버스들도 있고 보트도 진짜 끊임이 없었는데 라는 식으로 굉장히 익스트림하게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1: Very
0: 좀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So proc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행렬, 뭐 줄지어 이동함을 얘기를 하고요. 그게 steady가 들어가면서 정말

0: 끊임없는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은 그곳은 그런 곳이었는데 굉장히 슬프게도 지금 dozens of vessels now sit idle 이라고 yeah.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십 대의 배가 지금 idle한 상태로 앉아있다라고 표현했어요.
1: Okay. The spelling is I-D-L-E.
0: Right.
1: Idle basically just means not moving.
0: Mm-hmm.
1: However, it should be moving.
0: Mm-hmm.
1: You expect something to move,
0: okay.
1: but it's just sitting idle.
0: 아, 어떤 뭐 기계든 뭐가 됐든,
1: yeah.
0: 아, 원래는 작동을 해야 되는데
1: mm-hmm.
0: 그냥 손님이 없든 쓸 일이 없어서
1: right.
0: 그냥 방치되는 수준인 거네요.
1: In a way,
0: right.
1: Okay. So they should all be busy, but they're just like hanging out.
0: Right.
1: There aren't any tourists.
0: Okay. So mm-hmm. idle 같은 경우에는요, 또 자동차 얘기가 나와서 죄송하지만,
1: oh.
0: you know, the car is at idle.
1: Yes.
0: 이렇게 얘기하면 흔히 공회전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Oh.
0: 그러니까 차가 엔진은 돌고 있지만 원래는 앞뒤로 움직여야 되는데
1: That's right.
0: 그냥 한 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at idle이라고 한단 말이죠.
1: Yes.
0: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느낌이네요.
1: That's right.
0: idle인 상태로 그냥 sit 놓여져 있다. 얘네들이 원래 일을 해야 되는데.
1: Yes,
0: 아,
1: that's right. So,
0: okay.
1: yeah, so these people or like a machine, like mm-hmm. you said, and the machine is not mm-hmm. turned on mm-hmm. for whatever reason. Maybe there's a strike.
0: Right.
1: And, you know, all the workers are gone uh-huh. and the machines are sitting idly.
0: 아, 그냥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1: yeah.
0: 못하고 있는 상태.
1: Yeah.
0: 자, 그리고 rocking quietly at their moorings. Mooring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조용하게 rock한다는 게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거. Rocking chair처럼, 그렇죠?
1: Mm-hmm.
0: 자, 근데 moorings라는 곳은 어떤 곳을 얘기를 할까요?
1: Now, here's a little tip for mm-hmm. you. So if you come across this word and you see this and you're like, I don't know what this word means. And if you had to guess, what would you think? Rocking quietly at their moorings. So probably kind of they're just hanging out. They're anchored.
0: Right.
1: Yeah.
0: Mm-hmm.
1: That's what you could think of.
0: 아, 이게 닻을 내려놓는 곳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박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 Yes.
0: 거기서 굉장히 쓸쓸하게 rocking만 하고 있는 거예요.
1: Oh,
0: 그림이
1: dear.
0: 그려지는 것 같아요,
1: yeah.
0: 그렇죠?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At Surakul Pier, the main gateway for boat tours to Ka Kau Pingan, an island that featured in a James Bond film, the financial damage was visible. Where a steady procession of minibuses and long-tail boats once carried thousands of tourists a day, dozens of vessels now sit idle, rocking quietly at their moorings.
0: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Santana with Smooth.

0: Deep Dive Daily. Asia's tourist hotspots are missing a staple. Europeans.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끝이 보이지 않는 중동 사태 속에서 동남아 현지 주민들은 언제 돌아올지 모를 손님만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처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유럽 관광객들의 증발이 장기화될 경우에 동남아 국가들의 전체 경기 회복에도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현지인들은 원래 하던 일을 잠시 접고 밤낮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다른 일을 찾아 나서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절박하게 버텨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With no clear end to the war in sight, tourism workers are improvising to survive. Some boat operators in Pangnga have returned to fishing or taken farm jobs. In the nearby Thai resort town of Khao Lak, nail beautician Nantipa Yamsantia, 41, said she had begun training to become a masseuse. In Siem Reap, Kon still shows up at the taxi stand every morning, waiting for fares that rarely materialize.
0: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자 관광업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저마다 길을 찾고 있습니다. 태국 팡하의 배 선장들은 다시 고기를 잡거나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근처 휴양지의 네일 아티스트는 마사지 기술을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의 콘 씨도 매일 아침 택시 승강장으로 나갑니다. 올 리 없는 손님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배워볼게요.
1: With no clear end to the war in sight, tourism workers are improvising to survive.
0: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자 관광업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저마다 길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요. 자, 뭔가 clear end가 insight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시야에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insight 자체가 시야 안에 있는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기미가

0: 보여요. 그렇죠? Yeah. 그래서 이거 전쟁 언제 끝날 거야? 이런 상황에서 tourism workers들은 어쩔 수가 없겠죠. 살아는 남아야 되니까 they are improvising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보통 improvise 하는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하거나 그렇죠? 뭐 연주를 하거나 이렇게 yeah. 즉흥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1: Right. So it's the same concept. Mm-hmm. If you improvise to survive, it means that you were doing one thing, situation change. Mm-hmm. Now you got to do something else.
0: Right.
1: That change, do something else. Mm-hmm. So you're kind of constantly like trying to figure out
0: right.
1: ways to survive.
0: Right.
1: Instead so you are improvising.
0: Doing nothing, right?
1: Yeah.
0: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아 이게 막혔어. 그럼 빠르게 저걸 해
1: 본다. Like yeah.
0: 내가 직업이 이거여도 여전히 다른 일을 해 보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임기응변을 하는 거군요.
1: Yes.
0: Improvise to survive. 자, 연결해 볼게요.
1: Some boat operators in Pangá have returned to fishing or taken farm jobs.
0: 태국 팡아의 배 선장들은 다시 고기를 잡거나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1: In the nearby Thai resort town of Khao Lak, nail beautician Nantipa Yamsantia, 41, said she had begun training to become a masseuse.
0: 인근 휴양지 카오락에서 네일 아티스트로 일하던 41세 난티파 얌산티아 씨는 마사지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 직업이 두 개가 나왔어요.
1: Yeah.
0: 두 개가 나왔는데 mm-hmm.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지금 하나는 nail beautician이라는 게 나왔고 masseuse라는 게 나왔습니다.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nail beautician이라고 하는 게 우리 왜 한국에서는 네일 아티스트
1: Yeah.
0: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1: Well, we can say nail artist too.
0: Okay.
1: But we can also say nail beautician.
0: Mm-hmm.
1: Yeah. And for some reason, I feel beautician right. sounds a little bit more fancy.
0: 뭔가 화려한 느낌이 들긴 해요.
1: Yeah.
0: 심지어 nail technician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죠.
1: That's
0: 그렇죠?
1: right.
0: Right. 그리고 masseuse는 뭐라는 사람이죠?
1: Well, this is the female massage therapist. And we call them masseuse.
0: 아, masseuse. 이게 masseuse, masseuse라는 말이 많이 이제 들리기는 하는데
1: yeah.
0: 뭐 스펠링이나 이런 거 한 번도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M-A-S-S-E-U-S-E가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Masseuse.
0: 네, 그래서 마사지사? 그러면 마사저인가?
1: Massager?
0: 그거는 쓰지 no. 않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In Siem Reap, Khon still shows up at the taxi stand every morning waiting for fares that rarely materialize.
0: 캄보디아 시엠립의 콘 씨도 매일 아침 택시 승강장으로 나갑니다. 올 리 없는 손님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라고 해요. 일단 일을 하긴 하려고 아침에 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택시 스탠드에 나가기는 하는데 fares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뭔가 택시 운전을 했을 때 받는 그런 돈을 기다리는데 중요한 건 이 fares가 that rarely materialize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Yeah. Now the word material... Right? It's something that we can touch usually.
0: Right.
1: So here, when we use it as a verb to materialize, it means that it becomes a reality. It becomes something that you can touch.
0: Right.
1: But here, it's rarely materialized, which means that he is expecting and hoping, but it doesn't happen.
0: 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어려운 말로 써 있기는 하지만, fares가 있으면 당연히 내가 만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머니에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materialize 된다는 게 실현된다라는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1: yes.
0: 구현된다는 건데 내가 실제로 만질 수 없는 돈이 된 거죠. materialize가 거의 안 되는 rarely materialize 되는 그런 fares를 기다리며 택시 스탠드에 서 있다.
1: Sam.
0: 네.
1: Excuse me, could I take a break? Can I go on a holiday?
0: Mm-hmm.
1: So I want to go to one of these places and ride the taxi all day.
0: 도움이 될 역시 또 우리 쌤이
1: I really do.
0: 마음이 또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 진행하는 동안 아까 베이비스 얘기도 나오고
1: I want to buy powdered milk and I want to take a taxi all day.
0: 같이 가실까요?
1: Yeah, let's do it together.
0: 안 되겠습니다.
1: Seriously.
0: 네.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With no clear end to the war in sight, tourism workers are improvising to survive. Some boat operators in Pang'a have returned to fishing or taken farm jobs. In the nearby Thai resort town of Khao Lak, nail beautician Nantipa Yamsantia, 41, said she had begun training to become a masseuse. In Siem Reap, Khon still shows up at the taxi stand every morning, waiting for fares.

0: prayers that rarely materialize.
1: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0: Here's Jess Glynn with Hold My Hand.

0: 하루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아, 수천 마일 떨어진 곳의 전쟁이 동남아에 이렇게까지 충격을 줄 줄이야.
0: 요즘 세상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거지.
1: 어떤 가족들은 단지 생계를 이어가려고 먹는 것도 줄이고 있대. 어떡해.
0: 내 고민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네.
1: 맞아.
0: 반성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1: No, really. This
0: 진짜로요.
1: is, you know, we should, 아, we are so grateful.
0: 그러니까요.
1: We are so blessed.
0: 우리는 많은 것들을 we kind of, you know, take those things,
1: things
0: for granted.
1: Yeah, that's right.
0: Right.
1: That's right. We just think like, oh, the next big thing. But then you hear about stories like this, kind of brings you back to reality.
0: 조만간에 비행기표 끊으실 것 같아요.
1: I think I will. I will 네. go for the weekend.
0: 아, 느낌이.
1: okay, 네. the weekend.
0: All right.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 마유의 대사였습니다. 요즘 세상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거지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이 문장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1: We can say it's a harsh reminder that everything's connected these days.
0: 네. 뭔가 모든 게 이렇게 요즘에는 연결이 되어 있다. Everything's connected these days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it's a harsh reminder 이라고 했는데요. 아니,
1: right.
0: It's a friendly reminder.
1: Yeah,
0: 이라는 거는
1: that.
0: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Mm-hmm. 이거 그냥 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알려드리는 건데요.로 많이 쓰는 그 표현인데요. Mm. 오늘은 it's a harsh reminder는 어떤 reminder일까요? 알려주는 거.
1: It's an interesting pairing. The word harsh itself means very kind of strict, strong, right? And a little bit forceful.
0: Okay.
1: Right? So you can have harsh words. But if it's a harsh reminder, it means that it's a very kind of strong and blunt and unpleasant reminder.
0: 아, 그러면 뭔가를 내가 당신에게 얘기를 해줄 텐데 그건 굉장히 속상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네요. 결국에는.
1: Yes. Yeah.
0: So harsh하다는 게 뭔가 거칠고 막 까칠하고 뭐 아주 냉혹하고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So it's a harsh reminder 하고 나서 뭔가를 쓰게 되면 어떤 거라는 굉장히 뼈아픈 그런 일깨움이다 할 수
1: right.
0: 있겠네요.
1: So reading about this article today right. is a harsh reminder of the reality that the world faces these days.
0: 아, 세상이 요즘에 그냥 직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1: Everybody 우리에게 is suffering.
0: 아, 뭔가 깨닫게 해주는데 아주 좀 거칠게 그렇죠.
1: Right.
0: 네, 해준다. 자, 대화에서 몇 개 표현을 더 보면요. 크리스틴 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뭔가 충격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남아에 이렇게까지 충격을 줄 줄이야 라고 했는데요. Shock이라는 단어 말고 다른 거 없을까요?
1: Yeah. 네. So it was hit hard.
0: Hit hard.
1: Yeah. And in the dialogue, it's hit this hard.
0: Hit this hard.
1: And this word this is very key. You're saying like it hit this hard. It's like, wow, I didn't expect it to hit this hard.
0: I mean, I knew it would hit
1: hard,
0: but not this hard.
1: Yes, that's right.
0: Okay, so hit hard라는 거는 정말 세게 치는 거잖아요. 그게 큰 충격을 준다라고 될 수가 있고 방금 this를 넣음으로써 this hard로 만들므로써 이 정도로 충격을 줄지는 나는 몰랐네.
1: Right.
0: 어느 정도는 약간 예상은 했지만.
1: Sure.
0: Right. 자, 그리고 크리스틴 쌤이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가족들은 단지 생계를 이어가려고 먹는 것도 줄이고 있대라고 했는데요. 자, 이 표현은 진짜 생활용으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생계를 겨우 이어가거나 뭔가 근근히 살아가거나 이것들 어떻게 표현할까요?
1: That's right. So they are cutting back on food just to get by.
0: Just to get by.
1: So the expression is to get by. And really, get by is a very strong expression. It's very simple looking.
0: Right.
1: But it means that they are barely surviving.
0: Okay.
1: Yeah.
0: So get by 한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다라는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1: Yes.
0: 근데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먹고 겨우겨우 먹고 살면서 어떻게든 하루를 지나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1: That's
0: 그렇죠?
1: right. Yeah, right. they're passing their days and just kind of getting by with the little that they have.
0: Okay. So 생계를 이어가다인데 겨우 이어간다는 뉘앙스가 또 있습니다. 자,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1: I had no idea a war thousands of miles away could hit Southeast Asia this hard.
2: It's a harsh reminder that everything's connected these days.
1: Some families are even cutting back on food just to get by.
2: Oh, man, it really makes my own problems seem pretty small.
1: Oh, so true.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 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That's our show for today. 이번 한 주도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us this week. We're going to wrap up today's show and the week with a song by Carolyn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 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Now, you are listening to EBS FM. I am the host of the Seki Umak Kiyeng. 이승열입니다.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극심한 피로로 인해서 정신을 잃고 기절하는 그런 상황, 더위나 탈진 같은 걸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그런 상황, 혹은요 이와는 너무나 다르게 물건 같은 걸 사람들에게 배포한다는 그런 말. 자, 영어에서는 이 모든 걸 하나의 구동사로 표현합니다. 바로 pass out, pass out, pass out라고 하는 구동사인데요. 정신을 잃고 기절하다. 자, 언제 쓰는지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기진맥진에서 혹은 탈진으로 인해서 쓰러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죠. He passed out from exhaustion. 뭐 마라톤 같은 거 뛰고 워낙 긴 거리니까 다 끝나고 나서 거의 탈진 상태가 됐다. 약간 이런 상황에 쓸 수 있겠어요. He passed out from exhaustion. From exhaustion. 혹은 과로를 했다거나 그래서 기절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He passed out from exhaustion. From을 붙여서 어떤 원인을 붙여주는 겁니다. He passed out from exhaustio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날 뭐 그 전날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일하고 그랬는데 뭐 교통이나 날씨까지 안 좋아서 집에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와, 나 집에 와서 완전히 기절했잖아. 그죠? 그럴 때 I passed out as soon as I got home. 그럴 때 쓰기 딱 좋네요. 그죠? 일상적으로. 집에 와서 완전히 기절하다시피 잤다. 그 얘기죠. I passed out as soon as I got home.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절했다. I passed out as soon as I got home. 그 다음에 이와는 너무나 다르게 정신을 잃다 이런 거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게 나눠주다의 의미로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hand out와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pass out 그러면 배포하다. The teacher passed out the exam papers. 그러면 선생님께서 시험지를 배포하셨다. passed out the exam papers 혹은 test papers 그게 시험지죠. 그것을 나눠줬다가 되겠네요. 하나 더 해볼게요. Volunteers passed out flyers at the event. 행사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전단지를 배포했다가 되겠죠. Passed out. Passed out. Okay. Flyers, 그럼 전단지니까. Volunteers passed out flyers at the event. 자, 그러면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뜻이 하나의 구동사로 처리된다는 거 예문을 통해서 이해를 잘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아웃에 힘 줘야겠죠? He passed out from exhaustion. 따라해보세요. He passed out, passed out, passed out from exhaustion. I passed out as soon as I got home. As soon as I got home. 하나의 덩어리. As soon as I got home. I passed out as soon as I got home. I passed out as soon as I got home. 오케이. Okay. 자, 그 다음에 The teacher passed out the exam papers. The로 읽어야겠죠? The exam papers. The teacher passed out the exam papers. 오케이. Okay. 그 다음 Volunteers passed out flyers at the event. Volunteers 끝에 강세예요. Volunteers Volunteers passed out Passed out flyers at the event. 또 the를 읽어야겠죠? At the event. Volunteers passed out flyers at the event. Okay. 자,

유형작 연습해볼게요. 그는 탈진으로 기절했다. He passed out from exhaustion. 야, 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기절하다시피 잤어. I passed out as soon as I got home. 선생님께서 시험지를 나눠주셨다. The teacher passed out the exam papers. 자원봉사자들이 행사장에서 전단지를 배포했다. Volunteers passed out flyers at the event.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사뭇 다른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pass out이라고 하는 그 동사 배워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Kokokok, 100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간다는 말을 가끔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길 건널 때 많이 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런 말을 생각이나 본인의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달한다 이럴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건너간다는 의미를 확장해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영어에서는 구동사 하나로 처리가 가능한데요.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쓰는 구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Get across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길을 건너간다 이럴 때 쓰는 것보다 사실 생각을 전달할 때 더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예문들을 먼저 좀 드려볼게요. 본인의 생각이나 생각의 요지를 누구에게 전달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I try to get across my thoughts. 나의 생각을 저쪽에 전달하고자 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I try to get across. 이것도 구동사니까 DM 주시고 get across my thoughts. S 붙여주시고 자, 이럴 때 쓰셔도 됩니다. I struggled to get across my point. 포인트는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포인트로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나의 의중이나 그와 같은 요지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struggle 동사. 한 번 더요. I struggled to get across my point. 즉, 뭔가 설명은 하는데 저쪽에서 잘 이해를 못하는 느낌이었다. 라는 말이죠. I struggled to get across my point. 자, 이렇게 두 가지 예문에서 보시다시피 생각이나 메시지 전달에 쓰시고 물리적으로 뭘 건너간다 의미로도 한번 써볼게요. 자, 길 건널 때 It was hard to get across the busy street. 자, busy는 이제 우리가 뭔가 일정이 많아서 바쁠 때 쓰기도 하지만 차량 소통이 많을 때도 busy street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소통이 많은 그런 도로이다 보니까 길을 건너가는 것이 어려웠다. It was hard to get across the busy street. 건너가다의 의미로 쓰인 거죠. 자, 만약에 건너편으로라는 말을 붙여보려면 전치사 to를 또 붙이면 됩니다. We need to get across to the other side. 자, 이쪽에서 이제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쪽으로 길을 건너가야 된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횡단보도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We need to get across, 전치사, to the other side 붙이면 돼요. 그래서 to까지 붙여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 예문의 강세는 어디다 줘야 되는지 한번 강세 연습을 해볼게요. Get across, 자, 이건 구동사니까 뒤에 힘을 주겠죠. 자, I tried to get across my thoughts. Try에 힘 주시고, get across 뒤쪽에 힘 주시고, thoughts에 힘 주시고, 한 번 더, I tried to get across my thoughts. 자, 그 다음에, I struggled to get across my point. Get across my point. 뒤에 힘 주시고, 한 번 더, I struggled to get across my point. I struggled to get across my point. Okay, 그 다음에, It was hard to get across the busy street. Get across 붙여서요. 연음하고 DM 주고 get across. It was hard to get across the busy street. 자, 마지막 문장. We need to get across to the other side. The가 되겠죠? The other side. 자, 다시 한번. We need to get across to the other side. We need to get across to the other side. 이렇게 붙여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세 세 군데 주시고요. 좋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말로 드려볼 테니까 이 예문들

문제를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입영작 연습입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내 생각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다. 음흠. I tried to get across my thoughts. Very good. 나는 하고 싶은 말의 요지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I struggled to get across my point. 좋네요. 그 다음에 번잡한 거리를 건너가는 것이 어려웠다. It was hard to get across the busy street. Very good.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는 건너편으로 넘어가야 된다. We need to get across to the other side. 전치사 to 잘 활용해서 붙이면 되겠죠. 자, 오늘은 get across라고 하는 상당히 또 많이 쓰는 구동사 하나를 연습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Well,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Kokokok,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옷에 주름이 생겼다거나 구김이 있을 때 그걸 다리미를 이용해서 펴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이 다리미를 iron이라고 하는데 이걸 구동사로 iron out 한다고 해서 동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름을 편다 혹은 다림질을 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iron out을 쓰는데요. 자, 문제는 이렇게 다림질할 때 쓰는 경우보다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서로 간의 이견이나 다른 생각을 해소한다거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상황에도 사용을 합니다. 사실 이 후자 쪽에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iron out이라고 하는 구동사를 같이 한번 연습을 해서 여러분이 이런 이견 해소를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좀 도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다리미 쪽으로 일단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주름을 펴다, 구김을 이제 없애다란 말이 되겠죠. I need to iron out the wrinkles on my shirt. Wrinkle 자체가 주름살이니까 얼굴에 주름살도 wrinkle이라고 하는데 우리 바지 같은 거에 가끔 wrinkle free라고 돼 있죠. 구김이 가지 않는 그런 소재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셔츠가 좀 구겨져서 다리미로 펴야 된다. 그럴 때 iron out을 쓴다는 얘기예요. 자, 짐 주고 I need to iron out the wrinkles on my shirt.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바로 옷감을 주셔도 돼요. I ironed out my dress for the reception. 그럼 리셉션에 입고 갈 드레스의 주름을 다림질로 폈다가 되겠죠. 자, 구김이 있는 자국을 다림질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I ironed out my dress for the reception.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뒤에 wrinkles가 나와도 되고 옷이 바로 나와도 되고요. 자, 이렇게 쓰지만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견을 해소하다라고 할 때 훨씬 더 자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They had to iron out their differences. Differences 하면 여러 가지 의견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의견차를 좁혀야 했다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iron out 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 이견 자체를 하나의 구김이나 주름으로 보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So they had to iron out their differences. 뭔가 양측이 협의나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서로 간의 이견을 해소해야 했다가 됩니다. 한 번 더. They had to iron out their differences. Iron. 발음. Iron. Iron out. 그 다음에요. 세부사항을 조율하다 이럴 때도 쓰는 경우가 매우 매우 많습니다. We need to iron out the details. 큰 결정은 했지만 자세한 세부사항 있죠? 이런 것들은 잘 정해야 된다. 이럴 때 iron out the details. 그래서 the details라는 말하고 iron out하고 상당히 친합니다. 같이 많이 다녀요. We need to iron out the details. 이런 문장은 통으로 외워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 힘을 줘야 되는지 강세 가이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부분부터 I need to iron out the wrinkles on my shirt. Iron out. Iron out. 뒤쪽에 힘 주죠. N이 붙으면서 out 이런 식으로 I need to iron out the wrinkles on my shirt. 자, 바로 dress를 넣어볼게요. I ironed out my dress for the reception. Ironed out. ED가 붙었으니까 D가 붙어서 이번엔 doubt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뒤에 힘 주고 I ironed

out. I ironed out. I ironed out my dress for the reception. 그 다음에 they had to iron out their differences. Iron out their differences. 해보세요. Iron out their differences. 이렇게 힘 잘 주세요. 그 다음에 we need to iron out the details. We need 힘 주고 we need to iron out the details. Iron out the details. 그렇게 발음하고 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말로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이 명작 해보세요. 셔츠의 주름을 다리미로 펴야 한다. 으흠. I need to iron out the wrinkles on my shirt. 리셉션에 입고 갈 드레스의 주름을 다림질로 폈다. I ironed out my dress for the reception. 그들은 이견을 해소해야 했다. They had to iron out their differences. Okay. 마지막. 우리는 세부 사항을 조율해야 합니다. We need to iron out the details.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iron out이라고 하는 또 상당히 유용한 구동사 하나를 배워봤습니다.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시길 바래요. Good job, everyone. Kok kok kok, back back back.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뭔가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 많아졌습니다. 음식 배달 앱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배달시켜 먹는다는 말은 아주 자신감 있게 여러분이 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구동사 바로 가겠습니다. Order in. Order in. 그냥 order 하면 주문하다의 의미밖에 없고 안으로 시켜 먹는다, 즉 배달시켜 먹는다의 의미를 만들려면 in을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Order in 뒤에 힘을 주시면 되는데 이 order in 같은 경우는 자동사이기도 하고요. 타동사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로 뒤에 목적어를 써도 되고 없이 그냥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오늘 그냥 시켜 먹자. 뭐 직접 해먹지 말고 시켜 먹자.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Let's order in tonight. 뭐 배달에 해당하는 deliver 이런 말 자체가 아예 필요 없습니다. 꼭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Let's order in tonight. Order in tonight. 뒤에 주시고 R과 in이 붙으면서 rin, order in, order in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오늘 저녁에 시켜 먹자. 한 번 더. Let's order in tonight.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바쁜 날은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다. We usually order in on busy days. We usually order in on busy days. 바쁜 날은 음식할 시간이 없으니까 시켜 먹는 경우가 많다가 되겠죠. We usually order in on busy days. 자, 이상 이 두 문장은 뒤에 order in 다음에 아무것도 안 붙었죠. 그냥 order in 자체가 자동사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배달 시켜 먹다 이런 의미로. 자, 그런데 그 뒤에 목적어를 붙여서 뭘 시켜 먹자라는 의미로 문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볼게요. Let's order in something and eat here. 우리 저기 그 뭐 시켜서 여기서 먹자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order in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Something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럴 땐 타동사겠죠. 뭘 시켜 먹자 여기서. Let's order in something and eat here. 여기서 그리고 바로 먹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한번. Let's order in something and eat here. 그렇죠? 나가지 말고 여기서 시켜 먹자. So something을 붙여봤고. 자, 시키는 그 메뉴 이름을 뒤에 붙여주셔야 됩니다. 피자를 넣어볼까요? Let's order in some pizza. Let's order in some pizza. 그럼 피자를 시켜 먹자가 되겠죠. 자, 몇 번 해볼게요. Let's order in some pizza. Let's order in some pizza. Pizza. Pizza. 발음 잘해주시고. 자, 그럼 어디에 강세를 줘야 되는지 강세 연습을 더욱 확실하게 한번 해볼게요. Order in 뒤쪽에 힘을 주는데 자, let's로 시작하는 문장이 많았죠? 자, 첫 번째 문장. Let's order in tonight. Order in. 바로 tonight 붙이세요. Order in tonight. 힘을 인해주고 tonight. Let's order in tonight. 해보세요. Let's order in tonight. 목적

0: 없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 We usually order in on busy days. In 하고 살짝 청킹하셔도 돼요. We usually order in on busy days. 바쁜 날은 주로 시켜 먹는다. 한 번 더. We usually order in on busy days. 좋네요. 자, 그 다음 목적어 붙여서 Let's order in something and eat here. Let's order in something. Order in something and eat here.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피자. Let's order in some pizza. Let's order in some pizza. In 하고 살짝 끊어주고 some pizza 붙여보세요. Let's order in some pizza. Let's order in some pizza. 이렇게 강세해 주시고 읽으시면 자연스럽습니다. 자, 일상적으로 너무나 많이 쓰는 말들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말로 드리면 바로바로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오늘 저녁 시켜 먹자. Let's order in tonight. Very good. 우리는 바쁜 날은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다. We usually order in on busy days. 우리 음식 뭐 시켜서 여기서 먹자. Let's order in something and eat here. Okay, 마지막. 오늘 피자 배달시켜 먹자. Let's order in some pizza. Let's order in some pizza.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오늘은 order in이라고 하는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구동사를 또 사용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찾아뵐게요.
1: Today, 함께할 내용은 주치의 리얼 리액션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얼 리액션,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 Real reaction. I can't wait. Oh, I can't wait. Oh, I can't wait. I can't wait. 네, 직역하면 기다릴 수 없다. 무엇을 기다릴 수 없을까요? 네, 너무 기대되고 빨리 오면 좋겠다, 뭐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I can't wait, I can't wait to meet you, I can't wait to see you, I can't wait for the delivery to come. 택배 아저씨 빨리 오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I can't wai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설렌다라는 뜻으로 이 감정을 표현하는 I can't wait, excitement, 흥분, 감탄하는 표현이죠. 너무 기대된다. 벌써 기다려져. 빨리 왔으면 좋겠다. I can't wait. Oh, I can't wait. 완전 설렌다. 진짜 못 기다리겠어. I can't wait. 이런 상황들이 참 다양하고 많죠. I can't wait. For example, we are finally going to the beach this Saturday. 우리 이번 토요일에 드디어 해변가 가잖아. 와우. 너무 exciting하다. Yeah, I can't wait. 나도 너무 기대돼. I can't wait. I can't wait. We have waited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We waited for a long time. We're finally going to the beach this Saturday. I can't wait. 네, 기다렸던 것이 이제 막 다가오고 있으면 막 I can't wait. I can't wait. 설레는 거죠. The next situation. The school festival is next week. The school festival is next week. 학교 축제가 드디어 다음 주야. 우, 완전 기다려지는데. I can't wait. I can't wait. It will be exciting. It will be amazing. I can't wait. I can't wait. I can't wait for the school festival. 이거를 줄여서 그냥 I can't wait. I can't wai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Next. I'll show you my new design tomorrow. I'll show you my new design tomorrow. 내일 내 새 디자인 보여줄게. 내가 새로 만든 거 있는데 꼭 내일 꼭 보여줄게. My new design, I will show you tomorrow. Ooh, I can't wait. I can't wait. 빨리 보고 싶다. 설렌다.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정말 궁금하죠? I can't wait. I can't wait. Finally, tomorrow is your first day of work or first day at work. 둘 다 괜찮아요. First day of work, first day at work. 와, 내일 너 첫 출근이지? 와, 떨리지 않아? No, I can't wait. 아니야, 너무 설레. I can't wait.

real reaction. Fire. Fire. Oh, fire, bro. Fire? 그냥 fire 하면 불이잖아요. 불. 네, 직역하면 불, fire이지만 감탄 표현 요새 이제 유행어가 참 많은데요. 특별히 미국, 캐나다, 유럽 이런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유행어 중에 하나가 fire인데요. fire 하면 멋지다, 끝내주다, 와 최고다, 대박, 완전 멋지다, 미쳤다, 완전 최고다, fire 한 단어로 다 정리가 됩니다. 우리 그냥 대박, 대박 이렇게 하잖아요. 와 멋지다, 대박, 헐, fire. 예, 요새 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유행어인데요. fire. 이것도 약간 힘을 줘서 fire, fire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누군가의 뭐 패션, 노래, 뭐 춤을 너무 잘 춰. 뭐 아주 멋진 어떤 성과를 냈어. fire, awesome, cool, fire, fire.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어서 Hey, look at my new sneakers. Hey, I just got these new sneakers. Brand new sneakers. Look at them. 네, 새로 산 이 운동화, 스니커. 좀 봐봐. 멋지잖아. 색깔이 멋지잖아. Look at my sneakers. Wow, those are fire. Those are awesome. Those are fir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완전 멋지다. 오, so cool. Those are fire, fire. Another example. I designed this bag myself. 이 가방 내가 디자인했어.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I designed this bag myself. No way, that's fire. 와, 끝내준다. 네가 디자인했다고? 와, 대박. That's fire. That's fire. F-I-R-E. Fire. 네, F에다 좀 강조하셔가지고. Fire. Fire. Good job. Next. I finally got my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을 driver's license. Driver's license. 드디어 I finally 면허증을 땄다. Got my driver's license. Fire. Congrats. 와, 멋지다. 축하해. Good job. Fire. Congrats. Congratulations가 너무 기니까 주로 congrats. Congrats. 이렇게 표현 많이 하죠. 아, 축하해. 축하해. 멋지다. Fire. Fire. 드디어 운전면허증을 땄다. I finally got my driver's license. That's awesome. Fire. Next. I lost 5 kilos in 1 month. 나 한 달에 5kg나 뺐어. I lost 5 kilos. 원래 kilogram인데 kilograms, kilograms. Kilogram이 좀 길다 보니까 kilos, kilos. I lost 5 kilos in 1 month. 한 달에 5kg 뺐다. 대박. 완전 대단한데. Fire. That's amazing. Fire. That's awesome. That's amazing. Fire 하고 amazing 그냥 이렇게 이어서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Fire.

real reaction. Slay. Wow, slay. Oh, slay. Slay가 뭘까요? 네, S-L-A-Y.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slay. 와, 죽인다 또는 살해하다. 베어 쓸어내다. slay. cut 한다는 뜻인데 요새 젊은 세대에서 많이 쓰이는 유행어로 뭐 크게 칭찬하거나 감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slay. 우리는 주로 뭐 이렇게 끝내준다, 완전 대박, 죽인다, 멋지다 이런 표현을 이제 영어로 awesome, cool, that was wonderful, great. 근데 젊은 친구들은 요새 slay라는 표현을 똑같은 맥락에서 많이 사용한답니다. slay, slay. 와, 완전 잘했어. 발표 짱이야. slay. 와, 너 연기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 와, 공연이 끝나고 나서 slay, sla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끝내준다. 완전 대박. 죽인다. 정말 멋지다. slay, slay.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For example, I passed my audition. 나 오디션 합격했어. 와, 대박. Slay, slay. I knew you could do it. 너 잘할 줄 알았어. 이미 알고 있었어. Slay, slay. Great job. Another situation. 나 대회에서 1등 했거든. 축하해줘. I got first place in the contest. I got first place. 1등 했다. In the contest. 어느 대회에 나갔는데 1등했어. 와우, wow, slay. 또는 조금 더 쿨하게 slay. You nailed it. 와, 멋지다. 완전 잘했어. slay, slay. 좀 이상하게 들리죠? 되게 좀 이렇게 잔인하게 들리긴 하는데 slay, slay. 왜냐면 이 slay라는 표현이 원래는 뭐 이렇게 전쟁, 뭐 판타지 또는 뭐 성경, 영화 이런 상황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좀 잔인한 표현이긴 해요. 그런데 맥락이 중요하죠. 그래서 slay라는 표현은 요새 그냥 끝내준다, 대박, 죽인다, 정말 멋지다 이런 상황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slay, 또 이런 상황이 있죠. My dance video already has over 10,000 views. My dance video already has over 10,000 views. 내 댄스 영상 봤어? 벌써 조회수가 만 회를 넘었거든. Wow, slay! Wow, slay! 끝내준다. You're basically going viral now. 야, 거의 지금 뭐 바이럴 수준인데? It's going viral. 네, 바이럴, 영어죠? Slay! 끝내준다. Another situation. 나 오늘 드디어 내 온라인 샵 오픈했어. I finally launched my own online shop today. I finally, 드디어, launch, 뭐 오픈하다. My own online shop today. 드디어 온라인 샵을 오픈했는데

Real reaction. 버슨, 버슨. 와우, 버슨. 버슨? 버슨이 뭘까요? B-U-S-S-I-N, 버슨. 버슨이라는 표현은 딱히 영어라기보다는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많이 쓰는 이제 용어긴 한데 정확한 이 어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유행어라는 게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이제 생기는 표현이 이제 유행어잖아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버슨, 버슨 하면 얼마 전에 우리 배웠던 뭐 슬레이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정말 좋다, 끝내준다, 와 대박, 진짜 멋있다 또는 진짜 맛있다. 버슨, 버슨. When something is really good, you say 버슨. 네, 주로 음식 관련된 이제 표현이긴 한데 네, 원래 음식이 엄청 맛있을 때 쓰이는 이 미국 속어인데요. 정말 좋다, 끝내준다, 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제대로인데, 버슨, 버슨. 이렇게 꼭 감탄스러운 표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버슨, 버슨. For example, Hey, try this chocolate cake I made. 내가 만든 초코 케이크 한번 먹어봐. Wow, this is 버슨. This is 버슨. 이거 진짜 끝내주는데, 맛있는데. 네. It sounds really delicious. It tastes really good. 버슨, 버슨. Another situation. Hey, I got fresh fruit from the market. 장 보러 갔는데 이거 신선한 과일 좀 사왔어. 먹어봐. Try this. I got some fresh fruit from the market. Wow. 버슨. 와, 끝내준다. This is so delicious. 버슨. Sweet and juicy. 달고 촉촉하고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버슨, 버슨. Now remember, using your emotion is important. 버슨. Okay, next one. I took this photo during my trip. I went to Europe. I took these photos. Take a look. I took this photo during my trip. 나 유럽 여행 갔다 왔잖아, 최근에. 이 사진 여행 가서 이제 내가 찍은 거 좀 봐봐. Take a look. 우와, 확, 확, 확. They're so awesome. Great shots. 버슨. 와, 대박. 진짜 잘 찍었다. 버슨. Wow, that looks professional. 완전 전문가가 찍은 것 같은데. 버슨, 버슨. Now remember, don't just say, oh, 버슨, 버슨. 이러지 말고요. 버슨, 버슨. It sounds awkward to me

0: Finally, I'm thinking of wearing this to the wedding. 결혼식에 이 옷을 입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I'm thinking of wearing this to the wedding. This dress or this shirt or this suit. I'm thinking of wearing this to the wedding. 오, 완전 예쁜데? 와, 그거 입어. 진짜 멋있어. 또는 뭐 예쁘겠다. Bussin! Wow, you look great. You look stunning. 이거 입으면 진짜 멋질 거야. Stunning 할 거야. Bussin, bussin. 아주 긍정적으로 감탄하는 표현이죠. 진짜 멋있다 또는 진짜 맛있다. 정말 좋다. 끝내준다. 대박. Bussin, bussin. Keep this expression in mind, okay? Now it's time for you to act. Are you ready? Reaction, action. Try this chocolate cake I made. Action. Wow, this is bussin. Wow, this is bussin. Good job. Next. I got fresh fruit from the market. Action. Bussin. Sweet and juicy. Bussin. Sweet and juicy. Good job. Next. I took this photo during my trip. Action. Wow, bussin. That looks really professional. Great. Finally, I'm thinking of wearing this to the wedding. Action. Bussin. Bussin. You'll look stunning. You will look amazing. Good job, everyone. That was fantastic. Your pronunciation was bussin. 네, bussin 하셨습니다. Always remember that emotion is key when you're studying English. Please keep that in mind. Bussin, 진짜 멋있다, 맛있다, 끝내준다, 대박, 멋지다라는 뜻이죠. Bussin, remember, using your emotion is really, really important when you're expressing in English. 지금까지 Real Reaction의 주치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1: Today,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2: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표현은요, 뭐뭐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라는 말과 뭐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뜻의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도전 문장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You should study harder. 그리고 그는 파티에 갈지도 모릅니다. He might go to the party.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동사의 성질을 붙여주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조그만 조수동사, 그 조동사를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충고를 하는 성질을 더해주기 위해서 should를 붙이는 경우를 보려고 해요. 자, should라고 하면 쓸 때 should로 쓰는데 실제 발음을 할 때에는 should, should, should라고 합니다. 이거 should라고 하지는 않아요. should 하고 짧게 발음을 하죠. 비록 짧게 발음을 하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좋습니다. 또 무겁습니다. 네, 그건 바로 뭐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나름 조금 힘을 주어서 강조하는, 강조해서 추천하는, 그렇게 충고하는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꼭 해야 돼요. 라고 하는 must 하고는 또 다릅니다. You must do your homework 라고 하면 숙제를 하지 않았다가는 너 큰일 난다. 안 하면 너 절대 안 돼 라는 의미가 되는데 You should do your homework 라고 하면 뭐 그렇게 큰일 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지 라는 의미가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의 성질을 더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조동사로 might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M-I-G-H-T로 쓰게 되고요. 발음할 때는 might 하고 짧게 끊어서 발음하게 돼요. might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might. 이 might는 원래 M-A-Y, may. May I come in? Yes, you may. No, you may not. 이라고 할 때 그 may 하고 아주 가까운 단어인데요. may의 과거형이다 라고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그러나 might라고 해서 늘 과거의 일을 말하는가 보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might는 일반적으로 뭐뭐일 수도 있겠죠? 라는 가능성을 말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나름대로 분명히 역할을 하는 그런 조동사거든요. 자, 그러니 그는 파티에 갑니다 라는 문장을 그냥 평범하게 만들어 볼 때 He goes to the party. He goes to the party.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 문장은 어떤 뜻이냐면 그는 파티에 다녀요 이런 말인데 He might 하면 뒤에 오는 goes가 그냥 go라는 원형의 형태를 뜨게 됩니다. He might go to the party 하면 그는 파티에 갈지도 몰라요 라는 뜻이 되죠. 자, 오늘의 리뷰 타임. 당신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좋겠어요. You should study harder. 그는 파티에 갈지도 모릅니다. He might go to the party. Okay, then see you next tim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저는 이보영입니다. 영어의 뼈대, 이번에 배워볼 뼈대는요.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연결하는 건데 누구누구는 뭐뭐입니다. 혹은 누구누구는 뭐뭐가 되었습니다. 누구누구는 어떠해 보입니다. 이런 말들을 모두 연결동사라는 꾸러미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자, 도전 문장 드릴게요. 그 여자분은 선생님입니다. 그 여자분은 2년 전에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 여자분은 아주 행복해 보이네요. 각각 그 여자분은 선생님입니다. She is a teacher. 그 여자분은 2년 전에 선생님이 되었어요. She became a teacher 2 years ago. 그 여자분은 아주 행복해 보이네요. She seems so happy. 네, 이 문장들 안에서 연결 동사, 즉 주어인 she와 그 주어에 대한 정보, 즉 그 여자분은 선생님이다 라는 정보가 뒤에 왔죠. 선생님, a teacher 라고 하는 정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동사가 필요한데 이걸 연결 동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연결 동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안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여기는 비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she a teacher 이렇게만 말하면 중간에 뭐가 연결이 안 된 것 같죠? 이때 필요한 게 she에 어울리는 비동사 is가 쓰인다 이거죠. 그래서 she is a teacher 라고 해야 she 하고 a teacher라고 하는 말을 연결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의 직업 또는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나 혹은 뭐 행복해합니다, 피곤해합니다, 슬퍼합니다 등등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또 연결해주는 게 이런 비동사일 수가 있거든요. She is happy, she is tired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 비동사의 역할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뭐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became 이건 become의 과거형이 됩니다. 그 여자분은 선생님이 되었어요. she 하고 a teacher를 이번엔 어떻게 연결하냐면 became으로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she became a teacher. 거기다 2년 전에 라는 말을 더 붙이고 싶으면 뒤에다 2 years ago를 붙입니다.

면되는 거죠. She became a teacher 2 years ago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She가 so happy 하다 할 때 중간에 그러해 보인다. seems를 이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she is a teacher 할 때 is, she became a teacher 할 때 became, she seems so happy 할 때 seems 모두 연결을 해주는 연결 동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리뷰 타임. 그 여자분은 선생님이에요. She is a teacher. 그 여자분은 2년 전에 선생님이 됐죠. She became a teacher 2 years ago. 그 여자분은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She seems so happy. Okay then, see you next time. Iboyeong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뼈대는요. 동사의 종류들 가운데 도우미 동사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도전 문장 드릴게요. 당신은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Do you like coffee? Oh, I love coffee. 저는 커피를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Do you like coffee? 자, 원래는 당신은 커피를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 때 You like coffee. 아우, 너 커피 좋아하잖아. You like coffee. 이렇게 말할 때 바로 그 문장입니다. You like coffee. 너는 커피를 좋아한다. 뭐 저 같은 경우는 I like vanilla ice cream. 이렇게 말하면 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뭐 이런 문장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주어, like,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게 되면 그 주어에 해당하는 사람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어떤 것을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자, 이걸 살짝 바꿔서 Do you like coffee? 아까는 그냥 You like coffee. 이번엔 Do you like coffee? 하니까 말할 때도 끝을 올려서 묻게 되는 물어보는 말, 즉 의문문이 되는군요. 이때 do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끼어들어서 당신은 커피를 좋아하나요? 라고 묻는 문장으로 만들죠. 이렇게 도우미 동사들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요 동사 옆에 쓰여서 그야말로 도움을 줘서 뭐뭐인가요? 라는 뜻의 의문문을 만들거나 뭐뭐가 아니다 라는 뜻의 부정문을 만들거나 그 밖에 다른 동사 행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have라든지 비동사, must, can, will, do 등등과 같은 동사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do you like coffee? 할 때 do가 꼭 필요하거든요. 의문문 만들려면 나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I like coffee를 I do not like coffee로 만들게 되는 건데 그냥 I not like coffee라고 하지 않고 이때는 do가 다시 등장을 해서 do not like coffee라고 해야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have는 어떤가 하면 완료 시제라는 걸 만들 때 필요한데요. 난 내 숙제 끝냈다. I finished my homework라고 할 걸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숙제를 끝마친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요. I have finished my homework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약간 의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건 이런 형태의 문장을 많이 만나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She studies English. 그녀는 영어를 공부합니다. 근데 지금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한다면 She is studying English 해서 진행 중인 상태란 뜻의 문장을 만들 때 또 이 비동사가 필요하죠. 모두 도우미 동사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의 리뷰 타임! 당신은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do가 쑥 끼어들어서 Do you like coffee? 라고 한다는 거. 그 밖에도 부정문, 의문문 많이 만들어 보세요.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곳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너 무슨 사고 쳤어? 왜 그래? 나 돈 없어. 뭐 이런 반응들이 날아올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그럴 확률이 아주 높을 것이다. 하지만 그 뜻은 다시 말해 그만큼 우리의 예측 못할 돌발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마저 모두 살피고 있는 사람들이란 의미가 된다. 그러니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공기와 물, 태양 같은 나의 사람들에게 한 번쯤 서툰 고백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희영 작가의 책 낙하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오늘 문장카펫은 오리지널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희영 소설가의 신작 장편 소설이 나왔습니다. 우리 북카페에 오셨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번 소설 제목이 낙하입니다. 낙하, 낙하라고 하는 이 소설을 통해서 가족 같은 정말 아주 가까운 사이의 존재성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는 소설 이거든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카페인님들 아마 오늘 문장 카페 제가 작가의 말 일부를 깔아드린 건데요.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공기와 물, 태양 같은 나의 사람들이라는 표현 들으시면서 떠올린 얼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내 곁에 너무 늘 항상 있었기 때문에 기본값처럼 너무나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 너 좋아해, 너가 있어서 힘이 돼, 혹은 고마워, 혹은 미안해 이런 말들을 생략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존재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리고 오늘 북카페 통해서 한번 그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생략했던, 너무나 기본값이었던 나의 마음을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주희님도 낯선 사람들에겐 쉽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 정작 가까운 남편이나 가족들에게는 고맙단 말을 잘 못해요. 쑥스럽달까? 하셨는데 지금도 남편이 라면을 끓이는데 저는 누워서 방송 듣고 있어요. 고맙다는 말을 어떻게 하지요? 고맙슝 하셨습니다. 이런 방식도 좋습니다. 라면 너무나 맛있게 잘 끓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워서 방송 들으시면서 라면을 남편께 맡긴 거잖아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등등 찌개 등등 피자 여러 가지 내가 너무 그 음식을 좋아하면 그걸 못하는 사람에게 끼게 되진 않거든요. 보통 이 맛을 중시하면. 근데 아마 남편분이라면 되게 맛있게 끓여주시는 것 같아요. 고맙슝 하는 이런 쿨한 인사도 좋습니다. 카페인님들 마음 전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운 사람에게 혹은 미안하다 얘기 꼭 하고 싶은 사람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샵 1045 문자 로 받겠습니다. 문자로만요. 이거 이벤트거든요. 이 문자로 샵1045 유료 문자로 말머리를 낙하라고 하셔서 낙하입니다. 낙하. 낙하라고 하셔서 내가 책 받을 주소, 연락처 함께 포함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면 오늘 추첨해서 이희영 작가의 신작 소설 낙하 5분께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만입니다. 지금 열어둡니다. 책 받고 싶으신 분들 바로 메시지 샵1045로 띄워주시죠. 김지희님 뒤에 제 엽서 발견하고 반가워서 캡처해놓은 건 비밀 하셨습니다. 제 지금 뒤로 보라 화면에 좀 잡히는 엽서들이 있는데 아직 다 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은 아직 우편실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되게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아직 다 걸지 못했어요. 지금 선착순으로 온 것들이 일단은 지금 여기에 걸렸고요. 김윤정님 캘리그라피로 글씨를 써서 지금 우체국에 가는 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체국 더위가 한풀 꺾인 듯한데 정말 상쾌한 기분으로 우체국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0389 쓰시는 카페이님 윤고우님 안녕하세요. 5-6년 만에 고우님의 포근한 목소리 듣는 것 같아요.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5-6년 만에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가끔 문자 보내면 저의 글 읽어주셨었고 듣는 내내 행복했던 기억 가득합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어서 50대 초반이 되어서 좀 더 깊어진 시간을 통과하고 있어요. 이제는 자주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5-6년 만에 다시 만난 0389 쓰시는 카페인님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어떤 시간 보내셨는지는 잘 몰라도 북카페에 이렇게 다시 또 걸음해 주시고 인사 건네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또 오늘부터 다시 1일의 기분으로 북카페 카페인 생활 해가죠. 해가도록 하죠. 그리고 송채원님 저도요 제 엽서 찾아보고 있었어요 이라고 하셨는데요. 송채원님이 북카페로 또 이렇게 엄청난 케이크를 떡 케이크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송채원님 지난해 북카페 7주년 기념 케이크 큰 판으로 보내주셨는데 그게 이제 퍼즐이 되었던 우리 사연 재미난 사연이 있었죠. 재조립하고 했었던 그래서 이번엔 아예 퍼즐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도 나가고 있고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박혜경의 고백 띄워드렸습니다.

제가 북카페 인스타그램 스토리로도 올려뒀는데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 후에도 또 사진으로 올려둘 예정인데요. 너무 예쁘죠? 북카페 월드가 이 안에, 이 케이크 안에 다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여기다가 또 북카페 바른 언어 그 방송 특별상 받은 거, 그것도 또 케이크로 그딱 인쇄해가지고 작은 그 떡으로 해서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여기 보면 이 북카페에 대한 애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같이 주셨는데, 7년 동안 나의 기쁨, 나의 이야기가 되어준 북카페. 오래오래 함께 듣고 싶은 마음 담아서 보냈습니다 하셨습니다. 와, 너무너무 이 애정이 느껴져서 사실 저희가 이거 받고서 어떻게 먹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죠, 진짜? 왜 슈가 크래프트 케이크 있잖아요. 그런 슈가 코팅 케이크.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웨딩 케이크 그걸로 제작해서 몇년 동안 그거 그냥 썩지 않게 코팅해가지고 그냥 보관한다고 하던데 거의 뭐 그러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이 너무 아름다운 케이크에다가 이 떡에다가 마음을 담아주셔서 우리 카페인 분들 딱 보시면 아마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세계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고요. 그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나의 기쁨, 나의 이야기가 되어준 북카페에 대한 마음 담아서 잔나비 좋아하신대요. 잔나비의 나의 기쁨, 나의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콘서트를 갔을 때 언젠가 듣고서 눈물이 펑펑 났던 노래라고 추억을 들려주셨는데, 우시면 안 됩니다. 이곡 사랑하는 북카페에서 띄워드릴게요. 잔나비의 나의 기쁨, 나의 노래, 그리고 노 리플라이 타루가 함께한 곡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음악 나가는 사이에 우리 송채원 카페인님이 보내주신 그 떡 케이크, 북카페 마을을 표현하고 싶으셨다고 했는데요. 진짜 어릴 적 보던 그런 동화 속의 어떤 이미지, 요즘에도 동화책 펼치면 있는 그런 포근한 이미지가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카페인님도 지금 행복감을 같이 느끼셨어요. 2476 쓰시는 카페인님. 북카페 너무 따뜻해요. 아, 엽서 더 정성스럽게 쓰지 못해서 부끄럽네요. 더 망설일까봐 후다닥 보냈는데 축하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지금 여기에 다 걸지 못했지만 오시는 그 보내주시는 엽서 하나하나 열어보고 걸면서 와 진짜 막 웃기도 하고 그리고 뭐가 튀어나오는 엽서도 있고 그리고 그림 보고 막 재밌어 하기도 하고 또 진심 어린 그 문장 꾹꾹 눌러 쓰신 데서 마음을 읽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엽서들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 또 일부는 우리 8월 26일 방송에서 또 소개도 할게요. 엽서는 계속 기다립니다. 권나연님, 와 정말 정성이 가득하네요. 고은님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만 행복한 거 아니고요. 나연님도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오래오래 그곳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 저나 우리 카페인분들이나 다 비슷하지 않을까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낙하 이희영 작가의 신작 소설이죠. 낙하 오늘 5권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머리를 이 소설 제목입니다. 낙하로 하셔서 받으실 주소를 꼭 함께 넣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주소 넣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담아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드릴게요. 지금 1569 쓰시는 카페인님 처음 문자를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물, 공기, 태양과 같은 존재 다시 한번 가족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존재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가족. 그리고 2089 쓰시는 카페인님 엄마라는 이름표를 붙여준 보물, 큰아들, 미나 31번째 생일 축하해.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미역국을 끓여준 아들 사랑하고 고마워. 책 좋아하는 아들과 책 꼭 같이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와 지금 엄마 생신이라고 미역국을 끓여준 아들 와 이것만 봐도 딱 느껴집니다. 어떤 보물 같은 아들인지 책 꼭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92 쓰신 우리 오수미님 지금 이 기회에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북카페에서 갑장으로 어쩌다가 친해진 승성님, 어쩌다가 친해진 승성님, 하승성님이죠? 우리 북카페. 수술할 때도 수미님 큰 수술 하셨잖아요. 수술할 때도 용기를 주시고 자주 이런저런 것들로 용기를 줘서 너무 고맙단 말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모로 정말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고마워 승석. 늘 건강해라 하셨습니다. 와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정말 그 가족이나 내 곁에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들 뭐 친구, 연인 뭐 많이 떠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북카페 통해서 두 분이 알게 된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고은의 EBS 북카페 역사로 치면 7년인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이제 알게 되신 카페인 분들끼리 이렇게 지금 이벤트 고마움을 전하세요 했을 때 서로 이름을 이렇게 불러준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갑자기 뭉클하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뭐 반말 축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 틈에 같이 승석 건강해라. 수미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갑작스러운 반말이지만 아마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아봐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전해봤습니다. 이제 일간 카페인도 읽어볼게요. 이번 주 주제가 일상의 해방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그날이 그날 같은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워질 때쯤 우리는 여행을 떠올립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는 마음은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이 아닌 어딘가,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면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여행은 그런 기대를 품게 하죠. 하지만 여행을 떠나본 분들은 알 겁니다. 여행이 즐거운 진짜 이유는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요. 되돌아올 곳이

나를 기다리는 일상이 건재할 때 그 여행은 달콤하고 즐겁습니다. 여행은 어쩌면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행을 마칠 때쯤이면 벌써 그곳이 아닌 이곳, 그토록 지겹게 여겨졌던 일상의 공간이 그리워지기도 하잖아요. 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것처럼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하찮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진우 철학자는 책 니체의 사악한 말에서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삶의 시인이 되라는 니체의 말을 빌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너무도 소홀히 여긴다. 뭔가 고상한 삶이란 일상과 멀리 떨어진 세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상을 저편의 천국으로 만들면서 일상을 지옥으로 만든다. 우리는 삶의 확고한 토대인 일상의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일상이 무너지면 이상이 자랄 수 있는 토대가 유실된다. 일상의 토대가 든든할 때, 그 일상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다른 무엇을 꿈꿔볼 수 있습니다. 일상의 해방 역시 우리가 그 일상을 소중히 여길 때 만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카페인님들이 지금 낙하 이벤트를 또 계기로 삼아서 평소에 고마움, 어떤 마음 전하고 싶었던 분들께 메시지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거 보는데 약간 눈물이 날것 같아요. 뭔가 뭉클해지는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8718 쓰시는 이윤희님. 아빠에게 못한 말. 고은님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날려보내고 싶어요 하시면서 아빠가 계신 그먼 곳까지 닿기를 기대하면서요. 아빠가 내 아빠라서 정말 고마워. 누구도 아닌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게내 인생 가장 큰 축복이야 하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왜 이벤트가 지금 우리 카페인 분들이 전해주시는 이벤트가 너무 공감이 많이 되고 다아 근데 뭐 갑자기 이 마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감동을 깨는 것 같긴 하지만 주소 꼭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카페인님들. 주소 담아서 이벤트 참여해 주시죠. 윤희님 마음도 아빠께 닿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권다연님, 오늘 북카페 사랑 전하는 날인가요? 북카페 통해 맺은 인연이라니 너무 감동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사연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온기를 느끼십니다. 우리가 이런 온기에 많이 고팠나 봐요. 온기가 곁에 있다고 해도 또 온기는 정말 많이 많이 있을수록 우리를 더 살게 하니까요. 그리고 3483 쓰시는 카페인님. 오늘 새벽 갓 성인이 된 아이가 혼자 국제선 비행기 타러 가는 길 배웅했습니다. 짧은 여름 여행, 그 도전에 박수를 보내봅니다. 오늘 방송 제 방일이 16일 일요일인데, 그날이 아이의 만 19세 생일입니다. 엄마와의 시간 동안 반강제로 북카페를 들을 아이에게 고은님이 축하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아이 이름은 없어서, 만 19세 생일을 맞은 아이로 할게요. 우리 안에는 항상 아이가 살고 있으니까. 아이야, 지금 듣고 있어? 엄마가 이렇게 지금 아이의 이 국제선 비행기 혼자 타러 가는 길 배웅하시고 나서 곧올 생일 축하 인사 미리 해주셨어. 앞으로 만 19세라고 하니까 진짜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가득한 그런 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맞이할 모든 날들 정말 다 찬란하기를 응원할게. 늘 건강하고. 마이클 잭슨의 곡 Love Never Felt So Good 들으면서 이제 읽기의 기쁨으로 넘어갈게요.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해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어제 이어서 오늘도 뜨인 돌에서 펴낸 헤르만 헤세의 게으름의 기술 읽어보려고 합니다. 유영미 번역으로 만나게 됐고요. 헤르만 헤세의 일상 산문들 읽고 나면 여운이 많이 남는데 오늘 이 부분도 그럴 겁니다. 백일홍이라는 산문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벗이여, 이 별나고 특이했던 여름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산들이 보석 같은 빛을 띠고 아주 청명한 모습으로 서 있네요. 9월 특유의 맑고 엷고 달콤한 코발트빛입니다. 아침엔 벌써 풀밭이 젖어 있어요. 벚나무 잎에는 차츰 보랏빛 기운이, 아카시아 나무의 잎들은 황금빛 기운이 감돕니다. 북쪽, 평소 쌀쌀한 기온을 보이는 지역마저도 굉장히 더웠다죠. 그러니 당신은 제가 사는 이 남쪽에서는 추워서 떨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곳 남쪽도 정말 특별한 여름이었어요. 대단한 뇌우가 쏟아졌거든요. 나흘 내내 비가 그치지 않기도 했어요. 굉장한 폭풍우가 몰아쳤죠. 눈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았지만 몸은 힘들었어요. 컨디션이 무척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름을 잃어버렸던 것은 아니에요. 저는 여름의 행복을 누렸답니다. 걱정거리가 많았지만 행복은 아주 진하고 강렬했어요. 날이 굳고 몸이 아파도 쇠하지 않는 행복이었죠.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단 하나뿐인 최고의 행복은 자리에 앉아 열심히 일하며 뭔가를 창작해내는 것이랍니다. 생산성을 발휘하는 것 말이에요. 지금 하는 작업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드릴 수는 없군요. 2, 3년 뒤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작가들은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해마다 언론에 상세히 알리기도 하죠. 저는 그런 작가들이 부럽고 신기하기만 해요. 우리의 위

위대한 극작가 X씨는 현재 라인 강변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희극을 집필 중인데 그 희극은 굉장히 실성 있는 소재를 다루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 말이에요. 만약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나 쓰고 있는 작품의 제목이나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고 보도된다면 저는 그동안 쓴 원고를 모조리 난로 속에 처박아 태워버릴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라도 몇 주, 몇 달간 나름 정성껏 해오던 작업에 툭하면 정이 뚝 떨어지는데 말이죠. 혹은 그 작업을 하기에는 제 역량 부족이 갑자기 뼈저리게 느껴져 절망한 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그때까지 해놓은 것들을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일을 하는 틈틈이 멋진 책도 읽었어요. 가장 좋았던 것은 슈티프터의 들꽃이에요. 7월의 며칠 밤을 할애해 평화로이 다시 읽었죠. 사랑하는 벗이요. 이 작은 책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래요. 더웠던 여름. 몇 주 동안 일로 바쁘게 보낸 뒤 지금은 소소히 쉼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지만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일에는 도통 재능이 없답니다. 하지만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여름의 끝자락에 약간의 호젓함을 누리는 것이 제겐 휴식이 됩니다.

수프얀 스티븐스의 미스터리 오브 러브 들려드렸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헤르만 헤세의 게으름의 기술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일홍이라는 산문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헤세가 누린 여름날의 풍경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일에는 도통 재능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마도 그래서 이 게으름의 기술까지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는 식물들이 가장 아름다운 빛깔을 띠는 이 여름에서 가을 사이, 또 읽어드릴게요.

가야흐로 만물의 가을 기운이 스치지만 가을 본연의 그 강력하고 눈부신 색의 환희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때예요. 정원에는 1년 중 가장 빛나는 꽃들이 피어있죠. 여기저기에 아직도 새빨간 석류꽃이 있고 달리아와 백일홍, 가을 국화, 매력적인 산호색 푸크시아가 피어납니다. 늦여름과 초가을을 수놓는 빛의 정수를 보여주는 꽃은 백일홍이죠. 요즘은 늘 백일홍을 꺾어 제 방에 둡니다. 다행히 이 꽃은 오래갑니다. 싱싱했던 백일홍 다발이 시들어가는 걸 바라보며 느끼는 호기심과 행복을 어디에 비길까요? 막 꺾은 싱싱한 이 꽃 한 다발보다 더 환하고 건강해 보이는 것은 없을 거예요. 빛이 폭발하고 색이 환호하는 것 같죠. 노랑과 주황은 선명하고 빨강은 깔깔 웃는 듯 합니다. 멋진 적보라색은 순박한 시골 소녀들이 일요일에 입는 옷이나 매다는 리본을 연상시키고요. 이런 강렬한 색은 아무렇게나 한 대 섞어도 늘 기막히게 아름답죠. 그저 강렬하게 빛날 뿐 아니라 서로를 받아주고 이웃이 되어주며 빛나게 하고 돋보이게 합니다.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제가 백일홍을 처음 발견한 사람인 양 하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제가 이 꽃들에 얼마나 반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에요. 한참 전부터 백일홍을 볼 때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유쾌하고 아늑한 기분이 됩니다. 오래되어 은근한, 그러나 결코 약해지지 않는 이런 애정은 특히 이 꽃들이 시들어가는 걸 볼 때 더 각별해집니다. 꽃병에 꽂혀 차츰 마르고 죽어가는 백일홍을 보면 죽음의 춤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덧없음에 슬프고도 황홀하게 동의하는 모습이랄까요? 가장 덧없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죽음조차도 아름답게 피어나고 사랑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죠. 꺾은 지 여드레에서 열흘 정도 된 백일홍 꽃다발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나 색이 변해가면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그 모습을 매일 몇 번 정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싱싱했을 때는 선명하고 눈부신 색깔을 가져던 꽃들이 은은하고 빛바랜 부드러운 색을 띠고 있을 거예요. 엊그제 오렌지빛이었던 꽃이 오늘은 약간 어두운 노란색으로 변하고 모레쯤 되면 구릿빛이 가미된 회색으로 바뀔 거예요. 환하고 소박한 적보라색은 서서히 퇴색해 그늘을 한 겹 입은 듯한 모습이 됩니다. 시들어가며 가장자리가 여기저기 부드럽게

위에 돌돌 말려 접히고 희끄무레한 빛과 형언할 수 없이 애처로운 회분홍 빛을 띱니다. 증조 할머니의 빛바랜 비단옷이나 오래되어 색이 바랜 수채화 같은 색깔 말이에요. 친구여, 꽃잎의 아래쪽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가려져 있다가 줄기가 약해져 꺾이면 갑자기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 부분에서는 색상 변화의 유희가 펼쳐집니다. 정신적인 것으로의 승천, 죽음으로써 정신적인 것으로 옮아가는 일이 꽃잎 자체에서보다 이 부분에서 더 진하고 놀랍게 일어나요. 평소 꽃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잃어버린 색깔들이 꿈처럼 나타납니다.

뜨인돌 출판사에서 나온 헤르만 헤세의 책, 헤르만 헤세의 게으름의 기술, 이렇게 오늘까지 만나봤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꽃이 만개했다가 점점 시들어가는 과정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게으름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오히려 이 게으름을 무료하고 힘들게가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서 이 이야기 계속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553 쓰시는 카페이님. 백일홍 보면서 들으니까 더 좋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마침 또 눈앞에 이렇게 꽃이 있었네요. 그리고 6959 쓰시는 카페이님도 봄에 백일홍 씨앗을 몇만 개 정도? 몇만 개요? 몇만 개를 심었는데 그중 단 하나만이 싹을 틔우고 진분홍빛 꽃을 피워냈습니다. 언제쯤 햇새처럼 저도 백일홍을 꺾어 집안에 꽂아볼 수 있을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 몇만 개가 진짜 이게 과장된 그냥 표현인가요? 아니면 진짜인가요? 진짜 수량이 이 정도였나요? 근데 단 하나만 피운 거란 말이에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낙하, 우리 카페인들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1569, 그리고 2089, 8718, 그리고 9811, 그리고 2131, 이렇게 휴대전화 뒷번호 불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께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우리 미미님이 또 오늘의 책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에밀리아 존스의 포스 사이즈 나우 들으면서 입으로 함께 건너가시죠.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각종 사물들. 그 용도만큼이나 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우리를 둘러싼 디자인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반갑습니다, 미미님. 오시자.

0: 하자마자 우리 앞에 있는 이 케이크 보셨죠?
1: 네.
0: 딱. 그래서 미미님은 그 미미님 해당되는 그 코너 부분을 오늘 가지고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오늘이니까 가능한 이 상황인 거죠. 이떡
1: 그러게요.
0: 먹는 거라서.
1: 아, 이렇게 기쁘고.

0: 가져온 책 제목이 디자인 뮤지엄인데,
1: 네.
0: 디자인 관련된 책들은 대체로 이 책처럼 이 판형에서부터 다른 느낌을 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에 관련된 책을 보는 사람이라면
1: 네.
0: 왠지 그런 책의 물성, 책이 주는 느낌,
1: 그쵸.
0: 이런 것들도 소구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다른 판형, 뭐 조금은 다른 특색이 있는 가공,
1: 네.
0: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데, 이 책은 화려하게 색을 넣지 않고
1: 네.
0: 하얀 바탕에 새까만 제목, 그리고 일러스트,
1: 그쵸.
0: 그리고 요거를 그냥 인쇄만 한게 아니라 이렇게 압력으로 눌러가지고
1: 맞아요.
0: 입체감을 줬어요.
1: 제가 지금 마치 정말 우리 무슨 홈쇼핑처럼 지금 미미님이 얘기할 때 제가 지금 책 들고 있거든요. 이게 막 만지니까 정말, 예, 네, 울룩불룩합니다.
0: 그러니까 이런 책이 정말 종이책의 이유? 이런 걸 전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전자책으로 이걸 똑같이 만든다고 해도
1: 네.
0: 이런 질감과 느낌은 내가 손에 잡아보지 않으면 사실 공감하기가
1: 맞아요.
0: 어렵죠.
1: 맞아요, 진짜. 자, 디자인 뮤지엄.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 책인가요?
0: 이 책의 부제가, 이 책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부제가 디자인으로 읽는 인간 욕망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디자인된 어떤 물건이나
1: 네.
0: 서비스에는 인간의 욕망이 반영돼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 거 하니? 이 저자가 디자인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연의 재료를 변형해서
1: 네.
0: 편리한 도구를 만들어서 나에게 필요한 어떤 일을 해결하는 행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뭐 일을 해결하거나 편리를
1: 네.
0: 취하거나 아니면 멋을 내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의 것에 어떤 목적을 부여해서 변형을 가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바꾼 것. 이걸 디자인으로 한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게 디자인의 범위가 넓어지는 게뭐 이런 거죠. 우리가 길을 만들고 그리고 그 도로 위를 지나가는 뭐 바퀴를 만들고
1: 네.
0: 이런 얘기를 할때 우리는 흔히 과학기술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디자인은 뭔가 그 위에다가 멋을 더한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는 구분해서 사실은 이해를 많이 하죠.
1: 정말 장식처럼.
0: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돌길을 만들고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고 또 나무를 깎아서 바퀴를 만드는 것 자체가
1: 네.
0: 앞서 말씀드린 디자인의 목적, 디자인의 정의에 사실 부합한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이걸 왜 인간들이 계속 디자인에 더 신경을 쓰고 집착하고 애를 써왔느냐?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에 그대로 있는 것을 한번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보니까 너무 효율적인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보통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 뭐냐? 이런 거를 뭐 타임지나 이런 데서 몇 년에 한 번씩 합니다.
1: 네.
0: 그러면 10위 안에 늘 있고 대체로 1위를 차지하는 게 수레바퀴거든요.
1: 수레바퀴.
0: 네. 근데 수레바퀴도 생각해 보면 그게 잘 굴러가기 위한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것들도 반영됐겠지만
1: 네.
0: 그 모양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들도 있을 거잖아요.
1: 그쵸.
0: 그 기수가 결합되어서 그런 것들은 또 디자인의 역할과 범주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1: 오늘 디자인에 대해서 좀더잘 알게 될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미미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어요.
0: 네.
1: 미미님이 느끼는, 이거 진짜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물? 디자인 요소가
0: 아.
1: 좀 돋보이는 거? 이것에 디자인에 관심이 많다 하는 거 뭐가 있나요?
0: 아, 너무 재미없는 답이지만 책이죠.
1: 책이다.
0: 네. 그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물건들이
1: 네.
0: 원래부터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사물이 이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왔을지에 대해서는 별로 상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1: 네.
0: 이 책이 그런 우리가 비어 있는 곳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려주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책도 지금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은 뭐한 1000년 정도?
1: 1000년, 와.
0: 이전에는 우리도 아는 겁니다. 뭐 양피지,
1: 맞아요.
0: 파피루스. 그러다가 뭐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주간이나 목간 같은 걸 많이 썼죠.
1: 네.
0: 일종의 생각해 보면 다 두루마리처럼 쓰는 거예요. 말아 가지고.
1: 그쵸.
0: 그러면 말아서 쓰는 것의 한계는 뭐냐? 일단 양면을 못 씁니다. 한쪽밖에 못 써요. 즉
1: 네.
0: 같은 면적에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절반인 거죠.
1: 그러네요.
0: 그리고 위치를 찾거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1: 다 펼쳐야 돼요, 일단은.
0: 그렇죠. 지금의 이제 우리가 보는 책의 꼴은
1: 네.
0: 페이지 수가 기입돼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앞에 차례가 있죠.
1: 어.
0: 그러면

0: 우리가 원하는 데를 바로 찾아서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1: 맞아요.
0: 그렇죠. 이런 꼴이 만들어지기까지 사실 수천 년에 걸쳐서. 왜냐하면 그 양피지 얘기했지만 그것보다 앞서가면 점토판으로 만든 것에다가 쐐기 문자 같은 것을 쓰기도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일련의 과정인 거죠. 어떤 디자인의 과정이냐. 정보를 효율적으로 담고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 적합한 모양이 뭐냐. 이걸 디자인이 계속 그간 연구하고 탐구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는 책이라는 꼴인 거죠.
1: 그러네요. 그럼 책은,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제 1000년 역사를 갖고 있다면 비교적 좀 일찌감치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 그래도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요 디자인 형태가 완성이 됐다고도 볼수 있네요.
0: 그렇죠. 다른 미디어, 이 책에도 뭐 TV도 나오고, 뭐 영화도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미디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혹은 몇백 년 동안은 이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의 모양이 혁명적으로 바뀔 것 같진 않아요.
1: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이 모양을 좋아하잖아요.
0: 그렇죠. 너무 익숙하니까요.
1: 맞아요. 우리 뭐 여기 뭐 책등, 책발, 막 이름도 부위별로 막 붙여주면서 가리키는 말이 있잖아요. 책을 요리조리 이렇게 뜯어보는 것도 좋아하고.
0: 맞아요. 저는 뭐 책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내가 자주 쓰고 주목하고 좋아하는 물건, 이것의 디자인은 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게 하고 찾아보게 하는 게이 책의 매력인데, 이 책은 전체 우리의 생활 전반에 다그 디자인의 역사가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 생활 전반에
0: 네,
1: 그런 것
0: 그래서
1: 같습니다.
0: 뭐 1장은 살다예요.
1: 살다.
0: 네, 부엌, 욕실, 조명, 이런 것들. 2장은 다루다. 그러니까 어떤 도구 있죠? 요리도구라든지 또는 뭐 자동차. 이런 것처럼 우리의 생활의 공간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장해 준 것들.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책이 포함된 얘기인데 기록하다.
1: 기록하다.
0: 그리고 네 번째가 보다인데 여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 좁은 의미의 디자인에 가장 가까운 것들. 예를 들면 포스터, 픽토그램, 인포그래픽, 우리 요즘 쓰는 이모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확실히 우리는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이렇게 네 개의 장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의 사물, 서비스, 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상황과 역사를 거쳐서 지금의 꼴을 갖추게 되었는지, 요 얘기를 하나하나 들려주는 책이에요.
1: 살고 다루고 기록하고 보는 방식으로 이 책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승명님이 제가 생각하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 및 디자인은 공이라고 하셨습니다.
0: 아, 공이요?
1: 공.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0: 그러게요.
1: 공.
0: 특히 어떤 우리의 유희와 관련되어서는
1: 그렇죠.
0: 이걸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카페이님들 이렇게 지금 승명님이 주신 것처럼 이거 참 디자인 멋지더라. 그리고 이건 진짜 절묘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다. 기능적인 면도 그렇고 뭔가 여러 의미에서 생각했던 잘 디자인됐다라고 느끼는 어떤 사물 주변에 뭐 공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이유가 뭔지 사연으로 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정경희님께서도 디자인 관심 많아서 기대돼요. 어젯밤 도로의 모양도 여러 가지로 디자인된다는 내용의 책을 읽었어요. 뭐 어떤 책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도로 디자인하면 저는 요즘 터널 안에 여러 가지 장식이 떠올라요.
1: 터널 안에.
0: 긴 터널의 경우는 사람들이 집중력이 좀 해이해질 수 있고 졸음이
1: 맞아요.
0: 올까봐 잠을 깨우기 위한 디자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구간에는 갑자기 막 형형색색의 그림이 나오고, 어떤 구간에는 바닥에 이런 돌출부를 둬서 차가 지나가면 소리가 나죠. 음계가 다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잖아요.
1: 그쵸.
0: 이런 것들도 다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봐야겠죠.
1: 안전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이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1: 자, 카페이님들 어떤 것의 디자인에 반한 적이 있는지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책 좋지만 미미님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와인잔. 저는
0: 아.
1: 와인잔을 좀 좋아하거든요. 와인잔 디자인 자체 그 굉장히 기능적인 것을 고려해서 설계된 거잖아요.
0: 그렇죠.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뭐 기포가 언제 올라오고 이런 게
1: 맞아요.
0: 다르죠.
1: 뭐 향을 또 가둬야 되고 그 공명하는 소리하며 이런 것들. 전 와인잔 있습니다. 카페이님들도 뭐 뭐든지 한번 주변에 둘러보세요. 감탄할 만한 디자인이 있었는지 사연으로 보내주시죠. 음악을 듣고 갈까요?
0: 네, 멋지게 디자인된 그룹이 부른 디자인이란 노래인데 NCT 위시의 곡입니다.
1: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북트리거에서 나온 김신 작가의 디자인 뮤지엄이고요. 미미님과 이책 지금 펼쳐보고 있는데 카페인님들께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나를 감탄하게 만든 너무 놀랍다고 느끼는 디자인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했는데요. 지금 음악 나가는 사이에 우리 참현정 작가님
1: 네.
0: 살짝 또 의견을 주셨죠. 그 귀에 거는 형태의 모든 사물에 항상 놀란다고.
1: 네, 뭐 마스크라든지
0: 안경.
1: 맞아요.
0: 그쵸. 그래서 뭐 그런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귀, 아우, 요귀 얼마나 힘들까. 왜 거기 걸어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1: 저는 정반대 생각을
0: 네.
1: 했거든요. 그런 걸 처음 생각해낸 사람은
0: 네.
1: 스스로도 감탄했을 것 같아요.
0: 감탄했다고요?
1: 왜냐하면 이귀 위의 공간은 어떤 쓸모도 없는 노는 공간이잖아요.
0: 저는 그 말이 너무 노는 공간이라니. 우리 귀 위는 노는 공간이라고요?
1: 이 노는 공간을 활용해서
0: 네.
1: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사물을 붙인다, 건다.
0: 붙이고 걸고 헤드폰 지금 쓰고 계신데 누르고 막.
1: 네,
0: 네.
1: 만약에 그귀 위의 공간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뭐 예를 들면 뭐 코를 뚫어서 걸어야 됐을 거잖아요. 그런 필요가 있었다면.
0: 아, 그 마침 또 귀가 이렇게 걸기 좋게 이렇게 있긴
1: 그렇죠.
0: 하니까.
1: 신체에 어떤 변화나 해를 가하지 않고
0: 네.
1: 있는 모양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
0: 네. 아, 이런 것들.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재밌습니다. 카페인님들 아마 다 그러니까 감탄까진 아니어도 참 유심히 지켜봤던 디자인 같은 거 있을 법해요.
1: 그렇죠. 저는 이 진수정님 사연이요.
0: 네.
1: 지퍼요.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신기해요.
0: 지퍼.
1: 그렇죠. 너무 일상적으로
0: 발명이죠.
1: 쓰지만
0: 맞아요.
1: 저는 이런 디자인이 늘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냥 기능적으로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으면서 그 자체로 완결적이어서 바뀌지가 않을 것. 그 지퍼는

0: 다른 디자인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지퍼는 지퍼
0: 그나마 긁어야 뭐 되는. 고리 바꾸는 거 정도지. 네. 그 지퍼 자체는 다른 걸 우리가 떠올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우산도 어때요? 우산.
0: 그렇죠.
1: 우산도 뭐 그 거꾸로 우산 뭐 이런 거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산도 비교적 우산살과 거기에 이제 천이나 뭐 비닐 같은 게 덮어져 있는 방식.
0: 맞아요. 자전거.
1: 아, 그렇죠. 자전거도 진짜 안 바뀌죠?
0: 네. 그러니까 그냥 최적화되어 있는 디자인의 네. 완성물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1: 그러네요. 김주희님, 디자인의 획기적인 변화. 저는 TV역. 뒷볼록 TV에서.
0: 뒷볼록.
1: 뒷짱구형 된 거예요. 뒷볼록 TV에서 점점 얇아지더니 벽걸이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꺼놓을 때 명화 그림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림 액자가 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0: 네, 요즘에는 그 TV 자체가 워낙 이제 커졌잖아요.
1: 네.
0: 그래서 거실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그것도 롤처럼 곧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하면 이렇게 펼쳐서 쫙 붙였다가 불필요할 때 마치 돗자리처럼.
1: 돗자리처럼. 네.
0: 근데 이 책에서도 TV가 네. 이제 한 개의 장으로 다뤄져 있어요. 근데 TV의 디자인인 되게 우리가 흔히 겪는 디자인의 방향과는 좀 다른데
1: 네.
0: 왜냐하면 예전에는 TV 모양이 훨씬 다채로웠습니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지금은 그 겉모습으로는 TV를 사실 어느 회사 건지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냥 기술이 그냥 디자인 자체를 지금 거의 상상력을
1: 그렇죠.
0: 막아놓은 상태? 그러다 보니까 김주희님 말씀처럼 뭐 거기다 뭐 명화를 넣든 뭐 사진을 넣든 뭐 다른 또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1: 그러네요. 이 공구사륙 쓰시는 카페인님은 시원해진 날씨에 맛있는 점심 식사 후 개운하게 양치를 하고 나니 칫솔, 칫솔이야말로 혁명적 기능은 물론 건강과 수명에 대단한 역할을 주고 있는 최고의 디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셨습니다.
0: 그래요. 칫솔도
1: 그렇죠. 모양 웬만하면 안 바뀌죠.
0: 네, 다르게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구강 구조가
0: 그쵸,
1: 변하지
0: 그쵸.
1: 않는 이상
0: 그게 전제가 돼 있네요.
1: 맞아, 이미 최적화된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그런 전제가 되게 중요한데 이 책에서도 모든 걸 설명할 때 뭐 그 공간의 어떤 전제 조건이 뭐냐. 예를 들면 네. 처음에 이제 집 얘기를 하거든요.
1: 집 얘기 살다부터.
0: 네, 근데 집의 디자인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1: 네.
0: 우리가 가장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서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1: 그렇죠.
0: 우린 집에서는 사람도 예측 가능하죠.
1: 네.
0: 익숙한 사람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밖에 나오면 그렇지가 않죠.
1: 이런
0: 게 우리가 집에 그 전제 조건, 우리가 집에 기대하는
1: 네.
0: 상황이라는 거예요.
1: 그러면
0: 디자인들도 거기에 맞춰서 구성될 거잖아요. 그런 느낌과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1: 네.
0: 그러다가 그게 너무 지겨우면 가끔 이제 쓸모와 상관없는 소품 같은 걸로 변주를 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집안에 있는 것들은 늘 사용하는 거, 많이 쓰는 거, 그래서
1: 그렇죠.
0: 부담 없을 것, 익숙해질 것 이런 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1: 네. 그렇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다, 어떻게 보면 다 개성이 담기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다 비슷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0: 큰 틀에서 보면 그렇죠.
1: 그렇죠.
0: 네. 그 이 책에서는 집에서 뭐 부엌, 욕실, 화장실
1: 네.
0: 조명, 침대, 의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 집에서 화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엌은 좀 관심을 두지 않고 넘어갔고
1: 네.
0: 욕실과 화장실도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저는 욕실과 화장실은 기능적인 거 외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1: 여기
0: 그냥 씻는 곳이다. 청결해야 된다.
1: 물 나오고 청결하고 그럼 된다?
0: 네. 네. 그런데 조명.
1: 조명.
0: 아,
1: 조명이에요? 조명, 관심 분야?
0: 저한테 새삼 나한테 이거 중요했구나
1: 아.
0: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원룸에 사니까
1: 네.
0: 그 조명을 제가 먼저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었거든요.
1: 하지만
0: 저는 일상적으로 형광 조명을 쓰진 않아요.
1: 네.
0: 집에 들어가면 스탠드, 책상의 스탠드와
1: 네,
0: 그리고 방 전체를 밝히는 간접 조명.
1: 근데
0: 그 스탠드 두 개가
1: 네.
0: 제 집에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물이더라고요.
1: 아.
0: 그러니까 제가 그 원룸에 살기 시작할 때 첫날에 그냥 옷만 가지고 입주했거든요.
1: 네.
0: 뭐 빈 방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하나하나 냉장고도 사고 뭐 테이블도 사고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갔거든요. 마지막에 조명을.
1: 조명은 보통 좀 그렇게 되는 경우가
0: 그쵸?
1: 많죠.
0: 네. 네.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와 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러니까 활용 점정처럼 이렇게 콕 찍게 되는
0: 그쵸?
1: 것이 이제 조명이 아닌가.
0: 그래서 조명 무슨 얘기일까 하고 내가 혹시
1: 네.
0: 좋아하는 조명 그런 브랜드나 상품들도 여기 나올까 펼쳐봤는데 저자가 엉뚱한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집안에서 어둠을 상상해본 적, 걱정해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 네.
0: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디자인의 어떤 역사에서 보면

0: 집안의 밝음이라는 거, 조명이라는 거는 정말 최근의 얘기라는 거예요. 유럽을 기준으로 해도 한 100여 년 전? 왜냐하면 토머스 에디슨의 전구가 발명된 이후에야
1: 그렇죠.
0: 우리가 집안에 불 켜는 게 일상이 됐고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제 부모님 50년대 초반생이신데 네. 어렸을 때 당연히 집에 전기불 없었고 호롱불 켰을 것이고
1: 그쵸.
0: 한국의 그런 농촌에 전구가 본격 보급됐던 게 60년대, 70년대거든요.
1: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0: 그쵸? 그러면 집이 이렇게 밝은 것 자체가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을 처음 봤을 때 놀라움과 반가움이 있었을 거고 네. 그걸 또 어떻게 제어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발전해 왔는가 이런 얘기가 펼쳐지는데
1: 네.
0: 밝았으니까 좋았을 거잖아요.
1: 그쵸?
0: 처음에는.
1: 완전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세상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18세기, 19세기에 귀족 저택. 옛날에는 빛은 귀족들만 가지고 있는
1: 네.
0: 거니까 저택 전체에 있는 빛의 총량을 합쳐도 지금 우리가 냉장고 문 열 때 나오는 빛만 빛보다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로 폭발적으로 빛의 양이 늘어났으니까 조명이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빛을 감싸주고 제어하고 조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스탠드에서 중요한 게 가시죠.
1: 아.
0: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가는 거예요.
1: 세상을 재구성하게 해주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갓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갓에 또 이제 그 재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1: 네.
0: 뭐 천도 있고 유리도 있고 이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써봤을 거잖아요. 효과 기능들을 보고.
1: 맞아요.
0: 그래서 지금에 정착하게 된 각자의 취향이 반영되게 된 이런 디자인의 결과들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읽고 나니까 아 그냥 이렇게 막 멋지게 스케치해서 만드는 거 이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방이라는 일상의 공간. 여기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느꼈던 경험의
1: 네.
0: 과정들. 그리고 그 뒤에 각자의 취향과 분위기를 찾아가는 디자인. 이제 하나로 쭉 꿰이더라고요.
1: 그러네요. 이 맥락이 읽히니까 더 재밌습니다. 지금 커피 머슴 우리 기술 감독님은 날개 없는 선풍기에 감탄을 하신대요.
0: 이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완성형이라고 생각했던 걸 뛰어넘은 디자인이에요.
1: 그러니까요. 선풍기 날개는 필수품인 줄 알았는데.
0: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을 일으킬 때 팬이라는 거는 네.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1: 그러니까요.
0: 그걸 완전 뒤집은 거죠.
1: 아니, 그렇다면 우리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지퍼니 우산이니 뭐 하는 것들 그것도 또 뭐 혹시 또 몰라요.
0: 그러네. 언젠가는.
1: 우리 발상을 뒤집어서.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휴대폰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화라고 하면 응당 번호를 누르는 버튼이 이제 핵심적이었는데.
1: 그렇죠.
0: 지금은 그냥 버튼 아예 사라지고
1: 맞아요.
0: 화면만 남아있잖아요.
1: 맞아요. 김민지님은 젓가락 숟가락 먹을 때마다 놀라요. 이렇게 간결하면서 실용적인 디자인이 또 있을까 싶어요.
0: 그러게요.
1: 그렇죠.
0: 이 책에서도 요리 도구
1: 네.
0: 그리고 음식 운반 도구를 한 개의 장으로 다루고 있어요. 먹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
1: 아, 정말 디자인 중요하죠. 그러니까
0: 조리 도구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국자랑 집게 네. 같은 거 쓰다 보면 그 식탁 위가 자꾸 지저분해지니까 요즘은 이렇게 딱 그냥 놓으면
1: 맞아요. 딱 그냥 알아서 서 있는.
0: 그렇죠. 그 음식에 닿는 부분은 공중에 네. 떠 있는.
1: 맞아요.
0: 이런 것도 되게 있고. 싱크 비기죠.
1: 진짜 이것은 사용하면서 필요를 느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계속 개발을 하고.
0: 그러게요. 하나하나 네. 진전이 되는 거죠.
1: 네.
0: 엄항용님도 숟가락 거의 완벽한 디자인 아닐까 합니다.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거의 변화가 안 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1: 숟가락.
0: 그렇긴 하겠죠. 처음엔 좀 평평했다가
1: 네.
0: 이게 점차 이제 그 굴곡이 생기긴 했겠지만
1: 그쵸.
0: 손으로 잡고 이렇게 떠서 먹는다. 요것의 목적은 같았으니까.
1: 네. 최유하님은 음료수 병뚜껑 말고 음료수 몸체에 있는 돌기. 음료수 몸체에 있는 돌기가 왜 있는 거죠?
0: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차가움 같은 것들이 좀 덜 전달되지 않을까요?
1: 아 그렇게?
0: 네. 우리 면 전체를 닫는 것보다는.
1: 그립감을 고려해서 네. 사람들이 잡을 때 아, 이런 것들 다 놀랍습니다.
0: 제 추측입니다.
1: 아, 지금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여요. 다 뭔가 수상해 보여요. 여기 지금 앞에 놓인 마우스 막 전부 다 키패드 막 다.
0: 모자예요 모자.
1: 아 모자. 모자도 그렇죠?
0: 모자가 네. 초기에는 기능보다는 멋이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그 우리 금관 같은 것도 이제 모자의 일종일 텐데
1: 나의 신분과 어떤 뭐 위세를
0: 그렇죠.
1: 난
0: 다르다
1: 위해서?
0: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었을 텐데 네. 점차 기능이 이제 추가됐고 요즘에 이런 캡의 기능은 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아침에 좀 귀찮거나 아니면 바빠서 머리를 제대로 감지 않았다.
1: 아, 저 머리 감았어요?
0: 아니, 제가 작가님을 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 지금 나를 쓰는 걸로 하는 거예요.
0: 아, 죄송합니다. 그런 네.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1: 네. 네. 아, 지금 당근 폈어요? 네. 아,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네. 저 머리 감고 그냥 모자 썼습니다.

0: 아, 네. 그런 캔모자 그런 의도예요?
1: 아, 요즘 그런 이제 의미와 기능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렇구나.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현대 디자인에서 이 모양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네.
1: 화이트의 네모의 꿈 골라왔습니다.
0: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시간입니다. 박태근 편집자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김신 작가의 디자인 뮤지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커피 머슴 감독님이 아까 날개 없는 선풍기라고 했잖아요. 네. 바게트 피디님은 그럼 날갯짓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가는 걸까 해서 너무 신기하다고 뽑아주신 게 바로 비행기입니다.
1: 그렇죠.
0: 비행기가 날갯짓하는 상상하니까 너무 너무 귀여운데요.
1: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0: 그럼 비행기 타고 싶은. 근데 날갯짓하면 약간 요동칠 것 같긴 하고 펄럭펄럭.
1: 네. 근데 이게 바게트 피디님이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비행기는 현재 물리학자들도 비행기가 정확히 왜 뜨는지 원리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0: 맞아요. 그 얘기를 언젠가 그 박권 물리학자신가 오셔서 해주셔서. 네네. 너무 무서워졌잖아요.
1: 그렇죠. 흔히 이제 베르누이 원리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요즘 과학자들은 그걸로도 설명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정론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설명을 못 하는데 우리는 만들고 있고 그걸 막 수백 명이 한 번에 타고 이동하잖아요.
0: 그렇죠.
1: 너무 놀라운 일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와, 이런 참 5623 쓰신 카페인님 인덕션. 인덕션 정말 마음에 들어요. 더울 때 선풍기 틀어도 불 안 꺼져요. 싱크대 상판도 평평하고 심플하게 해줘서 보기에도 굿이라고 하셨습니다.
1: 이게 좀 사람마다

0: 차이가 있더라고요.
1: 어, 사람마다?
0: 저는 그냥 불이 나오는 가스레인지가 좋더라고요.
1: 어, 왜요?
0: 왜냐면 불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시각적으로.
1: 아.
0: 인덕션은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저는 위험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1: 인덕션이 오히려?
0: 네. 그래서 그냥 시각적으로 확 눈에 들어오는 가스레인지가 훨씬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근데 저는 또 인덕션파긴 하거든요. 이게 이 평평하다는 것도 그렇고 전 그 불이 보이는 게 좀 무서워요. 예, 무섭게 느껴지기도 해서. 아, 그래서 인덕션파도 있는데 사람마다 참 이 또 보는 것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0: 그렇죠. 9110님. 저는 청소도구들이요. 청소하는 거 좋아해서 도구들을 이것저것 써보는데요. 요즘 청소도구들 너무 예뻐서 청소하기 아까워요.
1: 청소도구들도 진짜 기능적인 것을 빼놓고 발전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0: 맞아요. 그래서 전 청소도구가 제가 아까 욕실 이제 이 네. 말씀 드렸는데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 개미지옥이란 말 쓰잖아요. 어. 청소도구가 그런 것 같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게 자 어떤 걸 청소하는 청소도구가 있어요?
1: 네.
0: 그러면 깔끔한 걸 원하는 분들은 그걸 또 소독하는 뭔가가 필요해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그러면 그 소독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것도 또 깨끗해야 되니까 또 관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 거리가 있으면 거리를 또 관리해야 되고.
1: 그렇죠.
0: 이게 끝이 없는 게 이 도구의 세계 같더라고요.
1: 아,
0: 청소도구.
1: 정말. 청소가 그래서 진짜 간단히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듯 하면서도 진짜 초고수들은 또 간단히
0: 맞아요,
1: 하잖아요.
0: 맞아요.
1: 오히려. 미미님 청소도구 많이 사셨나 봐요. 얘기하신 거 보니까. 자 이어서 어떤 디자인을 만나볼까요?
0: 앞에는 집 얘기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사무공간 얘기를 해볼 텐데 사무공간도 생각해보면 디자인 요소가 엄청 많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역시 사무공간이 어떻게 출발했느냐부터 시작을 해요.
1: 네.
0: 생각해보면 이게 노동하는 공간이잖아요.
1: 네.
0: 예전에는 노동하는 공간이 대부분 야외였습니다.
1: 그쵸.
0: 농업, 어업, 광업,
1: 맞아요.
0: 1차 산업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사무직 노동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금은 전체 노동자 가운데 사무노동자가 3분의 2 정도 된대요. 근데 사무노동자라고 하면 이제 필요한 물품들이 있죠.
1: 네.
0: 그리고 되게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고층 빌딩이 전제라는 거예요. 농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1: 그렇죠. 같은 면적에.
0: 네네. 근데 이제 사무직은 막 무거운 게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니까
1: 네.
0: 사람만 들어가는 거니까
1: 그렇죠.
0: 고층 빌딩을 세우고 그 사무공간을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뭐 책상, 의자, 캐비닛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또 흐름과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1: 네.
0: 이제 초기에는 책상을 이제 롤톱 데스크라고 해서 과거에는 책상 밑에도 서랍장이 있고 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많이 있고 우리 어릴 때 책상 생각해보면
1: 기억나죠.
0: 그렇죠. 위에도 책꽂이가 있었잖아요.
1: 맞아요.
0: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사무가 이제 사무직 노동자들의 일이 집적되고 네. 발전하고 뭐 정보 양이 많아지면서 개인의 정보 자료가 아니라 각자가 하는 일의 정보는 공용돼야 되고 공유돼야 되고 누구나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
1: 네.
0: 이런 의식이 생기면서 캐비닛이라는 게 이제 사무실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 아.
0: 한 3, 40년 전에는 캐비닛 없는 사무실은 생각할 수가 없었죠.
1: 맞아요.
0: 거기 딱 열면 이제 뭐 연도별로 분야별로 네. 서류철들이 쭉 있는 거잖아요. 근로 자료가 가면서 책상은 플랫한 데스크가 됐대요.
1: 아.
0: 그러면 그 원래 있던 짐이나 책꽂이나 자료철들 자리는 뭐가 대체했느냐.
1: 네.
0: 계산기, 타자기, 전화기 그러다가 PC와 이제 데스크탑, 뭐 와, 노트북 이런 걸로.
1: 지금에 좀 가깝게 온 거네요.
0: 그렇죠.
1: 이 사무실이라고 하는 공간의 변천사를 보는 것도 좀 재밌겠어요.
0: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요즘 분들이 많이 경험하실 텐데
1: 네.
0: 파티션의 등장입니다.
1: 파티션.
0: 네.
1: 파티션이 있는 걸 좀 선호할까요? 아니면
0: 많은 분들이 이제 책상과 책상 사이의 거리가 멀다면 충분하다면 파티션이 없는 걸 선호하시겠죠?
1: 네.
0: 그런데 현실에서는 책상과 책상이 거의 맞붙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파티션이 없다면 앞에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도 참 재미난 게 예전에 옛날 드라마들 있잖아요.
1: 네.
0: 예를 들면 뭐 80년대 KBS에서 했던 손자병법 같은 드라마.
1: 진짜 오랜만이네요.
0: 가끔 그런 영상을 찾아보면
1: 네.
0: 책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왜냐하면 사무직이 쓰는 사물이라는 게
1: 네.
0: 전화기랑 타자기 정도거든요.
1: 본인 노트 이런 거.
0: 그렇죠. 그러면 진짜 앞에 사람, 옆에 사람이랑 뭐 파티션이 있거나 없거나 바로 대화가 가능해요.
1: 아.
0: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모습이죠.
1: 이게 만약에 그 80년대 사무직과 지금 사무직 이게 막 바꿔서 해본다 사무실을 서로 바꿔서 아. 근무하라고 막 한 달만 이러면 되게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0: 엄청 적응하기 힘들겠죠.
1: 네.
0: 근데 이제 파티션의 장점은 뭐냐면 요즘엔 조직이 유연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1: 그쵸.
0: 예전에는 뭐 부서가 딱 정해져 있고 그 부서에 들어오면 평생 그 부서에서 일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워낙 트렌드가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네. 어떤 부서가 직군이 바뀌기도 하고 뭐 TF 같은 게 꾸려져서 합쳐졌다가 뭐 다시 흩어지기도 하고 네.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걸 도움을 주는 게 바로 파티션의 존재인 거죠.
1: 네.
0: 그러면 사무 공간이 똑같아도 이렇게 팀 나눴다가 이렇게 분류했다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1: 미미님 일하시는 그 출판사 공간은 어때요?
0: 제가 일하는 출판사는 보통의 출판사보다는 사무 공간에 좀 가까워요.
1: 네.
0: 그러니까 오래된 출판사들은 옛날 뭐 또 옛날 얘기지만 아들과 딸의 이제 후나미가 일했던 것처럼 정겨운 느낌, 네. 좀 따뜻한 느낌, 시간이 좀 쌓여 있는 느낌 이런 게 드는데 제가 일하는 출판사의 건물은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기도 한데 그냥 뭐 증권사 사무실과 비슷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재미난 건 뭐 이것도 이제 사무 공간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1: 네.
0: 저희는 뭐 대표든 본부장이든 평사원이든 모두 똑같은 책상 한 자리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사무실에 와보면 어디가 대표 자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1: 일부러 그렇게.
0: 어떤 수평 조직의 문화를 디자인에 반영한 거죠. 네. 배치에다가. 물론 장단이 있습니다. 뭐 이제 겉으로 보면 이제 수평적으로 보이죠.
1: 네.
0: 하지만 이제 그 대표님의 옆자리에 앉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1: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 그 사람인가요 혹시 미미님이?
0: 그렇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최근에 네. 이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제가 한 이틀 정도 옆자리에 앉았거든요.
1: 네.
0: 아 제가 평소에 그렇게 뭐 권위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아 상당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1: 아 이 수평적 분위기에 이 사무실 인테리어 이 디자인 네, 여기 좀
0: 잠깐 일어나려고도 하다가도 네. 아씨 계시네. 더 앉아 있어야 되나?
1: 그 소리내서 얘기하신 건 아니죠? 속으로 아직 계시네? 네,
0: 하지만 제 행동에 분명 영향을 미친 건 맞습니다.
1: 아, 재밌습니다. 자, 이용상님. 섬짓하고 무서운 디자인이라면 무기들의 디자인입니다. 무기. 무기의 효용이란 결국 살인인데 잘 죽이기 위한 디자인인 거잖아요. 특히 요즘은 피지컬 AI 킬러 로봇들 중에 강아지 모양한 전쟁 아이고, 무기도 있더라고요.
0: 와. 속이기 위해서?
1: 아, 이건 진짜 좀...
0: 그러네요.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1: 네.
0: 아, 삼사팔사님 옛날에는 사무실 대표 전화가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많은 소통을 그 대표 전화로 하니까
1: 네.
0: 그럼 뭐 거기 전화해서 바꿔주면 또 뛰어와서 받기도 하고
1: 그렇죠, 맞아요.
0: 그런 장면이 있었겠죠.
1: 맞아요.
0: 이 책에서 또 하나 사무실에 있는 네. 디자인 중에 얘기하는 게 의자예요. 그 의자야말로 정말 이 사무직 노동자 때문에 생겨난 물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서 일하는 장면이 대다수죠.
1: 그렇죠.
0: 가끔 앉거나 누워서 쉬거나 뭐
1: 그렇죠.
0: 참 먹을 때 이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몸은 애초에 서서 활동하게끔 오랫동안 진화해 왔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있으면 S자 척추 모양이 딱 이제 잡혀 있는데 사무실에서는 앉아서 일을 하잖아요.
1: 맞아요.
0: 앉아서 일을 하면 이 척추가 C자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육 관절이 다 위축되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무직 노동이 들어오면서 가장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발전한 가구가 도구가 바로 의자라고 저자는 얘기하더라고요.
1: 의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0: 그렇죠. 그래서 왜 한때는 우리도 뭐 IT 업계들 막 한창 네. 활성화될 때는 어떤 브랜드의 의자를 그 회사가 제공하느냐가 중요한 복지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1: 와, 그러네요. 거의 회사 계급도처럼 이렇게 되는
0: 맞아요,
1: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재밌습니다.
0: 저희 회사도 꽤 손꼽히는 그 사무용 의자를 제공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공고를 낼 때
1: 네.
0: 이걸 저희 회사의 중요한 복지로 그냥 거기 브랜드 명을 넣습니다. 이 브랜드의 의자를 우리는 쓰고 있다.
1: 아니 저는 지금 이게 만들어질 때 그 디자인 의도와 상관없이도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그 동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또 그 디자인의 의도처럼 읽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 사연방 보면서 우리 카페인분들 보내주신 사연 보면서 또 느끼고 있습니다. 이 캔모자 제가 쓰고 있는 거 원래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는 전 모르겠으나 아까 미미님이 얘기하신 입으로 지금 사연 흐름이요. 군데군데 우리가 지금 뭐 의자 얘기하고 뭐 이렇게 가도 군데군데 고은님 하루 안 감아도 괜찮아요. 뭐 지금 아 고은님 뭐 보기에는 지금 그 안 감은 것 같진 않은데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거에만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 저는 그래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능이 그런.

0: 나 지금 마치 그렇게 돼버렸어요.
1: 근데 말씀이 너무 공감되는 게 의자도 똑같아요.
0: 어떻게
1: 그러니까
0: 해서든.
1: 그게 되게 복지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생각하면 아, 이 회사는 정말 나에게 오래 일하기를 기대하는구나.
0: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면
1: 그렇게 좋은 의자를 오래 앉아 있어도 몸이 편한
0: 심지어 척추 보호가 되는 그런 의자를 준비했더라.
1: 그렇죠. 왜냐하면 불편하면 내가 불편해서라도 잠깐 일어나서 쉴 거 아닙니까?
0: 아, 그렇게 안정해보려면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네. 카페님들 저는 머리 감고 왔습니다. 색깔 때문에 섰어요. 색깔 때문에. 자, 음악을 듣고 가시죠.
1: 네, 저희가 너무 비관적인 얘기를 나눈 것 네. 같은데 위로가 되는 노래 들려보려고 네. 합니다. 이석훈이 부른 우리 다정한 동화 속의 주인공이 돼요.
0: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북트리거에서 나온 김신 작가의 책 디자인 뮤지엄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집 봤고요. 이제 사무실 살펴봤고요. 이제 또 어디로 갈까요?
1: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은 디자인을 경험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저자가 설명하는 공간이 스마트폰입니다.
0: 우리 참깨나라 조연출님은 스마트폰 디자인 얘기를 하셨거든요.
1: 맞아요.
0: 관심사다.
1: 근데 이게 스마트폰 겉의 모양이 아니라, 왜냐하면 모양은 아까 TV 말씀드렸다시피
0: 네.
1: 지금 별로 구분이 안 됩니다. 네,
0: 그쵸.
1: 스마트폰의 디자인의 핵심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겁니다.
0: 어.
1: 그러니까 어떤 이거 무슨 기능이다, 이건 뭘 해주는 거다, 이런 것을 텍스트가 아니라
0: 네.
1: 아이콘이나 이미지로 우리에게 기능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리고 터치하게 만들잖아요.
0: 그렇죠.

0: 뭐 어떤 앱 안에 들어가서 쓸 때도 똑같아요. 재생, 멈춤 이런 것도 다 그 사인에 맞춰서 하잖아요. 저자는 바로 이렇듯이 복잡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압축하고 단순화한 이 아이콘.
1: 네.
0: 이게 지금 어떤 디자인의 최첨단?
1: 오.
0: 가장 많은 뭐 시도와 도전이 벌어지는 곳?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고 사용하는 것?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1: 진짜 일상의 디자인 했을 때 가장, 정말 가장 손 안에 쉽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 스마트폰 속 디자인이었던 거네요.
0: 그쵸.
1: 누리고 있으면서도 인지를 잘 못했네요.
0: 우리가 어떤 어플을 보면 그냥 그 어플에
1: 네.
0: 그 아이콘의 모양만 봐도 이건 뭘 해주는 거다. 이런 걸 바로 알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거기 전화 걸 때 여전히 수화기가 들어있고 뭐 우리 PC에서도 저장할 때 플로피 디스크가 지금도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이제 변화상을 그대로 반영하진 않지만 예전의 상징이 훨씬 강하게 지금 힘을 갖고 있는
1: 네.
0: 거죠. 그럼에도 통용이 되는 거니까.
1: 아, 진짜 얘기하시니까 그러네요. 전화 버튼 자체의 생김새가 요즘 그렇게 생긴 전화기 안 쓰는데 그렇게 여전히 네. 옛 방식의 수화기가 있다는 거지.
0: 거기다가 스마트폰 모양을 그려넣는다면 전달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1: 네.
0: 네.
1: 재밌습니다.
0: 저자가 이 부분을 디자인에서 따로 한 개의 장으로 다루고 있는 이유가 상징 기호와 도상 기호의 구분 때문인데
1: 네.
0: 상징 기호는 문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자는 우리가 새라고 쓸 때 그 모양하고 의미하고 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도상기호, 즉 표지판에 있는 그림 같은 것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쉽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폴더 있잖아요, 폴더.
1: 네.
0: 그게 옛날 서류 처리잖아요.
1: 그렇죠.
0: 그걸 그대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걸 누가 회사 입사했다고 신입사원 교육할 때 아, 요거는 우리 사무실, 우리 회사에서는 폴더 모양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요즘 막 태블릿 PC 쓰는데
1: 네.
0: 그런 걸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1: 그렇죠.
0: 이 도상기호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고 그게 최적화돼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현실이 지금 벌어진 거라는 거죠. 스마트 세상이 되면서.
1: 재밌습니다. 진짜 지금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라디오 앱 모양 같은 것. 이제 예전 그 라디오 모양이잖아요.
0: 그렇죠. 주파수를 잡는 요 안테나가
1: 맞아 안테나가
0: 올라와
1: 꼭
0: 있죠.
1: 있고.
0: 네.
1: 맞아요. 우리 EBS 앱 모양은 이제 물론 이제 반디 여기도 이제 안테나가 솟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포기 못하는.
0: 그러니까 그걸 안 써본 사람들도 그걸로 이해하고 통용되잖아요.
1: 네.
0: 저자가 이런 디자인의 언어, 뭐 픽토그램이라든지 이런 아이콘들이 그래서 권력자의 언어가 아니라 공공의 언어다.
1: 네.
0: 보편화와 표준화가 된 언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게 올림픽의 픽토그램입니다.
1: 딱 그러네요.
0: 종목 바로 우리 알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 공 같은 도구 하나랑 이걸 다루는 사람 딱 두 개의 단순한 조합만으로 20, 30개가 되는 종목들을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가 어떤 올림픽을 뭐 서울 올림픽을 하든
1: 네.
0: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하든 뭐 런던 올림픽을 하든 사실 크게 다르지 않게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언어라는 거죠.
1: 이게 명료하죠.
0: 맞아. 이게 갖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세계화 시대 이런 시대에
1: 네.
0: 훨씬 어울리는 방식의 언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1: 맞아요. 이런 것들도 뭐가 있나요?
0: 가장 강력한 거.
1: 네.
0: 전 세계 문화를 막론하고 현대 문화에서 다 똑같이 쓰는 게 있습니다. 비상구 픽토그램입니다.
1: 비상구 여기도 지금 제 눈이 닿는 곳에도 있습니다.
0: 그러네요. 저건 정말 어디를 네. 가도 왜 그래야 될까요?
1: 정말 비상시에
0: 그렇죠.
1: 무조건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그때 만약에 저걸 생각을 해야 된다면 혹은 나라마다 문화마다 차이가 있어서 누군가 알려줘야 된다면 그런데 막 재난 상황에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일수록 익숙하고 보편적인 기호가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 근데 요즘에 네. 저런 뭐 비상구 기호가 아닌 것들은 너무 세분화되고 달라지고 있어서 이 기술에 익숙한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키오스크에 나오는 이런 새로운 모양들입니다.
1: 아, 이 또 개성 발산하고 싶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그렇죠? 또 업체마다. 눈길을 끌어야 되니까.
1: 맞아요.
0: 그게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광고판 역할도 하잖아요.
1: 아, 그렇죠.
0: 예. 네.
1: 근데 거기 적응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고.
0: 네, 그리고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 어떤 그 노년에 대한 일종의 혐오 정서 같은 것도 좀 있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누가 키오스크 앞에서 조금 머뭇거리나 서성거리면 놀려요.
1: 네.
0: 이것도 적응 못하냐.
1: 네. 그러니까
0: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저를 그런 식으로 놀리거든요.
1: 지금 놓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0: 2초만 멈칫해도
1: 너무 야박하네요. 2초 바라볼 수도 있지 키오스크를.
0: 그래서

0: 아니요, 저 잠깐 생각한
1: 어,
0: 거라고.
1: 그냥 생각한 거라고요?
0: 이런
1: 네.
0: 문화는 좀 지양될 필요가 있다.
1: 아, 그래요? 우리 무슨 갑자기 러닝 대회 딱 이렇게 이제 뛰어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키오스크 앞에서 바로 움직여야 되는 그 너무 기계 같잖아요.
0: 그좀 어떨 때는 의식이 돼서
1: 네.
0: 빨리빨리 눌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머뭇거리면 안 된다.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뭐 비상구만큼은 아니겠지만 왜그 우리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도 그 장바구니 모양은
0: 아,
1: 카트
0: 네네.
1: 모양
0: 그쵸.
1: 그늘 비슷하잖아요.
0: 네.
1: 장바구니 드는 형태든 아니면 밀고 가는 카트 장바구니 형태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누가 봐도 딱알수 있을 법한
0: 그쵸.
1: 방식이라서.
0: 그리고 대표적인 게 공항에 있는 픽토그램들이요.
1: 아.
0: 왜냐면 공항은 애초에 다른 문화랑 언어의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이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공통의 언어를 사실 써야 되는 전제가 깔려있는
1: 오,
0: 공간이겠죠.
1: 네. 아, 재밌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다시 보게 되네요. 김소영님, 재밌을 것 같아요. 디자인 뮤지엄 읽어봐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0: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재미난 소재도 많으니까요.
1: 네.
0: 천천히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1: 네.
0: 유영준님, 반짝! 방금 블루베리 봉지를 가위로 자르는데, 가위가 없었다면 참 불편했을 것 같아요. 누가 발명했는지 궁금해지네요.
1: 그쵸.
0: 이런 것들은 또
1: 가위.
0: 발전이 있잖아요. 왼손잡이를 위한 가위도 나오잖아요. 예. 네.
1: 맞아요. 자, 0389 쓰신 카페이님, 세종대왕님께서 창의적으로 만든 한글 하나의 디자인 같다.
0: 그렇죠. 이거 엄청나게 그 기능과 그리고
1: 네.
0: 우리 그 성대 이런 음성을 내는 신체
1: 맞아요.
0: 기구의 모양이 반영된 디자인이죠.
1: 한글 진짜인 대단한 거예요, 정말. 그쵸?
0: 맛 놓고 기억 잘알수 있는 언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야무지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책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미님,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고맙습니다.
1: 사라 바렐리스의 King of Anything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핸드폰 앱으로 호출하면 곧바로 달려오는 스마트 안심 셔틀. 학교와 돌봄 시설, 집 근처 어디든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데요. 여러 대가 동시에 운행되고 있어 여기저기서 호출이 와도 기다릴 걱정 전혀 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동승 보호자가 있는 데다 셔틀의 실시간 위치도 확인할 수 있어 부모들의 호응이 높은 건 물론이고요. 더 많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걱정 없이 돌아다니도록 돕는 일. 우리 모두의 세상이 한 뼘 더 넓어지는 일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높은 산들로 빙 둘러싸인 강원도 화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마저 산 너머 산인 이곳에 뜨문뜨문 오가는 대중교통 대신 어린이의 발이 되어주는 콜버스가 있습니다.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영어 공부 얼마나 해야 잘하게 될지 답답하신가요?
2: Don't worry. If you study with us, you can do it. Join us Monday to Saturday at 7:20 a.m.
1: Easy English에서 만나요. 영어 이지하게.
3: Easy English.

0: 이벤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게임과 여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서 젊은 층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今日の会話 요코 聞いてください。
1: ねえ、確かドユンってミステリーとか好きだったよね。
2: うん。

0: 44페이지 오늘의 간지.
1: 자, 오늘의 한자는 풀해 해부
0: 가이보. 이마와 학교에 가엘 등의 동물을 이용한 가이보 실습은 금지になってますよね.
1: 요즘은 학교에서 가엘 등의 동물을 이용한 개구리 등의 동물을 이용한 가이보 실습 해부 실습은 금지になってますよね. 금지되어 있지요. 선생님은 昔 これ やりました?
0: あ、 やったような気がしますね。
1: ですよね。私は昔これ、カエル、

0: 아주 보통의 생활 어휘 100선. 오늘의 생활 어휘 그첫 번째는요.
1: 오시나베떼.
0: 오시나베떼. 자, 오시나베류라고 하는 표현이 그 유래인데요. 오시나베류 하면 모든 것을 다 나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나베떼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일렬로 이렇게 나열하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대체로 이런 뜻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1: 今年の上半期の業績はどうでしたか?
0: 上半期 하면은요, 상반기를 말하고 반대로 하반기라고 할 때는
1: 下半期.
0: 下半期라고 합니다. 上半期, 下半期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今年の上半期の業績はどうでしたか? 올 상반기의 실적은 업적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실적은 어땠습니까?
1: 店舗によって多少の差はありますが、 上半期の売り上げはおしなべて良好です。
0: 店舗 によって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점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上半期の 売り上げは 상반기 売り上げ 매출은 오시나베테료고데스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대체로 양호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今年の上半期の業績はどうでしたか? 店舗によって多少の差はありますが、 上半期の売り上げはおしなべて良好です。
0: 자, 두 번째는요.
1: かけがえのない。
0: 가けがえの ない. 가けがえ라고 하는 것은요. 대체하는 것, 뭐 예비품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가けがえの ない. 여기서의 노는요. 가가 이렇게 노로 바뀐 걸로 가けがえが ない. 즉 대체할 것이 없다. 예비품이 없다. 라는 말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몹시 소중한 이란 뜻을 나타냅니다. 가케가에노 나이 뭐뭐뭐 이런 걸로 쓰이죠.
1: 転職するって本当ですか?
0: 転職する 이직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1: 入社してから今日まで皆さんと一緒に過ごした3年間は
0: 예, 입사한 후 今日まで 皆さんと 一緒に 過ごした 3年間は 여러분과 함께 보낸 이 3년은
1: 私にとってかけがえのない日々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0: 私にとって何々にとって桃에게 있어서 즉 제게는 かけがえのない日々でした。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寂しいですけど 奥田さんの新たな挑戦を応援しています。
0: 아, 좀 아쉽기는 하지만 서운하지만 사비씨 쓸쓸하다 외롭다 그러니까 뭐 서운하기는 하지만 오쿠다산노 아라타나 초세 아라타나 이거는 새로운 이런 뜻으로 쓰이죠. 아라타나 초세 새로운 도전을 오엔시테이마스 응원하겠습니다. 가케가에노 나이 뭐뭐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몹시 소중한 이란 뜻을 나타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転職するって本当ですか? ええ、入社してから今日まで皆さんと一緒に過ごした3年間は私にとってかけがえの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하는 방법 같은 거를 제안해 줘요. 호라, 자 보세요. 호라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주의를 끌고 이럴 때 쓰는 거죠.
1: すごい! こんなにすっきりしたキッチンになるってわかるとやる気も起きるわ.
0: すごい! 아, 대단하다. 이렇게 스키리시다 키친이 나르, 스키리, 아주 깔끔한 주방이 될 수 있다는 걸 와카르토 알게 되니까 야르키모 오키루와 의욕도 생기네.
1: 현장의 이 토코로모 미츠케테 호메테 크레테르노모 사스가다네.
0: 현재 상태의 이 토코로 좋은 점은 그 좋은 점도 찾아서 호메데 그레르 호메르 칭찬해 주는 것도 사스가다네. 과연 대단해요. 뭐 AI 때도 요구 호메데 그레르ですよね. 네. 그래서 また 오 간바로까나 って 기념이 나りますけど. 하이, 그래서 의미를 考えながら もう一度 요구 聞いてください.
2: どうしたの? 腕組みして ずっとキッチンを眺めて
3: ずっと欲しかったセイロを買ったはいいものの、収納場所がなくって。母さん、捨てられないタイプだもんね。これを機に断捨離したら? そうしようと思って。でも、収納は何をどうすればいいのやら。
2: AIに相談してみるのはどう?
3: え? 収納方法まで教えてくれるの?
2: こうやって撮った写真を見せたら、片付けの仕方とかを提案してくれるよ。 ほら!
3: すごい! こんなにすっきりしたキッチンになるってわかるとやる気も起きるわ。
2: 現状のいいところも見つけて褒めてくれてるのもさすがだね。
1: 51페이지 口になじませる
0: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는 모노노
1: 日本語の勉強を頑張ってはいるものの、なかなか上達しません。
0: 頑張る 노력하다. 頑張ってはいる. 頑張っている 노력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頑張っては 이거는 강조 표현이죠.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는 하고 있긴 하지만 하고 있지만 なかなか上達しません. 上達する 실력이 늘다.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아요.
1: 誤ったものの 彼女の態度がそっけないんだよ。
0: 謝る 사과하다 そっけない 이거는 무뚝뚝하다 쌀쌀맞다라는 뜻으로 謝ったものの 사과는 했지만 했는데 彼女の態度がそっけないんだよ 그녀의 태도가 쌀쌀맞아 좀 무뚝뚝해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1: 応募者は多いものの 募集条件に合う人は少ないですね。
0: 応募者は多いものの 多い 많다 많기는 하지만 즉 応募者 응모자 지원자는 多いものの 많지만 募集条件に合う人は少ないですね. 모집 조건에 合う 부합하는 사람은 적네요. 이렇게 모노노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예상되거나 또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문장 완성하게 함께 해보죠.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찜기를 산 건 좋은데 수납할 공간이 없어서 말이야. 우선 사다.
1: 가우.
0: 산 것은 좋다.
1: 갔다와이. 갔다와이모노노. ずっと欲しかったセイロを買ったはいいものの収納場所がなくて.
0: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다, 알다?
1: 와카루, 와카테이루, 와카테이루모노노. 아타마데와 와카테이루모노노, 음악을 이해하라와세마센.
0: 이해하라와스 말로 표현하다라는 거고요. 바쁘기는 하지만 알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쁘다.
1: 이소가시, 이소가시이모노노. 이소가시이모노노. 充実した毎日を送っています.
0: 忙しいものの 바쁘기는 하지만 充実した毎日を送っています. 알찬 충실한 알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노노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0: 입니다. 납기?
1: 納期. お客様から納期を早めてほしいと連絡がありました.
0: 납기라고 할 때는 납은 노로 읽어서 納期라고 하는데요. 早める 이거는 앞당기다. 오客様から納期を早めてほしいと連絡がありました. 고객으로부터 납기를 早めてほしい 앞당겨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납득.
1: 납득. みんなが納得できる結論を出しましょう.
0: 여기에서는 納得와 같이 낫하고 읽혔는데요. 민나가 납득되기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립시다. 결론을 내립시다. 결론을 내립시다. 결론을 내리다. 자, 납입, 납품하다 또는 회비 등을 물다라고 할 때는
1: 오사메르.
0: 오사메르.
1: 取引先に 商品を 무진히 오사메ました.
0: 取引先, 거래처. 取引先に 商品を 무진히 오사메ました. 하면 거래처의 상품을 무사히, 무탈하게 납품했습니다. 자, 이렇게 회비 등을 물다 또는 납품, 납입하다 할 때는 오사메르라고 읽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2: 皆さん こんにちは. 8月 15日 土曜日、 楽しい日本語の時間になりました。 進行のワンミレンです。
3: セラクトールです。
2: 今日のタイトルは
3: 謎解き待ち歩きでお出かけを満喫。
2: 수수께끼 풀며 즐기는 거리 산책. 선생, 先生は今ですね、一番行きたい日本の観光地、または都市、どこですか?
3: そうですね、都市であればずっと行きたいと思ってるのは金沢とか名古屋ですかね。
2: あ、そうですか。はい、特に名古屋は独自の食文化とか、
3: 喫茶店文化とかそういうのがあって、それがすごい興味深くて、ぜひ本場の味とか雰囲気を楽しみたいと思ってますね。名古屋の食文化の特徴といえば何がありますかね。まあ代表的なもので言うと、まあひつまぶし、まあ私はあんまりうなぎは好きじゃないんですけれども、ひつまぶしとか、あと味噌を使った味噌煮込みうどんとか、いろいろありますよね。
2: 味が結構濃厚な味をしていると、それが多いかもしれないですね。名古屋へ新聞な、飲食文化는요 조금 이제 간이 진하다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우나기 장어를 활용한 名古屋만의 음식 장어 덮밥인데, 뭐 선생님께서 장어를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그렇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유명하고, 또 미소, 이 된장을 베이스로 한 우동이라든가 또는 미소 카츠,
3: これも有名ですよね。あと韓国で結構今混ぜそばってよくありますよね。混ぜそばですか。あれも元々は台湾から確か来たと思うんですけども、日本で有名になったのって確かあれも名古屋からだと思うんですよね。結構いろんなものが、名古屋は食文化がいろいろ面白い食文化がありますよね。じゃあ、그래서
2: 선생님께서는 名古屋へ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名古屋の 食文化の 특징을 言ってみなさいとか、そういうの出るかどうかわかりませんけど、 수수께끼를 풀어가면서 거리를 즐긴다. なかなか面白いかもしれませんね。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토요 진검다리입니다.
3: 대가까리.
2: 대가까리 하면은 단서, 실마리.
3: 작은 메모가 사건 해결의 대가까리になりました.
2: 대가까리になりました 하면은 이거는 단서가 되었습니다라는 뜻인데요. 작은 메모가 사건 해결의 대가까리になりました. 사건 해결,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되었습니다.
3: 메자스.
2: 메자스. 목표로 하다, 지향하다.
3: 今年は日本語能力試験 N1 合格を目指しています。
2: 올해는

0: 자신의 고유한 역사라던가 문화를 후레르 만지다, 즉 접하다, 문화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1: また謎を解くには観察力や推理力が求められるため
0: 또한 나소토크니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관사츠력, 관찰력과 수리력, 추리력이 모토메라레루 요구된다. 추리력이 필요한 만큼
1: 나카마토 교력시나가라 도전すると 楽しさも 倍増するでしょう.
0: 나카마토 교력시나가라 나카마 동료들이죠. 동료들과 협력해 나가면서 도전すると 즉 협력해 풀어나가면 더 재미가 있을 것이다. 바이소스를 배가 하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듬는다면은 동료와 협력해서 조센스르도 도전하면 즉 풀어나가면 재미도 바이소스를 대셔 더 커질 것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この 나고야현의 나조토키 마치알키도가 도전해보세요.
1: 私はでも食べてばっかり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
0: 그룹의 나조토키나とかが あったら面白いかもしれませんね. はい、それでは意味を考えながら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最近人気観光地を舞台にした謎解き街歩きが全国各地で人気を集めています。 実際に街を歩きながら看板や建物、モニュメント、お店などを手がかりに謎を解いていく体験型イベントです。謎を解くたびに次の目的地がわかる仕組みになっており、観光とゲームを同時に楽しめることから友人同士や家族、カップルまで幅広い世代に人気です。参加者は 専用のキットやスマートフォンのアプリを使って問題を解き進め、ゴールを目指します。所要時間は2から4時間程度が一般的で、自分のペースで街を巡れるのも魅力の一つです。普段は見過ごしてしまうような風景や素敵なお店に出会えたり、その土地ならではの歴史や文化に触れたりできます。また、謎を解くには、 観察力や推理力が求められるため、仲間と協力しながら挑戦すると楽しさも倍増するでしょう。
1: 58페이지 土曜のやりとり.
0: 자, 오늘의 대화입니다.
1: 今日は普通のデートじゃなくて 謎解き街歩きにして正解だったね。
0: 오늘은 普通の 데이트, 일반적인 데이트, 즉 평범한 데이트가 아니라 謎解き街歩き, 수수께끼 풀며 거리 산책으로 해서 그렇게 하기를 正解だったね. 자, 正解다, 정답이다 라는 뜻인데 그러한 선택이 옳았다거나 잘했다라고 할 때 세이카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거리 산책을 하길 잘했네.
1: 一緒に考える時間がすごく楽しかった.
0: 같이 생각하는 시간, 즉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
1: 관광명소だけじゃなくて 가와이 잡가야산도 見つけられたしね.
0: 관광 명소뿐만 아니라 가와이 잡가야산, 아주 예쁜 잡화점도 발견할 수 있었고, 미츠케루 찾다 발견하다.
1: 아노미세 콘도 유쿠리 미니 이키타이나.
0: 그 가게는 콘도 다음에 천천히 구경하러 가고 싶어.
1: 이츠모노 미나레타 마치나미가 ワクワクする冒険の舞台に変わったようで楽しかったな。いつもの평소의즉늘미나레다미나레를
0: 여러 번 봐서 익숙한 거죠. 그래서 미나레타 마치나미가 평소에 즉 늘 보던 아주 익숙한 거리 풍경이 ワクワクする冒険の舞台 설레는 모험의 무대로 가왔다요데 楽しかったな. 바뀐 것 같아서 정말 즐거웠어. 그러니까 평소라면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보지 않아서 또 익숙한 풍경이라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나레타 마치나미가 ワクワクする冒険の舞台に 変わる. 그れはなかなか面白いでしょうね。
1: まるで宝探しをしている気分だったね。

0: 바카라 사가시 보물찾기입니다. 마루데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그런 기분이었어.
1: 次は違うコースにも挑戦してみようか。
0: 다음에는 違うコース、違う다른 코스에도 도전해 볼까?
1: 賛成. また新しい発見がありそうだね。
0: 賛成. 찬성. また新しい発見がありそうだ。또 새로운 발견이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나 코스에 도전してみる. これも楽しいでしょうね. 楽しそうですね. 하이, 의미を考えながら 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今日は普通のデートじゃなくて
3: 謎解き待ち歩きにして正解だったね。うん、一緒に考える時間がすごく楽しかった。観光名所だけじゃなくて可愛い雑貨屋さんも見つけられたしね。あのお店、今度ゆっくり見に行きたいな。いつもの見慣れた街並みがワクワクする冒険の舞台に変わったようで楽しかったな。まるで宝探しをしている気分だったね。次は
2: 違うコースにも挑戦してみようか。賛成。また新しい発見がありそうだね。
1: 60페이지 楽々言葉相談所.
0: 5월 29쪽 무야미니. 자, 이것과 야타라 이거를 바꿔 말할 수 있나요?
1: はい、テキストでは、むやみに人を疑うのは良くないよという例文でしたけれども、これをやたら人を疑うのは良くないよ、やたら人を疑うのは良くないよ、このように言い換えることはできるんですが、少し意味合いが違います。むやみにというのは十分な理由がなく、やたらというのは必要以上にというような意味です。
0: 오늘 질문에서요. 무야미니 대신에 야타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봤는데 바꿔 쓸 수는 있지만 그 좀 뜻이 차이가 있다. 무야미니 十分な 이유가 나고 충분한 이유 없이 뭐 근거 없이란 뜻이고요. 야타라 하면은 필요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즉 지나치게란 뜻을 나타냅니다. 무야미니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함부로 분별 없이 이런 뜻을 나타내거든요. 저 여기에는 신중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야따라라고 하는 거는 야따라 또는 야따라니라고도 하는데 지나치게 정도나 횟수가 많은 모양입니다. 마구, 몹시, 유난히, 무턱대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야미니와 야따라가 무턱대고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지만 무야미니는 신중하지 못하게 또 야따라는 엄청나게 양이 많다 이런 뜻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 무야미니 클릭しない方がいいよ.
0: 이 무야미니 클릭しない方がいいよ 하면은 그 전에 모르는 링크인데 이거 어떡하지 했더니 무야미니 함부로 생각 없이 클릭하지 않는 게 좋아라고 했죠.
1: 最近 야타라 메이와 메일이 도덕노요.
0: 요즘 메이와 메일 이거는 스팸 문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팸 문자가 야타라 너무 많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야타라는 양이나 횟수가 많은 것을 나타냅니다. 하이스리 대화 나조토키 마치야루키노 오하나시 모이시도 요코 키이테 구다사이.
2: 사이킨 인기 관광지를 부타이니시타 나조토키 마치야루키가 全国各地で人気を集めています。実際に街を歩きながら看板や建物、モニュメント、お店などを手がかりに謎を解いていく体験型イベントです。謎を解くたびに次の目的地がわかる仕組みになっており、観光とゲームを同時に楽しめることから友人同士や家族、カップルまで幅広い世代に人気です。 参加者は専用のキットやスマートフォンのアプリを使って問題を解き進め、ゴールを目指します。所要時間は2から4時間程度が一般的で、自分のペースで街を巡れるのも魅力の一つです。普段は見過ごしてしまうような風景や素敵なお店に出会えたり、その土地ならではの歴史や文化に触れたりできます。また謎を解くには 観察力や推理力が求められるため、仲間と協力しながら挑戦すると楽しさも倍増するでしょう。
0: これはですね、私も好きな都市、 だとか、まあ、観光地

T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乐.
1: 오!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 아주 좋아요.
2: 又是好吃的.
1: 아주 좋아요.
2: 又是好吃的.
1: 凉皮. 凉皮, 凉皮.
2: 这个在韩国可以买到.
1: 买到, 对对对对.
2: 而且是现做的.
1: 对对对, 没错, 没错. 이게 凉皮와 가장 가까운 게 중국 식당에 가면 양잔피.
2: 对.
1: 예, 요거 가까운데 不一样，中国的凉皮和韩国的那种羊肠皮不一样。韩国的那个两张皮是有点改良过的。对，按照韩国人的这个口味啊，改良过的。对，这个中国的凉皮呢，还是有一点不一样。 중국의 그
2: 凉皮가
1: 조금 양장피보다 쫄깃하고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커요.
2: 比较宽.
1: 그렇게 보면 됩니다. 조금 더 커요. 좋습니다. 세 단어 보겠습니다. 량피.
2: 량피.
1: 영상.
2: 视频.
1: 视频. 짧은 동영상. 쇼폼.
2: 短视频.
1: 短. 짧다죠. 그래서 短视频. 영상을 올리다.
2: 发视频.
1: 发가 올리다죠. 그래서 发视频. 영상 통화.
2: 视频 통화.
1: 그죠. 통화 그대로 통화죠. 그래서 视频 통화. 폭 면적 범위 등이 넓다.
2: 宽.
1: 宽, 宽, 宽. 투명하다.
2: 透明.
1: 透明. 이 량피의 특성이죠. 宽, 넓고 透明, 투명합니다. 뜨거운 요리, 익힌 요리.
2: 热菜.
1: 네, 热菜. 热 그대로 뜨겁다. 그래서 热菜. 그릇.
2: 碗.
1: 碗, 이완, 량완, 한 그릇, 두 그릇. 네, 완. 비록 A이지만 B하다.
2: 虽然 A, 但是 B.
1: 역시 아주 많이 쓰여지는 고정 격식 중에 하나죠. 虽然 A, 但是 B. 정통의 제대로 된
2: 地道.
1: 아, 地道的 량피. 地道. 각지, 각처, 여러 곳.
2: 各地.
1: 各地. 개량하다, 개선하다.
2: 改良.
1: 改良. 여름 한정.
2: 아, 夏季, 限定.
1: 네, 夏季. 여름철이죠. 限定, 한정. 그래서 夏季, 限定. 맛있는 음식, 미식.
2: 美食.
1: 美食. 한정하다.
2: 限定.
1: 限定. 한정판.
2: 限定版.
1: 네, 版 그대로 판이죠. 그래서 限定版.
2: 如果有的时候这个是一些特别的商品的话，限定版也可以，或者是有的时候呢是限量版。
1: 哦，限量版哦，그렇게도 쓸 수 있군요.

0: 정宗 맛이 제대로다.
1: 味道正宗.
0: 味道正宗.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视频里那种很宽的透明的面叫什么来着?
3: 凉皮, 西安人特别爱吃。
2: 对对, 凉皮。
3: 想吃吗?
2: 天这么热, 中午不做热菜。 吃一碗凉皮一定很舒服。这边有吗?
3: 当然有。虽然说陕西的凉皮最地道，但是各地的改良凉皮也都挺有特色的。是吗?
2: 所以这就是中国人的夏季限定美食?
3: 不限定，一年四季都吃。夏天配着冰汽水。 冬天配着热面汤，我冬天最爱这么吃。这么有魅力吗?
2: 说的我都想尝尝正宗的西安凉皮了。下次冬天咱们一起去西安吃，我请你喝热面汤，你请我吃凉皮，哈哈哈。영상에
0: 나오는 그 넓고 투명한 면 아, 이름이 뭐였더라?
1: 视频里那种很宽的,那个透明的面叫什么来着?
0: 视频里, 영상에 나오는 视频, 영상이죠. 视频里那种很宽的, 아, 그 넓적하고 그리고 폭이 넓고 透明的, 투명한 그 面. 叫什么来着? 아, 뭐라고 그랬더라?
1: 这个什么什么什么来着?这个特别常用。
0: 그렇죠.
1: 아니, 这个怎么说来着?
0: 그러니까요. 아, 뭐라고 하더라? 뭐 이렇게.
1: 아니, 다시 쉐이래죠?
0: 누구였더라? 뭐
1: 아, 叫什么名字来着?
0: 어, 이름이 뭐였더라? 뭐 이렇게.
1: 네.
0: 어, 그래서 什么什么来着? 요거 참 회화에서, 일상회화에서 아주 많이 쓰여지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 뭐였지? 뭐 이렇게. 아, 叫什么来着? 이렇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透明的面, 叫什么来着? 凉皮, 시안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1: 凉皮. 시안人啊, 特别爱吃.
0: 량피, 어, 그대로 얘기합니다. 시안人, 시안, 서안이죠, 중국 서안. 시안人, 特别爱吃. 엄청 좋아해. 에이, 不管是 시안人 爱吃. 每个人都, 每个地区, 其实我也爱吃 량피.
1: 但是那边的特产.
0: 对对对对对对对.
1: 因为西安整个陕西那边, 面食特别有名. 听说他们的面有上百种.
0: 哦，是吗？
1: 对。
0: 哦，很想去西安尝一尝，尝一尝各种面，西安凉皮。对，干脆买回来。几百种不行，但是几个可以的，几种是可以的，几个就可以的。嗯，그래서 시안人 特别 爱吃。 맞다 맞다, 凉皮。
1: 对对对， 凉皮 凉皮。
0: 凉皮 凉皮， 먹고 싶어?
1: 想吃吗?
0: 아, 날이 너무 더우니까 점심은 뜨거운 음식 하지 말고 량피 한 그릇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여기도 있어?
1: 天热啊，中午呢不做热菜，吃一碗凉皮一定很舒服。这边有吗?
0: 아, 그렇죠. 天这么热, 날씨 더울 때, 날 덥습니다. 天这么热，中午 점심 대신 不做热菜, 아이, 요리하지 말고, 不做热菜. 热菜라고 하면 뭐 굳이 뜨거운 요리라기보다는 그냥 요리라고 해도.
1: 对对,就是炒,家里边炒菜,炖菜啊,这种热乎乎的菜.
0: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做菜하면 보통 다 热菜죠.
1: 对对对. 네.
0: 물론, 요 冷菜. 아니, 여기서는 不做热菜, 음식하지 말고, 吃一碗凉皮, 아, 凉皮 한 그릇 먹는 거 一定很舒服. 아, 좋을 것 같은데, 很舒服. 这边有吗? 여기 있어? 당연하지. 산시성 량피가 가장 정통이긴 하지만 지역마다 개량된 량피도 다 특색이 있어.
1: 当然有.虽然说陕西的凉皮最地道,但是各地的改良凉皮也都挺有特色的.
0: 当然有啊.
1: 没错.
0: 당연히 있죠. 虽然说陕西的凉皮,陕西하면 근데 또 醋, 식초.
1: 아, 아, 那是山西.
0: 아, 산시. 아, 对对对对. 아, 我忘了,对对对对对。但是陕西人呢,他们去吃包子饺子也都蘸醋。北方人也都喜欢吃醋。对对对,醋. 陕西的凉皮最地道, 아, 제대로 된, 아, 정통이죠, 最地道. 但是各地的, 각 지역마다 改良凉皮.

0: 양피 개선된 또 산시보다 더 맛있게. 비루쇼 양루추알.
1: 本来是这个新疆对对新疆啊西北啊非常的多但是现在东北的哈尔滨啊黑龙江哦羊肉串也做得很好吃就改良的羊肉串对吧对对对羊皮也都挺有特色的啊特징이있어요특색이있습니다
0: 그래?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의 여름철 한정 메뉴인 거야?
2: 是吗? 所以这就是中国人的夏季限定美食?
0: 그러니까요. 所以这就是中国人的夏季, 여름철, 限定美食, 여름철만 먹는 그런 맛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식이야. 오, 계절을 가리진 않아. 사계절 내내 먹어.
2: 不限定,一年四季. 都吃
0: 그러니까요. 不限定.
2: 我觉得这回答特别有意思。不限定。夏季限定吗？不限定。不限定。四个季节，春夏秋冬，你都可以吃。都可以吃，一年四季都吃。
0: 사계절 내내 먹지. 여름엔 시원한 사이다랑 먹고, 겨울엔 따끈한 면수랑 먹어.
2: 夏天配着冰汽水。 冬天配着热面汤。哦，太浪漫了。太浪漫了。啊，洪老师吃美食也很浪漫。对。
0: 夏天, 여름에는 더우니까 天气很热,所以配着冰汽水,啊,시원한 사이다랑 먹고, 冬天很冷啊,所以配着热面汤,哦吼吼吼吼吼, 아주 따끈한 그런 면수랑 먹지. 난 겨울에 그렇게 먹는 걸 제일 좋아해.
2: 我冬天最爱这么吃。最爱这么吃,
0: 오, 그렇게 매력 있어?
2: 这么有魅力吗？这么有魅力吗？
0: 그렇게 맛있나? 好吃吗? 듣다 보니 정통 시안 凉皮를 한번 먹어보고 싶네.
2: 说的我都想尝尝正宗的西安凉皮了。啊，说的
0: 그렇게 좀 들리네요. 我都想尝尝 맛보고 싶어요. 正宗的西安
2: 凉皮了。啊，洪老师，我突然想到一个事业。什么事业？
0: 等咱们以后啊，广播电台退休了以后啊，我们可以带着韩国的听众朋友们去中国游学哦，很不错呀，讲当地的文化，品当地的美食，然后还可以旅行。好主意，好主意。我觉得我们的听众朋友们肯定喜欢。对，没错。
2: 다음에는
0: 겨울에 우리 같이 시안 가서 먹자. 내가 따끈한 면수를 대접할 테니까 넌 양피를 사.
2: 下次冬天我们一起去西安吃，我请你喝热面汤，你请我吃凉皮，哈哈哈。热面汤是免费的。对对对对对，中国的热面汤都是免费的。免费的啊，但是凉皮要花钱买的。要花钱买，没错。嗯，자 下次冬天
0: 다음에 겨울에 咱们 一起去西安吃，西安에가서먹는데，我请你喝。 热面汤, 내가 면수를 대접할 테니까, 你请我吃凉皮。真会开玩笑。这个不用花我的钱，就花你的钱。 좋습니다. 42쪽입니다. 해설 볼게요. 첫 번째, 디이더. 정통의 본고장에 제대로 된 이 국수집의 유포면은 정말 제대로라 갈 때마다 줄을 서야 해.
2: 这家面馆的油泼面特别地道，每次去都要排队。
0: 그 방금 지금 얘기한 요포면 간단하게 해설되어 있죠. 그 산시성의 유명 비빔면입니다.
2: 아, 真好吃.
0: 오, 是吗?
2: 但是不喜欢油的朋友.
0: 아,
2: 对对对对对。我觉得可以两个人点一份。哦，两个人点一份。哦，先吃尝一尝。
0: 不是那个意思，是因为都吃的话有点油啊，明白。但是不吃的话太可惜，太好吃，太好吃了。嗯，油泼面真的哗，这个油泼上去，好，好，油泼面一定要尝一尝，特别地道，每次去都要安排队，줄을서야합니다. 그는 전통 베이징말을 구사한다.
2: 他说一口地道的北京话，一口地道的北京话是什么样的话？
0: 明天见,不是,明儿见. 정통 현지 음식을 맛보고 싶어.
2: 想尝尝地道的本地美食.想尝尝地道的,제대로된,本地美食.
0: 这个 현지 음식이 되는 거죠. 本地美食. 配, 곁들이다, 올리게하다. 이 책은 글에 간결한 사파가 있어서 보기 좋다.
2: 这本书里文字配着简洁的插图很美观.
0: 这本书里, 이 책에는요, 文字, 그 문자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같이 페이저 简洁的插图, 그러니까 简洁, 간단해 보이는 간결.

0: 특별한 차두 그대로 그림인데 여기서는 이제 삽화 그림을 딱 삽입한 거죠. 우리 교재. 우리 교재 대화문에 물론 삽화가 없는 것 대화문도 있지만 삽화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간결한 삽화가 있는 거. 그러니까 페이저 지엔지에더 차두 헌메이관. 그래서 보기가 좋다. 이 신발은 청바지랑 같이 신으면 정말 세련돼 보여.
1: 这双鞋配牛仔裤穿很时髦。
0: 这双鞋이 신발은요 뭐랑 같이 해야 되냐면 페이 니우자이쿠 니우자이쿠 청바지죠. 穿很时髦 아주 세련돼 보입니다. 밥 먹을 때 반찬이랑 같이 먹어.
1: 吃饭时配点小菜。
0: 당연당연吃饭时밥먹을 때 페이 디엔 샤차이 그대로 샤차이 반찬이랑 같이 먹어요. 샤차이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视频里那种很宽的透明的面叫什么来着？
3: 凉皮，西安人特别爱吃。
2: 对对，凉皮。
3: 想吃吗？
2: 天这么热，中午不做热菜，吃一碗凉皮一定很舒服。这边有吗？
3: 当然有，虽然说陕西的凉皮最地道。但是各地的改良凉皮也都挺有特色的。
2: 是吗？所以这就是中国人的夏季限定美食。
3: 不限定，一年四季都吃，夏天配着冰汽水，冬天配着热面汤，我冬天最爱这么吃。
2: 这么有魅力吗？说的我都想尝尝正宗的西安凉皮了。
3: 下次冬天咱们一起去西安吃，我请你喝热面汤，你请我吃凉皮，哈哈哈哈。
0: 怎么说，이렇게 말해요. 44쪽입니다. 매콤새콤해서 내 입맛에 딱 맞아.
1: 酸酸辣辣的，很适合，很合我的口味。
0: 酸酸，새콤새콤，辣辣。매콤매콤 很合我的 口味 내 입맛에 딱 맞다 口味 입맛이죠
1: 洪老师现在都想吃了已经感觉到了我们节目结束之后我们两个一起可以去建国大学附近呢或者大林洞那边去尝一尝
0: 凉皮 고추기름을 좀 넣어서 먹어봐
1: 放点辣椒油尝尝
0: 辣椒油
1: 更香
0: 그렇죠 凉皮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만들 때 시간이 꽤 들어
1: 凉皮看起来简单啊其实做起来很花时间
0: 做起来，하려면 그대로 很花时间。
1: 对，所以自己在家里就不用做了，我们出去买就可 以
0: 对，
1: 了。
0: 没错。길거리 음식을 먹는 것도 여행의 재미야.
1: 吃路边的小吃也是旅行的乐趣。
0: 乐趣재미。 참깨 소스 凉皮 한 그릇은 칼로리가 꽤 높으니 너무 많이 먹지 마.
1: 一碗麻酱凉皮的热量不小，不要吃太多。
0: 不要吃太多。꼭 보고 꼭 먹기.
1: 必看必吃
0: 凉皮
1: 凉皮
0: 오이채 고추기름 식초 마늘 이거 이제 비벼 먹는 거죠 중국 서북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특히 이제 시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凉皮 선생님
1: 我中午点了一份凉皮
0: 에이 是不是 川味 凉皮 他们家
1: 对呀，我备注了，要。 多点黄瓜，你说他们能给吗？
0: 能啊，怎么不能啊？他们家老板人很好，会给的。
1: 太好了，这个凉皮加点多加点黄瓜更好 吃，
0: 对，没错，
1: 特别是夏天。
0: 对，다나 보겠습니다. 스촨식, 스촨풍.
1: 川味，
0: 川味，비고，
1: 备注，
0: 备注，오이，
1: 黄瓜，
0: 黄瓜，사장주인，
1: 老板，
0: 老板。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乐.
1: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2: 외卖 应用.
1: 오, 외卖 应用.
2: 也可以叫外卖 APP.
1: APP. 배달 앱. 외卖 그대로 배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应用 앱. 그래서 배달 앱, 외卖 应用. APP. 都可以. 都可以. 세 단어 보겠습니다. 배달 앱, 배달 어플.
2: 외卖 应用.
1: 외卖 应用. 주문하다.
2: 点.
1: 点. 点菜 할 때 点. 맛.
2: 味道.
1: 味道. 不错呀. 味道. 기대다. 의지하다.
2: 靠.
1: 靠. 이루다. 실현하다.
2: 实现.
1: 실현이죠. 그대로 그래서 实现. 이루다. 실현하다. 먹을 복.
2: 口福.
1: 口福.
2: 嘴巴的福气.
1: 我今天有口福. 그대로.
2: 냠냠냠. 내가 오늘 먹을 복이.
1: 그렇죠. 냠냠냠. 口, 입. 福, 복. 그래서 입 먹을 복, 口福. 자유.
2: 自由.
1: 自由啊. 很 自由. 自由.
2: 我每个人都追求自由.
1: 当然. 当然. 当然. 有权利追求自由的.
2: 아, 没错.
1: 对吧?
2: 没错.
1: 가지, 종류, 형태.
2: 양.
1: 양. 几样, 几样. 이럴 때. 가지, 종류, 형태. 과장하다, 오버하다.
2: 과장.
1: 아이, 太 夸张了吧. 과장. 미처 생각하지 못하다.
2: 想不到.
1: 에이, 我想都想不到啊. 아, 너 그거 어떻게 생각을 못, 도저히 못해. 想都想不到啊. 주문할 수 없다.
2: 点不到.
1: 네, 点不到. 주문할 수 없다. 걱정하다, 염려하다.
2: 怕.
1: 怕. 不要怕, 不要怕. 추위를 타다.
2: 怕冷.
1: 이런 표현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怕冷. 그대로 이제 추위를 두려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추운 걸 두려워하다는데 이제 추위를 타는 거를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추위 타다, 파렁.
2: 파렁, 파르.
1: 파르도 있죠. 어, 더위를 타다.
2: 파고.
1: 파고, 어, 높은 거.
2: 파쇠.
1: 그렇죠. 물을 두려워하다, 걱정하다. 귀찮아하다.
2: 파마판.
1: 파마판. 만족하다, 만족스럽다.
2: 만이.
1: 만이. 양, 분량.
2: 분량.
1: 분량. 양이 충분하다.
2: 분량足.
1: 네, 분량足.
2: 去中国的北方吧，看看我们的菜，分量特别足.
1: 足, 족하다라는 말로 해서 이제 여기서는 충분하다, 분량足. 양이 적다,
2: 분량轻.
1: 분량轻.
2: 去中国的南方看看。主要是南方，对对，南方，南方，南方。给的真是不太多呀。
1: 물론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就是几十年，我刚刚到中国的那会儿。 我就到的地方就是上海嘛，然后后来搬到哈尔滨去，对，东北点菜。我就跟他老板娘说，哦，我没有点大的。老板娘说，我们家没有大的小的。我们东北人就是实在。너무
2: 큰 접시에 나와서.
1: 对。
2: 有的感动的想流泪眼泪的程度。上海当时已经分清楚了，点菜的时候有小盆、小盘、大盘，有大盘。上海的大盆也不太大。对吧？我们不是不喜欢上海的意思，就是确实南方比较小一点。对，자
1: 양이 많다.
2: 分量重。分量多也可以。多도
1: 쓸 수 있고 重도 쓸 수 있고요. 식어버리다.
2: 冷掉.
1: 冷掉. 믿을 수 있다, 믿을 만하다.
2: 靠谱.

0: 매번 그렇게 만족스러워?
1: 你就不怕点到不好吃的吗？真的每次都那么满意？你就不怕？
0: 그거 걱정되지 않아. 不怕. 点到的 주문한 것이 不好吃吗? 맛없는 거 주문하는 거는 걱정하지 않아. 真的每次都那么满意? 매번 그렇게 항상 만족해? 그런 건 아니죠. 물론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지.
1: 当然啦，也会有不满意的时候。当然啦，也会有不满意的时候。
0: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지. 양이 적거나 맛이 별로거나 도착했을 때 완전히 식어 있거나 다 겪어봤어.
1: 分量少啊，味道不行啊，送到时完全冷掉了，都有过。
0: 그렇죠. 分量少. 주문했는데, 어이, 요만큼밖에 안 되나? 味道不行. 아, 맛없어. 味道不好吃.送到时. 오긴 왔는데 완전 冷掉了.
1: 哎呀,
0: 식어버렸어요. 不好吃.都有过. 다 겪어봤지. 都有过. 그러니까 배달앱이 그다지 믿을만하지는 않아.
1: 所以说外卖 APP 不太靠谱啊.
0: 그러니까요. 外卖 APP, 软件 APP 都可以不太靠谱啊靠谱 믿을만하다. 아, 그렇게 믿을만하진 않아. 나 밥 사준다면서 설마 배달 음식으로 시키려는 거 아니지?
1: 你请我吃饭不会点外卖吧?
0: 아, 그러니까 你请我吃饭, 나 식사 대접하기로 했으면서 不会点外卖吧? 배달 음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不会点外卖吧? 그럴 리가. 가자. 회사 옆에 호거집 새로 생겼어. 바로 칭커.
1: 当然不会走吧公司旁边新开了家火锅店现在就请
0: 当然不会走吧 갑시다. 公司 旁边 회사 옆에 신开了 새로 열렸어요. 신开了一家 호거店 호거집이 새로 열렸어요. 现在就请 바로 마상 칭니시판 좋습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50쪽입니다. 첫 번째, 과장. 과장하다, 오버하다. 그는 늘 작은 일을 아주 과장해서 말한다.
1: 他总是把小事说得很夸张.
0: 이런 사람 있어요. 예, 여자종은 헌도. 他总是, 늘 언제나, 把小事. 바짜 구문이죠. 작은 일을, 把小事说的, 어떻게 해요? 很夸张. 와, 不得了了,不得了了,不得了了. 너 그 표현 좀 오바야. 그렇게까지 심각할 게 뭐 있어?
1: 你这形容也太夸张了,哪有那么严重?
0: 그러니까요, 你这形容, 아, 그렇게 하는 거, 形容也太夸张了. 아, 조금 오바했어요. 그 표현은 좀 오바야. 哪有那么严重? 아,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哪有那么严重? 没有那么严重吧? 광고가 좀 과장된 것 같아.
1: 광고有点夸张.
0: 광고本来是夸张.
1: 王老师，你说的太对了。我没有见过不夸张的广告。
0: 当然。
1: 所有的广告都夸张。
0: 越夸张越有效果。
1: 你说我们为什么会，我们消费者为什么会这样呢？
0: 그러니까 이제 广告太夸张。
1: 广告的目的就是夸张。正常。
0: 非常正常的线上，而且我们不要内疚，被诱惑很正常，被诱惑很正常，这是我们的人性。对，普通人就是这样。对，正常，我们是普通人，普通人，普通人啊。广告有点夸张，자두 번째 靠谱 믿을 수 있다 믿을 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 중고차 살 때는 꼭 믿을 만한 판매자를 찾아야 해.
1: 买二手车一定要找个靠谱的卖家。当然，买二手车，二手车
0: 그대로 중고차가 됩니다. 중고 제품은 二手 什么什么?
1: 아, 二手, 二手 手机.
0: 그렇죠.
1: 二手
0: 手机, 二手
1: 车, 二手 房子.
0: 二手 房子, 그러니까 二手车, 중고차. 一定要找个,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죠? 靠谱的卖家, 믿을만한 판매자, 卖家. 이 학원 꽤 믿을만해. 시험 합격률도 높고.
1: 这个培训班还挺靠谱的，考试通过率很高。
0: 培训班 그대로 학원이죠. 그래서 培训班还挺靠谱的, 믿을만해요. 考试通过率, 통과率 그대로 합격률이 됩니다. 통과率 합격률 很高, 높습니다. 이 사람은 일 처리가 믿음직스러우니 안심해.
1: 他这个人办事很靠谱，你放心。
0: 他这个人, 이 사람은요, 办事, 일 처리를 하는 것이 很靠谱, 아주 믿을만해요. 你放心好了.

0: 잊지 마세요. 51쪽입니다. 신링지탕.
1: 人不怕本事高,最怕你骄傲.
0: 그렇죠. 本事高很重要,但是最怕你骄傲. 교만해지면 경계해야 됩니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我看你天天点外卖，每次看着都挺好吃的。看着不错吧，味道也不错。我靠外卖应用实现了口服自由，哈哈哈。外卖不就那么几样吗？口服自由就太夸张了吧。你多久不点外卖了？外卖应用上只有你想不到的。
1: 没有你点不到的，你就不怕点到的不好吃吗？真的每次都那么满意？当然也会有不满意的时候，分量少，味道不行，送到时完全冷掉了，都有过。所以说，外卖
2: APP 不太靠谱啊！你请我吃饭，不会点外卖吧？
1: 当然不会，走吧，公司旁边新开了家火锅店，现在就请。怎么说怎么说
0: 이렇게 말해요. 52쪽입니다. 바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배달에 맡겨요.
3: 忙的时候，很多人会把吃饭这件事交给外卖。
0: 재밌는 표현입니다. 忙的时候, 바쁠 때 很多人, 많은 사람들이 会把吃饭这件事, 식사하는 일 이렇게 했습니다. 吃饭这件事 누구에게? 저기 와이마이 배달 앱에게 넘깁니다. 선택지가 많아지면 오히려 뭘 시켜야 할지 더 모르겠어요.
3: 选择多了反而更容易不知道该点什么。确实是。哎，所以中国有句话叫做挑花眼了。挑花啊，挑是选择的意思，花眼哦，眼睛哦看不清楚了，好东西太多。挑花眼了。자选择多了선택지가많아지면反而오히려도리어更容易
0: 더 쉽습니다. 不知道该点什么, 뭐를 시켜야 될지 몰라요. 오늘은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한 끼 먹자.
3: 今天不赶时间,慢慢吃一顿.
0: 今天不赶时间,赶时间, 급하다, 시간을 서두른다는데 不赶时间, 서두르지 않아요. 급하지 않습니다. 慢慢吃一顿, 이顿, 한 끼.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해요.
3: 和谁一起吃比吃什么重要.
0: 당연, 당연. 和谁一起吃? 누구와 같이 먹느냐가 比吃什么? 이 뭘 먹느냐보다 중요, 중요합니다. 먹는 건 단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즐거움이기도 해요.
3: 吃饭也是一种享受,不只是为了不饿.
0: 오, 吃饭, 밥 먹는 것은 也是一种享受,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不只是为了不饿. 느낌대로 말해요.
3: 感觉说
0: 무엇을 부담 없이 즐길 자유.
3: 什么什么自由.
0: 지금 밑에 그 예문을 보면은 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비싼 체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
3: 아, 车厘子自由.
0: 그렇죠. 车厘子 그대로 체리. 커피를 언제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여유.
3: 카페自由.
0: 카페自由. 수박을 원할 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여유.
3: 아, 很贵的西瓜. 西瓜自由.
0: 西瓜自由. 선생님.
3: 西瓜又涨价了，今年没办法，西瓜自由了。咖啡也涨了，所以咖啡自由也没了。哎呀，怎么什么都涨呢？只有工资没涨，太过分了，痛苦，痛苦，苦苦苦苦。
0: 다뤄보겠습니다. 수박.
3: 西瓜.
0: 西瓜. 가격이 오르다.
3: 涨价.
0: 涨价. 오직 오로지.
3: 只有.
0: 只有. 급여, 임금.
3: 工资.
0: 工资.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3: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어떤 사람은 책을 침대 옆에 한 권, 가방 안에 한 권, 화장실에 한 권 이런 식으로 놓고 그때그때 조금씩 본다고 하던데 저도 해볼까요? 고민입니다.

0: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걸 두고 병렬 독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으면 지루할 일이 없고 자투리 시간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책은 돕기다의 작가이자 카페라이터 박웅현 씨는 한 권의 책을 천천히 깊게 읽는 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읽다가 멈춰서 여러 번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만의 생각을 얹어서 해석도 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책 읽는 방법에 정답이란 없는 거 아닐까요?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각자에게 꼭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렬 독서도 해보시고요.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세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2: 오호, 오늘 제목은 약간 좀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제목이 뭐죠?
1: 준비 HSK.
2: 네, 준비 한유 수평 考试 HSK.
1: 这个洪老师讲这个 HSK 考试我觉得也是很有意义的因为从今年 7月份开始 我们的 HSK 3.0 考试 重新开始是一个新的开始跟以前的考试都不一样了所以说这个准备 HSK 的我们的听众朋友们增加了一点点小难度哦但是
2: 如果你们要准备 HSK 考试，它的形式有变化，但是您的基本功还是一样的。基本功永远不变。这个基本功的最好的办法，打好基本功就看我们的教材。而且，没错，没错，没错。而且啊，这个就是我们的听众朋友们当中，如果有年纪比较大的听众的话，以前还经历过。
1: 老HSK嘛, 古HSK 那么可能对这个难度会更熟悉会觉得跟以前的老HSK差不多 所以没有那么难对没错
2: 세 단어 보겠습니다 준비하다
1: 准备
2: 연락하다
1: 联系
2: 외우다 암기하다
1: 背
2: 단어
1: 单词
2: 그래서 背单词라고 하면 단어를 외우다 단어를 암기하다 한 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1: 泡
2: 泡 고생하다 힘들다
1: 辛苦
2: 수고비
1: 辛苦费
2: 에이, 辛苦费 费가 비용이죠 그러니까 辛苦费 고된 일
1: 辛苦活
2: 이때 活도 마찬가지로 이때 일이 되는 거죠
1: 对对对对
2: 그래서 보통
1: 工作.
2: 우리 그렇죠 你做什么工作呢? 라고 할 때 보통 뭐 干活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힘든 노동을 하는
1: 对对对,
2: 것들을 보통 얘기합니다.
1: 体力劳动比较多一些.
2: 그죠? 열심히 하다.
1: 认真.
2: 네, 认真. 认真学习. 认真. 뭐뭐인 셈이다. 뭐뭐로 간주하다.
1: 算是什么什么.
2: 네, 算是什么什么. 이게 뒤에 나오는 걸 간주하다, 셈하다. 뭐뭐한 상태로 조정하다.
1: 调成.
2: 무음, 속어.
1: 静音,
2: 静音, 소식, 메시지,
1: 消息,
2: 후회하다,
1: 后悔,
2: 스트레스,
1: 压力,
2: 긴장하다,
1: 긴장,
2: 好紧张, 紧张, 창피하다, 망신을 당하다,
1: 丢人,
2: 에이, 丢人呢, 丢人, 안심하다, 마음을 놓다,
1: 放心,
2: 放心, 결실, 결과,
1: 结果,
2: 나쁘다, 좋지 않다,
1: 差，差，不差，
2: 나쁘지 않다 할 땐 不差，差， 좋은 기운을 받을게요.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1: 借你吉言，借你吉言，
2: 아, 吉言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아, 그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借你吉言， 마음대로 실컷，随便，随便吧，随便， 검색하다 찾아보다，
1: 查，查，
2: 자료를 찾아보다，
1: 查资料，查资料，资料
2: 자료죠. 사전을 찾다，
1: 查字典。
2: 字典, 사전이죠. 查字典, 결과를 조회하다.
1: 查结果.
2: 结果, 결과죠. 查结果.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입니다. 주말의 세계음악갱 일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세계의 민속음악, 포크뮤직으로 플리를 채웠습니다. 전통을 지키고 이어가지만 지금 세대들도 공감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음악, 그 장르가 만들어진 곳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진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로 유명해진 남미 페루의 음악이죠. 엘 콘도르 파사, 콘도르가 지나가네. 그룹 로스 잉카스의 연주, 일요일 세계음악갱 첫 곡입니다.

8월 16일 일요일의 세계음악 기행은 로스 잉카스의 연주 엘 콘도르 파사, 콘도르가 지나가네 이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세계의 포크 음악, 이번에는 멕시코로 떠납니다. 엘 솔 데 메히코, 멕시코의 태양으로 불리는 가수죠. 루이스 미겔이 들려주는 멕시코의 전통 마리아치 란체라 음악입니다. 제목부터 인상적인데요. 메히코 엔나피엘, 피부 속의 멕시코 먼저 들으시고요. 멕시코계 미국 가수죠. 리치 발렌스의 노래, 그리고 리치 발렌스를 그린 영화 라밤바에서 그룹 로스로보스가 리메이크한 곡으로 유명해진 곡이죠. 라밤바. 주로 결혼식 때 연주되고 춤을 추는 멕시코 베라크루스 지역의 민요와 춤인데요. 멕시코 가수 릴라 다운스의 해석으로 전해드립니다.

멕시코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루이스 미겔의 메히코 에나피엘, 피부 속의 멕시코, 이어진 곡 릴라 다운스가 들려준 라밤바였습니다. 세계의 민속음악, 포크뮤직 들려드리고 있는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켈틱 음악 준비했습니다. 아일랜드 민요, 무나나 헤일은 아일랜드 여인을 영국 가수 케이트 부쉬의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를 노랫말로 하는 Down by the Sally Gardens, 이 곡은 가족 그룹 클라나드의 연주와 노래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브르테뉴 지방의 18세기 켈틱 민요죠. 트리 마톨로드, 세 명의 선원, 이 곡을 알란 스티벨의 노래로 준비했고요. 잉글랜드 민요 스카보로 페어를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의 켈틱 음악 그룹 루아르나 루브레의 갈리시아어 리메이크, 로메로 아울롱쉐, 먼 곳의 순례자, 다양한 켈틱 음악 네 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켈틱 음악 네 곡 보내드렸습니다. 순서대로 케이트 부시의 무난한 헤런, 아일랜드 여인, 클라나드의 다운 바이 더 셀리 가든스, 알랑 스티벨의 트리 마르톨로드, 세 명의 선언, 그리고 루아르나 루브레의 로메이로 아울롱쉐, 먼 곳의 순례자였습니다. 신비로운 사운드의 켈틱 음악, 신화와 잘 어울려서 그런지요.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의 배경음악으로도 이 켈틱풍의 음악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켈틱음악은 아일랜드, 영국, 그리고 북유럽, 프랑스의 브르타뉴, 스페인의 갈리

러시아 같은 곳 외에도요. 미국과 캐나다 동부 지역까지 전 세계에 다양하게 퍼져 있는데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세계 켈틱 음악을 집중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세음액 플레이리스트 세계 포크 음악.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떠납니다. 미국 그룹 더 터큰스의 노래 The Lion Sleeps Tonight의 모태가 된 음부배라는 노래죠. 사자. 남아공의 여성 그룹 마오텔라 퀸스의 버전으로 들려드리고요. 부드럽고 가벼운 발걸음 동작과 함께 부르는 남아공의 남성 합창음악 장르 이스카타미아를 대표하는 아카펠라 그룹 레이디 스미스 블랙 맘바조의 노래 홈리스도 전해드립니다.

남아공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마호텔라 퀸스의 음부배, 사자, 그리고 레이디 스미스 블랙 맘바조의 홈리스였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노래 중에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로 전 세계에 알려진 곡이 몇 곡 있네요. 페루 미뇨, 엘 콘도르 파사, 콘도르가 지나가네. 그리고 잉글랜드 미뇨, 스카보로 페어.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셨던 레이디 스미스 블랙 맘바조의 홈리스, 이 노래 역시 폴 사이먼의 1986년 걸작 앨범 그레이슬랜드에 수록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진 곡이죠. 세아라 시간에서도 이 폴 사이먼의 글로벌 음악 탐구 행보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전 세계 음악에 관심을 갖고 현지 뮤지션과의 협업을 통해 좋은 음악을 발표하고 또 그 음악을 세계의 무대에 알린 이 폴 사이먼은 참 훌륭한 뮤지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세계 포크 음악. 이번에는 유럽의 이탈리아와 프랑스로 떠납니다. 나폴리 미녀의 거장이죠. 로베르토 무롤로의 나폴레, 나폴리라는 노래 먼저 들으시고요. 고전 샹송으로요. 에디트 피아프의 1930년 음성입니다. 라코디오니스트, 아코디언 연주자 이어드리겠습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전성기 시절의 목소리였죠. 라코디언이스트, 아코디언 연주자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 나폴리 방언으로 부른 로베르토 무롤로의 나폴레, 나폴리였습니다. 세명 플레이리스트, 세계 포크 음악. 이번에는 동유럽, 발칸반도의 로마니, 집시 노래입니다. 에델레지, 봄 축제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세르비아의 영화감독, 에밀 쿠스트리차가 연출한 1988년 영화 집시의 시간에 쓰면서 널리 알려진 음악이 됐죠. 영화의 사운드트랙을 담당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음악가 고란 브레고비치가 편곡을 했는데요. 여기에 신비로운 불가리아의 여성 폴리포니 코러스까지 더해졌습니다. 동유럽의 여러 가지 요소가 어우러져서 아주 매력적인 음악으로 재탄생한 에달레지, 영화 집시의 시간 사운드트랙 고란 브레고비치 음악으로 전해드립니다.

고란 브레고비치가 편곡한 동유럽 집시 음악 에델레지였습니다. 영화 집시의 시간 사운드트랙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세계음악기행 일요일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에서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새음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세계음악기행 2부에서는 이승열 DJ의 가사 낭독과 해설이 함께하는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 전해드립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포크 음악은 대표적인 아일랜드의 켈틱 민요 런던데리 에어의 영어 가사를 붙인 노래 유명한 데니 보입니다. 오늘은 파나마 출신의 배우 겸 가수 루벤 브라데스와 그의 아내인 브로드웨이 배우 루바 메이슨이 함께 부른 버전으로 골랐는데요. 켈틱 연주로 시작해서 살사 음악으로 이어지는 아주 독특한 버전입니다. 루벤 브라데스의 데니보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기행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르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여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호베르토 카를로스가 부르는 아마다 아마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1960년대 중반 비틀즈풍의 팝록 음악을 주도한 조벤구알다의 기수 호베르토 카를로스가 1971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역시 그 조벤구알다 운동을 이끈 동료 아티스트 에라스모 카를로스도 함께 그 작업을 했죠. 이 포르투갈어 원곡 외에도 스페인어로 번안한 버전이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도 하네요. 노랫말은 이 세파에 찌들지 않은 사랑을 준 그 연인에게 찬사를 바치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이 사랑 참 오래된 사랑, 오래 알고 지낸 친구 같은 사랑, 한없는 정을 나누며 키운 사랑, 연인의 진실이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지켜낸 사랑, 당신 내 사랑하는 연인, 삶이 찰나로 느껴질 만큼 벅차게 큰 사랑,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하는 편견 없는 이 사랑, 그래서 스스로 법을 만든 사랑, 내 침대를 떠다니고 내 가슴 속에서 폭발하며 매번 새롭게 초월하는 사랑, 사랑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당신만이 나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었다.

노랫말 통해서 그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호베르투 카를루스가 부르는 Como vai você? 어떻게 지내니? 입니다. Como vai você? 어떻게 지내니? 네가 잘 지내는지 알고 싶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너의 근황을 알려줘. 지금 여긴 해가 지고 있어. 어떻게 지내니? 너로 인해 내 인생은 바뀌었어. 평화가 사라졌어. 이젠 모르겠어. 내게 중요한 게 내 자신인지 너인지 모르겠니? 널 사랑하는 건 고통스럽지만 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걸.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시간은 지금도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있어. 삶에서 뒤처지면서 사랑도 희미해지고 있어. 말해줘, 어떻게 지내니?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멕시코의 루이스 미겔이 부르는 프리아 꼬모 엘비엔토, 바람처럼 차가운 입니다. 멕시코의 태양 루이스 미겔이 1988년에 발표한 6집 앨범 무스카 우나 무헬 수록곡입니다. 스페인의 유명 프로듀서 작곡가 후안 카를로스 칼데론 곡을 쓰고 편곡을 했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헛개비 같은 사람, 남자 또는 여자, 이 넘어갈 듯 넘어가지 않는 오뚜기 같은 남자 또는 여자를 사랑한 죄로 오늘도 속이 타들어가는 여자 또는 남자의 넋두리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널 이렇게 기억해. 바람에 흩날리던 머리카락, 불타는 얼음처럼 세상 누구와도 달랐던 사람. 나는 널 이렇게 기억해. 모두 널 추앙하게 만들면서 다가갈 수도 손댈 수도 없을 만큼 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 바람처럼 차갑고 바다처럼 위험하고 키스처럼 달콤한 사람. 사랑받기를 거부하는 너를 내가 가졌다 말할 수 있을까? 오는 건지 떠나는 건지도 알 수 없는 너. 길들일 수 없는 고질라 같은 너를. 난 너를 이렇게 이해해. 널 사랑하게 만들어 놓고는 무심하게 변덕스럽게 굴면서 늘 고고했던 인간. 난 너를 이렇게 기억해. 감정이 없는, 그래서 함께 있기 너무 힘들었던 인간. 끝내 닿을 수 없었던 그런 인간.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멕시코의 루이스 미겔이 부르는 Un te amo, 당신을 사랑해 라는 말입니다. 볼레로 시기에 루이스 미겔을 대표하는 러브 발라드의 하나죠. 33세 나이에 발표한 2003년 앨범 Treinta y Tres의 수록곡입니다. 노래의 화자는 방금 짝사랑하던 사람에게서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없이 행복해지는 동시에 한없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시인이 되죠. 인류가 사랑의 환희에 바친 이 수많은 미사 여구가 등장하지만 성심과 열정을 유려하게 표현한 루이스 미겔의 노래가 이 낡은

당신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사랑해라는 말, 천국의 음악 같았던 말, 파란 하늘에만 존재하는 영원한 로맨스, 잠들지 않는 로맨스의 언어, 당신의 입술이 사랑해라고 말한 순간 삶은 찬란한 빛으로 영원을 선언했어요. 당신을 무척 사랑해, 당신이 내게 말한 순간 나는 속으로 울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겠지요. 당신을 사랑해라는 말, 그 말을 듣고서 나는 비로소 알았어요. 오래도록 나의 영혼이 거짓으로 꾸며댄 마법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의 사랑은 그저 부드럽고 그저 다정할 거예요. 미칠 듯 타오르는 열정은 나의 한없는 복종으로 다스려질 테니까요. 당신을 사랑해라는 말, 그 말은 한편의 시가 되어 행복에 개운 내 심장을 질주하게 만들어요. 당신의 목소리로 사랑의 고백을 들은 순간 나의 영혼은 우주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진 별까지 달려갈 거예요. 그곳에서 비로소 그간 남몰래 간직했던 소망을 풀어놓을 거예요. 마침내 나에게도 날 사랑해줄 사람이 생겼으니.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둥칸두가 부르는 아뚜라도, 너의 곁에서입니다. 스페인의 록밴드 둥칸두의 1994년 곡,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감내하고 곁에 있고 싶다는 애절한 바람을 담은 화자의 고백 낭독하죠. 널 생각해, 끝없이 널 생각해, 너에게 하나의 정답이고 싶어, 널 믿어, 끝없이 널 믿어, 내가 아는 그대로를 믿어준 너처럼 너만을 믿어, 동이 틀 때마다 너의 곁에서 눈 뜨고 싶어, 널 믿어, 절망적일 만큼 너에게 빠져 있어, 오늘까지 나는 말없이 견뎌왔어, 너의 곁에서.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스페인의 루이스 에두아르도 아우테가 부릅니다. 바사바 보라키, 그냥 지나가 봤어. No llego a ser tan ruin. Es torpe que tú creas. 시간이 되자 난 갈 수밖에 없었어. 너의 집 창문에 아직 불이 환한지 확인하고 싶었지. 널 감시한 게 아니야. 난 그렇게 소름 끼치는 놈이 아니야. 널 놀라게 할 생각도 없었어. 말도 안 돼. 난 그냥 단순한 놈이야. 그냥 지나가 봤어. 주변엔 공중전화 하나 보이지 않았지.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그래서 지나가듯 들러본 것뿐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니? 난 달리 할 말도 없어. 한동안 떠나 있어야 하나 봐. 마드리드는 너무 지루해. 견디기 힘들다. 넌 전과 달라 보이네. 립스틱 새로 산 걸까? 무척 예쁘다. 아니면 행복해서 더 아름다워진 거니? 예감이 좋지 않네. 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아, 유치해.

노래는 라사가 부르는 La Frontera, 국경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멕시코, 캐나다, 프랑스를 유랑하며 살았던 싱어송라이터 라사 데 살라, 그의 2003년 두 번째 앨범 The Living Road 수록곡이죠. 1999년부터 프랑스 유랑 서커스단과 함께 가객의 삶을 살다 캐나다로 돌아와 발표한 앨범입니다. 국경 또는 경계는 삶에 대한 은유이자 이 라사에게는 직접 발품을 팔며 기록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바람 따라 정처 없이 나아가는 여행, 문득 돌아보면 지나온 길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도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천형 같은 날들, 그런데도 때론 춤을 추며 끌어안는 삶의 미스터리,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난 국경으로 돌아간다. 한 번 더 그곳을 건너가야 한다. 날 국경으로 보내는 건 바람, 날 그곳으로 밀어붙이고 내가 등진 길을 지워버리는 건 바람이다. 나는 하늘 아래서 내 몸뚱이를 끌고 간다. 하늘 아래 겨울의 구름을 내려보내는 건 바람이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때로는 무자비한 싸움, 때로는 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바람. 오늘 나는 국경을 건넌다. 하늘 아래 날 어디로든 가게 만드는 건 바람이다. 철회색 하늘 아래에서 나는 걸어가는 점, 운명의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는 한 개의 검은 점이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캐나다의 라사가 부르는 La Marée Haute, 높은 밀물입니다. 아티스트 라이브러리에서 만난 적이 있는 아티스트 라사, 그의 2003년 두 번째 앨범 The Living Road 수록곡입니다. 로드무비처럼 고독한 순례의 과정을 시로 담아낸 노래와 노랫말 함께 감상하시죠. 내가 떠날 때 길은 노래한다. 내가 세 걸음 내딛자 길은 침묵한다. 길은 시선이 미치는 끝까지 거멓다. 내가 세 걸음 내딛자 길은 사라진다. 높은 밀물을 타고 나는 올라간다. 머릿속은 가득 차올랐는데 심장은 아직 멀었다. 두 손이 레이스처럼 나부낀다. 얼굴은 나무처럼 굳었다. 몸은 벽돌처럼 무겁게 내려앉고 두 눈은 진물로 따금거린다. 높은 밀물을 타고 나는 올라간다. 머릿속은 가득 차올랐는데 심장은 아직 멀었다.

0: j'en ai bavé, pas vous, mon amour.
1: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세 여맹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줄리 그레코가 부르는 La Javanaise, 자바춤입니다. Nous aimions. 고백하자면 지금껏 지옥을 헤매고 있었다오. 오해 말아요. 당신을 발견하기 전까지의 얘기니까. 내 사랑. 당신이 인정을 하건 말건 우리는 자바춤을 출 때 사랑에 빠진 게 분명해요. 노래가 흐르는 동안 우리가 사랑에서 뭘 본 것 같아요? 일단 당신이 날 차지한 건 맞아요, 내 사랑. 당신이 인정을 하건 말건 우리는 자바춤을 추면서 이미 사랑에 빠졌던 거라오. 노래가 흐르는 동안에. 4월이다 무슨 소용이라. 사랑에 빠지면 다 필요 없어. 난 다름 아닌 당신에게서 이 사랑의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 인생? 그거 뭐 살아봤자 뭐 있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을 원한 건 다름 아닌 당신이었지. 당신이 인정하건 말건 우리 자바춤 출 때 이미 사랑에 빠졌던 거라오. 노래가 흐르는 동안.
0: 'J'avoue, j'en ai bavé, pas vous, mon amour. Avant d'avoir eu vent de vous,

노랫말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잔느 모로가 부르는 인디아 송, 인도의 노래입니다. 노래, 넌 입을 열지 않는구나. 내게 그녀의 이야기를 해줘. 숨기지 말고 모든 걸 말해줘. 노래, 넌 나와 함께 춤을 추었잖아.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잖아. 그녀가 널 불러주었잖아. 내겐 그녀의 이야기를 해줘. 그녀의 잊힌 이름을 말해줘. 그녀의 몸, 나의 몸, 우리의 사랑, 그때의 사랑, 이젠 죽어버린 그 사랑을 되살려줘. 노래, 이젠 멀어진 나의 나라도, 내게 그녀의 이야기를 해주던 너도 다 사라져 버렸구나. 나에게 이야기해줘. 그녀의 지워져 버린 몸, 그녀의 밤, 우리의 밤, 아, 그때의 열망, 이젠 죽어버린 열망에 대해서. 노래, 넌 입을 열지 않는구나. 내게 그녀의 이야기를 해줘. 숨기지 말고 다 말해줘. 숨기지 말고 모든 걸 다 말해줘.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이승열의 세계 음악 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를 연출한 감독 제임스 카메론. 그는 최첨단 기술을 과감하게 활용하면서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 탁월한 감독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그가 영화를 배운 곳은 학교나 현장이 아니라 도서관이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과학과 SF 소설을 좋아했던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고 영화의 매력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어른이 된 후 생계를 위해 트럭 운전사로 일해야 했죠. 주위의 어느 누구도 그가 영화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를 독학하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에서 영화와 관련된 책을 모조리 찾아 읽으면서 영화 이론과 기법을 익히는데요. 이때 구상했던 것들을 오래지 않아 현실로 만드는 데 성공하죠. 꿈꾸는 이들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는 책이라는 문. 오늘 그 문을 열어보는 건 어떠세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해외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그라스오 왓짰다.
0: 유리컵을 깨뜨려버렸어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해버리다, 뭐뭐하고 말다 라는 의미의 일본어 표현인 테시마우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뭐뭐해버리다, 뭐뭐하고 말다.
1: 테시마우, 테시마우,
0: 테시마우, 뭐뭐해버리다, 뭐뭐하고 말다에 해당하는 일본어 표현인데요. 여기서 시마우라는 표현은 원래 끝나다, 끝내다, 즉 행위의 완료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보죠. 전철.
1: 덴샤, 덴샤.
0: 우리말로는 전철, 일본어로는 덴샤. 한자로 표현하면 전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막차. 뭐라고 했죠?
1: 슈댕.
0: 슈댕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슈댕은요. 슈댄샤를 줄여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늦잠, 잠꾸러기.
1: 네보, 네보.
0: 네보, 늦잠 혹은 잠꾸러기를 뜻하는 재미있는 단어예요. 늦잠 자다는요.
1: 네보스르.
0: 네보스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보는요. 동네 방이라고 하는 한자를 음으로 읽은 거예요. 절의 스님이나 어린아이의 애칭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람을 가리키는 전미사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배가 고프다.
1: 오나카가 스크. 오나카가 스크.
0: 오나카가 스크. 하나의 표현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나카, 배라는 표현이고요. 스크, 비다, 허기지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깨다, 나누다.
1: 와르, 와르.
0: 와르, 깨다 혹은 나누다 라는 의미의 1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접시를 깨다는요?
1: 사라오 와르, 사라오 와르.
0: 사라오 와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20을 5로 나누다.
1: 20오 고데 와르. 20오 고데 와르.
0: 20오 20을 고데 5로 와르 나누다. 이렇게 와르는요. 깨다 혹은 나누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나누셈은요.
1: 와리장.
0: 와리장이라고 합니다. 와르 나누다죠? 우리가 세말 산이라고 하는 거는 산으로 읽어요. 이 두 단어 합치고 싶어요. 여러분, 일본어의 동사는 다른 단어랑 연결해서 복합어 만들 때 동사 마스형, 와르는 1그룹 동사, 1그룹 동사의 마스형은 마지막 모음 우를 2로 바꿔요. 그래서 와르는 와리가 됐습니다.

0: 여기에 산 연결하고 싶어요. 땡땡. 그래서 와리잔 나눗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상처, 부상.
1: 개가, 개가.
0: 개가 상처, 부상이란 뜻인데요. 다치다.
1: 개가오스르, 개가오스르.
0: 개가오스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두 장.
1: 니마이, 니마이.
0: 니마이. 이때 마이는요, 한자로 낮짱 매라고 하는 한자를 음으로 읽은 거예요. 종이나 접시같이 얇고 평평한 것을 세는 단위, 마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우리 한 장부터 열 장까지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하이, 1마이, 2마이, 3마이, 4마이, 5마이, 6마이, 7마이, 8마이, 9마이, 10마이.
0: 마지막 단어입니다. 화내다.
1: 오꼬르, 오꼬르,
0: 오꼬르, 화내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행위의 완료를 나타내는 테시마우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앞서 단어에서 설명한 대로 시마우는 끝내다, 끝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테시마우라는 형태로 뭐뭐 해버리다, 뭐뭐 하고 말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행위의 완료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의도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후회 혹은 아쉬움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시마우, 어디에 연결할까요? 테가 나왔으니 당연히 동사에 태형에 연결하면 되겠죠? 단어 싹틔우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읽다.
1: 요무, 요무.
0: 요무, 읽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인데요. 테시마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읽어버리다.
1: 욘데시마우, 욘데시마우.
0: 욘데시마우, 읽어버리다 혹은 읽고 말다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요무, 1그룹 동사에 테시마우 연결하고 싶어요. 여러분, 1그룹 동사 중에서 누부무로 끝난 동사는요, 접속조사 테 연결할 때 발음편이 일어나죠? 발음편은 응입니다. 그리고 테 대신 대 연결해요. 그러면 읽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연대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대에 시마우 연결해서 연대시마우, 읽어버리다, 읽고 말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그룹 동사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두고 오다.
1: 오키와스레르, 오키와스레르.
0: 오키와스레르, 두고 오다라는 의미의 이 그룹 동사입니다. 테시마우 한번 연결해 볼게요. 두고 와버리다.
1: 오키와스레테시마우, 오키와스레테시마우.
0: 오키와스레테시마우, 두고 와버리다 혹은 두고 오고 말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오키와스레르, 이그룹 동사. 이그룹 동사에 태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됩니다. 즉, 어미 르만 탁 떼버려요. 그래서 오키와스레 뒤에 태 연결합니다. 오키와스레 때, 두고 와 뒤에 시마오 연결해서 오키와스레 때 시마오, 두고 와버리다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문장 키우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소설은 재미있어서 하루 만에 다 읽어버렸어요.
1: この小説は面白くて1日で読んでしまいました。 この小説は面白くて1日で読んでしまいました。
0: この小説は, 이 소설은 面白くて, 재미있어서, 面白い, 이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이형용사의 접속조사 태 연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연결하면 돼요?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태 연결합니다. 그래서 오모시로이, 재미있다. 오모시로 끝에, 재미있어서. 이치니치데, 하루 만에 요온데시마이마시다. 요온데시마우, 읽어버리다. 요온데시마이마스, 읽어버립니다. 요온데시마이마시다, 읽어버렸어요. 그런데 행위의 완료의 의미를 부과하기 위해서 해석할 때는 다 읽어버렸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다음 문장 볼까요? 전철 안에 우산을 두고 내려버렸어요.
1: 電車の中に傘を置き忘れてしまいました。 電車の中に傘を置き忘れてしまいました。
0: 電車の中に, 전철 안에 傘を, 우산을 置き忘れてしまいました。 置き忘れてしまう,

두고 내려버리다 라는 표현이죠. 오키와스레테 시마이마스. 두고 내려버립니다. 오키와스레테 시마이마시다. 두고 내려버렸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동 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앞서 설명드린

0: 우로 끝났습니다. 활용할 때는 1그룹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테시마우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먹다.
1: 다베르.
0: 다베르. 2그룹 동사입니다. 테시마우 연결해 볼까요? 먹고 말다.
1: 타베테시마우.
0: 타베테시마우. 2그룹 동사에 테시마우 연결할 때는요. 먼저 테 연결해야 하잖아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합니다. 타베테시마우. 회화체에서 줄여서 표현하면요.
1: 타베차우.
0: 타베차우. 라면을 먹고 말다.
1: 라멘오 타베테시마우.
0: 줄여서요.
1: 타베차우.
0: 타베테시마우. 먹고 말다. 줄이면 타베차우. 그래서 라멘오 타베테시마우. 라면을 먹고 말다. 라멘오 타베차우. 라면을 먹고 말다의 회화체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밤중에 라면을 먹고 말았다.
1: 夜中に ラーメンを食べてしまった. 夜中に ラーメンを食べちゃった.
0: 夜中に 한밤중에 ラーメンを 라면을 食べてしまった. 먹고 말았다. 여러분 안 배운 표현이 나왔죠? 테시마우의 과거 형태 테시마った. 지금은 하나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테시마우의 축약형 짜우의 과거 형태 짰. 이것도 지금은 하나의 표현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먹고 말았다, 타베테 시마타, 줄여서 타베짰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중하게도 표현해 볼까요? 배가 고파서 한밤중에 라면을 먹고 말았어요.
1: 오나카가 쓰이테 요나카니 라멘을 타베테 시마이마시타. 오나카가 쓰이테 요나카니 라멘을 타베차이마시타.
0: 오나카가 쓰이테 배가 고파서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테시마우 정중한 표현 테시마이마스 과거 형태는요 테시마이마시다. 회화체에서는 짜이마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怪我は 大丈夫だけど 店長が怖いよ.
0: 이어서 보면요.
1: 実はこの前私もお皿を落としてしまって.
0: 実はこの前, 실은 얼마 전에 私も 저도 오사라오 접시를 落としてしまって 落とす 떨어뜨리다라는 표현입니다. 떨어뜨려 버리다라고 하면 落としてしまう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떨어뜨려 버려서 여러분 시마우우로 끝났잖아요. 일그룹 동사 활용을 하는 거죠. 이 뒤에 접속조사 태에 연결하고 싶어요. 우츠루로 끝난 일그룹 동사는 접속조사 태에 연결할 때 초근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떠시대 심하대 떨어뜨려 버려서라는 표현이죠. 이어서 볼까요?
1: 2마이 와리마시다가 텐초와 오코리마센데시다요.
0: 2마이 와리마시다가 두 장 깼는데요. 2마이 와리마시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가, 뭐뭐인데 라는 의미죠. 덴조와 점장님은 오코리마생 되시다요? 화내지 않았어요. 정보를 제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実はこの前私もお皿を落としてしまって 2枚 割りましたが 店長は 怒りませんでしたよ.
0: 이어서 보면요.
1: そう店長、ジュウさんには優しいからな。
0: そう、くれ、店長、점장님、ジュウさんには、ジュウ씨에게는優しいからな。優しい、상향하다。문이끝난형태뒤에가라、이유원이나타내죠。뒤에나라고하는것은、종조사로감정을표출하고있습니다。다시한번들어보죠。
1: そう、店長、ジュウさんには優しいからな。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아, 그라스 왔었다.
3: 大丈夫ですか? 怪我しませんでしたか?
2: 怪我は大丈夫だけど, 店長が怖いよ.
3: 実はこの前私もお皿を落としてしまって 2枚 割りましたが 店長は怒りませんでしたよ.
2: そう? 店長 지우さんには 優しいからな.
0: 가타카나 조각문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1: 펜, 펜,
0: 펜, 펜이고요.
1: 볼펜, 볼펜,
0: 볼펜, 볼펜입니다.
1: 샤프 펜실, 샤프 펜실,
0: 샤프 펜실, 샤프 펜슬인데요.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샤프 펜실은 줄여서 샤펜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중간에 들어가는 자음에도 주의해 주세요.
0: 랜덤박스 지식, 조상의 영의 길이는 일본 오봉의 비밀. 오봉은 조상의 넋을 기리는 행사로 일본의 조령 신앙과 불교가 결합한 전통 문화입니다. 일본에서는 오봉 기간이 되면 조상의 영혼이 집으로 돌아온다고 여기는데요.
1: 네, 한국의 추석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시기로 대개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데요. 이 기간에는 조상을 맞이하고 배응하는 고유한 풍습이 있습니다. 13일에는 영혼이 무사히 집을 찾아오도록 문 앞에 무카에비라는 마준불을 피우고 집 안에는 오이와 가지로 만든 소와 말 모양의 조료음마를 장식합니다.
0: 그리고 오봉 기간의 밤에는 유카타를 입고 광장에 모여 춤을 추는 봉오돌이 축제가 열리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りましょう.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3: 살 길이다.
1: 네,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나와야 돼요.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지난 라디오 꼭 다시 듣게 하셔야 됩니다. 너 머리 잘랐니?
3: 你剪头发了？你剪头发了？
1: 맨 뒤에 마 집어넣어볼까요?
3: 你剪头发了吗？
1: 그렇죠. 이 일은 그에게 안 맞아.
3: 这份工作不适合他。
1: 조금 시간을 드릴 거 그랬나요? 너무 빠르게 말했나요, 우리가?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일은 그에게 안 맞아. 52쪽입니다. 복습.
3: 这份工作不适合他。
1: A适合 B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한 걸음 더해 예문을 이제 복습을 많이 해드리는데 그냥 별책 부록으로 넘길 페이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두 문장이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오늘 7강 주말에 같이 쇼핑하러 가는 거 어때?
3: 周末 一起去逛街怎么样?
1: 와, 길어요. 하지만 한 20여 분이 지나면 더 잘 들릴 겁니다. 단어부터 살펴보시죠. 오만 이치라이 카인샤. 주말 발음은 항상 어려워요. 행복한 발음인 행복한 단어인데, 그죠? 쪼모 쪼모 알아듣죠?
3: 能听懂.
1: 오유는 어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모어 어가 들려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3: 쪼모.
1: 한 번 더.
3: 쪼모.
1: 여러분 따라하셔야죠. 쪼모 아니고 쪼우 쪼모. 좋아요. 함께.
3: 이치.
1: 부사니까 동사 앞에 위치하겠죠? 한국어랑 어순 똑같습니다. 같이 밥 먹는다. 하나 둘 셋.
3: 一起吃饭.
1: 그렇죠. 같이 오세요. 시작.
3: 一起来.
1: 네. 쇼핑하다. 선생님, 이 단어는요. 쇼핑하다, 거리 구경하다, 아이 쇼핑도 다 포함이죠?
3: 是的.
1: 네. 그래서 이 글자만 말씀하시면 앞뒤를 다 자르고 이 글자만 말하면 이게 쇼핑인지 아이 쇼핑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문맥상 알아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들어보시죠.
3: 逛街.
1: 逛街. 사성일성. 따자 하듯이 한 번 더.
3: 逛街.
1: 사실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꽝이 동사고요. 지혜가 명사입니다. 성시경 아세요, 선생님?
3: 我知道.
1: 성시경 씨 1집 이거잖아요. 네가 없는 거리에는 할 때 지혜 이거예요.
3: 아, 네. 就是这个 지혜.
1: 저희 할아버지 성함이 성시자 경자입니다. 아, 돌아가셨는데 진짜 똑같죠. 네.
3: 네.
1: 여러분, 제 동생 이름은 성률이에요. 네. 연예인 집안이네요. 꽝지에 꽝이 거닐다. 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리를 거닐다. 와, 너무 많이 쓰는 말. 어때?
3: 怎么样?
1: 어땠어? 완료도 이겁니다.
3: 怎么样?
1: 네. 러 쓰면 안 돼요. 怎么样了? 이거는 상태 변화입니다. 어떻게 됐어?
3: 是的.
1: 네, 그렇죠. 완료, 현재 다 怎么样입니다. 아마도, perhaps, maybe 영어했어요. 들어볼까요?
3: 可能.
1: 삼성이성. 아, 이게 뒷받침돼야 됩니다. 可能. 可어예요, 여러분. 可能. 보통은 수로 앞쪽에 위치합니다. 아마 올 거예요.
3: 可能会来.
1: 이런 식으로. 와, 선생님은 会까지 붙였어요. 可能会来.
3: 뭐할 것이다.
1: 네, 할 것이다. 会, H-U-I 사성. 검색해보세요. 할줄 안다의 뜻으로도 있는데 可能 뒤에 会 많이 붙습니다. 역시 우리 왕 선생님 중국어 너무 잘하십니다. 갈수 없다?
3: 去不了.
1: 취불러 아니에요. 이 러가 앞에 뿌가 있으면 리아오입니다. 뭐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가능보어인데요. 여러분, 동사 뒤에 뿌 리아오는 할 수 없다예요. 뒤에 목적 올 수 있습니다. 나 중국 못 갈 것 같은데.
3: 취불려 중국.
1: 이렇게 말이죠. 요즘 최근 주의하지 마시고 UI 사이에 에 넣어서
3: 最近.
1: 한 번 더.
3: 最近.
1: 시간 명사예요. 3시, 2시, 오늘, 내일, 작년 이런 것들. 요즘

0: 문장 맨 앞, 주어 앞뒤 올 수 있습니다. 보통은 주어 뒤에 많이 놓습니다.
1: 我们经常问, 한국人经常问, 요즘 잘 지내요?
0: 最近, 한번 해주시죠.
1: 最近过得怎么样?
0: 와, 그냥 最近怎么样도 되는데, 最近过得怎么样? 오, 어떤 시간을 보내다 할 때 그 동사 过를 쓴 거죠?
1: 네.
0: 네. 방금 말씀하신 구문은 정도보 구문이에요. 동사의 정도를 표현할 때, 过得怎么样?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过得很好, 아니면 그냥 很好, 해도 괜찮습니다.
1: 是的.
0: 좋아요. 이사하다.
1: 搬家.
0: 요것도 동사, 명사 구조입니다. 동사 옮기다.
1: 搬.
0: 집.
1: 家.
0: 그렇죠. 그럼 물건을 옮기다. 하나, 둘, 셋.
1: 搬东西.
0: 물건을 모르면 검색하셔야죠. 동시. 네, 중요합니다.
1: 不用 검색.
0: 네, 검색할 필요 없습니다.
1: 下面就有.
0: 맞아요. 있습니다.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1: 得.
0: 우리 청취자분들 방금 우리 왕 선생님이 예문 든거 기억나시죠? 꾸어다 점모양 할때그 더가 이 한자예요. 근데 동사 앞쪽에 있으면 더라고 읽으면 안 돼요. 동사 앞에 있으면
1: 得.
0: 해야 한다. must, have to입니다. 동사 뒤에 있으면 라고 읽고요. 와, 어렵죠. 해야 한다. 수습하다란 한자인데 치우다라 외우세요.
1: 收拾.
0: 일상경사 어려우세요? 엄마, 마마 생각하시면서 한번 더.
1: 收拾.
0: 물건. 방금 선생님 말씀하셨죠?
1: 东西.
0: 물건을 치우다.
1: 收拾东西.
0: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단어였습니다. 옆에 대화문 미리 보신 거 아니겠죠? 눈 감고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귀가 잘안 트입니다. 오면 이치나이 팅이샤.
2: 第7课 周末一起去逛街怎么样?
3: 周末一起去逛街怎么样?
2: 我周末可能去不了。怎么了? 我最近要搬家，还得收拾东西。周末一起去逛街怎么样?
0: 我周末可能去不了。怎么了？我最近要搬家，还得收拾东西。57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에 같이 쇼핑하러 가는 거 어때?
1: 周末 一起去逛街怎么样?
0: 긴 문장이지만 한 단어씩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빠진 거죠. 그 我们周末 아니면 그냥 周末我们 상관없죠, 선생님?
1: 可以的.
0: 뭐 我们 대신에 짠먼으로 바꿔도 되고요.
1: 可以的.
0: 주말
1: 周末
0: 함께 가다
1: 一起去
0: 함께 쇼핑하러 가다
1: 一起去逛街.
0: 그 우리는 쇼핑하러 가다 그러잖아요. 중국은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먼저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去가 먼저 오는 겁니다. 어때?
1: 怎么样?
0: 그렇죠. 의사를 물어보는 거죠. 나 주말에 아마 못갈것 같아.
1: 我周末可能去不了.
0: 사실 여기서 可能을 빼고 그냥 我周末去不了 해도 괜찮죠, 선생님?
1: 是的.
0: 네, 可能을 쓰면은 뭔가 좀더 겸손한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뉘앙스가.
1: 温柔一点点.
0: 네, 좀 더 온화한 말투인 것 같아요, 정말로.
1: 是的,
0: 네, 그런 느낌이죠. 왜냐하면 去不了 이 안에 可能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 跟 한국인 说뭐뭐 하는 것 같다.
0: 맞아요.
1: 못갈것 같다.
0: 정확합니다. 못갈것 같아. 아마 못갈것 같아. 딱이 정도 어감 차이예요. 그렇죠. 정확한 문맥을 짚어주셨습니다, 선생님. 역시 한국어도 잘합니다. 이걸 이제 중국어로 双语精通이라고 합니다. 모든 두 단어 다 정통하다고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1: 怎么了?
0: 나 요새 조만간 요새란 말도 있지만 이게 의역하면은 앞으로 벌어질 일 조만간으로도 쓰입니다, 여러분.
1: 是的.
0: 요거 강조드리고 싶어요. 또 주어 뒤에 있죠? 나 조만간 이사해야 해.
1: 我最近要搬家.
0: 야오는 want, need가 아니에요. 수로 앞쪽에 있으면 조동사로서 하려하다 해야 한답니다. 오늘은 문맥상 해야 한다죠. 나 또 물건 정리해야 돼.
1: 还得收拾东西.
0: 그러니까 收拾 동사 앞에 있으니까 더라고 읽으면 안 돼요. 得收拾. 그렇죠, 여러분? 하이는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아직의 뜻도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 알아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 또, 그리고의 뜻이 가득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 선배가 봤을 때 말이죠. 지금 이 57페이지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내기 어려운 단어가 바로 이 하이예요. 그리고 조만간. 그러니까 한글 해석만 보시고 다른 거 다 가리고 한글만 보시고 바로

0: 바로 이렇게 내가 내뱉을 수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한중 번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怎么样?
1: 说的对.
0: 네, 슈어더 또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슈어더 할때 더가 이 더입니다. 데이, 그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훨씬 잘 들릴 것 같아요. 我们 이치 라이 팅이샤.
2: 周末一起去逛街怎么样?
3: 我周末可能去不了。怎么了？我最近要搬家，还得收拾东西。周末一起去逛街，怎么样？我周末可能去不了。怎么了？ 我最近要搬家，还得收拾东西。
0: EBS 초급 중국어 58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다 언급을 해드렸던 건데 예문을 통해서 다지는 겁니다. 실력을. 나 매운 거 못 먹는데 먹을 수가 없다.
1: 我吃不了辣的.
0: 한 번 더.
1: 我吃不了辣的。吃不了
0: 올라가면 안 되죠, 여러분. 뒤에가 사성이니까 반삼성이에요. 吃不了 조금 더 올라가면 안 돼요. 맵다가 중국어로
1: 라
0: 형용사에 떠 집어넣으면 명사가 됩니다. 매운 것으로 되는 거죠. 짜다가 뭐죠?
1: 咸
0: 같이 하세요, 그럼 이제 짠 것.
1: 咸的.
0: 그렇죠. 피곤해라고만 외우지 마세요. 힘들다.
1: 累
0: 너무 힘들어.
1: 太累了.나못
0: 걷겠어.
1: 我走不了了.
0: 여러분 이거 오타 아니에요. 走不了了 아닙니다, 여러분. 네, 동사 不了 뒤에 러 많이 붙습니다. 절대 완료 아니에요. 상태 변화예요. 못 걷는 상태가 되었다죠. 그렇죠. 走不了了. 그러니까 이 不了 뒤에 러가 올 수 있다는 걸 우리 청취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참외품으로 못 걷겠다. 走不了. 함께 오시면 좋겠죠. 조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走. 치우다.
1: 收拾.
0: 우리는 선생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수습이라는 한자가 떠오르기 때문에 뭔가 그 수습.
1: 我知道.
0: 방을 치우다 할 때 잘 못 떠올려요.
1: 아하.
0: 네, 어지러운 걸 정리할 때 이 단어 꼭 떠올리시고요. 나는 방 정리한다.
1: 我收拾房间.
0: 동사가 먼저 와야죠. 吃饭 그 문장 구조죠. 그는 짐을 정리한다.
1: 他收拾行李.
0: 오유는 어예요. 쇼가 아니라 收拾. 다 외우시고요. 짐, 行李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짐,
1: 行李.
0: 테이블, 책상 중국어로
1: 桌子.
0: 빠르다란 말도 있지만 빨리라고도 쓰입니다.
1: 快.
0: 빨리, 얼른 테이블 치워.
1: 快收拾桌子.
0: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는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지막 문장.
1: 快收拾桌子.
0: 快收拾桌子. 이렇게 따라하셔야 됩니다. 주어가 아니라 주어예요. 어로 끝내야 됩니다. 쇼즈 이렇게 말하다가 슈오가 아니라 슈어잖아요. 오로 끝나면 어로 끝내야 됩니다. 59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 예문도 우리가 싹 한번 쓸어보겠습니다. 오만 이치라이 카인샤. 또 나왔습니다. 59페이지 데이 어떨 때는 더. 사실은 발음이 또 있어요. 근데 오늘은 두 개만 해보시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러, 즉 동사나 형용사 앞에 있으면 더가 아니라 데이입니다. 나 병원 가야 해.
1: 我得去医院.
0: 가슴에 손 얹고 병원을 몰랐다 하면 외우셔야 되겠죠. 병원을.
1: 医院.
0: 숙제하다는 뭐 하다, 쪼어 집어넣어서 쪼어 쪼어 얘도 있지만 쓰다라는 이 시에와 함께 많이 쓰입니다. 너 숙제해야 돼.
1: 你得写作业.
0: 한 번 더.
1: 你得写作业.
0: 삼성이 연달아 세 개죠. 주어부터 삼성이 연달아 세 개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보통 이 앞에 맨 앞에 주어가 반삼성이 많더라고요. 你得写 맞나요, 선생님? 아니죠.
1: 你得.
0: 그렇죠. 여기서는 무조건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는 매우 잘 지내가 워 아니잖아요. 워很好 맞죠, 선생님?
1: 是的.
0: 근데 여기서는 니도 이성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 你得写作业.
0: 그러니까 삼성이 3개 이상이면 그때그때 달라요.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니데 둘 다 이성, 그 다음 시에는 당연히 반삼성이죠. 뒤에가 사성이니까 니데시에 이렇게 연습하세요. 우리 외출해야 해.
1: 我们得出门.
0: 데 올라가면 안 됩니다. 뒤에가 일성이잖아요. 반삼성이죠. 我们得出门. 발음 교정을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언급을 자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출하다, 出门 외우시고요. 이번엔 수러. 동사나 형용사 뒤쪽에 있으면 이제 정도보호 구문이에요, 여러분. 수러 뒤에 떡, 그 뒤에 정도보호죠.

0: 뛰는 정도가 매우 빠르다. 이게 직역이에요.
1: 跑得很快.
0: 주어 집어넣어서 해볼까요?
1: 他跑得很快.
0: 이 더라는 글자가 지금 파워 앞에 있었으면 어떻게 읽었을까요? 데이 파워죠. 네, 뛰어야 한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 공부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주어 예, 외우시고요. 60페이지 표현한 거는 더 살펴보겠습니다.
1: 好的,一起进入深化练习.
0: 병원 기억나십니까?
1: 이院.
0: 나 병원 못 갈 것 같아. 못 가.
1: 我去不了医院.
0: 去不了 올려도 되죠. 하지만 뒤에 일성이잖아요. 올리지 마세요. 去不了 이院. 이렇게 연습하세요. 언니, 누나 다 되죠? 언니가 방 치웠어?
1: 姐姐收拾房间了.
0: 뒤에 뭐가 빠진 거예요? 맨 뒤에 여러분. 하나, 둘, 셋.
1: 마.
0: 그렇죠. 마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1: 姐姐收拾房间了吗?
0: 그럼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 내가 치웠다. 왜? 내가 치웠다. 시작.
1: 我收拾了.
0: 그렇죠. 어, 나 안 치웠는데?
1: 我没收拾.
0: 지금 순간 분명히 뿌 생각하신 분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 사랑의 잔소리. 러로 질문하면 볼 것도 없어요. 러로 물어보면 무조건 메이예요, 여러분. 선생님, 식사하셨습니까? 你吃饭了吗?
1: 我没吃饭.
0: 메이드에 러 쓰면 안 되고요. 그는 숙제를 하는 정도가 매우 느리다. 이게 직역이에요. 갑니다.
1: 他作业写得很慢.
0: 동사를 두 번 써도 됩니다. 주술목 그리고 한 번 더 수로입니다.
1: 他写作业写得很慢.
0: 정도보는 나올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보 구문의 가장 큰 특징은 동사 뒤에 더, 수로 뒤에 더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写作业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선생님?
1: 是的.
0: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밥을 엄청 빨리 먹는다. 자, 제가 조합을 해드릴게요. 밥 먹다, 吃饭. 선생님, 老师, 매우 빠르다, 很快. 자, 시간 드리죠, 우리 선생님. 선생님은 밥을 엄청 빨리 먹는다. 하나, 여러분. 하나, 둘, 셋.
1: 老师吃饭吃得很快.
0: 그렇죠. 吃饭的가 아니라니까요. 老师吃饭吃得很快. 이렇게 한번 동사를 더 쓰는 겁니다. 맨 앞에 동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1: 老师饭吃得很快.
0: 지금 그 문장 구조를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는 빨리 외출해야 한다.
1: 我们得快点出门.
0: 빨리 좀 외출하다. 快点出门. 빨리 좀 할 때 좀이 된이에요, 여러분. 네, 수로 앞쪽에 위치해서 역시 데이라고 읽죠. 누가 영어를 말하는 정도가 제일 좋니? 이게 직역입니다.
1: 谁英语说的最好?
0: 수어 두 번 넣을까요?
1: 谁说英语说的最好?
0: 선생님이 영어를 제일 잘해. 먼저 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영어를 제일 잘해. 하나, 둘, 셋.
1: 老师英语说的最好.
0: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sure를 역시 한 번만 쓰셨네요. 굳이 두 번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와우, 선생님 오늘 사실 정도보를 지금 꽤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요. 제 마음을 심정을 이해하시죠?
1: 对啊,因为程度不语比较难.
0: 아, 정도보 비교적 어렵다고 말씀하시네요. 또 그만큼 또 장용, 자 많이 쓰잖아요.
1: 是的.
0: 네, 우리 이 초급자분들께서는 이 정도보를 언제 써야 하는지가 좀 어렵거든요. 그게 좀 곤란한 점인 것 같습니다. 실력 따지기 그리고 62페이지 보시면은 꽝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넣어놨습니다. 꼭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화 팁도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周末一起去逛街怎么样?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심 안정 강사 김대긴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말에 또 토익 시험이 있죠. 그래서 시험 열심히 잘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같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제가 좀 일본 잠시 갔다 와요. 그리고 그래도 봐요. 여러분 저 또 월말에 시험이 또 하나 있죠. 그 다 보려고 이 3박 4일만 갔다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나대로 그 최다 응시 만점 기록 같은 것은 이제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목표 같은 거 잘 세워주시고 하나하나 이뤄나가시다 보면 하다 보면 또 이제 그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과정에서 좀 힘드신 게 있더라도 그걸 잘 버티시는 힘, 그게 나중에 좋은 보람으로 여러분에게 보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89쪽입니다. 파트 1, 2. 우선 문제부터 잘 풀어야겠죠. 함께 듣습니다.
1: Part 1.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2: One of the women is walking up a slope.
1: B.
2: One of the women is gesturing toward a notice.
1: C.
2: Some women are gathering their equipment.
1: D.
2: Some women are securing a post.
1: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3: The man is taking several objects out of a suitcase.
1: B.
3: The woman is putting her hand into her coat pocket.
1: C.
3: They're exiting through a set of sliding doors.
1: D.
3: They're wheeling some luggage carts.
1: Part 2. Number 7.
4: When would be the best time to advertise the vacant positions on our careers page?
1: A.
2: You may keep the window open.
1: B.
2: Once management gives final approval.
1: C.
2: An opening in the finance division.
1: Number 8.
3: Where should I submit a reimbursement request?
1: A.
4: I've already picked up my checked baggage.
1: B.
4: Thanks for helping me organize those records.
1: C.
4: All the instructions are listed on the company portal.
1: Number 9.
2: Elena offered to let us use part of her workspace.
1: A.
3: Do you think there's enough space available?
1: B.
3: There's still plenty of memory on the server.
1: C.
3: No, it won't cause any problems.
1: Number 10.
4: Professor Raman's farewell address will begin shortly.
1: A.
2: Thanks for letting me borrow that book.
1: B.
2: I enjoyed the ending of the documentary.
1: C.
2: The sound system isn't working properly.
1: Number 11.
3: Could you assist me with setting up a checking account?
1: A.
4: No, I forgot to save the documents.
1: B.
4: Thank you for including me.
1: C.
4: The branch is about to close for the day.
0: 잘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1번부터 확인해 보시죠. 시험에 이제 한 두 명 정도가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시험에는 한 세 명 정도 나왔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바꿔서 비슷하게

0: 만들어 봤는데, 아니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있다 이 표현에 동사를 뭐를 쓸까요? D번입니다. Some women are securing a post. 이럴 때 secure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또 박스가 터지지 않게 테이프를 붙이고 있어요. 이 박스가 터지지 않게 그것도 A man is securing a box. 이게 시험의 답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기둥을 안전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도 securing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D. 2번은 One of the women is walking up a slope. 이 여성 중에 한 명이 비탈길을 올라가나요? Slope.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B번 One of the women is gesturing toward the notice. 어떤 안내문 쪽을 향해 이제 거기에 이제 가리키고 있다.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데 사진에 노티스가 없어요. 그럼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면 오답. C번 Some women are gathering their equipment. 이거는 어떻게 번역해요? 몇몇 여성들이 장비를 모으고 있다. 이게 장비 모으는 동작 같진 않죠. 그냥 기둥 하나를 안전하게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D죠. 1번 문제 다시 듣죠.
1: A.
2: One of the women is walking up a slope.
1: B.
2: One of the women is gesturing toward a notice.
1: C.
2: Some women are gathering their equipment.
1: D.
2: Some women are securing a post.
0: 2번입니다. 2번 사진이 최근에 비슷하게 나왔죠. 그때 저도 이 책을 만들 때 핵심은 똑같게 만들어드려야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걸어 나오면 그냥 going out 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시험에 어떤 동사가 들렸냐면 exiting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똑같이 살려서 만들어드렸어요. 다른 거는 이제 뭐 완전히 달라요. 그죠? They are exiting through a set of sliding doors. 그래서 보면은 미닫이 문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exiting 들어가는 C가 답이에요. A번 보면 The man is taking several objects out of a suitcase 하면은 여행 가방에서 물건을 몇 개 꺼낸다 그랬는데 지금 뭐 suitcase가 보이지 않죠. 이 세 사람 다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내용이 안 맞고 B번 The woman is putting a hand into her coat pocket 했는데 코트 주머니 안으로 손을 넣었나요? 아, 그런 거 전혀 아니고 D번, they are wheeling some luggage carts. 이들이 짐수레 몇 개를 밀고 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A man is wheeling a cart는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카트를 이제 그 바퀴가 있어서 그걸 이제 밀고 가는 그런 모습에는 답인데 지금 이 사진에는 카트가 안 보여요.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면 오답이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2번 문제 다시 듣죠.
1: A.
3: The man is taking several objects out of a suitcase.
1: B.
3: The woman is putting her hand into her coat pocket.
1: C.
3: They're exiting through a set of sliding doors.
1: D.
3: They're wheeling some luggage carts.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1, 2 진행 중입니다. 이제 2죠.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똑같이 시험 보죠. 물론 이제 만점 받는 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떤 단어가 들릴 때 답이 잘 되나. 그 최근에도 이 베이케이션 들려서 답인 게 있어요. 휴가 중이야 이런 거. 또 웹사이트 찾아봐 이런 게 또 두 개가 파트 2에서 정답으로 나왔고 그리고 우리 퍼펙트 만보님 말이 시가 된다 그랬더니 이제 슈퍼 만보에서 퍼펙트 만보로 이름 바꿔주신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가끔 선생님 그 앞에 그 비법에 요것도 더 추가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강의 때 이제 베이케이션 들리면 답이에요. 그럼 그것도 여기 2에 넣어주세요. 뭐 이래가지고 요구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하나하나 보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 비법도 이 단어나 이게 더 보완되고 있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것도 한번 해볼까요? 7번도 이런 거예요. when으로 물어볼 때 물론 이제 딱 그때가 나오면 답이죠. 근데 once도 답이 잘 되고요. until 들려도 답이 잘 되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0: 실력으로 풀되 어쩌다 아, 좀 잘 안 들렸다 이럴 때는 아, 여러분이 그 통계상 뭐가 들리면 정답이 잘 된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시험 보다가 이 방해를 받는 요인들이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시끄러운 또는 이제 방해받는 그런 요인이 있을 때 대비해서 그런 이야기도 알아두시면 좋은 거예요. 알았죠? When would be the best time to advertise the vacant positions on our careers page? 해서 보면 공석 채용 공고는 언제 채용 사이트에 올리면 좋을까요? 언제가 가장 좋은 때예요? 이렇게 할 때 B번 Once management gives final approval 해서 보면 경영진이 최종 승인을 하자마자요. 이런 것도 때를 가리키죠. 그래서 when에 대해서 once도 답이 되고 뭐 as soon as after before by 시점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다. 알았죠? 그리고 이제 not until 구문 이런 것도 어쩌다 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B가 답이고 A번은 you may keep the window open. 그래서 창을 열어 두셔도 좋습니다. 이런 거였고 C번 an opening in the finance division. 재무부서의 채용 자리요. 빈 일자리요. 이랬는데 상관이 없죠. 정답은 B번. 7번 문제 다시 듣죠.
1: When would be the best time to advertise the vacant positions on our careers page?
2: A.
3: You may keep the window open.
2: B.
3: Once management gives final approval.
2: C.
3: An opening in the finance division.
0: 8번입니다. Where should I submit a reimbursement request? 해서 그저 여기서 비용 정산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해야죠? Where should I submit이에요? 어디에 그랬을 때 어디에 딱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C번 보세요. All the instructions are listed on the company portal. 시험에는 이 포털이 웹사이트였어요. 그게 좀 바꿨었고 웹사이트 들리면 실제 답이 잘 돼요. 포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회사 포털 사이트에 모든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가봐. 딴 데 가서 알아봐. 제3자에게 물어봐.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 답이 잘 돼서 You should ask 블라블라나 이런 포털 웹사이트 들리는 게 답이 잘 돼요. 이메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메일 확인해봐. 그것도 이메일 들리면 답이 잘 되죠. 그렇고요. A번은 I've already picked up my checked baggage. 제가 이미 맡긴 그런 짐을 픽업해 갔습니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B번은 Thanks for helping me organize those records. 내가 이 기록들을 정리하는 걸 도와줘서 고마워요. 상관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 checked baggage가 맡긴 짐 이렇게도 많이 번역돼요. 이게 뭐 검사받은 짐도 어쩌다 될 수 있겠죠. 근데 맡긴 짐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A, B는 오답. 포털이나 웹사이트가 들리는 C가 정답. 8번 문제 들어볼까요?
4: Where should I submit a reimbursement request?
2: A.
1: I've already picked up my checked baggage.
2: B.
1: Thanks for helping me organize those records.
2: C.
1: All the instructions are listed on the company portal.
0: 9번입니다. Elena offered to let us use part of a workspace. 엘리나는 자신의 업무 공간 일부를 우리가 사용하도록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A번 Do you think there is enough space available? 거기 이용 가능한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고마운 내용이지만 거기 여유가 될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평서문에 대해서 의문문은 정답이 잘 돼요. 이런 걸 좀 기억해둬야 시험장에서 아 이거 평서문의 의문문이네. 답으로 정말 나오네. 그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재미를 느끼시는 거. 그게 우리 토익킹 듣는 재미예요. 알았죠? A가 정답. 그리고 B번. There is still plenty of memory on the server. 이 서버에는 저장 공간이 여전히 그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상관이 없고요. No, it won't cause any problems. 이게 별 문제 야기시키지 않을 겁니다. 했는데 역시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평서문에 대해서 의문문은 대부분 정답이다. 주의!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다음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A, B, C가 모두 의문문으로 나온 문제가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도 있어요. 이 의문문이 A, B, C 막 또는 A, B 이렇게 두 개 나올 때 있고 세 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0: 뭐 비법을 너무 믿지 말고요. 기본 실력으로 하되 이런 건 이제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다 이겁니다. 9번 문제 다시 듣죠.
1: Elena offered to let us use part of her workspace.
2: A.
3: Do you think there's enough space available?
2: B.
3: There's still plenty of memory on the server.
2: C.
3: No, it won't cause any problems.
0: 10번입니다. Professor Rahman's farewell address. 이 교수님의 작별 연설이 will begin shortly. 곧 시작될 거예요. 그랬더니 C번. The sound system isn't working properly. 좀 허무감을 주죠. 아, 근데 그 음향 장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연설 못 하실걸요? 이런 식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C가 답이고요. A번, Thanks for letting me borrow that book. 해서 내가 그 책 빌리는 거 허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관없고요. 책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B번, I enjoy the ending of the documentary. 저는 그 다큐멘터리 엔딩이 좋았어. 뭐 이랬는데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좀 이 의외의 대답들이 파트 2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연성을 가져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또 공부를 좀 계속 재밌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이 그 친구들을 좀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막 고등학생, 그리고 이제 대학생 이렇게 해서 만나면 이제 같이 배우는 게 오히려 제가 더 많아요. 물론 이제 토익 비법이나 뭐 설명이나 자료는 제가 많겠지만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 안목 이런 걸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은 토익 공부하는데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과 교류하는 거 많이 환영합니다. 단톡방을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우리 카페도 있고요. 알았죠? 10번 문제 다시 듣죠.
1: Professor Rahman's farewell address will begin shortly.
2: A.
1: Thanks for letting me borrow that book.
2: B.
1: I enjoyed the ending of the documentary.
2: C.
1: The sound system isn't working properly.
0: 11번입니다. Could you assist me with setting up a checking account? 그래서 이 당좌예금을 개설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이랬을 때 답은 C인데 The branch is about to close for the day. 아, 이 지점이 곧 문 닫을 예정이에요. 이거 우리로 보면 이거 참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 도와줘야죠. 근데 이 토익은 불친절한 대답. 이런 게 답으로 나와요, 실제. 그래서 이제 도와주실래요? 나 지금 바쁜데. 도와주실래요? 나 지금 나가려던 참인데. 이거 다 답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토익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그래갖고 ABC 중에 busy 들리는 문장은 답이 잘 돼요. 막 close 들리면 답이 잘 돼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토익이니까 토익에 익숙해지셔야지. 답이 C번입니다. 그리고 A번은 No, I forgot to save the document. 제가 그 문서 저장하는 걸 깜빡했네요. 상관없고요. Thank you for including me. 저를 포함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도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11번 다시 듣죠.
3: Could you assist me with setting up a checking account?
2: A.
1: No, I forgot to save the documents.
2: B.
1: Thank you for including me.
2: C.
1: The branch is about to close for the day.
0: 이렇게 직접 no라고 대답 안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no 대답. 여기 Could you print these handouts before the seminar? 세미나 전에 유인물 좀 출력해 주실래요? The copier is free right now. 지금 복사기가 비어 있네요. 그럼 할 수 있겠다는 대답이 되죠. 이런 스타일도 답이 됩니다. 보너스를 꼭 예습 복습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이 외장 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 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1: 네.
0: So what are we doing on this fabulous Monday, 선생님?
1: 자, 오늘은 페이지 넘버 86에 에어컨 없이 여름을 견디는 방법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0: And you're bringing this now? It's been a very hot summer, and now you're telling us this information?
1: 내년에도 여름은 옵니다.
0: Okay.
1: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0: 네.
1: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더우면 AC 없으면 견디질 못하잖아요.
0: Oh.
1: 자, 근데 그렇지 않고도 조금 시원해지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요.
0: Oh.
1: 아, 근데 저는 진짜 AC 없으면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Oh, no. Yeah. 더위를 잘 타시나 봐요.
1: 아, 그럼요. How about you?
0: I am the same too. Mm-hmm. 더위 잘 타는 편이에요.
1: Yeah.
0: I'm okay in the winter though.
1: Mm.
0: I guess because I'm Canadian. Oh. Maybe because you're from New York.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Yeah.
1: 자, 오늘 방법 제대로 배워볼게요.
0: Okay. Here is how to survive summer without blasting the AC.
1: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Keep your blinds closed during the day unless you want your room to turn into an oven. Put a bowl of ice in front of a fan when you're sweating buckets. Take a lukewarm shower. It helps your body stay cool longer. Staying hydrated is half the battle, so drink water whenever you can. Sleep closer to the floor. Since hot air rises, the floor is often cooler than your bed.
0: And now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들어볼게요. 방이 찜통이 되길 원한다면 또 모를까? 낮 동안에 블라인드는 닫아두자. 땀이 비 오듯 흐를 땐 선풍기 앞에 얼음 한 사발을 가져다 놓자. 미지근한 물에 샤워를 하면 몸을 더 오래 시원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분을 유지하면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이므로 기회가 될 때마다 물을 마시자. 바닥에 가까이 붙어서 자자.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므로 침대보다 바닥이 종종 더 시원하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0: 오케이.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뻔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이 와중에 또 영어 표현을 배울 수도 있고요. 조금 신선한 것도 한 두 개 정도 있지 않나요, 그래도?
0: Are you just double checking?
1: 갑자기 소심해졌어요. 네.
0: No, I liked it.
1: Right.
0: This is the first time hearing about putting a bowl of ice in front of a fan.
1: Yeah.
0: Does this really work?
1: 진짜 된다고 하더라고요.
0: Okay. Right. 안 해보셨네요.
1: 안 했습니다. 저는 왜냐면 에어컨이 있으니까요.
0: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해볼게요.
1: 아, 그럼요. 네. 핵심 표현 한번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지금 수분을 유지하면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0: 네.
1: 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다. 이거 영어로도 표현 가능할까요?
0: 네. Half the battle. Half the battle. 그리고 이거는 보통 이제 비동사로 많이 쓰죠.
1: 아, okay. Something is half the battle.
0: Mm-hmm.
1: So 어려운 일 자체를 내가 목표로 하는 그것 자체를 battle.
0: Mm-hmm.
1: 하나의 전투라고 보는 거군요.
0: 맞아요.
1: 네.
0: Yeah.
1: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비교적 간단한 거. 뭐 예를 들어 마음을 먹는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제 시간에 일어나기라든가.
0: 맞아요.
1: 이런 것만 해도 이미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은 온 거다.
0: Yes.
1: 라는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0: Yeah.

0: Yes, I like this expression.
1: Yes.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Mm-hmm. 계획을 세우는 게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자, 계획을 세우는 게
0: Making a plan
1: 그 전투의 반이야.
0: Is half the battle. Making a plan is half the battle.
1: 네. 자, 이번에는요. 잠자리에서 나오는 게 이미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mm-hmm. 운동하는 거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라고 yeah. 할 때 친구가 잠자리에서 나오는 건
0: Getting out of bed
1: 이미 그 전투의 반이야.
0: Is already half the battle.
1: 네.
0: Getting out of bed is already half the battle.
1: 네. 자, 세 번째는요. 마음 먹는 거 그거 자체가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 자, 너의 마음을 먹는 게
0: Making up your mind
1: 그 전투의 반이야.
0: Is half the battle. Making up your mind is half the battle.
1: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든 목표 아니면 그것으로 가는 과정 자체를 the battle 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죠. You're halfway there.
0: 오, 이거는 right? 뭔가 좀 응원하는 느낌으로 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반은 왔으니까 네. 좀만 더 힘내라.
0: You're halfway there.
1: 오,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핵심 표현 half the battle 잡아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lind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그대로 blind라고 쓰면 될까요?
0: 네. 그런데요. 이름절로 발음하셔야 돼요. blind가 아니고 blind.
1: 그렇습니다.
0: blind.
1: blind. I의 강세를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보통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서
1: 네.
0: blinds라고 주로 많이 쓰죠.
1: 일반적으로 복수로 많이 쓴다라고 네. 하는 거. 자, 다음은요. 선풍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0: Fan.
1: Mm-hmm.
0: Fan.
1: 네.
0: 저는 약간 문화 충격 받았는데 처음에
1: 왜요?
0: 한국 이사 왔을 때요. 그 계속 그 fan death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1: Okay.
0: Fan death. Do you know fan death?
1: No. You mean you leave the fan on
0: yeah,
1: and
0: yeah,
1: you,
0: yeah.
1: you fall
0: and
1: asleep.
0: Then you can die.
1: Oh, please. 근데 저도 사실은 예전에 그거 믿었었거든요.
0: Oh, really? Yeah.
1: 그거 끄고 자야 돼. Fan death.
0: Who made that up?
1: I know. So fan, F-A-N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선풍기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0: 네.
1: 네. 자, 다음은요. 미지근한.
0: Lukewarm. 이거는 한 단어입니다. Lukewarm.
1: Right.
0: 그냥 warm은 따뜻한 거잖아요.
1: 네.
0: 근데 lukewarm은 미지근한 거예요.
1: 애매한 온도죠.
0: 네.
1: Alright. 자, 다음은요.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뭐뭐한 상태로 남아있다.
0: Stay.
1: 음흠.
0: Stay.
1: Stay 뒤에 형용사를 넣으면 그런 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0: 맞아요.
1: 그렇죠? Right. 뭐 예를 들어 stay quiet.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번만 조용해. 이런 느낌보다는 계속 그런 상태로 있어라가 되겠습니다.
0: 네.
1: 네. 자, 다음은요. 수분이 공급된이라고 할 때는요.
0: Hydrated.
1: 음흠.
0: Hydrated.
1: 네. 이게 엄청 어려운 단어라기보다는요. 수분이 공급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물을 충분히 마신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0: Mm-hmm.
1: Right? Hydrated. 근데 만약에 쌤 수분이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로 있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0: 거기 앞에 DE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1: okay.
0: dehydrated.
1: Dehydrated. All right? 자, 마지막으로 오르다, 뭐 온도가 오르던가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던가 어떻게 할까요?
0: Rise입니다. 스펠링은 R-I-S-E, 근데 발음은 rise.
1: 네, 이거 raise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Rise는 스스로 오르다고요. Raise는 올리다입니다. Right. 자,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소문이라면 또 모를까? 뭐뭐라면 모를까?
0: Unless 평소문. Unless 평소문.
1: 네, 제가 일부러 이거를 해석을 뭐뭐라면 또 모를까? 라고 만들어봤습니다.
0: 왜요?
1: 자, 왜냐면 공감이 더 잘 될 것 같아서요. 깜짝 놀랐잖아요. 자, 여러분들, unless는 이미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0: 네.
1: 그래서 실제로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설명이 될 겁니다. Unless 평소문 이렇게 하면 평소문이 아닌 이상 평소문이 아닌 이상 그래서 아닌이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0: 네.
1: 근데 제가 이거를 뭐뭐라면 또 모를까 이렇게 좀 의역을 한 이유는 뭔가 슬쩍 뒤에다가 조건을 이렇게 담는 느낌을 주려고 한 거거든요.
0: 아하.
1: 뭐뭐라면 또 몰라 이렇게 조건을 마지막에 툭 하고 던지는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와서 우리랑 뭐 놀자 한 다음에 뒤에다가 unless 뭐 you're busy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네가 바쁘면 또 몰라 이렇게 조건을 뒤에 살짝 툭 던진다는 느낌이에요.
1: 오, 오케이, 좋아요.

0: 전기가 나갔는데 그러면 냉장고 자주 열면 안 되잖아요.
1: 어. 어 맞네요, 맞네요.
0: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문장 쓰신 거 아니에요?
1: 어 그런 거보다는 저기 뭐야 살 빼라 이런 느낌으로 쓴 거예요 저는. 아 역시 생각하는 게 다르네요.
0: 네 그러네요.
1: So don't open the fridge unless you're really hungry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아 있잖아 그냥 그 사람이랑 사겨. 뭐 네가 혼자 살고 싶다면 또 모를까?
0: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 문장?
1: 자, 그냥 그와 사귀어.
0: Just date him.
1: 네가 혼자 살고 싶지 않은 이상.
0: Unless you want to live alone. Just date him. Unless you want to live alone.
1: 네, 여러분들 제가 의역해놓은 게 너무 헷갈린다. 그럼 직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0: Yes.
1: 오케이.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명사 한 사발 혹은 한 그릇.
0: A bowl of 명사. A bowl of something.
1: 네, 이 bowl 자체가 그릇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 발음할 때 쌤, 그 공 할 때 B-A-L-L 이랑은 다르죠?
0: 네, 맞아요. A bowl. 약간 입술을 더 많이 사용해야 돼요.
1: Uh-huh.
0: 네, a bowl of.
1: Alright. So, 만약 공 얘기할 때 B-A-L-L은 입모양을 더 벌려야겠죠?
0: 네, a ball.
1: A ball.
0: 턱만 내리는 느낌이죠.
1: Right. 이게 so B-O-L-L. W-L은요, 보울에 가깝고요, bowl. 그리고 공은 B-A-L-L은 ball에 더 가깝습니다. 자, 만들어 볼게요. 마유는 라면 한 그릇을 먹었어. 마유는 먹었어.
0: Mayu ate.
1: 라면의 한 그릇을.
0: A bowl of 라면. Mayu ate a bowl of 라면.
1: 네, 두 개 가능한가요?
0: 두 개요?
1: 두 그릇 가능한가요?
0: 오, 네. Mayu ate two bowls. of 라면.
1: 좋습니다. 응용까지.
0: 보통 두 개 드시잖아요.
1: 어, 기본이죠. 자, 세리라는 딸기 한 그릇을 먹었어. 아,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해줬잖아요.
0: Oh, thank you.
1: 자, 세리나는 먹었어.
0: Serena ate
1: 딸기들의 한 그릇을.
0: A bowl of strawberries. Serena ate a bowl of strawberries.
1: 네,
0: 네 제 이미지를 잘.
1: 그렇습니다. 약간 옆에다 요거트 넣어주고.
0: 네.
1: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땀을 비오듯 흘리다. 땀을 비오듯 흘리다.
0: 네, 영어로는 sweat buckets 라고 합니다. sweat buckets.
1: 아니, bucket은 양동이 아닌가요?
0: 맞아요. 그래서 양동이 몇 개를 채울 수 있는 만큼 땀을 흘렸다라는 말이에요.
1: 와, sweat buckets. 이거는 정말 더워서 흘리는 게 될 수도 있겠고 뭐 긴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0: Yeah.
1: 어, 참고로 여러분들 sweat bullets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땀을 많이 흘리는데 더워서는 아니고요. 그건 긴장해서 흘린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나옵니다.
0: 맞아요.
1: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 털 코트를 입고 있어서 진짜 땀을 비오듯 흘렸어. 한여름에 털코트 입은 거예요.
0: Okay.
1: 자, 난 양동이들로 땀 흘리고 있었어.
0: I was sweating buckets.
1: 내가 털코트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0: Because I was wearing a fur coat. I was sweating buckets because I was wearing a fur coat.
1: 네.
0: Why?
1: Why? 자, 두 번째는요. 그녀는 그녀의 첫 데이트에서 양동이들로 한마디로 땀을 비오듯 흘렸어.
0: Oh no.
1: 어, 그녀는 양동이들로 땀 흘리고 있었어.
0: She was sweating buckets.
1: 그녀의 첫 데이트에서.
0: On her first date. She was sweating buckets on her first date.
1: 네. 이거는 정말 더워서일 수도 있고 약간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0: Yes.
1: Alright. 자, 오늘의 어순 영작으로 넘어갈게요.
0: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조인 어스 온 페이지 89. Let's start writing.
1: 네,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보겠습니다. 방이 찜통이 되길 원한다면 또 모를까? 낮 동안에 블라인드는 닫아 두자. 자, 당신의 블라인드들을 닫힌 상태로 유지해라.
0: Keep your blinds closed.
1: 낮 동안에.
0: During the day.
1: 당신이 당신의 방을 원하지 않는 이상.
0: Unless you want your room.
1: 오븐으로 변하기를.
0: To turn into an oven. Keep your blinds closed during the day unless you want your room to turn into an oven.
1: 네, 여기서 keep your blinds closed라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close your blinds라고 하는 것보다 계속 닫아두란 느낌이 keep 덕분에 나올 수가 있죠.
0: 맞아요.
1: 네, 두 번째로 땀이 비오듯 흐를 땐 선풍기 앞에 얼음 한 사발을 가져다 놓자. 자, 얼음에 한 그릇을 두어라.
0: Put a bowl of ice
1: 선풍기 앞에
0: in front of a fan
1: 당신이 양동이들로 땀을 흘릴 때
0: when you're sweating buckets Put a bowl of ice in front of a fan when you're sweating buckets
1: 네, 이게 약간 AC 역할을 비슷하게 하나 봐요.
0: That is so cool.

0: 저 진짜 이거 해볼 거예요.
1: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와. 자, 다음은요. 미지근한 물에 샤워를 하면 몸을 더 오래 시원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미지근한 샤워를 해라.
0: Take a lukewarm shower.
1: 그건 당신의 몸을 도와준다.
0: It helps your body.
1: 더 오래 시원한 상태로 남아있게.
0: Stay cool longer. Take a lukewarm shower. It helps your body stay cool longer.
1: 네, 다음은요. 수분을 유지하면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이므로 기회가 될 때마다 물을 마시자. 자, 수분이 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건
0: Staying hydrated
1: 그 전투의 반이다.
0: Is half the battle.
1: 그러니까 물을 마셔라.
0: So drink water.
1: 당신이 할 수 있을 땐 언제든.
0: Whenever you can. Staying hydrated is half the battle. So drink water whenever you can.
1: 네. Whenever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할 때는 언제든이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So whenever you need me. 이러면은 당신이 내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 정도가 될 수 있겠죠?
0: 맞아요.
1: 자, 마지막으로 바닥에 가까이 붙어서 자자.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므로 침대보다 바닥이 종종 더 시원하다. 자, 그 바닥에 더 가깝게 자라.
0: Sleep closer to the floor.
1: 뜨거운 공기는 오르니까
0: Since hot air rises,
1: 그 바닥은 종종 더 시원하다.
0: The floor is often cooler
1: 당신의 침대보다
0: than your bed. Sleep closer to the floor. Since hot air rises, the floor is often cooler than your bed.
1: 네, closer to the floor. 더 가깝게 자라라고 하고 나서 since가 나왔어요. Since hot air rises니까 여기서 since라고 하는 것은 뭐뭐임으로 정도가 될 수 있겠죠?
0: Yes. All right. Since hot air rises.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Keep your blinds closed during the day unless you want your room to turn into an oven. Put a bowl of ice in front of a fan when you're sweating buckets. Take a lukewarm shower. It helps your body stay cool longer. Staying hydrated is half the battle, so drink water whenever you can. Sleep closer to the floor. Since hot air rises, the floor is often cooler than your bed.
1: 선풍기,
0: fan,
1: 미지근한,
0: lukewarm,
1: 수분이 공급된,
0: hydrated.
1: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0: half the battle.
1: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땀을 비오듯 흘리다,
0: sweat buckets. That's all. 6 a.m. This is Easy Writing.
1: 네, 오늘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1: 이제 친구가 옷을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집을 좀 깨끗하게 해서 살고 싶다라는 네. 얘기를 할 때 조언을 주는 거예요. 낡은 옷을 처분하는 것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거야. 너의 오래된 옷들을 제거하는 건 그 전투의 반이다.
0: 오, 너무 좋네요. 네, half the battle 사용하시면 됩니다.
1: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남겨주세요.
0: Alright, that is it for today. Have yourselves a wonderful day and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Bye for now.
1: Bye.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아,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5: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4: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5: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6: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5: 프리토킹에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4: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7: AI는 무엇이든

0: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2: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to 귀가 트이는 영어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이번 주 힘차게 저희와 같이 출발을 해보시죠. 자, 월드컵이 끝난 지도 벌써 한 달 정도 돼가네요. 아우, 잉글랜드 이번에. 네. 멋있었습니다.
2: 아쉬웠어요. 3위였지만 네, 다음에 우승 무조건.
3: 이번 영국 선수 중에 상당히 좀 인상 깊었던 선수가 이제 벨링엄 선수.
2: He became a superstar.
3: 그렇죠.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피터센과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2: 똑같죠 뭐.
3: 약간 네. 약간 헷갈립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벨링엄 선수가 소속된 구단이 레알 마드리드가 맞죠?
2: 그렇죠. The traditional powerhouse in European and world football. Yeah.
3: 음바페 선수도 거기 소속으로 좀 뛰고 있고. 이 구단이 전 세계 축구 구단 중에 가치 1위 를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2: Yeah, they have been number one for a long while as well. And in some other interesting news, one of the highest ranking English teams, traditionally Manchester United, were pushed down in the rankings.
3: To third, I believe?
2: Yeah.
3: 우리가 맨유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구단 가치가 이제 두 번째로 높았었는데 세 번째로 떨어졌다면 이제 누가 2위로 올라왔습니까?
2: Barcelona, so Real Madrid's Spanish rivals.
3: 그렇네요. 둘 다 스페인 리그 팀들이고 그 지난 월드컵에서 10대 돌풍을 일으켰던 그 야말 선수
2: Yeah, exactly. So they have been in financial trouble recently, but their overall popularity and valuation hasn't suffered.
3: 그다음에 이제 유럽 리그 팀들이 아마 상위권에 다 포진했을 것 같고,
2: 그렇죠.
3: 뭐 영국 프리미어 리그 팀들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이제 축구 팀들도 많은 이제 관심을 예전에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메시 선수도 거기 뛰고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2: 인터 마이애미 have made the big splash, owned in part by David Beckham.
3: 자, 오늘 이렇게 축구 구단들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 그 CNBC라고 하는 이제 미국 경제 전문 채널에서 이 구단들의 가치 순위를 매기면서 왜 이렇게 기업 가치가 높은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 관련된 기사입니다.
2: Let's jump into it. Part 1's on page 86 of our August book.
4: CNBC reports surging global valuations for top soccer clubs. A comprehensive fiscal report by CNBC shows that the world's premier soccer organizations are securing massive global valuations. Elite continental brands consistently generate substantial revenues through lucrative sponsorships, stadium operations, and expensive broadcasting contracts. This financial dominance is heavily concentrated within major European markets, which continually overshadow North American sporting leagues in baseline soccer profitability.
3: 자, 이런 구단들의 그 가치가 정말 천문학적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구단들의 어떤 순위를 매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2: A comprehensive fiscal report by CNBC shows that the world's premier soccer organizations are securing massive global valuations.
3: Okay. Massive global valuations. 우리가 기업 가치 할 때도 나왔던 단어잖아요, valuations.
2: 그쵸.
3: 지난주 월요일 기사는 그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주에 관련된 기업 가치 얘기였으니까 똑같은 단어 또 나오죠. 구단
2: 맞아요.
3: 가치나 기업 가치나 구단도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2: 그렇죠. 네. Yeah.
3: So massive global valuations. 정말 큰 글로벌한 시장 가치를 이제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명문 축구 구단들의 이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 발음에서 premier라고 많이 하는데 영국 발음은 premier인가요?
2: 그렇죠. Premier, Premier League, Premier Soccer Organizations.
3: Pre가 아니라 pre에 더 가깝죠. 영국 발음이요. 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 A comprehensive fiscal report by CNBC shows that the world's premier soccer organizations are securing massive global valuations.
3: 자, 이어갈게요.
2: Elite continental brands consistently generate substantial revenues through lucrative sponsorships, stadium operations.

0: operations and expansive broadcasting contracts.
1: Continental brands, I don't know. 뭔가요?
0: Yeah, this is talking about the continent of Europe, okay, when you talk about continental. So in England, if you say continental breakfast, it means European style.
1: 아, 그렇군요. 유럽 대륙을 continental이라고 하는군요. Mm-hmm. 이런 것도 이런 기사에서 배우네요.
0: 네.
1: 그러니까 elite continental brands라고 하면 이 문맥을 한번 잘 보세요. 엘리트란 건 저 명문 구단을 말하는 거고.
0: 네.
1: 컨티넨탈 브랜드란 건 이 구단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잖아요.
0: 그러니까 네.
1: 유럽 대륙의 엘리트 명문 구단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0: 그렇죠. 네. 네.
1: Consistently generate substantial revenues. 막대한 매출을 이런 구단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수입원인가요?
0: Through lucrative sponsorships, stadium operations, and expansive broadcasting contracts. Mm-hmm. Remember, lucrative meaning highly profitable.
1: 그렇죠. 뭔가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대형 스폰서십. 선수들 보면 이게 그 유니폼 정면에
0: 네.
1: 어느 보험사 같은 거가
0: 그렇죠.
1: 있던가.
0: 제일 크잖아요.
1: 그래서 저게 어디 팀이지? 저 회사 팀인가 약간 네.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스폰서십이 이제 활성화돼 있죠. 축구 리그에는.
0: Of course.
1: Stadium operations 같은 경우는 그 경기장 운영 수익이다 보니까 표를 판매한 수익도 있겠지만 경기가 없을 때는 대관도 하잖아요.
0: Yeah.
1: 네, 뭐 콘서트 같은 걸로. 그런 것도 yeah. 이제 운영 수익이 될 것이고.
0: Of course. And expansive broadcasting contracts, talking about the wide range of media rights they sell, not just domestically, but abroad as well.
1: 이것도 크죠. Mm-hmm. 네, 중계권 같은 거.
0: 네. 네.
1: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구단들의 이야기네요. 다시 한번요. Elite.
0: Elite continental brands consistently generate substantial revenues through lucrative sponsorships, stadium operations, and expansive broadcasting contracts.
1: Okay.
0: This financial dominance is heavily concentrated within major European markets, which continually overshadow North American sporting leads in baseline soccer profitability.
1: 그 미국의 프로 스포츠가 전 세계적으로 뭐 가장 큰 그 경우가 많잖아요.
0: Mm-hmm.
1: 야구도 그렇고 뭐 yeah. 농구도 그렇고요.
0: Mm.
1: 미식축구로 뭐 말할 것도 없고 하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축구가 유럽이 훨씬 더 리그가 크죠. 뭐
0: yeah.
1: 영국이 일단 종주국이고요.
0: Of course, that makes the most money from broadcasting rights, mm-hmm. England. And so they overshadow North America. To overshadow means you surpass, you dominate.
1: 뭔가 그래서 이렇게 뭐 재무상으로 뭔가 매출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그 폭발력, 그 도미넌스가 이제 유럽 시장의 구단들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북미의 축구 리그를 이제 압도한다는 얘기죠. 오버샤도우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0: 그렇죠.
1: In baseline soccer profitability. Baseline이란 건 그냥 기본 축구 수익성을 말하는 거죠.
0: 그렇죠.
1: 뭐 구단이나 어떤 경기장을 운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본 딱 수익 그거에서 이미 유럽이 훨씬 더 앞서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0: Let's move on to part two next.
2: Spanish powerhouse Real Madrid currently leads the international rankings after experiencing significant year-over-year asset growth. The historic club reported record-breaking commercial revenues following immense competitive success on the pitch. Meanwhile, domestic rival Barcelona climbed into the second position, officially overtaking the prominent English institution Manchester United, despite the latter posting immense matchday earnings.
1: 자,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두 스페인 리그의 팀들이 나옵니다. 볼게요.
0: Spanish powerhouse Real Madrid currently leads the international rankings after experiencing significant year-over-year asset growth.
1: Powerhouse는 뭘까요?
0: Yeah, if you are a powerhouse, you are dominant in a certain industry. So that would mean one of the leading football clubs today.
1: 국가로 말하면 뭐 강국이 될 것 같고 우리도 뭐 IT powerhouse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다음에 이런 축구 경기에서는 뭐 강호라고 할까요?
0: 네. 네.
1: 스페인의 강호, 레알 마드리드 이런 단어로 powerhouse를 썼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Currently leads the international rankings. 전 세계 글로벌 구단 가치 순위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0: 그렇죠.
1: 네. 그냥 yeah. 뭐 성적도 리그 1위를 할 때가 많지만
0: of course.
1: 네. 구단 가치 순위에서도.
0: Yeah, and why? After experiencing significant year-over-year asset growth, so the value of their assets, and that includes players, has gone up.

0: 그렇죠. 그 동기 대비 이 구단의 자산 가치가 큰 폭의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1: 음흠.
0: 예. 이큰 선수들을 영입해서 그런 것도 있나요?
1: 그렇죠. Mbappe is one of their players. Bellingham, and after the World Cup, their value has gone up and up as
0: 오히려
1: well.
0: 더
1: They are
0: 올라갔군요.
1: assets, yeah.
0: 자, 그래서 동기 대비 작년과 비교했을 때 구단 가치가 아주 큰 폭의 상승을 해서 1위를 고수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요.
1: The historic club reported record-breaking commercial revenues following immense competitive success on the pitch.
0: 패치란 단어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이 축구 경기에서는 패치하면 무조건 그 축구장 필드를 말하는 거죠. 경기장.
1: Yeah, we don't really call it a field in British English. We call it a pitch.
0: 맞아요.
1: Yeah.
0: On the pitch. 경기 성적도 좋았다는 얘기죠.
1: 그렇죠. Following immense competitive success on the pitch, that means winning the league or the cup or something like that.
0: 맞아요.
1: And it also reported record-breaking commercial revenues.
0: 사상 최대의 매출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경기장 내에서, 즉 이번 시즌에 리그 성적이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Competitive success란 건 상당히 경쟁을 해서 성공을 거뒀다는 얘기니까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The historic club.
1: The historic club reported record-breaking commercial revenues following immense competitive success on the pitch.
0: 오케이.
1: Meanwhile, domestic rival Barcelona climbed into the second position, officially overtaking the prominent English institution Manchester United, despite the latter posting immense matchday earnings.
0: 바르셀로나라는 팀이 나오네요. 네. 예전에 그 메시 선수가 뛰었던 팀은 어딘가요?
1: Barcelona.
0: 아, 바르셀로나. 네. 이 구단이고 여기서 뛰다가 이제 그 미국 리그로 옮겨갔죠. 그게 이제 인터 마이애미인데 바로 뒤에 8-3에 나옵니다.
1: 그렇죠.
0: 자, 바르셀로나가 스페인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이제 경쟁하는 이제 구단인데 climbed into the second position 2위로 이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1: Yeah, in terms of the value, right? Overtaking the prominent English institution, Manchester United. Yeah, an institution, usually you're talking about maybe a government organization or something like that, but in football or sports, it would mean a really traditional powerhouse, right?
0: 맞아요. 인스티튜션이란 건 어떤 조직이란 느낌인데 여기서 이제 구단 조직을 말하겠죠. 네. 프리미어 리그에 이제 소속된 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제 추월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뭐 박지성 선수, 예전에 호날두 선수 생각나는 전통 구단이잖아요,
1: Of
0: 여기도. 네,
1: course,
0: 전통
1: yeah.
0: 강호.
1: And it's despite the latter here is Man U, posting immense matchday earnings. So that's
0: 뭐예요?
1: from the tickets and the food and
0: 아,
1: beverages on the day of the games.
0: match day 경기가 있는 날.
1: 네.
0: 아, 경기가 있는 날 수익에 있어서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요? The latter 그랬으니까 그 여러분이 앞에 두 개가 나왔으면 the former 하면 전자고 the latter 하면 후자예요.
1: 그렇죠.
0: 자, 그래서 앞에 바르셀로나가 나왔고 뒤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나왔기 때문에 후자는 맨유가 되겠죠.
1: 그렇죠.
0: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 Okay, let's move on to part three.
2: Further down the standings, the prominent North American competitor Inter Miami achieved the largest overall percentage increase. The reigning domestic champions capitalized heavily on historic revenue spikes and a recent stadium transition. This rapid financial expansion underscores how quickly international investment is reshaping the traditional economic hierarchy of soccer.
0: 자, 이제 미국의 축구 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 마이애미라고 하는 팀의 얘기가 나오네요.
1: Further down the standings, the prominent North American competitor, Inter Miami, achieved the largest overall percentage increase.
0: 전체 구단 가치 순위엔 들지 못했지만 그 구단의 가치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그 퍼센트 상에서는 가장 크게 오른 게 인터 마이애미라고 하는 팀이란 얘기죠.
1: 그렇죠, yeah. And this is further down the standings. Here's standings talking about the positions, the
0: 아까 그
1: rankings.
0: 순위권 말하는 거죠. 네, 순위권 아래로 쭉 내려가면 인터 마이애미라는 팀도 있는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메시 선수를 영입을 했고 구단주가 데이빗 베컴 아닌가요?
1: Yeah, absolutely. And so they've gained global popularity for the first time ever.
0: 맞아요. 자, 우리가 다 알만한 그런 이제 우리가 한 번씩은 좀 들어봤을 법한 그런 구단들입니다. 자, 갈게요. 그다음에
1: The reigning domestic champions capitalized heavily on historic revenue spikes and a recent stadium transition. Yeah, so here domestic we're talking about within America, they became the champions and they capitalized on something means they took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책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북튜버 김겨울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시간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마음을 써서 고민하는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죠. 제가 처음으로 썼던 독서의 기쁨이란 책에서도 책과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책 읽는 시간을 사랑해보세요. 책을 만나고 조금씩 알아가고 천천히 가까워지는 그 모든 순간들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세계를 만나게 하고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라는 소중한 경험도 하게 될 테고 말이죠.

0: Welcome aboard.
1: 입이 트이는 영어.
0: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반갑습니다. 저는 Jennifer Clyde입니다.
1: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올 여름 워낙 더웠기 때문에 그 여름철 음식 냉면들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쌤도 좋아하나요?
1: 저는 비빔냉면은 좀 좋아하는데 물냉면은 크게 좋아하지 않아요.
0: 근데 네. 물냉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물냉면 많이 드시더라고요.
1: 얼음 좀 동동 튀어가지고.
0: You don't like it.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양냉면보다는 함흥식 물냉면이 더 시원하더라고요.
1: 오늘 이제 그 글을 써주신 사연 주인공께서는 이 평양냉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좀 맛이 좀 은은하고 담백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먹는 사람한테는 좀 밍숭맹숭?
0: I see what you mean.
1: 싱겁잖아요.
0: Yeah.
1: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맛이야? 그러다가 먹다 보면은 완전히 좋아하게 되는.
0: 맞아요.
1: 영어로 I think it's called an acquired taste. 먹다 보면 좋아하게 되는 혹은 물리게 되는 그런 맛.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1: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본인도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게 좋아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다. 이 자극적이지 않은 이 담백한 맛이 정말 그게 매력이다. 라고 진정한 그 평양냉면의 매력에 빠지셨습니다.
0: 네.
1: 먹어보고 싶네요. 다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자, 오늘 맛에 관련된 형용사에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음식 묘사할 때 쓸 수 있는 멋진 형용사들 하나씩 잘 이렇게 매칭을 해볼게요.
0: 네, 주말 미식가 청취자님 사연 감사드리고요. 시작해볼게요.
2: 평양 스타일 cold noodles. 평양 냉면 or 평양 style cold noodles helps you forget the heat for a while when you're feeling worn out because of the summer heat. But personally, it hasn't been that long since I started enjoying it. When I first tried it, I honestly couldn't understand the hype. Unlike regular cold noodles, it didn't have a strong flavor. But after eating it a few more times, I started to appreciate its clean and subtle flavor. I later learned that Pyongyang Naengmyeon is made with buckwheat and is known for its mild taste. There are so many aggressively flavored foods these days that I sometimes crave something light and clean like this instead. It may taste a little unfamiliar or bland at first, but the more you eat it, the more you begin to appreciate its charm. I think everyone should try it at least once.
1: 자, 여름 음식 중에 정말 대표적인 우리 평양냉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름 무더위로 기운이 없을 때 평양냉면을 먹으면 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해줍니다.
0: 평양냉면 or 평양-style cold noodles helps you forget the heat for a while when you're feeling worn out because of the summer heat.
1: Okay. 자, 좋은 표현이 하나 나오죠. Feel worn out. 우리가 그 더위 때문에 지친다는 말을 할 때 쓰기 딱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Tired 이런 건 그냥 좀 피곤한 거고 더위 때문에 좀 잘 자고 힘이 있었는데도 나가자마자 30분 만에 좀 지치고 기진맥진해지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럴 때 쓰는 게 feel worn out이거든요. 그래서 when you feel worn out because of the summer heat이라고 하면 여름 무더위 때문에 좀 지칠 때 정말 좋은 그런 음식이다. Helps you forget the heat. 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해준다. 이건 그대로 직역해도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0: 네네.
1: Forget the heat. 더위를 느끼지 않게 해준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0: 평양냉면 or 평양-style cold noodles helps you forget the heat for a while when you're feeling worn out because of the summer heat.
1: 네, 올여름 정말 그 극한 폭염, 막 그 가마솥 더위에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더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 여름을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좀 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Feeling worn out 앞에다가 I am을 붙이세요. I am feeling worn out because of the summer heat 하면은 올 여름 딱 묘사하는 그런 말일 것 같아요. 오늘 토한기 문장 1번 이걸로 갈게요.

0: I'm
1: 네, 함께 해보세요. I'm feeling worn out because of the summer heat.
0: 한번 더요.
1: I'm feeling worn out because of the summer heat.
0: 아, 요즘 더워서 좀 지친다 그런 얘기. 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평양냉면을 좋아하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1: But personally, it hasn't been that long since I started enjoying it. It hasn't been that long.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라는 그쵸. 말이잖아요.
0: 다시 그리죠, 여기서.
1: Right. 네. Since I started enjoying it. 음흠. 제가 그렇게 즐겨 먹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0: 맞아요. 그래서 그다지 오래된 건 아니다. 이런 말 할 때 부정문 뒤에다가 that long 형용사까지 붙이면은 그렇게 오래된 편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1: But personally, it hasn't been that long since I started enjoying it.
0: 처음에 접했을 때는 솔직히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 When I first tried it, I honestly couldn't understand the hype.
0: 이해할 수 없었다. Couldn't understand. 뭐 그대로 가도 될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그 the hype란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단어가?
1: 아, hype. Hyper 생각하셔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hype는 it's like the feeling of excitement, right? So I don't understand the hype라고 하면 I don't understand the excitement people are experiencing. Why people are so excited about this.
0: 우리말에 약간 난리법석, 뭐 요란스럽게 뭐가 좋다고 하는 거,
1: right.
0: 뭐 화제몰이, 뭐 주변에서 온통 다 그 얘기하는 뭐 분위기 띄우기.
1: 그렇죠.
0: 여러분 느낌 오시나요? 이게 하이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평양냉면이 그렇게 맛있다고 다들 막 난리법석을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걸 하이프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주변에서 다 좋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I honestly couldn't understand the hype. 이 단어가 있으면 영작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되고 이게 없으면 영작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좀 어려워지겠죠? 자, when I first tried it 갈게요.
1: When I first tried it, I honestly couldn't understand the hype.
0: 자, 이 hype란 단어는 그래서 오늘 꼭 좀 외웠으면 하는 단어인데 뒤에 그 패턴에서 도안기 문장 하나 지정을 해드릴게요. 자, 일반적인 냉면과는 좀 다르게 맛이 자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 Unlike regular cold noodles, it didn't have a strong flavor.
0: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맛 형용사 묘사하는 문장들 계속 나옵니다. 자극적이지 않다 하면 자극적이란 건 flavor, 어떤 맛이 strong 하다는 얘기예요. It has a strong flavor, it has a strong kick 이란 말도 하고요. 뭐 톡 쏘는 맛이 있다든가, 네. 좀 강한 어떤 맛이 있다든가. 자, 그래서 그 다른 냉면과는 다르게 unlike regular cold noodles, it didn't have a strong flavor. 맛이 자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다들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 하지만 몇 번 더 먹어보니 오히려 깔끔하고 은은한 맛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깔끔하고 은은한 맛 잘 보세요.
1: But after eating it a few more times, I started to appreciate its clean and subtle flavor.
0: Okay.
1: 깔끔하고 clean.
0: Clean.
1: 그리고 좀 부드러운 맛, 은은한 맛, subtle flavor.
0: 그렇죠. Subtle이라고 하는 건 대놓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상태를 말할 때 쓰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맛에 쓰면 정말 여기 나온 은은한 어떤 맛을 의미하기 딱 좋은 네. 형용사죠.
1: 여기 strong flavor와 반대라고 반대죠? 생각하시면 맞아요. 되잖아요.
0: 그러니까 혀에 닿자마자 뭔가 자극이 오는 건 strong이고
1: 강한 맛이죠.
0: 먹고 다 이렇게 삼키면서 맛이 괜찮네 뒤쪽에서 오는 게
1: 은은한 맛.
0: That's subtle.
1: Subtle flavor.
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clean and subtle flavor. 자, subtle의 B는 묵음입니다. Subtle 아니고 발음 다시요.
1: Subtle.
0: Subtle.
1: Subtle. 네,
0: 묵음 주의하시고요. 자, after eating it. 다시 한번.
1: But after eating it a few more times, I started to appreciate the clean and subtle flavor.
0: 매력을 느끼게 됐다.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냐면 여러분 appreciate 동사의 동그라미를 한번 칠게요. 자, 맨 아랫줄에 한 번 더 나오는데 what does appreciate mean in this context?
1: It means to enjoy or to like.
0: 맞아요.
1: Yeah.
0: 그냥 좋다 해서 한 단계 조금 더 어떤 느낌이냐면 뭐의 가치를 알고 예찬하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그게 appreciate이거든요. 단순하게 like의 의미에서 조금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 started to appreciate

0: appreciate 그 평양냉면의 진정한 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1: 네, 약간 오, 이거
0: 오, 이거
1: 좋은데.
0: 괜찮은데? 이게 약간
1: 네.
0: appreciate이에요. 그렇죠? 이제 감사다의 뜻을 이제 갖고 있는 단어긴 하지만. 오케이. 자, 알고 보니 평양냉면은요, 메밀로 만들어서 담백한 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2: I later learned that Pyongyang naengmyeon is made with buckwheat and is known for its mild taste.
0: 메밀을 부르는 말이죠. buckwheat 발음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2: Buckwheat.
0: buckwheat.
2: Buckwheat.
0: 자, 나중에 알게 되었다. I learned 중간에 넣어주세요. I later learned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되었다. That 평양냉면 is made with buckwheat and is known for its mild taste. 동그라미 칠게요. 이 담백한이란 말이 참 우리나라의 좀 많은 맛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는데, 우리 예전에 이제 그 고소한이라든가 이런 말할 때 이제 nutty 썼던 것처럼 이
2: 네.
0: 담백한이라고 하는 것도 영어에서 딱 하나의 단어로 처리되진 않아요. 다만 mild 같은 것이 좀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한 어떤 맛을 또 부르는 말에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ild taste, 담백한 맛 같이 이렇게 매칭을 시켜 놓으세요. 문장 다시 한번요. I later.
2: I later learned that Pyongyang naengmyeon is made with buckwheat and is known for its mild taste.
0: 자, 요즘은 자극적인 음식들이 워낙 많아서 가끔은 이렇게 담백하고 깔끔한 음식이 더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2: There are so many aggressively flavored foods these days that I sometimes crave something light and clean like this instead.
0: 오케이. 아까는 이제 자극적인 걸 strong이라고 묘사했는데 여긴 aggressively flavored? 네.
2: I would say this is a bit stronger than just strong flavored.
0: 그렇죠.
2: 그렇죠? 그래서 aggressively flavored foods라고 하면은 foods that have very strong and intense tastes is 약간 they're like overpowering.
0: 그 맛을 너무나 강하게 느낄 수 있는
2: Yeah.
0: 그런 뜻으로 그 양념 같은 걸 많이 넣은 거죠. 자극적인 양념을.
2: 그렇죠.
0: 그래서 aggressively flavored 이렇게도 이제 자극적이 된다는 거. 요즘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I sometimes crave something light and clean. 그래서 담백하고 깔끔한 게 당길 때가 있다. crave 자체가 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죠. crave. 좋습니다. 자, 처음에는 다소 낯설고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2: It may taste a little unfamiliar or bland at
0: 그렇죠.
2: first.
0: 싱겁다에 해당하는 형용사 마지막으로 챙길게요.
2: Bland.
0: bland죠? bland. 뭔가 좀 빠진 듯한 그런 느낌. 심심하게 느껴진다. 맛에도 그런 말 쓰죠. 자, 그런데 먹다 보면 점점 더그 매력을 알게 되는 음식입니다.
2: But the more you eat it, the more you begin to appreciate its charm.
0: 그렇죠. 아까 appreciate 설명을 드렸었죠. charm 자체가 매력이기 때문에 평양냉면은 먹을수록 그 매력을 알게 되는 그런 음식이다. 자,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I think everyone should try it at least
0: 그렇죠.
2: once.
0: 평양냉면 한번 정도는 먹어보시면 좋을 듯하다. 추천하는 말까지 좋습니다. 자, 영어로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Pyongyang style cold noodles. Pyongyang naengmyeon or Pyongyang style cold noodles helps you forget the heat for a while when you're feeling worn out because of the summer heat. But personally, it hasn't been that long since I started enjoying it. When I first tried it, I honestly couldn't understand the hype. Unlike regular cold noodles, it didn't have a strong flavor. But after eating it a few more times, I started to appreciate its clean and subtle flavor. I later learned that Pyongyang naengmyeon is made with buckwheat and is known for its mild taste. There are so many aggressively flavored foods these days that I sometimes crave something light and clean like this instead. It may taste a little unfamiliar or bland at first, but the more you eat it, the more you begin to appreciate its charm. I think everyone should try it at least once.
0: 자, 여러분 교재 88페이지에 세 가지 패턴을 한번 볼게요. 자, 하이프란 단어 들어간 표현부터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날린지 모르겠다. 그런 말할 때
2: When I first tried it, I honestly couldn't understand the hype.
0: Mm-hmm.

0: 자, 그 다음에 그 두바이 존드 쿠키나 이제 버터떡 같은 거 한때 막 유행했었잖아요. 그러다 이게 서서히 조용해졌는데,
1: 네.
0: 왜 그렇게 난린지 모르겠다. 그럴 때 쓰면 돼요. 자, I can't understand.
1: I can't understand the hype over that dessert.
0: 다들 저렇게 맛있던데 난잘 모르겠어. 그럴 때 I
1: 네.
0: can't understand the hype over that dessert. 오늘 토한기 문장 2번 이걸로 갈게요. 하이프란 단어 잘 이해하면서 외우세요. 갈게요.
1: I can't understand the hype over that dessert.
0: 오케이. 자, 그다음에 뭐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다. appreciate 동사 꼭 쓰도록 노력할게요.
1: I started to appreciate its clean and subtle flavor.
0: 자,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이제 한식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K푸드.
1: People have started to appreciate Korean food all over the world.
0: 우리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좀 뻗어나가는 그런 시대이죠. 자, 맛이 자극적인 음식. aggressively flavored food.
1: There are so many aggressively flavored foods these days.
0: 밤에는 좀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려고 한다. I don't eat.
1: I don't eat aggressively flavored food late at night.
0: 그렇죠. 속에 좀 무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표현까지 여러분이 연습을 조금 더 추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Do you like Pyongyang 냉면?
2: At first, I couldn't really understand the taste, but I enjoy it now.
1: I still think it tastes a little bland.
2: Try it a few more times. It kind of becomes addictive.
1: Really? I usually add vinegar and eat it with sides like pickled radish.
2: Yeah, you can eat it however you like.
1: 여자가 Do you like 평양냉면? 간단한 질문이죠. He says, at first, 처음에는 I couldn't really understand the taste. 이게 무슨 맛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But I enjoy it now. 지금은 좋아해. Woman says, I still think it tastes a little bland. 난 아직도 좀 맛이 좀 심심한 것 같은데.
0: 그렇죠. 싱겁다 이미. Bland.
1: And then the man says, try it a few more times. 몇 번 더 먹어봐. It kind of becomes addictive. 아니, 살짝 좀 중독이 된다니까.
0: 계속 먹고 싶어진다는 얘기죠.
1: Really? I usually add vinegar. 자, 식초를 더하고 and eat it with sides. 반찬하고 같이 먹어. 어떤 반찬? Like pickled radish.
0: 이러면 좀 낫더라고요.
1: 네.
0: 식초, vinegar, pickled radish. 절임무 혹은 무절임 이런 거 먹으면 도움이 된다.
1: 네,
0: 오케이?
1: 남자가 Yeah, you can eat it however you like.
0: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 먹어도 된다. However가 여기서 그러나가 아니죠. 어떻게든의 의미예요.
1: Right.
0: 자, 오늘 통한기 문장 하나만 더 갈게요. 이 문장 좋아요.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 드세요. 취향에 따라 드시면 됩니다. You can eat it however you like. 갑니다.
1: You can eat it however you like.
0: 한 번 더.
1: You can eat it however you like.
0: 우리 복합 관계 부사 however 쓰는 방법 정확히 이해하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 90페이지에 5개 영작 다 해보시고 1번과 4번에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1: And that's a wrap. Have a great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0: Goodbye, everyone.
1: Bye-bye.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i,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So it's the new Monday. It's a new Monday of a mm-hmm. new week.
1: That's right.
0: 자, 그럼 우리 새로운 테마로 또 영어 표현들을 배워볼 거잖아요.
1: So what is our theme for this week?
0: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좀 도와줄 거예요. We're going to help people this week. 그래서 도와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리 친구가 옆에 누군가가 무거운 걸 들고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오늘 배워볼 텐데, What is today's expression?
1: Well, today's expression, you might think it would use the word help, like, can I help you? But this is a little bit more fun.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0: 자, 도움을 준다라고 할 때 우리가 help를 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쓸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배울 표현은 help가 들어가지 않고 조금 더 재미있는 표현이죠. Mm-hmm.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자, 직역을 하면 그 가방들과 함께 손이 필요한가요? 그러면 내 손을 준다는 건가요?
1: 네, carrying the bags 할 손 필요합니다.
0: 아, 그렇죠. 그 가방을 들어줄 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가방들을 들어줄 나의 손을 빌려줄까? 라는 의미로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떻게 말에 이렇게 술술 나올 수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Okay, today's mission sentence is...
1: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0: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이죠. 자, 일단 가방 드는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이잖아요. 상대방에게 뭐뭐가 필요하세요? 라고 질문을 할 때는 Do you need? 이렇게 먼저 질문을 시작합니다. Do you need? Do you need? 자, 그러면 도움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Do you need help? 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help라는 말을 이제 많이 연습을 해봤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재밌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help 대신에 a hand. 자, 여기서는 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도움의 손길이라는 표현으로 a hand라고 해요. 물론 내가 양쪽 손을 다 빌려줄 수도 있지만 이거는 표현으로 굳어진 거라서 꼭 a hand라고 해야 합니다. Do you need a hand?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완벽한 문장이 될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는 말이죠. Do you need a hand? Do you need a hand? 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죠. Do you need a hand 뒤에 with 뭐뭐를 붙이면 그것과 함께 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뭐뭐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거죠. With those bags라고 하면 그 가방들을 드는데의 느낌의 뉘앙스를 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그 가방들과 함께일 것 같지만 with는 여기서 함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가방들을 드는데의 느낌을 주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큰 목소리로 이 문장을 따라해 볼까요?
1: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0: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1: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0: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0: pattern practice.
1: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2: Well, our sentence was,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So we're going to change those bags mm-hmm. for something else. You can say, do you need a hand with 그거? Do you need a hand with 뭐뭐 하는 게?
1: 아,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신 이유는 그거는 명사고요. 뭐뭐 하는 것, 동사 ing죠. 맞아요. 그래서 뭐뭐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뭐 those bags처럼 어떤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뭐뭐 하는 것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할 때는 동사의 ing 형태를 넣어서도 이렇게 명사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o you need a hand with 까지는 좀 단어가 많긴 하지만 입에 붙을 수 있게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2: Okay, so here's a good one. Do you need a hand with the packing?
1: The packing. Mm-hmm. 자, 일단 pack. Pack는 짐을 싸다, 뭐 가방을 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packing, 짐 싸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짐을 싸고 있는 그것 자체를 얘기하니까 the packing인 거죠. 혹은 뭐 특정 일을 위한 짐 싸는 것. Do you need a hand with the packing? 이렇게 질문하면 짐 싸는 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는 말이 되겠네요.
2: You could also say, Do you need a hand with the boxes?
1: 박스를 그러면은, 박스. 아, 요거는 그냥 박스에 뭐 도움이 필요하세요가 아니라 박스를 옮기는 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여기서 with는 옮기는 데까지의 뉘앙스를 줄 수 있는 단어가 돼버렸네요. 그쵸? Do you need a hand with the boxes?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2: Do you need a hand with the dishes?
1: The dishes. 그릇들인데 여러분, 그릇들 뭘 것 같아요? 설거지죠, 그쵸?
2: 네.
1: 그래서 설거지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Do you need a hand with the dishes?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2: Right. You might also say, do you need a hand with doing the dishes?
1: 그쵸. 조금 더 구체적으로 doing. 아까 동사의 ing 형태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doing the dishes?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요. 진짜 무겁다.
2: Uh-oh.
1: I'm having trouble carrying all this. 이걸 다 들고 가기가 힘드네요.
2: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도움이 필요하세요?
1: 네, 이렇게 간단하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일단 제가 I'm having trouble carrying all this 라고 했잖아요. Have trouble ing 라는 표현은 뭐뭐 하는 것이 힘들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I'm having trouble carrying this 라고 하면 나는 이걸 드는데 힘이 들고 있어요 라는 말인데 All this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걸 다 들고 가는 게 힘들어요 라는 뉘앙스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라고 했죠. Those는 그것들이니까 지금 하시는 그것들, 뭐 들고 계신 그것들, 이동하고 계신 그것들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문장입니다.
2: Do you need a hand with the assignment?
1: Assignment. 아, 요 단어 스펠링이 조금 트리키하죠.
2: Because it has the word sign in the middle, S-I-G-N. So the word is assignment, A-S-S-I-G-N-M-E-N-T.
1: 그쵸. Assignment는 과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homework라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homework는 좀 더 숙제라는 뜻에 가까우면 assignment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do you need a hand with the assignment? 특정 과제니까 the가 붙는데 assignment는 모음 소리로 시작하니까 the assignment가 되겠네요.
2: Do you need a hand with moving?
1: Moving. 자, move는 이동하다잖아요. 그럼 moving은 뭘까요? 이동하는 것?
2: 바로 움직이는 것?
1: 이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Do you need a hand with moving? 이렇게도 질문합니다.

0: 할 수 있죠.
1: Right. You might also ask, do you need a hand with choosing a place?
0: Choose a place는 장소를 선택하다이니까 choose의 ing 형태 만들어서

0: 무엇에 도움이 필요하냐라는 말이 됩니다. Do you need a hand with the kids? 특정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Do you need a hand with 뭐뭐는 뭐뭐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는 질문이 될 수 있고요. Help 대신에 a hand 넣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면서 많이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연습했던 예문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1: Do you need a hand with the packing?
0: Do you need a hand with the packing?
1: Do you need a hand with the boxes?
0: Do you need a hand with the boxes?
1: Do you need a hand with the dishes?
0: Do you need a hand with the dishes?
1: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0: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1: Do you need a hand with the assignment?
0: Do you need a hand with the assignment?
1: Do you need a hand with moving?
0: Do you need a hand with moving?
1: Do you need a hand with choosing a place?
0: Do you need a hand with choosing a place?
1: Do you need a hand with decorating?
0: Do you need a hand with decorating?
1: Do you need a hand with the kids?
0: Do you need a hand with the kids? 네, 이렇게 연습 많이 해주세요. 그럼 이제 대화를 들을 차례죠?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보세요.
2: 가방 드는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3: 괜찮은 것 같아요.
2: 정말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3: 그럼 엘리베이터까지만 도와주시겠어요?
0: 아, 엘리베이터까지 도와주면 너무 좋겠네요. 그쵸? 자, 처음에 우리 동료가 가방 드는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1: 아하.
0: 아, 이거는 긴 문장이지만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죠, 이제? 핸드가 들어가는 표현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표현 많이 쓰는 표현인데 직역하면 이상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뭐 단어 하나로도 되겠네요. Really? 뭐 이렇게.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안 괜찮아 보인다. You look not okay?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말 직역해서. 자, 어떻게 말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 그럼 도와준다고 하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럼 엘리베이터까지만 도와주시겠어요? 엘리베이터까지만. 자, 그러면 뭐뭐까지만의 느낌을 줄 때는 just를 쓰면 될 것 같고요. 어디 어디로 가는 거잖아요. 엘리베이터로 가는 거니까 to가 올 것 같아요. 그죠? 엘리베이터는 영어죠. 네. 자, 그거 조합해서 한번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5: I think I'm good.
4: Are you sure? You don't look okay to me.
5: Then can you help me just to the elevator?
0: 자, 처음에 이렇게 질문했죠. 가방 드는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4: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1: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0: 그렇죠.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좀 긴 문장이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고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5: I think I'm good.
1: I think I'm good.
0: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좋아요. 굉장히 이상하게 직역이 되는 그러한 문장인데요. 여기서 good는 괜찮다라는 뜻인데 좋습니다로 오역할 수 있어요. 해달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절을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권할 때도 I'm good라고 하면 저는 괜찮아요. 안 먹을게요. 라는 말이에요. 지금 나의 상태가 괜찮아서 안 받는다는 거지 좋아요. 좋습니다. 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I think I'm good. 아,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인 거죠. 정말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4: Are you sure? You don't look okay to me.
1: Are you sure? You don't look okay to me.
0: 정말요? 이거는?
1: Are you sure?
0: Are you sure? 확실히.

0: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1: You don't look okay to me.
0: 자, 우리는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뭐 둘 다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영어로는 You don't look okay to me.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You look not okay to me.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까요?
1: I mean, the meaning is clear, but it sounds a little weird.
0: 맞아요. 의미상은 뭐 전달이 되겠지만 You don't look okay to me가 훨씬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엘리베이터까지만 도와주시겠어요?
2: Then can you help me just to the elevator?
1: Then can you help me just to the elevator?
0: 그럼 요거는 then이고요. 도와주시겠어요? Can you help me? 이죠. 그죠?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어디까지? Just to the elevator. 장소잖아요. 그래서 맨 뒤에 옵니다. 자, just는 여기서 딱 어디까지만의 느낌이고요. To the elevator. 엘리베이터까지. 엘리베이터로라는 말이죠. 그래서 방향을 나타낼 때는 to를 쓴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엘리베이터는 elevator. 이렇게 발음을 또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화를 쭉 봤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 텐데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0: 만 뭐였죠?
1: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0: 그쵸. 자, 여기 연음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need하고 어가 need, a, d 발음이 모음 사이에 껴서 리을처럼 발음되고요. with those 혹은 with those인데 th 발음 겹치죠. 그래서 with those 이렇게 한 번만 발음하는 것처럼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0: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잘하셨어요. 복습하면서 많이 연습해 주세요.
1: Terrific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쉽고 확실하게
2: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1: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2: Hello everyone. Welcome to another week. This is Juch.
1: 네. 지난주에는 뭐 머리결도 관리해보고 또 피부결도 관리해보고 여러 그런 자기 관리에 대한 한 주였다고 한다면
2: right.
1: 자, 이번 주는 이제 여행을 갔을 때의 표현으로 돌아와 봤어요.
2: Ah, so you made yourself look beautiful. Now you have to go on a wonderful trip.
1: Yes, you go on a trip. 그렇습니다. Yes. 이제 여행을 갔는데 숙소에 도착해서 예약을 확인하는 그런 상황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8층에 예약하신 대로 객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영어로 말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꼭 고

0: 내게 입장이 돼서 하는 말만 익힐 수도 있겠는데 입장에 따라서. 그러나 네. 혹시 이 관련 직종에 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또 여기서 함께 하실 수 있는 표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So many expressions.
0: 네, 그 말씀드린 yeah. 이유는 저 호텔에 갈 때마다 is English 꼭 듣고 있어요 라는 분들을 많이 저희 뵙고 있거든요.
1: Right.
0: 네, 정말 감사드려요. 네, 자 이제 오늘 내용 86쪽부터 시작하거든요. 자,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이라는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
1: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아, 그럼요. 바다가 보이는 방으로 요청했거든요.
1: 네, 8층에 하나이 준비되었습니다.
0: 오, 완벽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뭐 완벽해요라는 말을 누가 하겠어요, 사실. 그죠? 우리말로는 어머, 완벽하네요.
1: 아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0: 그렇죠. 맞아요.
1: 근데 그걸 그렇죠. 영어로는 완벽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0: 그렇죠? 너무 Perfect. 좋아요. 이런 말을 oh, so good.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해요.
1: Great.
0: 네. 그렇죠. Great이 가장 안전한 right. 표현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너무 그런 표현을 많이 써서 나도 지겹다. Great가 나도 지겹다. 그러면은 right. 이렇게 perfect라는 표현이 또 굉장히 또 달리 많이 쓰이니까요.
1: 주로 뭔가 이제 마음에 들 때, 네. 딱 좋아요.
0: 네.
1: 딱 좋을 때 그냥 perfect 해도 괜찮아요.
0: 바로 저거죠. 딱 좋아요.
1: 너무 좋습니다.
0: 네, 완벽하게 좋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완벽하네요라고 굳이 교재에 쓴 이유는 perfect라는 단어와 좀 직역을 하기 위해서 쓴 것뿐이고요. 사실은 주지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이죠.
1: Yeah. 네. 딱이네요.
0: 네, 딱이네요. 자, 먼저 안녕하세요. 저 김이라는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
1: Hi, I have a reservation under Kim.
0: 그렇죠. Hi, I have a reservation under Kim. 네. 근데 실제 이게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 보죠. Right. 정말 실제로 그들은 더 작게 빨리 얘기할 것 같거든요.
1: Yeah. Have a reservation under Kim?
0: 네, 그렇죠. Hi, I have a reservation under Kim. 뭐 hi, I have a reservation under 뭐 Pitt, Brad Pitt,
1: Jolie, or Lee,
0: Lee, 네, 그렇죠.
1: Boyoung Lee,
0: Bruce Lee, 아 Boyoung Lee, 아 나 또.
1: 근데 I have도 솔직히 필요하긴 하지만 빼도 상관없어요. Reservation under Kim,
0: 아 yeah,
1: reservation under Lee.
0: 그 사실은 앞에 I have가 생략이 됐다고
1: 그쵸?
0: 보는 거죠.
1: 네. Right.
0: 그래서 들리랑 말랑 hi, reservation under Kim. 그러면은 네. 김이란 이름으로 한 예약
1: 그쵸.
0: 확인해 보세요. 이 네. 말이 되는 거네.
1: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잖아요.
0: 네.
1: 갔을 때 내가 뭐 뻘쭘하게 왜 온 건데 네. 당연히 reservation 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네. 그냥 심플하게 reservation under Nam, reservation under Lee. 그러면 okay, I'll check. 확인하겠죠.
0: 그렇죠. 아주 그렇구처래. 치크치크라고 하셔서 헷갈렸어요. 자, I have a reservation under 다음에 그 정말 예약하신 분의 이름을 대서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이때 under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1: 아, that's right.
0: 그렇죠. 여행 영어에 관련해서 정말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이 under가 될 텐데요. 우리말에 뭐뭐 하에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Right. 그러니까 김이라는 이름 하에 뭐뭐가 돼 있다. 너무 옛날스러운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1: 어떤
0: 저는
1: 그 이름으로 그렇죠.
0: 그렇죠. 네. 네.
1: 남 그래서 이름으로 이렇게 예약이 되어 있다. Reservation under 남.
0: 그렇습니다. Yeah. 그래서 그 under라는 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한문이지만 아래 하를 쓰는 경우를 이제 떠올려봤다는 건데요. 자, I have 내가 이렇게 해놓은 것이 사실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즉 이런 이만큼을 내가 확보하고 있다라는 말이 바로 I have가 되겠습니다.
1: Yeah.
0: 그래서 뭐 안 써도 괜찮다는 말씀 아까 주셨는데 I have a reservation under Kim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제가 한번 확인해 봐 드리죠라고 하죠.
1: Let me check that for you.
0: Let me check that for you.
1: Mm-hmm.
0: Let me check that for you.
1: Let me check that for you.
0: Let me check that for you. 그러니까 아까도 I have a reservation under Kim 하고 끝을 올려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1: Right, under Kim?
0: 네.
1: 있는데요.
0: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찾아봐 주실래요? 라는 뜻으로
1: 맞아요.
0: 사실은 요청하는 부분이 안에 숨겨져 있어서 I have a reservation under Kim 하게 되면 저는 보통 그러거든요. 제가 말할 때
1: okay.
0: I have a reservation under Lee 하면은 Lee라는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찾아보시겠어요? 이런 의도가 되는 거죠.
1: Exactly right.
0: 네. Yeah. 여기서는 Let me check that for you 라고 해서 right. 제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 대신에 당신 걸 찾기 위해서 check that 한번 그걸 확인해 보겠다. Let me check that for you.
1: 좀 더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0: 영어라는 게 되게 fluid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네. Oh, let me check here. 어. Oh, let me check my computer. Let 어. me check the system.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좀 일반적으로 Oh, let me check that for you.
1: Let me check that for you.
0: Sure.
1: 그렇죠. Let me check that for you. 특히 호텔 같이 이렇게 서비스가 중요시 yeah. 여겨지는 상황에서는 for you라는 말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0: 그대를 위하여, 당신을 위해, 손님을, 네. 고객을 위해.
1: 그렇죠. 투숙객인 고객을 위해, for you라는 말. 자, let me check that for you. 제가 한번 고객의 성함을 찾아보겠습니다. Let me check that for you. 이때 look for 혹은 find라는 것보다는 check,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말로 check을 많이 쓰는데요.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0: One moment, please.
1: One moment, please. Mm-hmm. 자, one moment, please. 이거 늘 말씀드리지만 잠깐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라고 right. 할 때 wait a minute, please. 라고는 아, 잘 말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0: 저도 이제 한국인 학생들한테 이런 맥락에서 wait a minute이라는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네. 조금 잠시만 기다려줘. 친구들 사이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호텔에서 고객들과 이제 얘기를 할 때는 One moment, please.
1: One moment, please.
0: Just a moment, please.
1: Just a moment, please.
0: You should say that way.
1: 그때 wait란 말을 굳이 안 써도 된다는 거네요.
0: Yeah. Wait는 이제 you want to be really polite. Wait is not a polite word. Right.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그렇죠? 네. 잠시만요.
1: 네. 네.
0: 이런 뜻으로 one moment, please. Just a moment, please.
1: See, that was perfect. Yeah. 잠시만요. 바로 그거네요,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말보다 잠시만요. One right. moment, please.
0: Right.
1: 네,
0: right.
1: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have a reservation under 누구누구의 이름, 그 다음에 let me check that for you, 이때 check 쓴다는 거, 그 다음에 one moment, please, 이때 wait a minute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one moment, please.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죠.
2: Hi, I have a reservation under Kim.
3: Let me check that for you. One moment, please.
1: 네, one moment, please. 잠시만요. 라고 했더니, 네, 그럴 적에 okay 해도 되겠고, 이렇게 sure 해도 되겠군요.
0: Yeah, you can say sure.
1: Sure.
0: Sure.
1: 그렇습니다.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싫어요. 라고 할 순 없잖아요.
0: No.
1: 네. What do you mean, one moment? 이럴 수 없고. 자, sure. 라고 이제 가만히 있기보다는 이렇게 한마디라도 짧게 툭 던지듯이라도 얘기하는 것이 훨씬 전체 대화에 아까 fluid 말씀하셨지만 마치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하기 위한 중요한 윤활유가 되는 거죠.
0: Right? Like flowing, right?
1: 네, yeah.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요, sure. 라고 한 다음 제가 사실 바다가 보이는 방으로 요청했었거든요.
0: I requested a room with an ocean view.
1: 네, 혹시라도 아닐까 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0: Right.
1: I requested, 제가 요청했거든요. I requested 무엇을? A room with an ocean view가 됩니다.
0: That's
1: 자,
0: right.
1: 바다가 보이는 광경이, 바다가 보이는 그런 쪽의 방을 제가 요청했거든요. I requested a room with an ocean view.
0: Right.
1: 네.
0: 보인서도 여행 많이 하시잖아요.
1: 네네.
0: 이제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일랜드로 많이 가거든요.
1: 뭐 아일랜드.
0: 뭐 하와이 or Guam or all these like island nations,
1: 어.
0: like the Philippines or Thailand. 거의 언제나 Would you like an ocean view or 어. a mountain view?
1: 오,
0: 이래요.
1: 그렇구나.
0: 산이 있는 뷰를 좋아하세요?
1: 네.
0: 선호하세요? 아니면 ocean view를 좋아하세요?
1: 어.
0: 보영쌤 어떤 거 좋아하세요?
1: 저는 사실은 그 산 쪽을 더 prefer해요.
0: Beautiful mountains.
1: Mountain view.
0: I like both. I want to see both, but I would, if I have to choose one or the other, I'd much rather go with ocean view.
1: Oh.
0: It's got that peaceful water view.
1: And the sound.
0: The sounds of the water.
1: 철썩. 철썩.
0: The waves, right?
1: Yeah. yeah. Yes. 아, 맞아요. Wave 맞아요. Yeah.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A Room with a View라고 옛날에 유명한 그런 작품의 명이
0: 영화
1: 있었죠. 영화도
0: a
1: 있었고
0: room with
1: 책도
0: view.
1: 있었고.
0: That's right.
1: A Room with a View. 그게 전망 좋은 방.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0: right.
1: 됐었는데요.
0: Right.
1: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전망을 가지고 있는 view다라고 해서 a room with the view. 항상 그 with가 들어가게 되면 뭔가를 이렇게 좀 거기에 뭐 장착이 되어 있다거나 거기에 일부로 거기 어떤 구성 요소의 일부로 되어 있다라고 할 때 with를 쓴다는 거였어요.
0: That's right.
1: So a room with the view 하면은 그냥 풍경이 좋은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방이다라는 건데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specific하게 말하게 되면 바다가 보이는 그런 방 A room with an ocean view라고 한다는
0: right.
1: 거죠.
0: A room with an ocean view?
1: 네. I requested a room with an

0: Ocean View라고 합니다.
1: Right.
0: 자, request 하면은 어떤 걸 요청하다라는 뜻이 되죠.
1: Right. I requested a room with blah blah blah.
0: 그렇죠. The request 하면 옛날에 음악 방송이 많이 생각나는데.
1: A song request.
0: 네, a song request. 그래서 request 받겠습니다. request.
1: 우리도 예전에 생방할 때 이제 we ask our audience if you have a song request, let us know on our comments.
0: Right. If you have a song request, 혹시 right. 노래 신청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저희가
1: right.
0: 틀어볼게요. 했는데 request가 아니고 requeue에서
1: quest. Quest.
0: Request.
1: Request.
0: 네, 그렇습니다. So I requested a room with an ocean view. 자, 이 부분 들어볼까요?
2: Sure. I requested a room with an ocean view.
0: 네, 자,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를 8층에 잘 이렇게 준비해뒀죠.
1: Yes, we have one ready on the 8th floor.
0: 네, yes, we have one ready on the 8th floor. 라고 합니다. 자, we have 뭐뭐뭐 ready 하면은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된 상태로 라는 뜻이 돼요. So we right. have 뭐뭐뭐 ready. So 여기서도 we have one ready. 이때 one은 앞사람이 말한 a room with an ocean view를 딱 하나, 한마디로 그런 거 하나. 라는 뜻으로 yeah. one이라고 쓴 거죠.
1: Right. The one we're talking about, the room with an ocean view, uh-huh. 바로 그거.
0: 네.
1: 말씀하신 내용 그거죠.
0: 그렇죠. 네. 네.
1: We have one ready on the 8th floor.
0: 맞습니다. 주로 호텔, 뭐 식당에서 자리 마련 돼 있다거나 병원에서 어떤 그 좀 뭐 수술이라든지 뭐 치료할 준비를 해놨다거나 뭐 사무실, 상점 등등에서 고를 수 있을 수가 있는데요. Have 뭐뭐 ready 하면 어떤 것을 준비된 상태로 갖추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1: Yes.
0: So we have one ready on the 8th floor. 8층에서 on the 8th floor 이렇게 몇 층에 라고 할 때 on을 쓰게 되죠.
1: Pointing some, do you 네. generally like high floors or like low floors when you're staying at a hotel?
0: It really depends on what kind of view that you're getting from the view,
1: from
0: the room.
1: 중요하구나.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view가 이왕이면 있다고 하니까 좀
1: right.
0: 높은 데면은 멀리까지 보일 테니
1: yes.
0: that would be a big advantage. 하지만
1: higher is more expensive.
0: right, that's true. 근데 저는 그렇게 꼭 high 한 걸 원하진 않아요.
1: I think mid-level is safe. 네,
0: 집이 됐든 무슨 뭐 어디가 됐든 너무 꼭대기 있는 거는 땅의 기운을 느끼고 싶었어요.
1: 아, 그렇죠.
0: 여차 한번 빨리 뛰어내려가야 되니까.
1: That's
0: 엘리베이터
1: right.
0: 고장 난 적 있었어요, 한 번은.
1: You gotta walk the stairs.
0: 그렇죠. No. There was an earthquake. It was in Japan.
1: Oh.
0: 한 번은 earthquake 있다고 엘리베이터인 사람들 갇히고.
1: 지역마다 다르구나.
0: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1: okay,
0: 그때
1: okay.
0: 아유. 높은데 안 올라가길 다행이다라는 생각했었죠.
1: 얘기가 좀 멀리 갔네요.
0: 그렇죠. 네. 자, 그랬더니 we have one ready on the 8th floor. 그러니까 8층인 것도 좋고 딱 이제 room with an ocean view 준비된 것도 좋은 거예요. 손님은 너무 좋아요. 정말
1: perfect.
0: 감사합니다. 네.
1: Yeah, perfect. Thank you so much.
0: 네, 그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들어보죠.
3: Yes, we have one ready on the 8th floor.
2: Perfect. Thank you so much.
0: 네, we have one ready on the 8th floor. 자, 어느 단어를 좀 띄워서 발음하는지 한번 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대화 들어볼까요?
2: Hi, I have a reservation under Kim.
3: Let me check that for you. One moment, please.
2: Sure. I requested a room with an ocean view.
3: Yes, we have one ready on the 8th floor.
2: Perfect. Thank you so much.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자 숙소에 도착해서 예약을 확인하고 내가 어떤 방을 특히 좀 요청을 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 Yes.
0: 자 생각하시면서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1: Let's go.
0: 안녕하세요. 저 김이라는 이름으로 예약했거든요.
2: Hi, I have a reservation under Kim.
1: Hi, I have a reservation under Kim.
0: 아,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봐드리겠습니다. Let me check that for you.
1: Let me check that for you.
0: 잠시만요. One moment, please.
1: One moment, please.
0: 아, 네. 그러세요. Sure.
1: Sure.
0: 제가 사실은 그 바다가 보이는 방으로 요청했었거든요.
2: I requested a room with an ocean view.
1: I requested a room with an ocean view.
0: 아, 네. 8층에 하나 딱 이렇게

0: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Yes, we have one ready on the 8th floor.
1: Yes, we have one ready on the 8th floor.
0: 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Perfect. Thank you so much.
1: Perfect. Thank you so much.
0: 여기까지입니다. 네, Ooh. 정말 잘하셨습니다.
1: Good work, everyone.
0: 그 해외 여행을 좀 많이들 자주 하시다 보니까 yeah. 사실 맨날 하는 말이고 맨날 겪는 그런 흔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 right. 말도 안 하고 사실 그냥 부숙 들어가도 거기서 알아서 다 해주니까요.
1: That's right. That's
0: 굳이
1: right.
0: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때 하면 더 좋잖아요.
1: Of course.
0: 네,
1: of
0: 하면
1: course.
0: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뻔한 상황에서 뻔한 표현이니까 오히려 내가 연습하기가 쉽거든요.
1: Right,
0: 그래서
1: right.
0: 그렇게 자신감 뭐 워낙 있으시겠지만 그런 걸 좀 더 이렇게 크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Yeah.
0: 저희가 요청을 할 때 request란 동사를 쓴다고 했는데
1: right.
0: 늘 요청한다고 request를 쓰는 건 아니라는 거 89쪽에 잠깐 써놨는데요.
1: Right.
0: 예를 들어서 짐을 잠시 맡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짐을 잠깐 맡기고 밖에 뭐 다녀온다든지.
1: Yeah, your luggage, right?
0: 그렇죠. 자, 그럴 때 Could you keep my luggage?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1: 호텔에서 그렇죠.
0: 네, 그렇죠. 네. Could I store my luggage here? 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Could I store my luggage here? Now, could I keep my luggage here?
0: 그렇죠.
1: Until I leave.
0: 그렇습니다. 제가 갈 때까지.
1: Right.
0: 그다음에 제가 그 우산 좀 빌려도 될까요? 라고 한다면
1: Could I borrow an umbrella?
0: Could I borrow an umbrella? 같은 게 가능하겠고 예를 들어서 택시를 잡아달라고 할 때 그때 could you가 좋겠죠.
1: Always.
0: 네.
1: Could you call a taxi for me?
0: Could you call a taxi for me? 라고도 하실 수가 있겠고요.
1: Right.
0: 네,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Perfect.
0: 자, 오늘 모처럼 우리 퀴즈 해볼까요?
1: Okay. 저 킹 사이즈 침대를 요청했는데요.
0: 아, a king-sized bed를 요청하셨군요.
1: Yes.
0: 네, we have one ready for you.
1: really? 네. On which floor?
0: Eighth floor.
1: Eighth floor. Perfect.
0: 네,
1: perfect.
0: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함께하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방송 후에도 많이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교재 참조하셔서요.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trigger, 뜻은 촉발하다, 어떤 장치를 작동시키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More than 800 wildfires burning across Canada have triggered severe air quality alerts across both Canadian and US cities. 여기서 trigger라는 표현은 어떤 사건이 다른 결과를 촉발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scandal triggered a nationwide protest. 그 스캔들은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했습니다. 뉴스에서 trigger a response, trigger a crisis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어떤 일을 촉발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Trigger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Monday, the 17th of August, and I'm your host, Che Soo Jin. For many teenagers and people in their 20s, summer gigs are quick sources of income that often turn into unforgettable learning moments. And for one 18-year-old in Belgium, his summer gig turned into the discovery of a lifetime. 여름에 휴식을 취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젊은이들 중에는 여름에 하는 아르바이트로 수입도 얻고 이를 사회 경험의 기회로 삼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얼마 전 벨기에의 한 18살 청년의 경우는

0: 이 여름 아르바이트가 일생일대에 잊지 못할 발견으로 이어져서 화제입니다. This student, identified only as Kobe, was helping to lay sewage pipes at a building site when he stumbled upon a hidden trove of gold coins and nuggets and bullion bars, estimated to be worth over $10 million. The treasure has since been moved into a secure facility, while a formal investigation determines its legal ownership. Kobe라고만 알려진 이 학생은 아르바이트로 참여한 건설 현장에서 하수관 매설 작업을 돕던 중 무려 천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는 148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화와 금괴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공식 조사를 통해 합법적인 소유권이 결정되겠지만 벨기에법에 따르면은 5년 안에 진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보물은 발견자와 땅 주인이 절반씩 나눠 갖게 된다고 하네요.
1: Well, joining us in the studio this Monday morning, and I'm indebted to him, I have to say, is Shane Hum. Morning, Shane.
2: You owe me a lot of money. Maybe a gold bullion, but no, I'm kidding,
1: $1,000 worth of gold.
2: No. Welcome back. You know, I'm so glad you're back, more than anyone else here. You seem to have a little extra pep in your step when you walked into the studio.
1: That rest and recuperation.
2: Good. And you're now recharged and energized. Okay. I didn't understand how much responsibility goes into sitting in that chair, and I'm glad to be back over here.
1: Thank you so much, Shane.
2: It was my pleasure. Anytime.
0: 네, 지난 한 주 동안 Shane 선생님 또 Karen 선생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2: I also learned this is my left side is my good side. Uh-huh. So when the cameras, that seat is not good for me. So I like this seat. Yes.
1: Okay. You have a good profile, like a better side.
2: I wouldn't say good. It's just better.
1: Okay.
2: Than my right
1: Fair
2: side.
1: Enough. No, it's very nice, Shane.
2: Thank you.
1: Okay. So today's opening is about the discovery of a lifetime.
2: Yeah. I can't imagine. $10 million. If you stumbled upon $10 million, it would be so tempting to just maybe take one coin, you know. But
1: exactly, but they didn't.
2: No, they're very
1: conscientious.
2: Yes, I don't know if I could be as conscientious.
0: 그러니까요, 굉장히 양심적이죠. 벽 속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괴를 발견했는데 이거를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냥 딱 봐도 그냥 내가 슬쩍 할 수 있는 돈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대요. 왜냐면은 한두 개도 아니고 금괴가 그냥 와르르 쏟아진 거예요.
2: So my understanding is they're not allowed to keep it immediately.
1: No, they have to wait 5 years.
2: 5 years.
1: And if someone claims to be the rightful owner, then they'll take it. Otherwise, it could either be the person that discovered it or the landowner, which happens to be some sort of corporation, I believe.
2: Okay.
1: Not a corporation. 자선단체라고 되어 있네요.
2: Ooh.
1: So that would be a charity
2: organization. Yeah.
1: Yes. So either or both could own it, but only after 5 years.
2: That's going to be the longest 5 years of his life.
0: Exactly. 지금부터 한 5년 동안 아마 머릿속에 148억 원 이거 지우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2: Right.
0: 그럼 5년 후에도 만약에 누구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2: So it's like a jackpot that's not necessarily guaranteed.
1: No. What a wait this is going to be.
2: Yes.
0: 자, 그래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마음이 좀 이제 5년 동안 콩밭에 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 마음이 콩밭에 가 있구나 이겁니다.
2: In the bean fields.
1: Your heart is in the bean fields.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제 원어민이 이해 못할 거예요.
2: No.
1: 자, 그래서 너 마음이 콩밭에 가 있구나를 자연스럽게 영어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뭐 간절히 뭔가를 기다린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던 콩밭에 가 있었던 적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이 또 대체 공휴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쉬고 계시는지 내지는 출근을 하셨다면 저희처럼 그러면은 화이팅 뭐 응원 요걸 부탁하는 문자도 좋습니다.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은 무료로

0: 설치해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로도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중입니다. EBS 라디오 공식 채널 들어오셔서 뭐 궁금하시면 저희 얼굴도 보시고, 네, 말할 때는 조금 민망하네요. 네, 유튜브로 이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정답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올려주시고요. 뭐 질문이 있으신다든지 이러면은 다 그쪽으로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Alright, well, I'm looking forward to your messages this morning. Send those in. We have gifts, presents to give out as well. 자, 그러면 오늘의 morning headlines 시작합니다.
1: Scientists have warned that an intensifying El Niño is driving global temperatures toward record highs this year, with the phenomenon's delayed impact expected to establish a new all-time high next year, regardless of current outcomes.
0: 과학계는 점점 강해지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올해가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엘니뇨의 영향이 기온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있는 관계로 이런 올해의 기록 경신 여부와 상관없이 2027년에 다시 새로운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세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Heavy rains have pounded Korea's southern regions, triggering at least 125 damage reports in South Jeolla province alone, while setting a new August precipitation record in Mokpo with 66.4 millimeters of torrential hourly rainfall.
0: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전남 광주에서만 총 125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목포에서는 시간당 66.4mm의 폭우가 쏟아져 8월 중 시간당 강수량 역대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1: A powerful magnitude 7.7 earthquake has struck off the coast of Indonesia, killing at least 51 people and injuring dozens more as collapsed buildings have sparked widespread panic.
0: 인도네시아 해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51명의 사망자 및 수십 명의 부상자가 나온 가운데 현지에서는 건물 붕괴로 인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1: Italian police have successfully recovered three paintings by Cézanne, Renoir, and Matisse, valued at over $10 million, that were stolen from a private museum near the northern city of Parma back in March, in a rapid heist that took less than 3 minutes.
0: 지난 3월에 이탈리아 북부 도시 파르마 인근의 한 사립 미술관에서 3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도난당했던 세잔과 르누아르, 마티스의 그림 세 점이 이탈리아 경찰에 의해 모두 회수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그림들의 가치는 도합 천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And dermatologists have warned that spray sunscreens frequently fall short of expected ultraviolet protection due to uneven application, while simultaneously carrying critical inhalation risks that can cause lung tissue damage or leukemia.
0: 피부과 전문의들은 자외선 차단제 중 스프레이형 제품이 피부에 고르게 도포되기 쉽지 않아 자외선 차단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흡입 시에는 폐 조직 손상이나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동반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 And those a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1: Scientists have warned that an intensifying El Niño is driving global temperatures toward record highs this year, with the phenomenon's delayed impact expected to establish a new all-time high next year, regardless of current outcomes.
0: 과학계는 점점 강해지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올해가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엘니뇨의 영향이 기온이 반영되는 데 시차가 있는 관계로 이런 올해의 기록 경신 여부와 상관없이 2027년에 다시 새로운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세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Mm-hmm.
2: It's already hot.
1: Yes.
2: It's going to be hot again next year.
1: Next year, that's what scientists are predicting because, of course, El Niño is...

0: MMA, striking somebody on the ground is called a pounding sort of attack. Here, so whenever you hit something forcefully, repeatedly, you call it pounding. But here it's used in a figurative sense, of course.
1: So it's hitting very hard.
0: Yes.
2: 아주 강하게 때리는 것을 pounding이라고 하는데요. Mm-hmm. 이렇게 날씨 얘기, 특히 비, 폭우와 함께 때린다라는 뜻의 영어 동사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yeah. 가장 일반적으로는 hit,
0: yeah.
2: the rains hit 어디 어디라고 하지만 같은 의미인데 조금 더 강한 느낌이죠. Pound.
0: Another example I think of is when you have a very strong headache. You can say that I have a pounding yes. headache for some reason, you say, right?
2: Yeah.
0: But nothing's really hitting your head.
2: Do you ever get those?
0: I used to. I used to get, you know, I'd have sinuses. But these days, luckily, knock on wood, I don't get headaches
2: That's
0: as
2: good.
0: Much as when I was younger. Yeah.
2: Yeah, all right. Well, that is very good.
0: Yeah.
2: Sometimes I get migraines, which is yes. obviously, you know, another pounding. Not a headache, although it is on one side, mm-hmm. but a very painful
0: Yeah,
2: you know,
0: it's debilitating. Yeah.
2: It is. You can't really move
0: right.
2: when you have migraines. But anyway, pounding is yep. used for pain as well.
1: 정말 나를 이렇게 내리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두통이나 편두통 얘기할 때도 pounding 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폭우가 어느 지역을 강타했다 이런 의미로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 What about precipitation? Record.
0: Yeah. A precipitation is just a fancy word to say anything wet that comes from the sky, right?
2: Yeah.
0: Things like rain, snow, sleet, mm-hmm. all these would be considered precipitation. And when we say a record, that means an amount that we've just never seen before.
2: Exactly. Mm-hmm. 강수, 그러니까 뭐 비, 눈, 우박 이런 거 다 포함이겠죠? 이런 거를 precipitation이라고 yeah.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수량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 기록을, 이제 8월 기록을 이번에 목포에서 경신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A new record was set when it comes to precipitation in 목포. And this was for the month of August.
0: Yeah.
2: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Heavy rains have pounded Korea's southern regions, triggering at least 125 damage reports in South Jeolla province alone, while setting a new August precipitation record in Mokpo with 66.4 millimeters of torrential hourly rainfall. Let's take a break. 자, happy-go-lucky 5262님이요. 유튜브로 수진쌤 표정도 더 좋아 보이시네요. Welcome back 하셨습니다. Thank you. I got some much-needed R&R. Mm-hmm. It's very nice of you to say welcome back. I'm happy to be back. 서띵나라님은요, 유튜브로 쉐인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박수 이모티콘. 한국어 실력이 뛰어나시더라고요
0: oh,
2: 하셨습니다.
0: You're too nice. Thank you.
2: 그럼요. 예. 자, 이은미님, 수진쌤 잘 푹 쉬고 오셨나요? 어젯밤은 매미 울음 대신에 풀벌레 소리가 들렸어요. Yeah, it really does feel like autumn is here now.
0: Yeah.
2: The autumn insects are starting to sing their tunes, I guess.
0: We're getting hints of autumn.
2: A little bit. Mm-hmm. Not quite, but, you know, I guess summer doesn't want to leave us
0: no.
2: yet. But
0: it can go.
2: It, yeah,
0: yeah,
2: yeah. We're happy to say goodbye to summer. 0675님, 토요일에 급성 담 낭염으로 수술하고 입원 중입니다. 이제 쓸개 빠진 사람으로 살겠어요. 하하하. 하루가 너무 길고 몸도 마음도 지치지만 매일 아침 저의 일상 모닝 스페셜과 함께해요. 수진쌤, welcome back 하셨습니다. Oh dear.
0: Yeah, hope you get well soon.
2: Yeah, yeah. You're still, I think, in the hospital.
0: Yeah, it seems like
2: yeah,
0: it.
2: Yeah, hope you get well soon. 네, 문한옥님, 수진쌤 재충전 잘하고 오셨나요? 한국에서 매일 출근길에 시작만 듣다가 캘리포니아에 잠깐 4주 연수 와 있는 동안 시차 덕분에 본방 사수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 마치고 오면은 딱 모닝 스페셜 하는 시간이에요. 좋습니다.
0: Wow. Yeah, it's like late afternoon, I think, in California.
2: Right, mm-hmm. sunny California. Is it always sunny in California?
0: Pretty much.
2: Oh, wow.
0: Yeah.
2: Lucky you. But not that hot, right? Not as hot
0: it's
2: as
0: It's a dry
2: you know,
0: heat.
2: 40 degrees.
0: It's like
2: okay.
0: they have desert-like conditions.
2: Ah, there, right? got it. Well, thank you for tuning in the afternoon or evening in California. Hope you have a good four-week business trip. 최영희님은 해마다 그 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라는 섬뜩한 경고에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I know. Just imagine Next year, we'll go, oh, 42 degrees was nothing.
0: Yeah, it's like the Arctic.
1: No. Oh, my goodness. 점점 더 더워진다는 게 그러니까요. 저도 올해도 많이 더웠는데 내년에 더 더울 수 있다고 하니까 진짜 마음이 무겁네요. 최영희님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 다시 알려드릴게요. 너 마음이 콩밭에 가 있구나. 영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This is Steven Sanchez, Until I Found You.

0: 스트라이크 동사가 여기서 쓰였는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만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51명이라고 해요. 아, 부상자도 수십 명인데요. 영어에서는 수십 명, 그러니까 뭐 tens of라고 하는 것보다 dozens of를 쓰는 게더 자연스럽죠.
1: It does sound more natural. You don't really say tens of something, right? You would say hundreds of something, thousands of something, but tens, you just don't, you use dozens. A dozen, of course, is 12, but when we say dozens of something, we use it when we don't know the exact number. It could be 24, it could be 48, it could be 36, et cetera, et cetera. But it's just a figurative way of saying between those numbers.
0: 맞아요. 그래서 수십 명이라고 할 때는 영어에서 dozens를 쓰는 게더 자연스러운데, 아, 그렇지만 만약에 수십만 명, 뭐 수만 명 이럴 때는 tens of thousands, hundreds of thousands 그럴 때는 이렇게 쓰죠.
1: Yeah, tens of millions you
0: tens
1: can
0: of
1: say as well.
0: millions. 그러면 수천만 명이 될 텐데요. 그럴 때는 쓰지만 수십 명, 수십 번, 뭐 수십 개할 때는 영어에서 dozen을 쓰는 게더 자연스러워요. 물론 dozen은 12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two dozens 그러면 24, three dozens 그럼 36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죠. 이제 한국인 마인드로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그냥 수십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So injuring dozens라는 게 이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And this has sparked widespread panic.
1: Yeah, when there's this massive sort of fear, anxiety that's happening to a large group of people, we say there's panic, but it's also widespread. So it's affecting a large group in a large area.
0: Yeah, exactly. Widespread는 널리 퍼져 있는 panic는 우리가 외래어로도 많이 쓰지만 그런 이제 큰 혼란, 공포 이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widespread panic라고 하면은 아주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대적인 혼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포, 그런 분위기가 지금 확산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볼수 있겠죠. Alright, so let me read this one more time. A powerful magnitude 7.7 earthquake has struck off the coast of Indonesia, killing at least 51 people and injuring dozens more, as collapsed buildings have sparked widespread panic. Let's move on to the next headline.
1: Italian police have successfully recovered three paintings by Cézanne, Renoir, and Matisse, valued at over $10 million, that were stolen from a private museum near the northern city of Parma back in March in a rapid heist that took less than 3 minutes.
0: 지난 3월에 이탈리아 북부 도시 파르마 인근의 한 사립 미술관에서 3분도 채안 되는 시간에 도난당했던 세잔과 르누아르, 마티즈의 그림 세 점이 이탈리아 경찰에 의해 모두 회수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그림들의 가치는 도합 천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Yeah. So Italian law enforcement suspect that two masked burglars entered this private museum through a window and carried out their act in less than 3 minutes, got away with these three masterpieces worth more than $10 million. Cézanne's Still Life with Cherries was valued at $7 million. Renoir's Fish, $3.5 million, and Matisse's Odalisque is about 20, a mere $23,000,
0: Compared
1: we
0: to the
1: say
0: other
1: here. Yeah,
0: ones, which
1: compared to
0: is
1: the other
0: mere.
1: ones here. So investigators are mum on the exact details of how their investigation and how they recovered these pieces, but nonetheless, it's back into the owner's hands, it seems.
0: 지난 3월에 있었던 도난 사건이고 몇 달이 걸렸죠. 지금은 드디어 회수가 됐습니다. 이세 점의 작품들이 각각 가치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도합 우리 돈으로 한 147억 원의 가치가 있는데요. 어디서 발견이 됐을까요? It was discovered in a house. I guess they say because these artworks are so famous, it would have been very hard to sell it anywhere because people would know. Because, oh, that's the stolen one, you know.
1: So it appears, investigators probably were tipped off about the whereabouts
0: Probably,
1: of these
0: yeah.
1: stolen goods.
0: 네, 그래요. 그래서 한 주택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도난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뭐 몇 가지 물건들을 이제 급하게 나가느라고 아마 좀 두고 나갔었나 봐요, 도둑들이. 그래서 그런 것에서도 조금 어떤 힌트를 얻어서 결국은 물건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Okay, this was all this theft all happened at a private museum.
1: Yeah, private as opposed to something that's public, right? Something that belongs to or is intended for one specific person or a small group of people as opposed to the general audience.
0: So private and the opposite would be public.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사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술관이니까요. 사립 미술관이 되겠네요. 그럼 만약에 공립미술관, 국립미술관이면은 그러면 public museum 해도 돼요?
1: Or depend on, yeah, absolutely. Public museum or you can, if it's, depending on the jurisdiction, you could say it's a national museum.
0: 아, 그렇죠. Right? 아, national museum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state-run museum, maybe.
1: Right. It depends on where the funding comes from.
0: Right,
1: so if
0: right.
1: the funding is from a private donor, for instance, then it's private, or if it's a government institution.
0: 그렇겠네요. 네. Yeah.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면 뭐 national이라고 붙겠지만 그 외에는 또 이제 그 행정 구역에 따라서 이름이 붙을 수도 있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립 미술관이니까 private museum. 자, 그리고 3월 달에 있었던 요 도난 사건 3분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요. It was a rapid heist.
1: Yeah. So if we break this down, a heist, H E I S T would be a theft. Possibly a robbery that happens very quickly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In this case, 3 minutes. So it's a heist, but it happened very rapidly.
0: Rapid. 매우 신속한 heist, H-E-I-S-T, 강도 범행입니다.
1: Yeah. There's that famous drama, was it Money Heist?
0: Okay.
1: Heist. Basically, when you steal something, it's a heist.
0: I don't know that drama, but there are many movies based on heists, like Ocean... 10, 11, whatever.
1: 12, 13.
0: They're all about heists, aren't they?
1: So it's usually these planned out, very meticulous sort of operations.
0: Exactly. Yeah. 자, 사전에 면밀히 이제 준비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회수가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the police are mum on some of the details 라고 했어요. So, M-U-M, mum이라는 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 아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냥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1: They don't want to give their secrets out.
0: 그렇죠. 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Italian police have successfully recovered three paintings by Cezanne, Renoir, and Matisse, valued at over $10 million that were stolen from a private museum near the northern city of Parma back in March in a rapid heist that took less than 3 minutes. Here's our final headline.
1: Dermatologists have warned that spray sunscreens frequently fall short of expected ultraviolet protection due to uneven application while simultaneously carrying critical inhalation risks that can cause lung tissue damage or leukemia.
0: 피부과 전문의들은 자외선 차단제 중 스프레이형 제품이 피부에 고르게 도포되기 쉽지 않아 자외선 차단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흡입 시에는 폐조직 손상이나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동반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 Yeah, I'm going to have to rethink using these spray sunscreens because I often use them when I'm on vacation because they're very convenient, right?
0: Yeah.
1: As opposed to getting it all on your, you know, lotions where you have to get on your hands and you have to wash your hands. But what dermatologists are saying is that these spray sunscreens dry too quickly, right? And they're also difficult to sort of apply thickly, thick and evenly.
0: Evenly, right.
1: And usually, especially when you're outdoors, the wind will carry it away, right? And so before it even contacts the skin, let alone these inhalation risks because they're contained in these aerosol cans. And of course, if you spray it around your face, you have the risk of, you know, inhaling it through your nose or your mouth.
0: Exactly. 이렇게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뿌리는 경우 특히 야외에서 해변에 가서 뿌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바람에 의해서 이 스프레이 양, 이 자외선 차단제의 양이 많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제대로 닿기가 쉽지 않고 또 고르게 분포

0: 보호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더 위험한 거는 그걸 우리가 들이마실 수도 있죠. 이걸 inhaling이라고 하는데요.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Alright, first of all, we're talking about skin doctors or dermatologists. And of course, there are many expectations when it comes to sunscreen, but spray sunscreens could fall short of the expectations.
1: Right, so you don't reach those expectations, whatever those expectations were. It could be a goal or some sort of standard, or basically what was expected or required of something.
0: Fall short of something은 무언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대라는 단어를 제가 조금 전에 썼는데요. 우리가 기대는 요만큼을 하는데 거기에 못 미칠 때 it falls short of expectations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고 지금도 이제 그런 식으로 쓰였죠. Sometimes these spray sunscreens fall short of expected UV protec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application이라는 게 그게 고르게 바르는 거, 도포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uneven application이 결과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스프레이를 했을 때. 손으로 바를 때는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고르게 바르지만 스프레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And these can also carry inhalation risks.
1: Yeah, so if you carry a risk, that means it's inherently some sort of danger or a potential danger or any sort of negative consequence is embedded in that. So these spray sunscreens have this danger of not being used properly here.
0: Exactly. 그래서 carry a risk라는 것은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뭐 고르게 도포되지 않는 위험도 있지만 뭐 위험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바르질 않는 거니까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우리가 inhalation, inhale
1: yeah.
0: 이렇게 들이마시는 흡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 Right. So experts actually recommend that if you do use these spray sunscreens, then do it at least 1 inch or about 3 centimeters away, or just simply use those. I think I like those sun sticks that they have these days. Yeah. Those are very convenient too.
0: But again, you want to make sure that you apply it evenly.
1: Yes.
0: 그래서 선크림, 선스크린 이런 걸 바르는 것을 applying it라고 하고요. 선크림이나 선 뭐 스틱이든 뭐든 이런 거를 다 이제 통칭 sunscreen이라고 해요.
1: Yes. 네.
0: 그래서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니까 그런 걸 다 sunscreen이라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apply it evenly.
1: Right. And always check the SPF
0: yes.
1: on it, right?
0: That's yes. right. Sun protection factor.
1: Yes.
0: 자외선 차단 지수가 되겠죠. 보면은 보통 이제 뭐 UV 그다음에 50?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아니다. SPF 50, sorry.
1: SPF 50.
0: SPF 50. 그리고 그게 이제 sun protection factor 50. 이게
1: yes.
0: 좀 강한 거죠.
1: I think they say at least 30 it should be. But anything higher, the higher the number, it protects better.
0: Exactly. Yes. And you're protecting yourself from UV rays.
1: Right.
0: Ultraviolet rays로부터 이제 차단하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carry risks가 있었는데 어떤 risk가 있느냐? Lung tissue damage, 폐조직 손상, 아니면 leukemia, 백혈병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미국의 피부과 전문의들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Dermatologists have warned that spray sunscreens frequently fall short of expected ultraviolet protection. Due to uneven application, while simultaneously carrying critical inhalation risks that can cause lung tissue damage or leukemia. Well, that's it for the 5 headlines this morning with Shane Harm.
2: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너 마음이 콩밭에가 있구나. 이거 영어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Let's listen to Walking on Sunshine by Katrina and the Waves.

0: Katrina and the Waves, Walking on Sunshine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모닝 헤드라인스에서 나왔던 표현 다섯 개를 복습해 볼 텐데요. 쉐인 선생님의 예문과 함께 다시 짚어볼게요. The first one is regardless of something.
1: Yeah, no matter what, right? For example, you should always follow the rules, regardless of how difficult they are.
0: 아무리 어려워도 규칙은 따라야 해. 그래서 뭐뭐에 상관없이 regardless of how difficult they are.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래도 규칙을 따라야 한다라는 예문이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You should always follow the rules, regardless of how difficult they are. 자, 두 번째 표현은요. 강타하다.
1: Yeah.
0: 원래 이제 세게 때리다 이런 뜻인데요. 또 우리가 머리가 지끈지끈 너무 아플 때도 I have a pounding headach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1: Yeah,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point out that it's hitting, but also there's a sense of repeated sort of hitting, right? When
0: you're
1: you pound,
0: right?
1: Instead of just a one-time hit.
0: 맞네요. 진짜 pounding 하면은 계속해서 치는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자, 예문 한번 볼까요?
1: He pounded his fists against the steering wheel in anger.
0: 왜 그랬을까요? Yeah. 자,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운전대를 계속 주먹으로 쳤습니다.
1: Road rage.
0: Yeah.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He pounded his fists against the steering wheel in anger. 우리 운전대를 영어로 steering whee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바퀴만 wheel이 아니고요. 운전대 핸들도 wheel이라고 해서 운전대 뒤에 있는 사람을 the person behind the wheel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다음 표현입니다. 수십 명 할 때 우리가 이제 영어식으로는 이제 12명이라는 단어를 그 단위를 가지고 표현하는 하는데 dozens.
1: Yeah, dozens of flights were canceled because of the bad weather.
0: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항공편이든 무엇이든 이게 수십 개라고 할 때도 영어로는 dozens를 쓰죠. 그래서 dozens of flights라고 하면은 수십 편, 네, 항공편인데요. 이제 항공편이 수십 편 결항됐습니다. 악천후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다시 읽어보자면 dozens of flights were canceled. Because of the bad weather. 자, 다음 표현은 개인의 사립, 사적이다 다 되겠죠? Private.
1: Yep. Mm-hmm. The beach is on private property, so visitors aren't allowed.
0: 그 해변은 사유지에 있어요. 그래서 방문객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관광객이든 방문객이든. The beach is on private property, so visitors aren't allowed. 자, 마지막 표현은요. 무언가에 미치지 못한다. 어떤 기준이 일단은 있어야 될 텐데. Fall short of.
1: Yeah, for example, the fundraising campaign fell short of its $1 million target.
0: 모금 행사의 목표는 100만 달러를 모으는 거였는데요.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The fundraising campaign fell short of its $1 million target.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주요 표현 다 살펴봤습니다.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너 마음이 콩밭에 가 있구나. 요거를 영어로 표현해 주시는 게 오늘의 미션이었어요. 김경숙님, Your mind was somewhere else.
1: Yeah, this is nice, short, simple, and direct, right? Mm-hmm. Your mind was not here, somewhere else. You can use it in the past tense like this. Or you could say if it's right now, your mind is somewhere else as well. Right?
0: Exactly. Yeah. So your mind is or was somewhere else. Perfect. 백명기님. Your mind is not installed in your body.
1: Oh, I like this. This is very humorous, Peng Myung-gi-nim. Very good. You're kind of comparing it to a computer, I suppose, where your mind is not just not installed. You can say maybe your mind is uninstalled because it was there, but you somehow uninstalled it. But either way, it's not there. It's not installed in your body. So this is very good.
0: Yeah, I like it. 설치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your mind is not installed 해도 되지만요. Uninstalled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어떤 차이냐면은 not installed는 애초에 장착이 안 된 거고 uninstalled라고 하면은 장착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빼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죠. Your mind is uninstalled in your body. 재미있게 표현을 잘해주셨습니다. 자, 파리사오님은요, You've got your head in the clouds. Your head is somewhere else.
1: Yeah, very good use of this idiom, right? Yep. To have your head in the clouds means you're just not there. You're distracted or you're daydreaming, just paying attention to something else. So you've got your head in the clouds. Excellent. Your head is somewhere else, but you know there's distinction between your head and your mind. Right. So your head is somewhere else is good. Your mind is someone else might be a little more
0: natural here.
1: More natural, yeah. But I'm not saying your head is wrong. But right. You know, both work here. But there is a little bit of a distinction, I think.
0: Mm-hmm. Head와 mind의 차이는요. Head는 물리적인 우리 얼굴, 뭐 머리카락 이런 걸 포함하는 이 머리를 조금 더 의미하는 반면에 mind 그러면은 생각이에요. 근데 you've got your head in the clouds는 이건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미지상 진짜 머리가 얼굴이 구름 위에 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게 맞고요. 근데 your head is somewhere else. 라고 해도 되지만 your mind is somewhere else라고 하면 여기서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1: Well, no, I was going to say with the use of the idiom, then yeah. the your head makes sense. So
0: yes,
1: still 100% 파리사오님.

0: 너무 좋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자, I'm Sunny님이요. 유튜브로 You are in your bubble, aren't you?
1: Yeah, very good. Another sort of descriptive and illustrative way to say it. I think you're in your bubble, aren't you? To be a little more, I guess, to nitpick, you could say you're in your own bubble. I think it's a more common expression, right? If you're in your own bubble, that means you're completely blocked yourself out from the outside world, right?
0: 좋아요. 그래서 you're in your own bubble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 네. 그냥 버블 해도 되지만 이제 너만의 버블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자, 8405님, You are not focusing on me.
1: Yeah, this is what my wife always tells me. You're not focusing
0: Is
1: on
0: this
1: me
0: your
1: either.
0: wife? No.
1: This is very good. Again, depends on the situation or I guess the context. But if someone is, their body's here, but their eyes are somewhere else, so they're thinking of something else, this is a very natural way to say it. You're not focusing on me. Hey, wake up, right?
0: 그렇죠. 이게 손가락을 스냅핑 이렇게 하면서 많이 해요. 실제로.
1: Like you're hypnotized,
0: 그렇죠.
1: right?
0: 일어나. 잠깐. 뭐 이런 것처럼. You're not focusing on me. 나한테 집중 안 하고 있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8405님이 언제나 자신 없지만 무모하게 도전해 봅니다 하셨는데요. 왜요? 너무 완벽한 문장 잘
1: Yeah, very
0: 써주셨고
1: good.
0: 자신 이 순간부터 가지세요. 네,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모하게 도전하는 거는 뭐 자신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늘 하면 좋죠. 네, 뭐 원어민도 마찬가지고 누구든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저희도 뭐100% 영어의 모든 단어들과 표현을 아는 게 아니에요.
1: No.
0: 네, 저희도 배웁니다. 이은정님, Are you here?
1: Are you here? Hello? Earth to
0: 맞아요.
1: Sue, right?
0: 맞아.
1: They say that, right? Earth to
0: One of
1: Sue,
0: my
1: are you
0: expressions,
1: here?
0: actually. Yeah,
1: Was it?
0: yes, yes.
1: Oh,
0: 어, 맞아요,
1: sorry.
0: 맞아요. 아니요, 좋아요. 그거예요. Are you here? 어디 갔어? 생각이 완전히 딴데가
1: It's like
0: 있으니까.
1: you're on a walkie-talkie, right?
0: 맞아요.
1: Sue, are you here?
0: Are you
1: Hello?
0: here?
1: Over.
0: 들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지금 저 선생님이 Earth to Sue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요걸 생각했는데, 이거 뭐냐면, 뒤에다가 사람 이름 쓰면 되거든요. Earth to Shane. 그러면은 마치 지금, 외계에 있는 것 같아. 행성에 가 있는 사람을 내가 저기 뭐 뭐라 그러죠? 무전기 이런 걸로 연결하는 것처럼 지금 지구에서 저 밖에 행성으로 지금 연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Earth to Shane, 어디 갔니? 정신 차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같은 느낌이죠? 자, 1030님은 Get real.
1: Yeah, get real. This is when someone's not in reality, if they're daydreaming or, if they're hoping for something that's impossible, I'm gonna win the lottery. You say, hey, get real. You're never gonna win the lottery, right?
0: 그렇죠. 이거는 나 너무 현실성이 없다. 정신 차려. 이런 느낌으로 get real. You're not gonna win the lottery. 좀 슬프네요. You could win the lottery. It's a very slim chance, of
1: Yes,
0: course,
1: could.
0: but yeah. 그래요. 그다음에 미니 제이님은 Your mind is in La La Land.
1: Yeah, La La Land being, again, out of touch, out of reality.
0: Exactly. 라라랜드가 뭐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 이게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외계 행성 뭐 구름 속에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원래는 이제 근데 우연찮게도 영화 속에서는 LA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의적인 의미가 있긴 했는데 그래요. 잘 하셨습니다. 자, 선물 받을 두분 뽑을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1: Mine's 백명기님, for sure. Your
0: 네.
1: mind's not installed.
0: 좋습니다. 백명기님께 반찬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I'm gonna pick. Are you here? 이거 써주셨죠. 이은정님. 이은정님께는 단백질 쉐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1: Mine's,
0: 자.
1: straightforward. Your body's here, but your mind's in the future.
0: Your body's here, but your mind's in the future. 저는 Earth to 이름, 뭐 John이면 Earth to John, hello, wake up 이렇게 할것 같아요.
1: 오바.
0: 네. 자, that's it for the first hour. Here's Take That with Back for Good. We'll see you in part two.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 주인 박훈룡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그래도 굳이 약국 한 켠 이 작은 책방을 찾아와 준 손님들은 한 분 한 분 기억하게 됩니다. 아, 그분은 비 오는 날 오셨지. 에세이 쪽을 한참 보다가 그 책을 사가셨지. 마치 책의 한 페이지처럼요. 사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책을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먼 길 마다않고 일부러 동네 서점을 찾아오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종종 작은 이벤트를 열곤 합니다. 스무 고개로 책 제목을 맞히고 모르는 손님들끼리 책을 선물하고 제가 직접 제주까지 책을 배달하는 이벤트를 한 적도 있죠. 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경험, 이게 참 특별하거든요. 읽고 싶었던 책을 직접 만져보고 우연히 괜찮은 책을 발견하고 책방 주인이 슬며시 다가와 건네주는 귤의 상큼함까지 책방에 가서 책을 사보세요. 책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겁니다.

0: Welcome back to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It's Monday, the 17th of August, and I'm your host, Chesu Jin. We have Shane Ham in the studio with us, and in this second hour, we're going to read the New York Times together. 자, 오늘은 유례 없는 폭염에 시달리는 유럽에서 요즘 네덜란드의 헤이그가 새로운 바캉스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겠고요. 그 전에 2부 퀴즈부터 드릴게요. Shane, give us the quiz.
1: Listen carefully. Which of the following cities is not located in the Netherlands? Number one, Amsterdam. Number two, Eindhoven. Number three, Frankfurt.
0: 오늘 기사의 주인공이 바로 네덜란드의 도시 헤이그인데요. 그렇다면 다음 중 네덜란드에 위치한 도시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Number one, Amsterdam. Number two, Eindhoven. Or number three, Frankfurt. Mm-hmm. 오, 어떤 도시일까요?
1: Yeah.
0: 그 소세지 좋아하세요?
1: Yes.